0: 존댓말을 써요.
1: 아,
0: 예를 들어서
1: 그렇구나.
0: 친구, 엄마, 아빠 이렇게는요.
1: 맞아요. 잘 모르는 어른을 보면 자동으로 우리가 존댓말을 쓰게 되지요.
0: 네.
1: 존댓말은 상대를 존중하고 높이는 말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쓰는 게 좋지요. 그런데 존댓말을 쓸때 말끝에 요자를 붙이는 거 말고 단어 자체가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단어들을 보여줄 텐데요. 이 단어들을 존댓말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0: 네, 네.
1: 먼저!
0: 생신! 생신!
1: 우와, 선생님이 문제를 읽지도 않았는데 바로 정답을! 생일에 존댓말! 생신! 띵동댕동! 다음도 알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짜잔!
2: 연세!
1: 연세! 딩동댕동! 오, 친구들 진짜 잘하는데요? 이건 좀 어렵지요?
0: 이름? 이름.
1: 3,
0: 네임?
1: 2, 1, 땡! 아. 정답은 바로바로! 봤어요?
0: 까먹었어.
1: 오, 그랬구나. 그럼 기회를 한 번 더 줄게요. 여러분이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빠바바밤, 빠밤!
0: 밥? 밥은? 아이, 밥은 그거 있는데. 진지, 진지.
3: 진지.
0: 진지 드세요.
1: 우와, 진지.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존댓말을 잘 알고 있다는 게 판명됐습니다. 그럼 이제. 존댓말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를 만나볼까요? 존댓말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높이다. 높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0: 이제 어른이나 아는 사람한테 그 높임말을 쓰다 할 때 높이다?
1: 높이다에는 여러 뜻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존댓말의 짝꿍 단어로 배울 높이다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들다 또는 그런 태도로 말하다 란 뜻. 존댓말이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존댓말을 높임말이라고도 해요. 평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어른들께 말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상대를 높이는 존댓말 표현을 배워보도록 해요. 할머니, 밥 먹어.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0: 할머니 진지 드세요.
1: 잘했어요. 두 번째 문제 갈게요.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어요. 우리 리아에게 기회를 준성이가 양보했어요. 우리 리아. 집에 집을 높이는 말이 있는데요.
0: 댁! 댁!
1: 씨, 놀랍다. 선생님 손에 이런 능력이 있다니. 모두 잘했어요. 상황에 맞게 존댓말을 잘 쓰고 상대를 높일 줄 아는 우리 똑똑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배운 존댓말과 높이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2: 꺼내고
1: 펼쳐서
2: 펼쳐서
1: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시작해 볼까요?
2: 네.

0: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0: 우리 리아 발표해주세요.
1: 나는 꼭 엄마 아빠 빼고 다른 사람한테는 존댓말을 쓴다. 선생님에게 높여서 말한다.
0: 와, 우리 리아 진짜 잘했네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라는 말에서 다른 사람 여기 한테 이 태자를 어에이로 써주면 되겠어요. 다음 준성이.
2: 어른한테는 반드시 높임말을 쓰고 존댓말도 써야 한다.
0: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께는 반드시 높이는 말을 쓰고 존댓말을 써야 한다. 뒤에 물음표는 하지 않아요. 됐나요?
1: 네.
0: 오늘 우리는 존댓말, 높이다 이 두 단어를 배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른께 존댓말과 또 높이는 표현을 잘할 수 있겠지요?
1: 네.
0: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나요. 친구들
1: 안녕.
3: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3: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여기 있어요?
1: 올해도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1: 안녕.
3: 오늘의 속담은 바로 라라라. 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얼음판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왜냐면 그냥 갔다가 얼음판이 깨질 수도 있잖아.
1: 그렇지. 아니면
0: 두들리고
1: 신호등도 두드리고 건너라? 근데 신호등은 못 두드리잖아. 아! 그럼 혹시 돌다리가 아닐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3: 좋아. 둘 다 정했어?
0: 응.
3: 그럼 어디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그려볼까요?
0: 그래.
1: 돌다리는 퐁 빠질 수 있거든. 저희 서울 갔을 때 이런 거 있었는데, 돌다리.
3: 우준이는 왜 돌다리라고 생각했어? 돌다리는 단단하잖아.
1: 돌다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하나는 약해져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단단한 거여도 방심하지 말라는 뜻?
3: 아, 방심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뜻인 거야?
1: 응.
3: 그렇구나. 그럼 윤슬이는 왜 얼음판이라고 생각해?
0: 왜냐면 얼음판이 엄청 딱딱해도 깨질 수도 있잖아. 내가 언제 오빠랑 놀 때 얼음이 있어서 얼음을 탁 하고 밟아서 깨뜨렸잖아.
1: 맞아, 맞아. 거기 그냥 올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3: 아, 그럼 윤슬이도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0: 조심하자는 뜻인 거야? 그렇구나. 그럼 맞아요. 우준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은 언제 쓸 수 있을까?
1: 친구가 너무 방심하고 있거나 자만하고 있을 때, 야, 조심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0: 그렇구나. 그럼 우준이랑 윤슬이는 어떤 일을 그렇게 조심해서 해본 적이 있어?
1: 옛날에 윤슬이가 내가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해서 완벽하게 속여버리는데 성공했거든. 트릭을 이용한 마술이야. 딱 등 뒤에서 바꿔치기 하는? 방심하고 있다가 그걸 보지도 못했어.
2: 내가 손으로도 마술할 수 있다? 봐봐.
1: 오, 손가락 이동 마술이야?
2: 응.
0: 아, 마술을 보여줬는데 윤슬이가 방심하고 있다가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였구나.
2: 아.
0: 그럼 윤슬아.
2: 응.
0: 혹시 우준이가 어떤 일을 하면 우준이한테 오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2: 오빠와 스케이트를 타러 갈 때 그냥 갈 때. 오빠, 얼음판도 두들리고 가야지.
1: 그래,
2: 그러다가
1: 조심해야지.
2: 깨지면 어떡해.
1: 알았어.
2: 이렇게 말할 것 같아.
0: 좋아.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그림남매 한번 정답을 맞춰볼까?
1: 좋아.
2: 그래. 짠. 나는 이렇게 그렸어.
1: 와, 잘 그렸다.
2: 새도 얼음판을 두드리고 거기를 건너라. 왜냐면 스케이트를 타다가도 얼음판이 엄청 얇게 얼어져 있어서 깨지면 어떡할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0: 좋아. 그럼 우준이는?
1: 자, 나는 이렇게 그랬어. 아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아무리 단단한 것이어도 조심히 똑똑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뜻이야.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지?
0: 좋아.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1: 좋아.
0: 뾰로롱.
1: 뾰로롱.
0: 오늘의 속담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야. 돌다리는 돌로 만든 다리야. 옛날 우리나라의 돌다리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단단한 화강암으로 만들었어. 대부분 활 모양의 아치형으로 만들었는데 이 아치 모양은 돌의 무게를 옆으로 전달해 땅으로 보내기 때문에 무거운 돌들이 무너지지 않게 튼튼히 받쳐주지. 그리고 작은 개울에는 돌덩이를 여러 개 놓아 밟고 건너게 하는 징검다리가 있었지. 보통 마을의 작은 나무다리나 개울에 놓인 징검다리에 비하면 돌다리는 썩지도 않고 흔들거리지도 않아 아주 믿음직스럽고 튼튼해 보이지. 하지만 물살이 거칠 때나 홍수가 났을 때 돌다리에 갈라진 틈이 생겨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튼튼하고 안전해 보이는 돌다리도 혹시 갈라진 것이 없나 살펴보고 신중하게 건너야 하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은 잘 아는 일이라도 틈이 생길 수 있으니 세심하게 주의하라는 뜻을 가졌어.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분명 잘 아는 문제인데도 틀린 적 있지?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방심한 사이에 실수를 하고 말았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꼭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라고 말이야.
2: 아,
1: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맞았지?
2: 아, 비슷했는데.
1: 아, 그게 네 생각도 정말 훌륭한 것 같아.
2: 아쉽지만 다음에 꼭 맞춰야지. 오늘의 속담은
3: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1: 아무리 잘 아는 일이어도 세심하게 주의하라는 뜻.
2: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5: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4: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6: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내 모습 좀 봐. 키 크지? 튼튼하지? 입도 많이 달렸지? 세상에 이렇게 멋진 나무가 어딨니? 안 그래?
1: 전나무와 가시나무. 친구들 반가워. 이 시간이 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2: 나도.
1: 누가 왔나 볼까? 소련이.
3: 응.
1: 니키타.
4: It's me.
1: 제이. 시완이.
5: 응.
1: 그리고 나 구슬이까지 완료.
6: 완료.
7: 완료.
8: 완료.
1: 바로 떠나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9: 뿅뿅.
10: 전나무와 가시나무는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 이유는?
0: 아, 가시나무야. 나 어쩜 좋지?
11: 왜? 전나무, 너 무슨 일 있어?
0: 나 말이야, 너무 멋있어서 어쩜 좋지?
12: 너무
11: 좋아하고 뭐야, 갑자기.
0: 아니, 내 모습 좀 봐. 키 크지? 튼튼하지? 입도 많이 달렸지? 세상에 이렇게 멋진 나무가 어딨니?

0: 안 그래?
1: 그래.
2: 이렇게 전나무는 봄에도 잘난 척.
0: 꽃들아, 나보다 튼튼한 나무 봤니?
2: 여름에도 잘난 척.
0: 새들아, 나보다 멋진 나무 봤니?
2: 가을에도 잘난 척.
0: 다람쥐들아, 나 멋진 거 여기저기 소문내줘.
2: 겨울에도 잘난 척을 했어요.
0: 아, 눈이 쌓이니까 나 더 멋진 것 같아.
1: 아우, 진짜 듣기 싫다.
2: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0: 아, 큰일이다. 큰일이야. 진짜 어떡하지?
1: 왜? 아, 오늘도. 아, 나 너무 멋져서 어떡하지? 이러려고?
0: 아니, 오늘은 나 말고 너 어떡하냐고.
1: 나? 아, 왜?
0: 너는 너무 볼품없어서 어떡하지?
1: 뭐?
0: 아니, 네 모습 좀 봐. 나보다 훨씬 작지? 줄기도 가지도 얇아서 힘이 없지? 쓸데없이 가시도 많지? 어쩜 이렇게 볼품이 없는 거니?
1: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0: 걱정돼서 그러지. 멋진 모습이라곤 한 군데도 없고 가시만 잔뜩 있는 네가 너무 걱정돼서.
2: 가시나무는 전나무의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가시나무의 눈에 멀리서 나무꾼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1: 야! 전나무! 너야말로 어떡하지?
0: 나? 왜?
1: 넌 키도 크고 튼튼하고 누가 봐도 멋지잖아.
0: 나... 맞아, 그렇긴 하지.
1: 아, 그러니까 어떡해. 저기,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나무꾼이 볼품 없이 가시만 많은 날 베어가겠니? 아니면 튼튼하고 입도 많고 멋진 날 베어가겠니?
0: 그야 당연히 나를 베어. 뭐? 나무꾼이 오고 있다고?
2: 전나무와 가시나무 앞에 나무꾼이 도착했어요.
3: 어디 보자. 이 나무는 가시가 너무 많아서 베어가봤자 어디 쓸 데도 없겠네. 탈락. 오, 여기 있었네. 응?
0: 어떡해.
3: 하도 멋진 나무가 있다고 소문이 나서 왔는데. 이 녀석 아주 쓸모 있겠어. 얼른 베어가야겠다.
0: 제발.
1: 그동안 잘난 척하고 날 무시하더니 쌤통이다.
4: 죽는다.
2: 전나무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답니다.
5: 전나무가 뽐내던 모든 게 나무꾼 앞에선 다 소용없었네.
6: 맞아.
7: 자기는 너무 이쁘고 잘생겨서 자신감이 들떠있지만 그 전나무가 가시나무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좀 나쁜 것 같아.
5: 자신의 외모를 뽐내면서 잘난 척하는 전나무. 왜 그랬을까?
8: 전나무가 외로움 같은 걸 타서 좀 약간 그런 자기 모습, 외로움을 타는 자기 모습이 싫어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서 자신감을 그렇게 계속 키우는 것 같아.
5: 전나무는 자기 자신을 뽐내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시나무와 비교하면서 깎아내리는 말을 했잖아. 전나무는 왜 가시나무를 깎아내리고 상처주는 말을 했을까?
9: 가시나무가 옆에 있고 거기 옆에 바로 전나무가 있으면 예를 들어 가시나무가 약간 더 허접하게 보이잖아. 그걸 더 깎아내리면 약간 자기가 내가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5: 그럼 상처받는 말을 들은 가시나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0: 않을까?
1: 진짜 완전 너무나 슬프고 약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랄까? 뭔가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나에 대한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
0: 친구들이 가시나무라면 그런 상처를 받은 말을 들었을 때 전나무한테 뭐라고 할것 같아?
2: 왜 이렇게 말을 나쁘게 하냐? 어차피 속으로만 말할 거될거왜 그냥 입 밖으로 내뱉어내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
1: 네가 나를 어떻게 말할 수 없다. 왜냐면 나도 나만의 특별한 점이 있고 너도 너만의 특별한 점이 있으니까 우린 둘다 나무인데 그냥 생김새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나무다. 그러니 깎아내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
0: 친구들, 자신의 좋은 점을 깨닫고 스스로를 예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면 전나무처럼 큰코 다칠 거야.
3: 맞아.
0: 우리 모두 자만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 보자. 친구들, 오늘 하루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나를 자세히 살펴보며 내가 가진 것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곰이 엄마 곰하고 헤어졌나 봐.
1: 불쌍해.
2: 북극의 얼음이 왜 녹는 거야?
0: 책에서 봤는데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런 거래.
2: 지구가? 아...
3: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간들 때문에 지구는 뜨거워지고 병들고 있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지구의 운명도 이제 곧 끝이겠군.
5: 니은, 오, 기역, 녹, 지긋, 아, 다, 녹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대체 언제 훈민정음을 되찾는단 말인가?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그런데 뭐지?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은 지구가 위험하다. 한글 용사 아이야!

0: 오, 이럴 수가. 북극의 얼음들이 갑자기 녹고 있어.
1: 얼음이 녹은 물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중이야.
0: 바닷물이 불어나 육지를 뒤덮고 있어.
1: 어떻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닷물에 휩쓸려 버릴 거야.
0: 어서 막아야 해. 이번에 천지가 파괴한 한글은 이 글자가 틀림없어. 바로 이응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얼음이야.
2: 네? 천지가 파괴한 글자가 얼음이라고요?
0: 얼음 글자에 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그래서 저렇게
3: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대피해 주십시오.
4: 천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다니.
2: 그럼 북극곰들도 위험해져요?
1: 북극곰, 북극 여우, 얼음 위에서 사는 동물은 물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이 위험해질 거야.
0: 결국은 사람들까지.
2: 어떡해. 빨리요. 우리가 가서 얼음 글자를 찾아야 해요.
0: 그래.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5: 네! 자음, 모음, 변.

0: 얼음 글재가 어디 있는지 어서 찾아보자.
1: 어? 저기 이응이응이 있어요. 아, 저건 우유야. 저기 바닷가 쪽에도 이응이응이 있어요. 얼음 조각이에요.
2: 오, 저기 봐. 바다에도 얼음산이 있어. 저 얼음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가 봐.
3: 천지, 재명?
4: 이 얼음 조각에서 글자를 찾게 할 수는 없지. 으잇, 뜨겁다. 남은 얼음도 다 녹여버리겠다. 뜨겁다!

0: 누구도 날 멈추게 할 수는 없다.
1: 천지의 장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절대.
0: 다 녹아서 사라져라. 지구까지 뜨거워져라. 뜨겁다.
2: 천지
3: 대결이
2: 끝.
3: 차.

0: 얼음산이 녹아서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어.
1: 아, 어떡해. 천재, 그만 멈춰요. 얼음 녹으면 북극곰들 못 산단 말이에요.
2: 어? 북극곰?
1: 맞아요. 아기 북극곰도 엄마랑 헤어졌다고요.
2: 엄마랑 헤어져? 그냥 얼음이 녹은 건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에? 천지 대장님도 알았어요?
3: 난 한글만 파괴하면 돼.
4: 아, 천지!
0: 어? 무슨 소리지?
5: 어? 어? 어?
6: 저건 북극곰?
0: 북극곰이 천지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었네?
7: 그러네.
0: 아, 엄마 북극곰이 헤어진 아기 북극곰을 찾아온 거였어.
1: 그렇구나. 만나서 다행이다. 맞아.
0: 녹은 얼음을 다시 얼려야 해. 자은아, 모험아, 마법진을 펼쳐줘.
8: 네.
1: 자은 마법진,
9: 모은 마법진.
0: 쌍기역 오, 이응, 공.
7: 쌍기역 오, 이응, 공.
0: 공, 공. 물이 꽁꽁
7: 얼다.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1: 어는 내가 쓸게. 헛! 기어! 욕망치로 어! 은은 내가 쓸게. 태극공으로 으! 헛! 기어!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3: 잉, 어, 리을, 얼. 잉, 으, 민, 은.
2: 어른!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불어났던 바닷물도 줄어들고 녹았던 얼음도 다시 꽁꽁 얼고 지구가 한숨 돌리게 되었어. 다행이야.

0: 오빠랑 다시 만나 정말 좋겠다.
1: 맞아. 할아버지, 그런데 지구가 왜 뜨거워지는 거예요?
2: 자동차가 부릉부릉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0: 석유요?
2: 그래.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1: 아, 그래서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자고 하는 거구나.
2: 그렇지.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많이 태우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
1: 정말요?
0: 그럼 쓰레기 많이 버리면 안 되겠다.
1: 그러면 난 오늘부터 쓰레기 안 만들기부터 실천할래.
0: 나도.
2: 지구를 사랑하는 모음이 자음이 정말 기특한데.
3: 지구를 사랑하자.
2: 지구를 사랑하자.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4: 어레!

0: 작아진 한글 용사 아이야. 동화책 읽어야지.
1: 으아, 개미다.
2: 에이, 작은 개미가 뭐가 무섭다고.
3: 내려가라, 어서 내려가라.
1: 잠하지마.
4: 오늘은 어떤 한글을 파괴할지 고민이군.
5: 천지!
4: 아이야?

0: 오늘은 꼭 훈민 정음을 되찾고 말겠다.
1: 야! 하! 하! 훗! 훗!
0: 안돼! 이런, 한 발 늦었어.
2: 하마터면 훈민 정음을 뺏길 뻔했어.
3: 큰일 날 뻔했어요. 아휴, 훈민 정음이 작으면 어디 숨기기라도 할 텐데.
2: 그러니까 작게? 그렇다면 작아지다. 훈민 정음이 작아지다.
3: 훈민 정음엔 마법이 안 통하나 봐요. 아이한테 마법이 잘 통했는데.
2: 아이야한테는 잘 통한다?
4: 어.
2: 오늘은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2: 오늘은 바로 이 한글.
6: 쯧!
2: 지읒, 아, 기역, 작, 이응, 아, 아,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작아지다.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아주 재밌겠군.
0: 또 한글이 파괴됐어. 이게 무슨 일이지?
1: 우리가 작아졌어.
7: 한글이 파괴되었는데 아이야는 왜 안 나타나지? 한글 용사 아이야!
0: 대왕별님, 저희 여기 있어요!
8: 대왕별님!
7: 무슨 일이 생긴 건가?
1: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
0: 어떡하지? 우선 자음이와 모음이에게 가보자.
1: 좋아. 헛!
7: 오늘 파괴된 글자는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어서 찾아야 해.
8: 모아!
9: 어디서 아이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10: 아이야? 안 왔는데?
0: 너무 작아져서 우리가 안 보이나 봐.
1: 어떡하지? 이 동화책을 떨어뜨려서 눈길을 끌어보자.
0: 오, 좋아.
4: 동화책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0: 더 세게.
10: 어? 동화책이 왜 떨어졌지?
8: 자음아!
11: 어? 아이야? 아이야가 개미처럼 작아지다니 어떡해요? 갑자기 왜 작아진 거예요?
0: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어.
11: 이응과 시옷이면 혹시
12: 용사?
4: 이럴 수가. 천지가 용사 글자에 작아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용사 글자를 찾아야 해.
0: 자음아, 모음아,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2: 아들!
3: 위험해!
1: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4: 보통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2: 잠깐만.
1: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5: 엄마!
2: 괜찮아?
5: 괜찮아.

0: 온몸으로 피어나고 신나게 보면서 귀 기울여 듣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달콤하게 맛보는 수학 시간.
1: 좀 충격적이었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가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 교실 가득 활력을 불어넣는 이 수업의 정체는?
2: 아이들의 수학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게 오감을 참여시키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넣어주는 거죠.
0: 아이들이 즐거워지는 수학 수업의 비밀.
2: 수업 전체의 미션을 오감 활동으로 던져준 상황이라 아이들이 거기에 강하게 몰입하게 되죠. 아이들이 활동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죠.
3: 너무 활기차고 즐겁죠.
4: 웃으면 떨어지 긴장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어서 가다가 익스트림 스포츠
5: 양이 미치고 뭐 어디 가나 뭐 이렇게 수업하는 데 없을 것 같아요.
6: 참이 된 해가 있다는 것은 그 시기 바로 뭐다 이런 것처럼 방정식을 느끼죠.
0: 아이들의 잠들어 있는 수학적 탐구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선생님.
6: 발랄한 1학년 5반 수업 공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0: 오감 활동 달인의 수업이 지금 시작됩니다. 학창 시절 가장 괴로운 시간은 수학 시간이죠. 그런데 이 학교는 좀 다르대요. 수학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는데?
6: 착한 3반의 공개 수업은 시작하겠습니다.
0: 과연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시죠? 중일 수학의 핵심인 방정식 수업에서 김희자 선생님의 비결을 공개합니다.
6: 자, 그럼 오늘 감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7: 기분이 나서 좋다.
8: 오늘 수학 시간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
6: 공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0: 수업은 늘 감사 문장 쓰기로 시작하는데요. 감사 문장이란 그날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한 마음을 찾아서 적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이 한 줄의 문장으로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데요.
5: 첫 수업을 시작해줄 때 힘내게 하는 멘트예요.
9: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좀 사라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2: 어릴 때부터 수학을 공부하면서 쌓인 수학에 대한 나쁜 감정의 덩어리들이 있어요.

0: 감사한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이 수학에 대한 나쁜 감정을 비우게 하는 거죠.
1: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뭐예요?
2: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 방정식과 그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1: 오늘은 방정식의 뜻도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방정식의 해의 뜻도 말할 수 있을
4: 방정식에 대한 탐구는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학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런 식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서 오늘 도입을 해볼 건데요. 먼저
0: 모둠장 작전 타임 갖겠습니다.
4: 모둠장 작전 타임은 활동 방법을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마치 친구들 몰래 작전을 짜는 것처럼 서곤서곤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0: 반 전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1대 25로 전달하는 방법보다 1대 3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보다 확실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4: 본 차시 수업과 관련된 문제를 개별적으로 탐구하는 4분할 도입 활동. 이 활동은 네 문제가 한 세트인 활동지를 모둠원들이 하나씩 나누어서 풀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탐구 과제가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0: 교과서 문제로 구성을 했는데요.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친숙한 상황으로 만든다든지 상황을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비교적 쉬운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쉬운 과제여도 어려움은 있게 마련.
2: 곱하기? X인데 곱하기를 3이야.
4: 그럴 땐 선생님 대신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죠.
5: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못하는 친구는 제가 가르쳐주고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0: 일방적인 설명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헤매게 하고 좀 더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쉽게 얻은 결과는 쉽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4: 그런데도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 알고 보니 아이들이 X값을 계산하고 있던 모양인데요.
2: 잠시만. X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등식으로 나타내라도 있죠. 식으로 나타내드려 있죠. 자, 이 중에 선생님 한 개만 풀어준다면? 준규? 뭐 해줄까요? 민서 이거? 자, 지금 민서는 한 곡에 600원짜리 음원 X곡과 지금 거긴 X곡 되어 있죠. 한 편에 3,000원인 영화를 몇 편?
6: 한 편
2: 내려받고 총 얼마를 결제했댔어요? 6,000원 결제했댔죠? 그러면 600원짜리 X곤이에요. X곡이에요. 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두 곡을 내려받았다. 그럼 얼마예요?
6: 1,200원
2: 어떻게 계산했어요?
6: 600 곱하기
2: 2죠. 세 곡을 다운받았다. 600 곱하기 3. X곡을 다운받았다. 그럼 600 곱하기 X. 자, 곱하기는 승이야. 그 다음에 더하기. 한꺼번에 영화도 한 편 다운받았단 말이죠. 얼마? 한 편에 3,000원인데 몇 편? 한 편. 그래서 그냥 그 더하기 3,000원. 해서 총 얼마 결제했어요? 총? 6,000원 결제했죠. 자,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들어가 있죠. 이게 뭐예요?
6: 는.
2: 는 이게 바로 등호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자, 등호가 들어간 식이 바로 이 식이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은 뭐다? 등호가 들어간 식.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변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있는 식을 좌변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양변이라고 말할 수 있고.
4: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등식을 만들어봤다면 이제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방정식 개념 탐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강

0: 시커멓겠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눈높이 강의를 시도해보는데요.
1: 자, 그러면 방정식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2: 해봤어요?
1: 네.
2: 그럼 이거 네모 얼마야?
1: 2
2: 나오죠. 근데 이 네모를 중학교 올라와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X를 써서 좀 복잡해져. 그리고 X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수라는 거에 딱 주어집니다. X가 뭐 1, 2, 3일 때 이거에 답을 구해라. 자, 그러면 우리 네모가 2라는 게 이 식의 뭡니까?
1: 답이죠. 근데 이제 중학교 그러면
2: 답이라고 말하지 않아. 답이라고 말하지 않고 X를 해라고 말합니다.
0: 그래도 어렵다면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죠.
2: 초등학교 때 역할극 해봤습니까?
1: 네.
2: 그 역할극으로 직접 아이들이, 친구들이 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역할극 하는
0: 선생님의 무기는 바로 탐구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개념은 확실하게 짚어줄 수 있는 방정식 역할극.
2: 수가 제일 어려운 단원이에요. 나와주세요. 선생님이 역할 4명을 친구들 배우로 섭외했습니다.
0: 수학 시간에 역할극이라니 쑥스러운 마음에 주저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땐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야겠죠.
2: 나는 X는 1. 짠!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 나를 1식에 대입하면 자, 이렇게 돼서 좌변과 우변의 식을 비교해봅니다. 비교하면 어때요? 2 빼기 1은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죠? 그럼 이식 자체가 어때요?
3: 거짓이.
2: 그쵸, 틀렸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나는 거짓이야. 그래서 나는 사라질 거야. 자기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알겠습니까?
0: 이 역할극에서 등식은 햇님 달린 이야기의 동화줄 같은 건데요. 잠이 드는 해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고 거짓 해를 가진 사람은 사라진다는 스토리예요.
4: X값에 따라서 참인 친구는 그 자리에 남고 거짓인 친구는 사라지는 광경을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이미지로 심어주게 되고 방정식의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 두근두근 긴장감 속에서 드디어 역할극의 막이 오릅니다.
5: 안녕, 나는 X는 0. 나는 A씨를 물리치기 위해서 히잡을 해서 왔어. 나는 이 팀에 대입을 해보겠어.
0: X의 자리에 0을 대입해보니 좌변은 마이너스 1, 우변은 3.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5: A씨가 거짓이 되므로 나는 틀렸어.
0: 박수갈채를 한 몸에 받았지만 부끄러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1: 나는 X는 1!
0: 자세요. X 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1, 우변은 3. 역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1: 거짓이야.
6: 다음
1: X는 2 인간이가 남아 있네요.
6: 아니 모두들 나 X는 진짜. 이 식에 2를 대입하면
0: 한바탕 신나게 웃다 보니 수학 시간이 정말 즐겁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방정식의 뜻을 찾아냈을까요?
2: 지금 살아남은 아이가 바로 뭐다?
1: 2.
2: X는 2. 눈으로 확인이 됐죠. 살아남은 사람만이 뭐가 된다?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이 뭐다? 이 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이죠. 되겠나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뭐다? 방정식의 해. 즉 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방정식이란 뭘까? 뜻을 뭐라고 적어야 될까?
6: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2: 식. 무슨 식?
7: 방정식.
2: 이식. 그렇죠. 자, 지금 보세요. 어떤

0: 대입하면 참이 되고 어떤 수는 대입하면 거짓이 되고 어떤 수는 참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1: 아니 이렇게 간단한 정의를 선생님은 왜 역할극으로 보여주려 한 걸까요?
0: 방정식의 의미와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런데도 방정식의 개념은 잘 모른 채 방정식의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의 의미와 방정식의 개념을 이미지로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역할극을 활용했습니다.
2: 방정식 해례 거짓과 참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역할극 하니까 머리에 좀 더 쉽게 들어오고
3: 오래 기억이 남았어요. 감정이 많이 스치다 보니까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관람은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관람 다 하고 난 다음에 관람 후기를 적어줘야 돼요.
1: 관람 후기는 역할극에서 찾아낸 방정식의 개념을 짤막한 소감과 함께 정리하면 되는데요. 정해진 방법은 따로 없고 자신의 말과 스타일로 정리하면 그만입니다.
0: 방정식의 뜻과 해의 뜻 적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방정식의 뜻 적었는데 방정식의 예를 이거 말고 다른 하나의 예를 더 적는다면? 오늘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이런 식이 또 있었어요. 방정식이. 자기가 만들어낸 방정식이 있었는데
4: 4분할 할
0: 그쵸? 4분할 문제에서 자기가 구해낸 식이 뭐가 된다? 방정식의 예로 추가 적어주세요.
1: 4분할 도입 활동에서 만들었던 등식이 바로 방정식. 두 활동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번엔 마치 바늘과 실처럼 방정식과 꼭 붙어 다니는 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식은 모양은 방정식과 똑 닮았는데 성질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이런 방정식은 없었다. 대입해봐. 1.
5: 맞아요.
0: 맞아요. 참. 2 대입해봐.
5: 아니에요.
6: 거짓.
7: 맞아요.
0: 참. 3 대입해봐.
8: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이미 대입할 필요 없이 이미 좌변과 우변이 같은 맞아요.
1: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이 식의 이름은?
0: 아까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뭐예요? 항상 참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항상식이라고.
1: 이제 이번 수업을 정리하는 마무리 활동 단계. 그런데 어라? 이거 금고 아닌가요?
0: 비밀 금고입니다.
1: 수학 수업의 비밀 금고라니 살짝 기대가 되는데 게다가 금고 안에 든 것 달콤한 간식
0: 비밀번호를
1: 금고를 여는 활동은 아이들을 짧은 시간 안에 몰입시키는데 매우 좋은 활동인데요.
0: 자 교과서에 있는 93쪽의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금고 활동지 안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1: 교과서 문제의 화려한 변신은 무제. 바로 이 문제들이 금고를 푸는 열쇠입니다. 문제는 총 4개. 등식을 찾아내는 문제. 문장을 등식으로 표현하는 문제. 방정식의 해를 찾아내는 문제. 항등식을 고르는 문제로 모두 수업 시간에 탐구했던 것들인데요.
0: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선생님 무슨 짝이라고 불러줬어요? 어깨짝끼리가 한 팀이 됩니다.
1: 알록달록 색지로 만든 활동지를 보니 눈이 즐겁고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 보이죠?
0: 금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들의 활동지에 있는 정답의 번호입니다. 네 자릿수.
1: 이제 금고의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 활동엔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요.
0: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 비밀번호 알아낸 팀은 비밀번호를 크게 말하면 되나 안 된다? 안 되죠. 손을 조용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귀에 대고 속은 속은 귓속말로.
9: 금고는 수단일 뿐 핵심은 문제풀이잖아요. 어떤 활동이든 목적은 누가 빨리 하는가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함께 집중해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0: 보자는 것입니다.
1: 등식이 처절하게 있죠.
2: 등식, 식.
3: 눈을 사용하여.
1: 눈을 사용하여 수면 관계를 그 식의 등식이라 한다잖아.
3: 맞잖아 이제. 그럼 얘는 X가 없잖아.
4: 눈을 등식으로 나타내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색의 색이라고 우리를 정하면 X를 두고 여기다 하는 것 같다.
3: 근데
4: 얘도
3: 등식이.
4: 이거 안 돼?
3: 안 돼.
4: 그러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5: 문제풀이 시작 2분 만에 동시에 완료한 두 팀.
3: 이거 잡은 5분 같나?
6: 잡은 영성이 같은
3: 같은 게 항상 성립한다.
5: 다푼 팀들이 속속 나타나지만 과연 모두 정답을 맞췄을까요?
7: 선생님, 형성이 언제예요?
5: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탐구 활동은 마무리되고
8: 정답이 맞는 팀은 세 팀이고요. 그중에 최초로 맞힌 팀은
9: 참모들의 재강이 팀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5: 주인공들에겐 진정한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기다립니다.
10: 이리 오세요. 주인공은 앞으로 와서 친구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5: 자, 이때 자신이 풀이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성공.
11: 지금 부모가 포함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1번, 2번은 등식이 아니어서 3번, 4번의 번호를 합하면
12: 3번에 틀린 식은 뭐지?
13: 지강씨
14: 4, 7, 1번에 X에 1을 드리고 5번이나 지금 계속합니다. 3 플러스 4가 되죠. 3 플러스 4는 4, 7개입니다. 그래서 이 7번으로 왔기 때문에 이 10은 또 5번입니다. 1이 해가 되니까
10: 자, 다 합치면 지금 3번이 다 틀렸어요. 지금 5번이나 고쳤는데 3번이 계속 틀렸어. 3번 3번의 답은 8.
14: 여러 수를 투입해 봤을 때
13: 네, 맞아요.
5: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주인공들에겐 달콤한 간식이 보상으로 주어졌어요. 수업에 에너지를 쏟아내고 퇴근 무렵이 되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은 오감 활동 수업을 절대 놓을 수 없답니다. 이 수업은 교직 생활 10년 만에 찾은 기적 같은 수업이기 때문이죠. 선생님에게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0: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계속 지적하게 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정말 교직을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휘봉이 있어야 되고 필수품이었습니다.
5: 선생님의 수업이 확 달라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아들 덕분. 자신이 가르칠 땐 집중을 잘 못하던 아이가 다른 선생님과 만나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0: 80분 수업인가 하는 동안 아이가 꼼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다양한 교구와 다양한 오감을 이용해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것을 보고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됐지만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그 아동의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아이를

0: 우리가 너무 대학생처럼만 가르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1: 깨달음을 얻고 나니 수업 준비물부터 달라졌다는데요.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 하나둘 마련한 것이 어느새 이렇게 한가득. 대부분 일상에서 사용했던 소품들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감 활동 수업의 1등 공신인 거죠.
0: 자기 모둠에서 활동을 다 했다. 하나의 활동을 다 했으면 이거를 여기 중간에 테이블 올려놓고 갖다 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 했다는 뜻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됐는지를 시각적으로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팀이 봤을 때, 다른 팀이 이 정도 했네? 이러면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이제 팀 전체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수업을 바꾸면서 수업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연구회나 동아리에서 만난 선생님과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1: 그동안 선생님이 해오셨던 다양한 활동들은 교실 뒷벽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보는 이 활동이 선생님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활동입니다.
0: 네임텐트로부터는 자기 이름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나의 인생도 앞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나는 동물을 좋아하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대입의 뜻인 개념을 쓰고 대입을 활용한 문제에 여러 개가 있으면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를 모둠에서 문제를 나누어서 자기 문제를 적습니다. 자기 문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네임텐트를 들고.
1: 네임텐트 하보르타 활동법. 어렵지 않죠? 며칠 후 신나는 활동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학교를 찾았는데요.
0: 지금 카드 젠탈 전 시작하는데 자기 문제를 들고 갑니다. 근데 설명을 못하면 상대한테 카드를 뺏기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을 못해도 뺏겨요.
1: 선생님이 직접 고안한 이 게임의 룰은 상대팀의 문제 카드를 말 그대로 젠탈하는 게임.
0: 시작! 이동합니다.
1: 모둠은 4명이 2명씩 짝을 지어 이동하면서 문제풀이 대결로 상대팀의 문제 카드를 빼앗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잘 몰랐던 개념들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는데 말하고 듣고 오감을 적극 활용한 학습. 아이들은 확실히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2: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에 자신감 없어가지고 항상 60점, 70점밖에 못 맞았는데 중학교 2학년 돼서 인생 최고점을 찍어서 자신감을 좀 얻은 거예요.
3: 6학년 2학기인데 시험 점수를 수학만 60점대 맞고 다른 건 다 90점대 맞아가지고 완전 힘들었는데 여기 올라와서는 92점으로 확 올랐어요.
4: 수학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3: 네.
1: 이제 선생님의 바람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오감을 활용해서 기분 좋게 즐기면서 수학이라는 벽을 뛰어넘었으면 하는 겁니다.
0: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게 되죠. 수학적 사고력이 더 깊어지고 아이들이 무기력해지지 않고 늘 깨어있게 됩니다.
1: 수학에 대한 나쁜 감정을 비우고 수학으로 상처받지 않는 수업. 혼자 하는 수학이 아닌 친구와 함께 협력하는 수업.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수학적 탐구력을 키우는 수업. 그것이 김이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 수업입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

0: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English.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나한테 놔라.
1: 나가 먼저 놔.
0: 네가 먼저 놔.
1: 나 먼저.
0: 알았어. 그러니까 누나는 까불래 안 까불래.
1: 이 누나가 먼저 다 놀렸잖아. 가지 가지 가지. 누나가 먼저 날 놀렸어요. 둘 다 시끄러. 얼른 화해 안 해? 어떻게 그렇게 허구헌을 싸워 그래?

0: 라면이네. 누나 나 한 입만.
1: 네가 끓여 먹어.
0: 아잉 누나 나 한 입만 줄게요. 한 젓가락만 먹을게요.
1: 알았어. 딱 한 입만 먹어야 돼. 진짜로 한 입만.
0: 알았어. 맛있겠다.
1: 오예, 오예!

0: 먼저 씻을 거야. 내가 먼저 씻을게.
1: 응? 지금 씻는다고?
0: 응.
1: 얼른 씻어.
0: 알았어, 알았어. 5분이면 돼.
1: 5분?
2: 명탐정 벤츠와 신비에서
3: 신쟁이야! 나는 내 거야!
0: 어머나, 웬일이니?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잖아.
1: 누나! 어? 지금 안 씻지? 나 화장실 쓴다.
0: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진짜 지금 씻을 거야. 저거 왜 이렇게 웃겨. 나 10초만, 아니 1분만.

이거 드디어 나왔네. 이거 진짜 재밌는 게. 어머나 어머나 이거 드라마 이거 이제 안 해. 웬일이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스트레스는 순서 때문에.

0: 남매가 싸우는 이유 2위 하늘 같은 누나한테 야라고 해서. 너네 집 유치원 봐야지.
1: 아 진짜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내놔.
0: 내놔. 시끄러. 너 하루 종일 봤잖아. 내가 볼 거야.
1: 아, 나 딩동댕 딩동댕 봐야 돼.
0: 에헤이 촬영 요즘 샷.
1: 아 누나는 휴대폰으로 보면 되잖아.
0: 오 그거 좋은 방법이다. 네가 휴대폰으로 봐.
1: 아 진짜 엄마.
0: 노라고 했지.
1: 나가 먼저 노라고 했다.
0: 근데 우리 왜 싸우고 있더라?
1: 그거야 누나가 먼저.
2: 왜 싸웠더라?
0: 남매가 싸우는 진짜 이유.
1: 뭐 그게 중요한가?

0: 왜겠어?
1: 어? 어 진짜 호빵이랑 호미예요? 맞아요, 진짜 호빵이랑
0: 호미. 오늘은 우리가 예고한 대로 우리 자기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고민 상담소 컨텐츠를 진행할게.
1: 잠깐 그 전에
2: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1: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0: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그럼 고민 상담소 Let's do it! 하나 읽을게요. 제가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니? 잠깐만, wait. 항상 자기들이 명심해야 할 게 있어. 바로 love yourself. 나 자신을 사랑하라.
0: 맞아, 맞아. 잠깐만, 채팅 하나만 볼게요. 괜찮음. 호미를 보아.
3: 누구니?
0: 악성 채팅은 차단할게.
1: 차단. 우리가 자기 얼굴은 모르지만 절대 아니야. 세상에 못생긴 얼굴은 없어. 세계 인구가 81억 명인 거 알아? 그럼 81억 개 얼굴이 있다는 건데 얼마나 다양해, 그치?
0: 맞아, 맞아.
1: 81억 명 줄을 세워서 순위를 매길 순 없잖아.
0: 없지, 없지. 물론 호미처럼 독보적인 미모가 있기는 해.
1: 아무튼 내가 나를 안 예뻐하면 누가 나를 예쁘다고 해주겠어?
0: 그리고 사람은 뜯어보면 안 예쁜 구석이 없다고.
1: 맞아, 맞아.
0: 얼굴도 마음도 나는 물론 안 뜯어봐도 다 예쁘지.

0: 잠깐만, 채팅 하나 또 볼게. 호미는 어딜 뜯어봐야 예쁜. 매니저, 이 사람도 차단 부탁해요.
1: 매니저가 어딨어? 친구는 자존감부터 올려야겠다. 내가 완전 제대로 된 방법을 알지. 지금 앞에 거울 있어? 자, 거울을 올려놔. 올려놨어? 그럼 거울을 쳐다봐. 자기 눈을 쳐다봐. 아이 컨택. 이제부터 나를 따라해. 나 뭐 돼? 따라해.
0: 나 뭐 돼?
1: 호미, 뭐 돼지?
0: 응? 나 뭐 돼지?
1: 뭐 돼지?
0: 나 뭐 돼지?
1: 돼지! 칭찬이야.
0: 예!
1: 했어? 기죽을 때마다 기억해뒀다가 써먹어. 그리고 기죽 있는 사람한테는 한 글자만 바꿔서 물어봐. 너 뭐 돼?
0: 너 뭐 돼? 어? 채팅. 호미. 너 뭐 돼? 왜 이걸 나한테 하지? 어? 오늘 지켜준 사람 많네? 차단!
1: 뭐 이러다 다 차단당하겠네. 아무튼 자기한테는 내가 숙제를 하나 더 줄게. 오늘부터 내 장점 하나씩 찾기!
0: 그럼 우리도 서로 장점 하나씩 찾아서 말해주기 해볼까?
1: 좋았어. 그럼 호미 first.
0: 우리 호빵이는 우리 호빵이는 아, 이 점이 정말 예뻐.
1: 어? 어떤 점?
0: 요 점, 요 점. 여기. 어, 너무 예뻐.
1: 눈 옆에 점.
0: 맞아, 맞아.
1: 아, 그럼 우리 호미는?
0: 어?
1: 호미는?
0: 호미는?
1: 호미는? 꼽기가 너무 어렵네.
0: 뭐야, 뭐야, 뭐야.
2: 빨리 말해.
1: 호미는 듬직해. 친구로서 정말 너무 듬직하고 사랑스러운 친구야. 내가 내준 숙제 잊지 말고 우리처럼 하루에 칭찬 한 개씩, 알겠지? 어? 알겠어요. 고마워요, 호빵 언니. 아, 천만의 베이비.
0: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잠깐, 잠깐. 너도 고민 있다구?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0: 쓸모없는 인간.
1: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코코라 퀼라티 투바론 온브릭 생성의 자랑스러운 여러분, 잘 지내셨나?

0: 아휴, 요즘 회사가 바빠요.
1: 아,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맨날 야근이야.
2: 근데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요즘 지구가 난리래요.
3: 왜요?
2: 아니, AI가 생기면서 지구인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졌대요.
1: 아, 저도 들었어요. 이미 AI가 레벨 5래요. 보통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고요.
2: 맞아요. 그래서 연구원들도 많이 잘리고 몸으로 하는 일은 다 로봇이 한다잖아.
1: 맞아요.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래요.
4: 그 찬란 지구인들도 쓸모가 없어지는군요.
1: 쓸모가 없어? 왜요?
4: 아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AI가 다 대신한다면서요. 그럼 지구인들이 할 게 없잖아?
1: 할 게 왜 없어요? 시간 나면 그림도 그리고 EBS 보면서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아!
4: 그러니까 문제죠. 그림이나 공부나 AI가 더 잘하는데 그걸 뭐하러 해요?
1: 아니, 그냥 좀 즐기면 안 돼?
4: 아니, 아니, 뭐하러 에너지를 써요. 그냥 누워있어.
1: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좀 즐기면 안 되냐니까.
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하러 그래.
1: 즐겨 좀!
2: AI 시대, 인간은 어떻게 될까?
5: 지금이 AI 시대인지.
6: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AI들이 일을 거의 다 해줄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미나게 놀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7: AI가 대신 다 하면 안 되고 뭔가 보조해줘야 되지 않을까?
8: 근데 그럼 그 AI를 어떻게 사는지. 그럼 그 AI를 살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
9: 그러네. AI는
8: 직업들이 다 사라진대잖아. 그럼 그 AI는 누가 사는지.
7: 그 AI는 내가 샀으니까 그걸.
8: 그러니까 그 살 돈이 어디서 만드는 거야?
7: 그 살 돈은 옛날에 AI 시대 전에 벌어둔 돈으로 내가 살게.
8: 그럼 AI의 시대에 그 태어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거야?
7: 그 사람들은 뭔가 또 사는 방법이 생기겠지. AI가 할 수 없는
8: 데 내가 물어보는 게 그 방법.
6: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약간 AI가 농업 같은 걸 대신 해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는 쌀 양도 멀쩡히 지금처럼 유지가 될 테고 이러면 딱히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8: 지금은 쌈 판매율보다 고기 판매율이 더 높아.
6: 어쨌든 먹는 거 말아.
10: 그치만 근데 그 일자리를 잃으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 아까 말했지 보조를 두거나 아니면은 빠질 때 그거를 주는 게 나아.
6: 우리도 이제 꼭 그렇게 될 수 있어.
7: 그치, 우리 세대 이야기.
8: 이미 그렇게 됐어 지금.
6: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이미 잘리고
11: 직업이 조금씩 없어지는 중이야.
7: 또 AI를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지 않을까?
6: 그러겠지. 없어진 것보다 더 많이 생겨났겠지. 예전에는.
8: 그럼 그 직업을 또 대체할 또 다른 AI가 나타나지 않을까?
6: 그래도 또 다른 AI가 생기면 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이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면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7: 맞아. 아, 제일 먼저 사라질 것 같은 건 뭐야?
6: 편의점 알바.
10: 난 회사원. 근데 그건 무인 편의점이 많으니까.
8: 근데 지금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들은 노동자들을 블루라인인가 블루잡인가 그렇게 부르거든? 그 블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연봉을 더 줘.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하려면은 막 오류가 나고 막 부서지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노동 일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노동 일을 하는 것에 더 연봉이 더 많이 들어가.
10: 그래서 좀 더
8: 내 생각에는 아마도 노동 일 하는 거는 안 사라지지 않을까?
10: 나는 과학 하시는 분들이잖아.
7: 좀 뭔가 지성인? 뭔가 정확한 수치로만 하는 거는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다고 봐.
8: 내 생각에는 AI 쓰는 이유는 솔직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솔직히 최대한의 이득을 보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
7: 맞아.
8: 그 AI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효율 같은 거는 훨씬 더 올라가잖아. 선생님 같은 거는 선생님도 아무튼 사람이니까 가르치면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AI는 그런 경우가 좀 덜해.
7: 그렇지, 감정이 없으니까.
8: 그렇다 보니까
7: 없으니까.
8: 나는 솔직히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 AI를 쓰는 게 아닐까.
7: 맞아.
8: 그게 아니고 제 말은요 그 대체적으로

0: 거지 완전히 그냥 뿌리가 완전 뽑혀버린다는 건 아닌 거죠. 네.
1: 근데 나는 솔직히 AI가 일자리를 다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 입고 자고 먹고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돈이 다 필요하잖아.
0: 근데 그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자본이 있어. 이렇게 돈이 막 뒤에 막 쌓여 있어. 막 돈 주워 먹고 막 그래. 그냥 돈 막 뒤에 막 싹 쌓여 있어. 그러니까 돈을 벗는 이유를 직업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2: 이번 이쪽에서 돌까?
3: 오케이.
2: AI 만드는 사람.
3: 아.
2: AI가 AI는 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
1: 과학자들의 지식이 AI에 들어가 있는 건데 AI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과학자를 어떻게 이겨?
2: 근데 AI가 요즘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없어질 수도 있지.
1: 그러면은 나는 AI를 통제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아.
0: 그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기술은 지금도 뭐 수제 햄버거, 뭐 수제 뭐 의자, 수제 컵 이런 거 하면 사람들 막 환장해서 막 가잖아. 근데 AI 시대는 더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AI가 다 만들잖아. 다 기계가 그냥 딱딱딱딱 컵도 딱딱딱딱 찍고 게임들도 딱딱딱딱딱딱딱딱 찍어가지고 딱 주는데 핸드메이드 기술은 아까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AI가 따라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 핸드메이드 기술의 발명품은.
2: 로봇 핸드메이드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뜨개질을 하면 로봇은 디디디디 이 수도를 한다면 인간은 하나하나씩 주문 제작으로 해도 정성을 들여서 하잖아.
1: 약간 반지 같은 걸 만드는 사람만 봐도 자신의 생각을 이 조그마한 반지 안에 담아내려고 몇 개월 몇 주를 노력을 했을 텐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3: 로봇은 그냥 입력한 걸 그대로 수행한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정서적인 가치인 거고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솔직히 말해? 그 로봇을 만들려고 공장 지어? 땅 사?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드는데 기계 사? 그 로봇이 탄생을 했어. 그 로봇을 만들려고 수많은 인건비가 들어가. 그래서 그 만든 그 물건의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값은 막 3,000원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숫자는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야. 솔직히 진짜 그냥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은 로봇이 만든 게 훨씬 가치가 높아.
3: 근데 사람이 만드는 거는 사람이 직접 한땀 한땀해서 만드는 거니까.
0: 사람이 만드는 것도 내가 입력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4: 근데 공장에서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거잖아.
1: 그걸 만들 때까지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만든 게 오히려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어.
0: 그치.
2: 맞아. 근데 나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나는 그냥 돈 주고 안 살래. 왜냐하면은 그 기계가 만든 걸로 별로 차이가 없으면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니거나 선물하는 게 아니면은 내가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걸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3: 근데 만약에 고우가 그린 그림이면 그것도 사람이 그린 거니까 몇 시간이고 몇 년이고 공을 들여 그린 거잖아. 근데 그거를 AI가 똑같이 학습해서 고우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 그렸다고 해도 고우가 그린 거의 가치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
0: 나 니네들의 의견이랑 비슷한 게 반 고흐는 정신병이 있었어. 알지?
4: 알지?
1: 응, 있었어.
0: 반 고흐.
4: 난 반 고흐 몰라.
0: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 아무튼 반 고흐가 정신병이 있단 말이야. 근데 AI는 멀쩡하잖아. 근데 반 고흐가 그린 거는 약간 막 이럴 때 그린 거잖아. 근데 AI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 고흐는 정신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그 작품에 들어간 노력 같은 걸 본단 말이야. 그 사람의 희소성 있잖아, 그 머릿속에. 그렇다 보니까 나는 반 고흐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한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
3: 제 이해 아예 못한 것 같은데.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 돼.
1: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하면 되는 거.
0: 네. 그러니까 취미들이 늘어서 취미들이 모이고 모여서 정식 직업이 되고 그 정식 직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또 인간 시대가 오고 걔네들이 아, 또 귀찮다 하면서 AI 시대가 오고 이게 반복인 거지. 그러니까.
3: 점점 그러면 점점

0: 나 같으면 공부를 하는 길을 선택할 것 같아.
1: 하면 되지.
2: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0: 아니, 절대 아니지.
3: 쓸모가 없다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 가치가 떨어졌다.
4: 일을 안 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5: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해. 왜냐면은 우리보다 더 낮은 동물들이 있잖아. 근데 동물들도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쓸모없는 게 아닌 것 같아.
0: 생명은 쓸모없는 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물건 정도는 쓸모 있고 없고를 따질 수 있어.
6: 그리고 아무리 진짜 일 안 하고 막 집에서 먹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어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막 그 사람의 친구나 부모님이나 뭐 자식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죠.
0: 맞아.
2: 각자 여러분의 그 쓸모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0: 나는 그냥 살아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냥 그게 제일 쓸모 있지.
7: 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어.
8: 나는 뭔가 욕구가 있어.
5: 함께 대화할 수 있다. 함께 친근하게 지낼 수 있다.
9: EBS, EBS 알려줘.
7: 아니, EBS는 안 끝나. 일단 EBS는 쭉 이어져 나갈 거고 안 끝날 거고 AI를 맞추는 그냥 개념 학습.
0: 오빠는 사회생활 진짜 잘하네.
7: 그냥 똑똑한 거야.
5: AI를 어? 우와. 누구세요?
10: 아, 우와, 직장인이
11: 직장입니다.
10: 회사.
12: 안녕하세요.
5: 화이팅. 설마. 가방 안에 뭐 들었어요?
7: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분 아니야? 아까 애니메이션 처음 나올 때?
5: 왜요?
12: 왜요?
2: 선생님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5: 없어요.
12: 없어요.
10: 없어요. 없어요.
5: 맨날 없어요. 학교 가야 돼요. 학교 또 가기 싫어요.
12: 근데 휴가가 있지.
0: 연차 쓰면 돼.
5: 야, 근데 휴가하면은
7: 근데
5: 일자리가 없어.
7: 방학은 공짜야.
5: 두 달 동안
0: 방학 때는 월급 안 받아.
12: 아,
5: 죄송하지만
7: 그건 저희 때문이 아닌데. 나는 교대를 갈 만큼 똑똑한 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0: 맞아.

0: 횡단보도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호를 놓칠 때가 있죠. 어? 신호 바뀌었다. 잠깐 멈춰.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뛰어가면 안 돼요.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차가 멈춘 걸 확인한 후에 건너야 안전하답니다. 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알아볼까요?
1: 호중이는 교통안전지킴이에요. 자,
0: 횡단보도 건널 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서다, 보다, 걷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차가 오는지 좌우를 잘 살펴보고 뛰지 말고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예이.
1: 어때요? 호둥이가 알려주는 안전수칙 귀에 쏙쏙 들어오죠?
2: 비오는 날 교통안전? 어?
0: 아, 비오는 날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 비오는 날엔 밝은색 옷과 밝은색 우산을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눈에 잘 띄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또 투명우산을 쓰면 바깥이 잘 보여서 자동차를 피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2: 비오는 날 밝은색 옷을 입으라니. 이건 생각하지 못했어. 호둥이 녀석 제법인걸?
0: 아하! 횡단보도에서는 멈춰서고 살피고 뛰지 않고 걷기!

0: 고등아, 알려줘서 고마워. 곰통령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알아볼까요?
1: 여러분, 제가 호둥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호둥이가 알려준 대로 교통수칙을 잘... 갑자기! 길을 건널 땐 잘 보고 건너야죠. 횡단보도 건널 때 안전수칙 세 가지. 서다, 보다, 걷다. 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서고, 좌우를 잘 살펴보고, 보고, 뛰지 말고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걷고. 아하, 잘 알겠죠? 아유, 비가 오네. 비가 올 땐 이렇게 밝은색 옷과 밝은색 우산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투명 우산을 쓰면 주위를 잘 살필 수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요. 자, 오늘 배운 안전수칙 잊지 말고 잘 지켜주세요.
0: 여러분, 횡단보도 안전수칙 이제 제대로 기억했죠?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장난 NO! 안전하게 건너고 비 오는 날은 알록달록 밝은 옷 입고 투명 우산 써서 시야 확보하기. 우리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봐요. 모두 안녕!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0: 으라차차 릴리리야. 그렇죠. 저는 잘 됐었는데.
1: 이러니 맨날 해치한테 당하지.
2: 실패해도 끝까지 도전하는 자가 이기는 거야.
1: 아,
0: 정말?
1: 물론이죠. 해치의 약점을 공격하면 돼.
2: 약점?
1: 어? 있어.
2: 뭐야?
3: 들어가자. 다녀왔습니다.
1: 해치와 같이 사는 꼬마애. 걔를 인질로 잡으면 해치도 꼼짝 못할걸.
2: 너무 야비한 거 아니야?
1: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라고.
0: 그럴듯한데. 도전?
1: 도전? 도전? 그런 의미에서 좋아.
2: 좋아.
0: 자,
4: 파이팅!
1: 가자!
5: 윤호를 잡아라.
3: 그런데 밖을 왜 보는 거야?
5: 녀석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안 이상 분명히 다시 찾아올 거야.
6: 다녀올게요.
7: 수고해요.
6: 네.
1: 나왔다. 아직 아니야. 꼬마야, 나와라. 어? 뭐야? 가면 안 되는데?
2: 윤호야!
1: 내가 처리할게.
2: 아!
1: 어디 가는 거야?
3: 다녀오겠습니다.
7: 그래, 잘 다녀와.
1: 나왔다.
3: 어? 세나가 불렀는데 어디 있지? 그냥 갔나 보네.
1: 우리도 출발하자.
2: 어? 아이고, 무거워.
1: 무겁긴 뭐가 무거워.
2: 어, 저기.
0: 어떻게 됐어?
1: 꼬마가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0: 잘 됐군. 작전 개시.
1: 어, 저기. 온다.
8: 으차. 오늘따라 엄청 무겁네.

0: 윤호야!
1: 어?
0: 같이 가.
1: 먼저 간 줄 알았는데.
0: 웬 고양이가 가방을 물어가서 쫓아갔다 온 거야.
1: 그때 그 도둑 고양이인가 보다.
2: 도둑 고양이.

0: 짜자자자자자! 분명히 꼬마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야.
1: 그런데 저 많은 교실 중에서 어떻게 찾아요?
0: 찾아봐야지.
2: 심심이 출동!
1: 출동!

0: 어제 타요 봤어?
1: 당연하지. 어제 타요랑 킨더가 소풍 갔잖아.
2: 이 가슴자.
3: 어? 고양이다.
2: 정말? 이런.
3: 귀여워.
0: 안녕.
3: 고양아. 이거 좀 먹어볼래?
2: 이런 걸로 나의.
4: 우와, 먹는다.
3: 귀여워.
0: 잘한다.
2: 그게
0: 빨리 안 와.
1: 고양아, 어디 가?
2: 아야.
5: 흐이그.
0: 제가 가볼게요.
5: 그럴래?
0: 아자!
2: 오씨 화이팅!
0: 어디 보자.
6: 어이! 누군데 여기서 얼쩡거리시나?
0: 잠깐 뭐 좀 보려고.
6: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냐고.
0: 그거까지 말해야 돼.
6: 말이 안 통하네. 얘들아!
5: 저거 뭐냐?
2: 오씨!
5: 에? 너 왜 이렇게 됐냐?
2: 비둘기 녀석들이!
7: 수업 끝!
2: 인사!
8: 고맙습니다!
9: 윤호야!
1: 어?
9: 축구하러 가자! 야도 갈 거지?
3: 그래! 실력을 보여주지!
1: 뭐야, 다들!
9: 가자!
0: 나왔다!
9: 아자자! 미아야!
3: 간다!
2: 어? 어디선가 마법의 기운이? 아닌가?
9: 자! 자!
1: 내가 가져올게. 이쪽인데. 어, 찾았다. 어?
0: 안녕.
1: 어?
0: 밀리리야?
2: 어? 마법이야.
3: 윤호야!
2: 어? 설마.
9: 어? 마법 기운이야? 가자! 아자자자자자! 아자자자!
5: 그렇지?
9: 뭐냐?
5: 날 만나러 온 것 같은데?
9: 오늘은 놓치지 않겠다!
5: 아우, 무서워라!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해놨지요?
1: 그렇지!
9: 윤호야!
5: 마법으로 재미있게 만들어봤는데 마음에 드냐?
9: 이 녀석!
5: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 그럼 일일이요.
9: 그만해!
5: 네가 소리칠 상황이 아닌데?
9: 윤호는 놓아줘. 어차피 내가 목적이잖아.
5: 넘치는 빠르네. 일일이요.
1: 그치!
2: 잡았다! 이쪽이었는데. 아휴, 또 변했네요.
3: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정말 통쾌한 복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삐요삐요.
1: 어떻게 된 거지?
2: 삐요삐요.
3: 갑자기 뭐야?
5: 이제 끝내보실까?
3: 끝내긴 뭘 끝내?
5: 에?
3: 인간계 몰래 들어와서 웬 소란이야.
9: 미아!
3: 윤호는 안전하니까 이제 제대로 실력을 보여줘.
9: 그래? 아라리오!
5: 밀리리야!
7: 말하려. 아자자자 아자. 예!
8: 아이고.
2: 도마.
10: 일어나 일어나.
7: 아직 안 끝났어. 말하려.

0: 라디오
1: 해치.
0: 어? 윤호야,
1: 구해줘서 고마워.
0: 아니야, 쟤들이 처음부터 노린 건 나야. 그런데 미아가 사라졌어.
2: 조윤호!
1: 어?
2: 너? 축구하다가 갑자기 어디 간 거야?
1: 아, 그게 그러니까...
2: 뭐야, 혹시... 혜치야, 아까 무슨 일 있었지? 무슨 일이야?
0: 어...
2: 말해줘, 응? 응?
0: 뭐, 별일 없었는데...
2: 그래?
1: 뭐... 난 그만 들어갈게, 안녕...
2: 아무래도 좀 수상한데...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봇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0: 힘드시면 안 돼요.
1: 어? 아까 포기 안 하죠.
2: 아, 포기 안 해?
0: 네.
2: 포기 안 하죠.
0: 안 되는데 포기 안 한다고?
3: 하나, 둘, 셋, 센사 큐!
2: 지금까지는 저희가 똘똘 뭉쳐서 실험을
0: 네.
2: 했잖아요.
0: 네.
4: 그렇죠.
2: 근데 오늘은 단독으로 단독으로 혼자 각자 재밌는 신기한 그런 실험을 해서 네. 영상을 만들 겁니다.
0: 아 진짜요? 그럼 경쟁하는 거예요?
2: 그렇죠. 배틀이에요. 오늘은 배틀입니다.
0: 그러면 순위는 어떻게 매겨요?
2: 순위는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 가장 재밌고 신기한 그런 실험을 한 분을 뽑아서 오늘 클로징 멘트 단독 네. 촬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0: 비누방울을 이용해서 신기방기 거품쇼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기한 실험들을 각자가 준비해서 해보는 그런 주제입니다.
2: 자신 있어요?
4: 제 아이템이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상담하는데 제 1등합니다.
2: 정말?
4: 제가 1등합니다. 제가 1등.
2: 동정이 자신 있어요?
0: 그럼요. 제가 또 과학돌 아닙니까? 비눗방울은 네. 과학적인 거라서 네. 제가 1등할 거예요.
4: 과학적이라고 1등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2: 그렇죠.
4: 알겠죠?
2: 이거는
4: 재밌고 이래야 돼요. 그렇죠. 유익해야죠.
2: 뭔가 특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사러 가야 되니까
0: 맞아요. 바로 가야죠.
2: 가보시죠.
0: 갑시다.
2: 갑시다.
0: 갑시다.
4: 네, 여기서 이제 고르면 되나요? 아, 잠깐만요. 일단 또 플라워풀을 사고 실체였다. 나 이시라고 이거를 비눗방울로 묻히고 날리면은 날아가서 비눗방울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도 사고요. 저도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용유를 넣으면 좀 윤기가 나서
2: 색깔이 컬러풀한 그런 비눗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물감을 살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이스 뭐 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5: 그 비눗방울이 잘 만들어지려면은 계면활성제 함량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퍼센티지가 안 써있네요. 15%. 계면활성제 비율이 제일 높은 15%짜리로 사겠습니다.
6: 저는 드라이아이스를 쓸 거기 때문에 장갑을 빼야 됩니다.
2: 어우, 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챙긴 것 같아.
4: 아이고.
0: 네, 태호 형, 무겁게 싸웠는데. 제가 1등 할 것 같아서 미리 미안해요.
2: 무슨 소리야, 또. 형은 진짜, 오늘 진짜 자신 있거든.
0: 아, 진짜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2: 세븐스타 큐, 네. 세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각자 이제 컨셉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이용해서 모든 이쁜 그런 알록달록한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음 영종이.
0: 네, 여러분, 저는 아주 오늘 판타스틱한 느낌으로 마술사 느낌으로 신비로운 그런 비눗방울을 만들어 볼 건데.
2: 마술사.
0: 그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이언스타 큐기 때문에 그 신비스러움 속에는 과학의 원리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2: 아,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다음 이제 건이.
4: 저는요, 엄청 크게 만들 거예요.
2: 엄청
4: 진짜
2: 크게.
4: 진짜 엄청 크게.
2: 아, 이제.
4: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기 안에서 못하고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정도로.
2: 이제 크기로 승부를 네. 하겠다.
4: 그리고 형은 컨셉이 뭐라고 했죠?
2: 형은 이제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4: 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싫어한다고. 집안 살림을 이렇게 막 히트러 트레이드면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혼나봐서 알아요. 저를 뽑아주세요. 전 엄청 크게 만들 겁니다.
2: 큰 게
4: 무조건 좋아요. 그쵸?
2: 좋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4: 네.
2: 뭐, 딱 보기에는 제가 우승할

0: 같네요.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1: 제가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좀 물려서 넣겠습니다. 좀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물을, 중요한 물을 넣겠습니다. 쥐야, 쥐야.
1: 물을 안 넣다. 물 왜 얼마 정도 넣어요? 많이 넣어요?
0: 글쎄.
1: 어쩐지 거품이 안 난다 했네.
0: 이거는 자기만의 비법이지.

0: 제가 아무도 모르게 샀던 무언가를 지금 투척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저만 샀던 글리세린이라는 게 있는데, 글리세린이 왜 필요하냐면은, 글리세린을 글리세린을 세제에다 넣게 되면은 점성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액체가 더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더 쉽게 터지지 않고 튼튼한 비눗방울 완성이 됩니다.
1: 성공! 나 성공했어. 봐봐.
0: 비눗방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물과 같은 액체는 최대한 작고 동그랗게 뭉치는 성질이 있어요. 이는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서로 뭉치려는 힘, 즉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동그랗게 맺히는 것도, 미세히 동그랗게 맺히는 것도 다 표면 장력 때문이죠. 그런데 비누나 합성 세제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는 물의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해요. 그래서 물방울은 금방 터지지만 비눗방울은 크고 잘 안 터지게 되는 거죠. 또 비눗물에 글리세린이나 물엿을 넣으면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더 크고 튼튼한 비눗방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이게 제가 또 만든 그 황금 비율. 물 6컵, 주방세제 4컵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글리세린을 1컵, 마지막으로 물엿 1컵을 넣어줍니다.
0: 6대 4대 1대 1인가요?
1: 6대 4대 1대 1. 이게 바로 비눗물의 황금 비율입니다.
0: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준비한 기장의 물이 바로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물을 넣으면 연기가 갑자기 확 나올 거예요. 야, 매지컬. 오, 됐다, 됐다. 나도 됐다. 오케이.
1: 오, 대박.
2: 뿅. 엄마야, 안 되네.
0: 아, 이런 식으로.
1: 자, 그러면은 다들 이제 진짜 실전 준비됐나요?
0: 네.
1: 배틀 준비됐어요?
2: 네. 그러면은
1: 자, 다시 우리 세팅을 하고 이제 진짜 배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기대해 주시죠.
0: 사이언스타 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언스타 큐의 과학부 영준입니다. 저는 단순한 비눗방울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가 아주 쑥쑥 들어가 있는 과학 법을 매직쇼

0: 준비했습니다.
1: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비눗방울을 만들다 보면은 욕심이 더 들더라고요, 저는. 움직일 수 없을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없을까? 근데 손에 대면 터져버리잖아요.
2: 그치? 비눗방울인데 움직이다 터지지 않을까?
1: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정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2: 아, 정전기?
1: 이게 에보나이트 막대인데.
3: 이게 뭐죠?
1: 이런 털이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다가 막대를 막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정전기가 생겨요. 일단은 이렇게 비눗물로 코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건이는 네. 신어주면은 여기 비눗방울을 하나 크게.
2: 오! 바로 만들었는데?
1: 좀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2: 오, 아니. 내가 보기엔 되게 대충 하는
4: 거 최대한 크게.
1: 누구를 대충 해야 되는데?
2: 오!
1: 오,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2: 그만해. 그때.
1: 그만해.
2: 그때.
1: 한번 해볼까요?
2: 크다고. 네. 네. 해보세요.
3: 안 되는데 뭐지?
1: 어? 약간 끌려오는 것 같은데?
2: 어디가,
3: 어디가 안 되는데?
2: 어디가.
1: 아, 왜 지금 가만히 있죠?
3: 네.
2: 아, 지금 살짝 움직이고 있고.
3: 이게 더 밀리겠다. 이게 더 밀릴 것 같아. 오, 이게 더 밀릴 것 같아.
2: 이게 더.
3: 오, 이게 더 밀렸어, 밀렸어.
2: 엄청 빨리 해야 돼.
1: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2: 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1: 오! 된다. 오! 된다. 이거 되잖아요.
3: 오, 된다.
2: 어, 나 이거 끌려고 했는데.
1: 빨리 하면 될 것 같아, 빨리.
2: 아. 빨리 해, 빨리.
5: 에보나이트 막대를 옷에 문지르면 정전기가 발생해 에보나이트 막대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이 에보나이트 막대를 비눗방울에 가까이 대면 막대와 가까운 쪽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어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눗방울이 에보나이트 막대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2: 두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1: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제가 비장의 무기였죠.
2: 드라이아이스.
1: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 드라이아이스 계란 만들기.
2: 드라이아이스 계란이요?
1: 네. 자, 일반 가정집에 이런 컵 다들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2: 그렇죠.
1: 컵을 열고 이 안에다가 따뜻한 물을 반쯤 채워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아이스 연기가 슉 나오죠.
2: 가습기 같아, 가습기.
3: 소화기 같아요, 소화기.
1: 호스의 끝에 비누방울 용액을 묻혀서.
2: 오!
3: 우와!
2: 오! 오!
3: 우와!
2: 오!
3: 우와!
2: 오!
1: 뭔가 알 낳는 것 같지 않아요?
3: 우와!
1: 그리고 딱 위에 떨어지면
2: 우와! 우와!
1: 대박! 신기하죠?
3: 대박!
2: 탱탱볼! 탱탱볼 같았어.
1: 탱탱볼 같았어, 진짜 방금. 위에다가 그 탱탱볼처럼 튀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2: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1: 대박.
2: 이거는 인정. 오케이.
1: 떨어져라. 됐다.
2: 대박!
3: 2, 1.
2: 와. 우와. 안 떠져, 심지어.
3: 우와.
2: 말도 안 돼.
1: 물감을 좀 풀게요.

0: 이제 기다립시다.
1: 오! 점점 부풀어와.
2: 진짜 안 터지게 하면 얘 숨 도시면 안 돼요.
1: 어? 아까 그거
0: 올라가,
1: 그거 그러네.
2: 오! 대박! 우와! 우와! 와, 이렇게 됐어.
1: 우와!

0: 시사 큐 태호의 버블 거품 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일단은 저희 아버지 그 네 배드민턴 채인데 아까 한번 해보면서
1: 목을
0: 네 목을 휘었는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자잔. 3, 2, 1.
1: 우와.
0: 멋있죠? 어때요?
2: 아니요.
0: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어요. 자, 이번에는 고기 굽다 말고.
2: 네.
0: 이걸 만들어. 예.
2: 아.
0: 슈아.
2: 와.
3: 배드민턴처럼 똑같은.
0: 그게 조금 더 많잖아. 그거 어때? 네. 멋있지?
2: 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0: 네, 그렇죠. 두 분 빨대를 잡아주시고. 네. 제가 먼저 풀 테니까.
2: 네.
0: 만들어지는 그 비눗방울 안에다가 거니가 살짝 쏙 넣어서 또 비빔밥을 붑니다.
3: 네.
0: 그다음에
2: 그 안에
0: 제가 또 비빔밥을 붑니다.
2: 네, 저 이거 많이 봤어요. 네. 저희도 그 전에 묻혀놔야 되나요?
0: 네, 묻혀야죠. 묻혀야죠. 살살 넣고 살살 붓고 살살 빼야 돼요.

0: 이번엔 두 분이 또 도와줘야 돼요. 피리 불 줄 알아요?
1: 피리요? 그럼요.
0: 그럼 피리 부는 그런 소년의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시럽은 이렇게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서 페트병에 잘린 부분을 이렇게 얇은 천으로 쌉니다. 그다음에 고무줄로 막아요. 간단하죠. 아까 피리 보러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뱀을 네, 여러분께서 뱀을 굴리는 거예요.
2: 저는 뱀을 만들어요.
0: 네. 자, 이렇게 천에다가 잉크를 조금씩
1: 밭 빨간색.
0: 자, 빨간색 잉크 나오고 이 다음에 비눗 물에 묻힙니다. 자, 피로 불어주세요. 자, 네. 준비 하나, 둘, 셋.

0: 대박, 대박이다.
1: 와, 진짜 길게.
0: 우와.
2: 짠!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박수!
1: 박수!
2: 제작진분들 투표해주세요. 건희의 대형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 시작하시오.
0: 네, 이거를 네. 한방 해보겠습니다. 오, 오. 아직
1: 이게
0: 제가 안 해도 알아서 바람이 해주네요.
2: 바람이
1: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2: 와, 근데 되겠다.

0: 이래가지고 뭐 오늘 안에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뭐 이렇게 해서는 꼴찌 확정 아닌가요?
0: 그니까 이렇게 해서
2: 아니에요.
1: 첫 번째 시험부터 이렇게 막막하면
2: 바람에 안 부는 곳 없나요?
0: 그치. 바람에 안 부는 곳을 찾으려면은 체육관에 들어갔어야죠.
3: 지금 바람 안 부는데 빨리 해야겠다.
2: 대요. 오. 대요. 오.
3: 대요. 지금 바람 안 부는데 빨리 해야겠다.
2: 오.
0: 오. 2, 3.
2: 와, 나이스.

0: 성공했어요.
1: 오, 성공. 네.
0: 저희가 네. 이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이렇게 저희 아지트 바람이 안 부는 곳으로 왔어요.
1: 진작에 여기서
0: 해야 되니까요. 아, 그랬어요. 대형 튜브도 하나 준비해
1: 준비했습니다. 언제 이걸 또 준비했어?
0: 형을 위해서 준비했죠. 아, 저 바로 이제 할까요?
2: 네. 바로 해보죠.
0: 네, 형이 여기 안에 들어가고요. 조심조심. 네,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예. 네. 그리고 어. 이제 이거는 네. 앞에다 놓고 올게요.
1: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0: 네, 당연하죠. 발을 바로 잡고 이렇게 하나.
1: 잠시만요.
0: 네, 바로바로 이제 바로바로 바로 할게요. 하나, 둘, 셋.
2: 쇼잉.
0: 쇼잉. 다시 할게요. 좀 아프던가 주세요.
1: 네.
0: 크게 네. 하나, 둘, 셋.
1: 저? 된 거예요?
2: 그죠?
0: 아까처럼 앉아주세요. 이렇게. 진짜 제 분신이에요, 형은. 알겠죠?
2: 알겠어.
0: 이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오! 오!

0: 그 제가 제일 컸고요.
1: 넌 네, 이동이 많았어요.
2: 공원에서
0: 너무 힘들었어. 제 이름 곽건이에요, 곽건.
1: 돈도 안 되고. 제일 그 서프라이즈가 컸던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0: 대신 너무
1: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0: 바로
2: 간단하게.
0: 바로. 자, 이제 결과가 공개됩니다.
1: 됐다.
3: 이렇게 잡아놨다.
1: 아, 이건 좀.
0: 짠!
3: 이건 대박, 어, 대박이다.
0: 죽고 있는 모양이네요.
4: 와, 진짜 길게.
3: 우와.
0: 오! 오! 우와! 우와!
2: 진짜 어렵죠?
0: 우와! 결과가 공개됩니다.
2: 제가 원래 승부.
0: 어? 왜요? 왔어! 아, 우와, 3대 3대 4로 버니 우승! 네, 쌓였다. 큐!
1: 큐!
0: 큐!
3: 어, 왜 이렇게 여기 뒤에서 하세요, 뒤에서.
0: 아, 맞아.
3: 여기서 형은 저 통하니까 이렇게 바로 붙이지.
0: 자, 하겠습니다. 쌓였다. 큐!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비눗방울쇼 1등을 해서 이렇게 단독 클로징 샷을 땄는데요. 이제 아래 있는 주소에 가서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댓글하고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쌓였다. 큐! 곽건이니까요.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곽건만 있습니다, 곽건.
2: 채우도 기억해 주시고요. 엉덩이도 기억해 주세요.
0: 지금까지 쌓였다. 큐였습니다. 안녕!
1: 안녕!
0: 안녕!
4: 물 얼마 정도 넣어요? 많이 넣어요?
0: 글쎄.
4: 그러면 물을 잠시만 써도 되겠죠?
0: 야, 니네 왜 내가 가져온 물 다 니네가 써? 나 아직 물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1: 태호 형이 가져올 줄 알고.
4: 맞아요. 가져올 줄 알았어.
1: 아, 어차피 저기 생년대 있잖아요.

넘칠 때는 안개와 수증기 장막에 가려진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섬에서 생명이 고동칩니다. 구름은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기후현상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구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존재입니다. 척박하고 고독한 사막을 만들기도 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숲을 키우기도 하죠.

지구의 거대한 대양 한가운데 자욱한 구름 장막이 거치고 나면 비로소 그 신비롭고 특별한 모습을 드러내는 고대 숲이 있습니다.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숲의 곳곳은 카나리아 제도가 제공하는 악조건들을 이겨내고 극한의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가득하죠. 꽃과 곤충, 도마뱀과 새들 모두 이곳의 카나리아 소나무가 빚어낸 독특한 풍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카나리아 소나무 숲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만 자랍니다. 이 소나무는 카나리아 제도의 고유종으로 바위가 많은 그란 카나리아, 테네리페, 라구메라, 라팔마, 엘 예로에서 볼 수 있죠.

카나리아 소나무는 1억 3,500만 년 전 고대 테티스 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바위 절벽에 매달려 오랜 세월을 버틴 살아있는 화석이죠. 광범위한 영역을 정복한 이 소나무는 곳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소나무는 2,300m 이상의 고도도 거뜬히 견뎌냅니다. 또 바다와 연결된 지형에서도 잘 자라죠. 강인하고 산구적인 기질 덕분인지 차갑고 거친 대양의 구름과 잔인할 정도로 건조한 용암의 땅도 굳건히 버텨냅니다.

그렇다고 이 불친절한 환경에서 카나리아 소나무만 번성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카나리아 소나무 숲은 대담한 야생동물이 가득한 아주 복잡한 생태계죠. 하지만 카나리아 소나무들은 이 가혹한 조건을 견디는 다른 식물들을 견제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주변을 신중하게 통제합니다. 이 거친 화산지대는 가장 용맹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곳이니까요. 웬만해선 잘 분해되지 않는 솔잎은 두껍게 쌓여서 일종의 산성 양탄자를 만들고 다른 초목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물들은 소나무 사이를 뒤집고 꽃을 피우는데

성공하죠. 이들의 뿌리는 화산토를 파고들며 고대의 우림이 저장해둔 물과 양분을 찾아냅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고유 식물들은 화산암과 화산재, 소나무를 견디며 자랍니다. 유포르비아, 마티올라, 에오니움, 현삼, 로터스 피란투스 같은 종이죠. 이들은 복잡한 생태 그물망의 첫 번째 고리이고 곤충들은 이런 식물들을 십분 활용합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독특한 식물원을 마음껏 누비는 개미들은 온종일 양분이 풍부한 꽃을 찾아 헤맵니다.

소나무 숲은 적색과 백색, 청색 뷰글로스와도 영역을 공유합니다. 뷰글로스의 꽃차례, 즉 꽃이 피는 모양은 대체로 화려한 원통형이나 원뿔형으로 높이가 3m에 이르기도 합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고유종인 이 독특하고 인상적인 식물은 이곳 생태계에선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매력적인 향기와 맛있는 꿀로 수많은 곤충과 새를 유인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물들을 찾는 생명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위장을 하고 주변을 살피는 사마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길 잃은 곤충을 노리는 거죠. 이 특별한 소나무 왕국은 완벽한 생태계이자 다양한 토종 생물의 고향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카나리아부터 희귀한 블루 차프핀치도 있죠. 블루 차프핀치는 두 가지 종이 있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섬 테네리페와 그란 카나리아 섬에 각각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 또한 소나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성체는 소나무 가지에 둥지를 짓고 솔방울을 주식으로 삼다시피 합니다. 대신 새끼에게는 곤충만 먹이죠. 푸른색보다는 회색에 가까운 암컷이 주로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라서 새끼들을 먹이는 일을 맡습니다. 카나리아 소나무 숲이라 해서 다 같은 주민만 사는 건 아닙니다.

바위가 많은 소나무 숲엔 다양한 도마뱀이 사는데 카나리아 제도 검은 코 도마뱀 혹은 테네리페 도마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도마뱀은 건조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비늘로 뒤덮인 피부는 방수 능력이 있어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죠.

카나리아 제도 검은코 도마뱀은 테네리페 섬과 라팔마 섬의 소나무 숲에 서식합니다. 파란 비늘을 뽐내는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길이가 30cm쯤 됩니다. 사실 이들은 훌륭한 곤충 사냥꾼이지만 주로 과일을 찾아다닙니다. 식단을 확장하다가 채식주의자에 가까워진 거죠. 고지대에서는 시시각각 넘나드는 구름이 도마뱀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햇볕이 있어야 체온이 오르고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요.

이곳의 고유종인 카나리아 스킹크 같은 파충류는 적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선 모든 것이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숲을 찾는 구름에 달려 있습니다. 소나무가 가장 많은 곳은 카나리아 제도의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소나무 숲이 이곳 삼림지의 약 60%를 차지하죠. 그리고 카나리아 제도 딱따구리는 이 숲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봄에는 숲속에 딱따구리의 짝짓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매년 딱따구리가 버리고 간 집은 푸른 박새 같은 다른 새들이 차지합니다. 안전한 집도 구했으니 열심히 곤충을 물어와 새끼를 먹이는 일만 남았군요. 난공불락의 나무 몸통을 차지했지만 그렇다고 경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다른 새의 알이나 새끼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까마귀가 가까이 있으니까요. 어미 푸른 박새는 어떻게든 까마귀를 둥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따돌리려 애씁니다. 까마귀는 소나무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입니다. 상대적으로 먹이 찾기가 쉬워 이들에겐 안락한 환경이기 때문이죠.

작은 물방울이 출발점이 되어 섬의 물이 순환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흘러온 물은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새들이 목을 축이고 몸을 씻죠. 뜨겁게 타오르는 화산에 불과했던 이 머나먼 섬에 지중해의 소나무 씨앗을 맨 처음 가져온 것도 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나리아 소나무는 1500만 년 전 이곳의 섬들을 처음으로 정복한 생물이었습니다. 대륙의 조상들은 빙하작용으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하고 말았죠. 현재 이 소나무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6,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서식하는 히말라야 소나무입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작은 소나무 숲도 다양한 동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란 카나리아 자이언트 도마뱀은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큰 파충류로 길이가 80cm쯤 됩니다. 겁없는 파리들이 도마뱀의 입 주변을 거침없이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선 물만 있다면 다른 동물의 눈과 입도 가리지 않죠. 몸에 비해 머리가 큰 이 도마뱀은 소나무 숲의 빈터에서 주로 사는데 외모는 험상궂게 생겼지만 의외로 주식은 식물입니다.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채식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군요. 이곳의 여러 도마뱀들처럼 카나리아 소나무도 바위가 많고 가파른 경사면에서 크게 번성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50m까지 자라죠. 무성한 소나무 숲을 지붕삼아 펠레그리노이데스 매가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매와 가까운 친척 사이인 이들은 이 섬의 고유종으로 주로 다른 새를 사냥합니다. 그러다 가끔은 이렇게 솔잎 사이에서 편안히 쉬기도 하죠. 물을 저장하는 솔잎에 비해 볼품없어 보이는 소나무의 껍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소나무들은 이 나무 껍질 덕분에 화산 폭발이나 번개로 인한 화재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카나리아 소나무는 침엽수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종이라 화재를 겪고도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비밀은 8cm가 넘는 두께 나무 껍질입니다. 두꺼운 껍질이 내부의 세포를 보호해서 불에 탄 후에도 싹이 나는 거죠. 이렇듯 화재에도 잘 적응한 덕분에 병든 나무는 제거되고 새로운 소나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툼하고 틈이 많은 나무 껍질은 무수한 생명체의 집이기도 하죠.

이 메뚜기는 주로 유포비아를 먹고 사는데 조심스럽게 생식의 의무를 수행할 때가 되면 소나무 껍질을 애용합니다. 그래서인지 무척추 동물들에겐 경계 대상인 카나리아 벽도마뱀부치도 이곳을 즐겨 찾습니다. 이 개미는 운이 좋군요. 몸을 데우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봅니다.

소나무 주변에 곤충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아는 카나리아 오색 딱따구리는 수시로 소나무를 찾아와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리고 때론 아몬드처럼 단단한 씨앗을 깔 때도 소나무 가지를 받침으로 쓰기도 하죠. 카나리아 소나무는 쓸모가 아주 많군요.

솔방울이 하나둘 땅에 떨어지면 까마귀들이 몰려듭니다. 솔방울 안에는 작은 벌레나 알 같은 보물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딱따구리들은 솔방울이 아직 초록색인데도 영양가 높고 맛있는 씨앗을 먹으려고 쪼아대곤 합니다.

질 좋은 토양이 없고 물이 부족한 지대에서도 카나리아 소나무는 잘 자랍니다. 이렇게 척박한 지대의 땅에는 유기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화산의 잔해와 쓸모없어 보이는 잿더미 속에서도 그 황량한 땅을 터전 삼아 작은 소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곁엔 변함없이 까마귀가 있죠. 총명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이 새는 이렇게 불친절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는 화산재를 파헤치며 생존에 필요한 먹이를 찾죠. 소나무와 까마귀, 회복성과 융통성이 탁월한 이 두 종의 생명체는 신락 같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줄 압니다.

아르카네 섬에서 이들이 살아남은 비결일 겁니다. 한쪽은 장렬하는 태양으로 타오르고 다른 한쪽은 바다에서 태어나 물을 가득 머금은 구름으로 휩싸인 세계죠.

이런 두 세계가 공존하는 곳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강인한 나무가 자랍니다. 1억 3,5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카나리아 소나무의 여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길에 에워싸이고 때론 구름의 위로를 받으면서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사령관님! 태양의 슈퍼윙스 솔라를 무사히 찾는 데 성공했어요!
1: 세상에! 얘들아 정말 잘했다! 거기 솔라는 어디 있니?
0: 지금 월드공항으로 오는 중이에요!
2: 솔라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 후 그걸 월드우주본부로 전송해 줄 거래요!
1: 그거 참 좋은 계획이구나!
3: 얘들아! 소식 들었어! 솔라를 찾았다며? 우리도 준비해둔 게 있지!
0: 정말? 그게 뭔데?
4: 오!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5: 안녕, 슈퍼윙스!
6: 슈퍼윙스, 이것 좀 봐! 이건 SX-10이란 행성이야! 우리 은하를 한참 벗어난 곳에 있는 신비한 행성이지!
7: 이 행성의 표면에 지구에는 없는 희귀 광물이 파묻혀 있는데 이름은 스타코어야!
4: 스타코어?
8: 그래! 스타코어가 에너지 수신기의 새 동력기관이 될 거야.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한 대 모으려면 강력한 게 필요하거든. 행운을 빌어!
0: 우와! 정말 다행이다!
3: 한 가지 문제는 스타코어가 엄청나게 크고 무겁다는 거야. 나 혼자선 캐낼 수가 없어.
0: 뭐? 그럼 어떡해?
3: 걱정 마. 도와줄 친구들이 있어. 그런 큰 광물을 캐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4: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이라고?
9: 아, 여기가 딱 좋겠어.
10: 대장, 다음은 내가 맡을게.
9: 잘했어, 덤피 대장. 리피도.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이지.
4: 우와!
11: 정말 대단하다!
2: 만나서 반가워.
9: 너희 누구니? 여긴 채석장이라 위험하니까 어서 나가는 게 좋겠어.
3: 안녕! 나야, 나, 도니! 정말 오랜만이지, 얘들아!
12: 돈이잖아?
9: 돈이! 우와! 이게 대체 얼마 만이야?
3: 정말 보고 싶었어.
9: 근데 이 친구들은 누구야?
3: 아, 참 미안해. 내 슈퍼윙스 친구들을 소개할게. 최고로 빠른 호기, 최고로 용감한 아리, 그리고 그냥 넥스야.
4: 반가워.
3: 그리고 이쪽은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 팀이야. 덤프트럭 덤피, 크레인 리피, 굴착기 디기.
13: 올라! 만나서 반가워!
9: 도니, 어쩐 일로 슈퍼윙스 친구들까지 데리고 찾아온 거야?
3: 그게 너희가 꼭 필요해서 왔어. 우린 지금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땅에서 캐내기 위해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하거든.
0: 너흰 최고로 힘센 중장비잖아. 부탁해, 우주로 가서 스타코어를 캐는 걸 도와줘.
12: 우주라고?
14: 완전 멋지다. 난 갈래.
9: 안 돼. 미안하지만 갈 수 없어.
13: 대장!
9: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먼저 맡은 채석장 일을 끝내기 전엔 우린 아무 데도 못 가.
3: 뭐? 정말이야? 어떡하지?
6: 그럼 우리가 너희 일을 도와주면 어때? 끝나면 같이 우주로 가는 거지.
3: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리.
0: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
2: 바로 그거야.
9: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좋았어.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자.
4: 야호!
14: 내가 바위를 깰게.
10: 난 바위를 실을게.
9: 난 바위를 다른 쪽으로 옮길게.

0: 다음 바위 간다.
1: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가서 돕자.

0: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드네.
1: 도저히 끝낼 것 같지가 않아.
2: 이런 속도면 우주엔 영영 못 갈 것 같아.
3: 아, 얘들아, 포기하면 안 돼.
4: 초보들한텐 무리였나 보네. 대기, 리피, 이대로면 우주로 언제 떠날지.
0: 왜 그래, 디기?
4: 무슨 문제 있어?
5: 엄청 단단한 곳에 부딪혔어. 보통 바위가 아닌 게 분명해.
6: 저기 뭔가 있나?
5: 이건 꼭
2: 뭔가 다른 게 묻혀있는 것 같은데. 내가 스캐너로 확인해볼게. 스캐너 작동!
7: 이게 대체 뭐지?
2: 우와! 이건 아르헨티노사우루스 화석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지.
8: 뭐?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라고?
3: 우와! 정말 놀라운데?
0: 그런 게 계속 여기 있었다고?
2: 맞아. 채석장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야. 대부분의 화석은 암반층 안에 있고 채석장은 바로 그 암석을 캐내는 곳이니까.
1: 아, 그렇구나.
5: 내가 공룡 화석을 발견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멋지다.
4: 멋진 일인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화석이 박혀있으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가 없어.
5: 아, 그건 어째서야?
4: 화석은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라서 완전히 발굴하기 전까진 이 구역의 바위를 더 캐낼 수가 없어.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돼.
6: 뭐?
3: 그럴 수는 없어.
1: 우주로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려면 여기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는데.
8: 걱정 마, 얘들아. 화석만 제대로 빨리 발굴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5: 허기 말이 맞아. 그리고 난 굴착기잖아. 나한테 맡겨둬.
4: 잠깐, 되게!
5: 아이고, 아유, 아슬아슬했네. 부서질 뻔했어.
4: 세상에, 내가 중요한 연구 자료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3: 명심해. 화석 발굴은 보통 돌을 캐는 거랑은 달라. 주의를 기울여야 해.
5: 하지만 그런 섬세한 작업은 해본 적이 없어. 우린 몸집이 크잖아.
8: 그럼 내가 해볼게. 포기 섀도우 스피드! 피아트라! 렛츠고!
3: 우와! 됐어! 형태가 거의 드러났어!
1: 도니, 이제 우리 차례야.
3: 좋아!
1: 구제 울로프 흡착컵 액션!
8: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 화석을 캐내려면 섬세함과 힘이 동시에 다 필요해. 그리고 힘을 쓰는 일은
7: 우리한테 맡겨.
5: 힘을 합쳐서 해냈어.
0: 슈퍼윙스, 너희는 최고야.
4: 이제 이 공룡 화석을 박물관으로 보내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 있겠어. 고마워, 슈퍼윙스. 역시 도니의 친구들은 대단해.
8: 다행이야, 채석장 일을 무사히 끝냈어.
4: 고마워. 덕분에 일을 잘 마쳤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차례야.
5: 우와, 신난다. 그만.

0: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1: 잠깐, 근데 우린 하늘을 날 수가 없는데 우주까지 어떻게 가?
2: 바로 이럴 때를 위해 만들기 천재 도니가 있는 거지. 필요한 건 내가 다 가져왔어.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구 상자.

0: 좋았어. 준비 완료. 이제 스타코어를 캐러 SX 캐닝선으로 가볼까?
1: 잠깐만 호기. 그 전에 월드 우주본부로 가서 설명부터 들어야 해. 우린 그 행성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0: 좋은 생각이야, 아리.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는 월드 우주본부다.
2: 하나, 둘, 하나.

0: 도라를 조심해.
1: 그래서 공중 구조에 대응하고 또 일렉트로도 상대할 겸 서둘러 에어로 제트를 완성했단다.
2: 그리고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테디가 파일럿인 것도 숨겼는데 어때? 깜짝 놀랐니?
3: 당연하죠.
4: 마침 일렉트로 때문에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5: 그럼 테디 오빠도 이제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인 거예요?
6: 물론이지. 잘 부탁해 선배님들.
4: 그래, 선배들만 믿고 잘 따라오너라.
2: 태호도 오랜만에 형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좋겠네.
7: 전혀요.

0: 테디 형이 파이어 로버가 된 게 그렇게 싫어?
1: 내가 볼 땐 딱 적임자 같은데? 국제 소방관이라 능력도 있고.
2: 그런 거 아니야.
0: 그럼 뭐 어릴 적 기억 때문인가? 옛날부터 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재밌는 건 모두 독차지. 맛있는 것도 몽땅 독차지.
3: 글쎄 아니라니까.
4: 그런 거였어? 그건 어릴 때 얘기지. 그만 잊어버려 동생아. 가서 잠이나 자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형제의 우애를 가져보자고.
3: 뭐? 같이 지낸다고? 진짜 싫어!
4: 에이, 요 귀여운 녀석. 그럼 선배님들 잘 자요.
3: 아유, 진짜

0: 여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1: 힘내 여보, 5분만 더 올라가면 돼.
0: 어? 아까도 5분이라면서. 그 전에도 5분, 전전에도 5분. 혼자 타임머신이라도 탔어?
1: 아, 이번엔 진짜야. 저기 봐, 메가봉 보이잖아.
0: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0: 누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학교에 오는 거야?
1: 처음 보는 천데 누구지?
0: 어떻게 된 거야?
2: 형이 태호 다줬어. 싫다는데 굳이.
3: 그렇게 말하면 형 섭섭하다. 그 찔찔이 꼬맹아.
1: 저분이? 눈부셔.
2: 그놈의 그 찔찔이 소리 좀 그만해.
1: 그 찔찔이?
2: 정말
1: 왕자님은 이름이 뭐예요?
3: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베이비들. 그리고 우리 꼬맹이한테 또다시 저런 짓을 하면 이 오빠가 대치할 거야.
1: 네, 왕자님.
3: 우리 코찔찔이 꼬맹이 괜찮아?
2: 또! 코찔찔이도 꼬맹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왜 형이 오는 걸 싫어하냐고? 이래서 싫어해! 맨날 잘난 척하고 내 인기 다 뺏어가고 또! 날 어린애 취급하니까!
4: 얘들아, 긴급구조 요청이야.
5: 오늘 아침 내가 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두 명이 돌풍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후 곧바로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믿기지 않게도 눈보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아니, 겨울도 아닌데 웬 눈보라요?
4: 우리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지만 사실이야. 구조 헬기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공중으로 접근해야 해. 태호와 테디, 너희들에게 맡길게.
6: 네!
5: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정말 저기만 눈보라가 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1: 날씨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구조에 집중해, 꼬맹아.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0: 아이고, 있다고. 이럴 때까지 잘난 척을.

0: 부서져서 절벽에 부딪히겠어. 어서 끌어올려.
1: 여보, 정신 차려.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2: 흔들림이 심해서 쉽지 않아요. 부스터, 최대 출력!
3: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1: 여보!
2: 고마워요, 파이얼 로보.
3: 천만에요. 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세요.

0: 무슨...
1: 뭐 하는 거야? 안전한 곳까지 유도했었어야지, 이 꼬맹아! 에어로 체인지 액션! 구조 헬기 확보 완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저건 또 뭐야? 조심해! 고! 어느 쪽을 후회하지? 그래!

0: 중간중간 꼭 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어른에게 말해요.
1: 그래, 어린이는 쉽게 지치니까 우리 꼬맹이처럼 말이야.
0: 꼬맹이 아니라고 했지!
2: 구급약품을 챙기고 손전등, 건전지, 비상식량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3: 안착!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0: 저 모습은 플레임 노바.
1: 뭐야, 아는 사이야?
0: 저게 녀석의
1: 진짜 모습?
2: 테르르를 돌려줘!
3: 이 아이 말입니다. 데려가고 싶다면 힘으로 뺏어가 보시지.
2: 야!
0: 너, 레드블리츠! 안 돼! 그 상태로 무리해야 돼!
2: 자, 레드블리츠! 쌍!
1: 테르르!
0: 다들 피! 이쪽입니다! 루크러시, 친구들을 부탁해!
3: 아직 싸울 힘이 남았다. 제오스 마키나가 당신에게 스펠란자우를 맡긴 이유를 알겠군. 하지만 그만 물러나줘야겠다.

0: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저기 남아도 편집장님!
2: 어? 죄송해요.
3: 준이 있는 항구가 여기가 맞을까?
2: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어? 서둘러.
1: 에이, 여보, 저기!
2: 어?
4: 어찌 보면 은인인데 이렇게 대해서 유감이군, 기간트릭스. 그래도 덕분에 깊은 바닷속에서 스펠란자 호와 함께 잠들어 있는 20억 멜탄 가르본 군대도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됐다!
2: 20억?
5: 저기!
0: 어쩔 셈이시?
4: 뻔한 질문을 하는구나. 이 지구에 널린 인간을 정리한 다음 우리 메탈 카드봇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다!
6: 뭐?
7: 메탈 카드봇?
0: 왕국? 뭐?
2: 헛소리 좀 적당히 하시지! 그런 지구정복 같은 소리 이미 다 들어봤거든! 우리가 있는 한!
0: 이 마음대로 하긴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5: 죽다 겨우 살아난 주제에
8: 배짱하는 조크.
5: 너희는 어쩔 테냐? 널 따라가겠어. 난 강한 녀석이 좋거든.
8: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도 지금 네 손 안에 있으니까.
9: 나도 가겠다.
4: 네가 함께 해준다니 든든하군.
9: 그대가 이 일을 어떻게 끝맺을지 지켜보고 싶을 뿐이야.
4: 그럼 우린 이만.
2: 기다려!
0: 아, 완전 엉망진창이네. 장치는 너덜너덜하고 회전축도 뒤틀려 있잖아.
10: 고칠 수 있을까요?
0: 당연하지.
11: 선택받은 자 외엔 메탈 브레스를 다룰 수 없어. 설마 인간과 메탈 브레스를 한꺼번에 탈취해 갈 줄이야.
12: 페루루는 괜찮을까?
2: 플레임 무버라고 했지? 대체 누구야?
5: 난 몰라.
0: 우리 배에 탔던 녀석은 아니야.
5: 스카이갤럭과 그 형제랑 한패 아니야?
13: 플레임 노바는 마키나 행성에서 내 상관이었어.
5: 뭐?
0: 그렇다면 녀석도 스타 가디언이라는 건가?
13: 마키나 십자 훈장을 세 번이나 받은 용맹스러운 메탈 카드봇이었어. 하지만 어느 날 돌연 데우스 마키나에게 반기를 들었지. 마키나 행성의 성역에 들어가 데우스 마키나의 메모리 코어를 훔치려고 한 거야.
14: 성역 수리는 크라크의 승진입니다. 따라서 몸을 끌고 다시는 항상 있어도 동일하겠습니다.
5: 공인된 데다 몸까지 분리당했다고?
0: 그 정도로 녀석이 저지른 죄가 무겁단 뜻이겠지.
13: 그 후 마키나 행성이 붕괴될 때 죽은 줄 알았는데
0: 그런 중죄인이 살아남아 이 행성까지 와서 우리 배를 탈취하려 하더니 스펠란저 후엔 우리 20억의 동지들이 메탈카드 상태로 잠들어 있다. 만약 그게 블레임 노가 손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11: 지구가 점령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야.
12: 뭔가 막을 방법 없을까?
15: 잠시 전
0: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2: 정말?
13: 알려줘 기간트렉스.
0: 녀석들이 스펠란자호를 띄우기 전에 탈환하는 거지.
5: 오버나이저도 녀석들에게 빼앗겨버렸다고.
10: 걱정 마. 난 포르카카 마을까지 단숨에 날아갈 수 있다고.
7: 지혜로, 우린 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잖아.
5: 넌 성미가 급해서 탈이야.
0: 그게 네가 할 말이냐?
16: 저에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5: 좋은 방법?
2: 이건
12: 여기에 모두 태워서 가면 되는구나.
10: 맞아. 이 차량 운반용 컨테이너를 연결시켜서 포르카카까지 다 함께 날아가는 거지.
2: 이런 건 또 어디서 구했대?
0: 다 방법이 있지. 오래돼서 안 쓰는 컨테이너를 매입한 거야.
2: 아저씨, 요즘 지갑은 괜찮은 거예요?
16: 크라스트님이 구입해 주셨습니다.
11: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기뻐.
5: 정말 이걸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야?
16: 걱정 마십시오. 저의 초차원 레일은 어디든 달려갈 수 있다고요.
5: 확실한 거지.
16: 그럼요.
0: 믿음직스러운 요.

0: 석이, 그럼 당장 출발하자고.
1: 난 맨 앞자리.
2: 야, 넌 날아와.
1: 나 하늘을 나는 건 처음이야.
0: 바다랑 비슷할 것 같은데.
3: 자자, 덩치들이 많으니 좋구만. 시작하자. 이걸 어디로 옮기느냐면, 야야야, 마지막 덩치, 너도 빨리빨리 도와.
0: 덩치, 널 말하는 건가?
1: 얘들아, 잠깐만. 난 지금 메탈 브레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너희가 내 말을 듣거나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0: 너답지 않은 소리를 하는.
1: 이건 트렉스.
4: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준?
5: 지금까지 함께 싸웠는데 뒤에서 구경이나 하는 건 싫어.
0: 이 녀석 멋진데. 스펠란자오는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며. 그럼 내 힘이 필요하잖아. 우린 스펠란자오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무엇보다 페루를 구해야지.
2: 안 그럼 루카라도 우릴 용서하지 않을걸?
6: 우리도 너와 함께 할게.
1: 응, 다 같이 페루를 구하러 가자.
3: 집 떠난 우리 애들도 데려와야지.
0: 메탈브랜스가 없다고 해도 너와 난 우정의 끈으로 연결돼 있어.
1: 응? 가자 얘들아. 플레임 무마의 야망을 깨부숴주는 거야.
2: 가자. 블루캅 기세가 너무 좋은가.
0: 자, 제답해. 크게.
1: 아빠?
7: 이게 시간트렉스 일행이 타고 온 스펠란자호로.
2: 뭐야, 별거 없네. 곰팡이 냄새만 엄청나고.
8: 4천년이나 방치되어 있었으니 할 수 없지.
7: 엔진룸부터 찾아야 해. 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야.
9: 페루루, 페루루, 눈 좀 떠봐.
1: 여기는
9: 스펠란자호 아니야. 정확히는 소방차 녀석의 몸 속이지만.
1: 글로바? 넌 언제 여기에?
9: 에휴, 허리가 좀 아파서 신세 좀 지고 있지. 그건 그렇고 여기 계속 있다가 큰일 나. 어서 도망쳐야 해.
1: 어떡해, 여긴 녀석의 몸속이라며.
9: 그걸 역용하는 거지.
2: 여기가 엔진룸이야?
0: 이만한 순도의 마키나시움을 통째로 동력으로 사용하다니 무식하게 그지없군.
8: 전원이 나갔어. 회로를 확인해봐야.
1: 글로바, 대답!
0: 뭐지?
2: 꼬마가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야!
8: 아가씨를 꺼내! 어서!
0: 생쥐 같은 녀석! 커트 윈!
1: 메탈 브레스가!
0: 지금은 일단 피하자고!
2: 놓칠 줄 알고!
7: 잠깐! 저 꼬마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10: 최근 이 도시에서 발생했던 수상한 사건들, 그 중심에 네가 있었구나, 준.
1: 아빠, 준은 메탈카드봇과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해서.
10: 넌 물러날 걸 안나. 네가 저들을 감싸고 싶어하는 마음은 잘 안다. 하지만 나도 시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어. 메탈카드봇들은 우리에게 맡기려.
1: 최장님! 안돼! 메탈카드봇은 우리 친구야.
11: 맞아, 맞아.
1: 모두 착한 친구들이라고요.
12: 시장님, 아이들 말을 들어주세요.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13: 안나 아버님, 준과 준의 친구들을 위협한다면 저도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물러납니다.
10: 더 이상은 듣지 않겠습니다. 어서 비키세요.
14: 야, 좋은 사진이 찍혔네요. 타이틀은 어디 보자. 아이들을 제압하는 경찰부대와 시장님.
10: 자네.
12: 방송만 보면 메탈카드봇은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네 번 싸워도 열정만큼은 넘치는 녀석. 겁은 많지만 누구보다 착한 녀석. 메탈카드봇들도 우리처럼 다 다르고 좋은 녀석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10: 친구? 메탈카드봇들이?
1: 아빠, 저한테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가르쳐주셨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나서서 도우라고도 하셨고요. 메탈카드봇들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을 구하러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10: 가다니, 어딜 말이야.
15: 호르카카 행열차,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탑승하실 분은 서둘러 주십시오.
0: 시장님, 우린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인류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답을 들려주세요.
10: 좋아요. 안나를 부탁합니다. 반드시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1: 네!
15: 이 정도면 됐습니다.
2: 더 단단히 묶어줘! 엉덩이에 구멍 나고 싶진 않으니까!
5: 다리 바꾸자니까!
2: 싫어!
4: 대장, 가다가 머리 아프면 꼭 말해야 해.

0: 준!
1: 엄마, 이게 다 뭐예요?
0: 가면서 먹을 거. 큰일 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순 없잖아. 조심히 다녀와.
1: 엄마.
0: 페루루 건 돌아오면 만들어주겠다고 전해주고.
2: 네.
3: 저기요! 어? 저도 태워주세요!
1: 짐 아저씨?
3: 특종이 욕심나서 그러는 게 아니야. 사실 조금 욕심은 있지만 기자로서 메탈 카드봇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2: 네, 얼른 타세요.
1: 그러고 보니 웬일로 베라가 안 보이네요.
3: 아, 편집장, 베라 아버지가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4: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포르카카 행렬차 출발합니다.
3: 조심하고!

0: 얜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어?
1: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거룩한
2: 준, 가을 준, 일어나, 도착했어.
3: 어, 와, 여기가 호르카카?
1: 호르카카 마을, 호르카카 마을.
4: 더러워.
5: 괜찮아?
6: 여기가 맞아?
7: 예전이랑 꽤 많이 달라졌어.
5: 당연한 거지. 4000년이나 지났으니까.
8: 저 절벽, 틀림없다. 여긴 무카라와 우리가 살던 곳이야.
9: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을까?
2: 데라의 방송으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잖아.
10: 아, 저기, 어? 저기 혹시 네가 준이니?
11: 어? 아주머니는...
2: 페루르 어머니시죠?
10: 맞구나. 우리 딸이 시세가 많았지.
11: 숨 막혀.
10: 미안하다. 아, 근데 페루르는 어디 있니? 돌아온다 말도 없이.
12: 저 그게...
10: 어? 우리 딸 친구들이 무카라의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줬구나.
5: 큰일 났군. 메탈 브랜스도 빼앗기고 얼마나 넓은지도 모를 우주선에서 도망치는 신세라니. 아, 그래도 내 메탈 카드는 챙겼으니까 너무 자책하지는 마. 이래봬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봐, 페루루. 잠깐 내려볼래?
13: 안 되겠어. 전원은 켰지만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
5: 예상대로군. 나는 함교 쪽으로 가보겠다. 여기를 통해 올라갈 수 있겠어. 아이고, 타고 허리야. 엄청 불길한 소리가 났지?
2: 응.
5: 아, 이런 데. 꽉 잡아, 페루루! 캐쳐, 왜! 너희 둘은 여기서 엔진을 켤 방법을 찾아보도록. 스카이갤러, 너는 나와 함께 가자.
13: 나도 여기 남을게. 엔진의 주요 회로는 모두 위쪽에 있으니 고쳐지는 대로 올라가도록 하지.
5: 그래, 부탁한다. 하마터면 납작해질 뻔했네. 괜찮아, 페루루?
2: 그럭저럭. 어? 저 미친...
5: 뭐지, 이 방은?
10: 페루루가 납치당했다고?
14: 페루루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15: 저희는 페루루를 구하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11: 페루르는 지금 스펠란자호 안에 있어요.
10: 스펠란자호?
8: 우리가 타고 온 우주선입니다.
0: 누구 덕분에 지금은 바다 속에 잠겨있지.
6: 지금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내야겠어?
10: 별바다를 건너온 배라면 네 개의 별이 누운 곳으로 떨어졌어. 유적에 적혀있는 전설이야. 무카라가 남겨준 기록 중 하나지.
5: 준!
11: 무카라는 스펠란자호가 추락하는 걸 목격했던 거야.
15: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 스펠란자호가 떨어진 건 4000년 전 6월 21일 밤, 즉 하지날이었어. 그날 밤 무카라가 보았던 네 개의 별은 나그네 자리의 아래 우마해구야.
11: 다녀올게.
8: 너 이 녀석 혼자 괜찮겠어?
11: 딥바이트에 탈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두 명 정도예요. 페루르를 데려오려면 저 혼자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5: 메탈 브랜스만 있었어도 널 혼자 보내진 않아.

0: 너한테 맡길 수밖에 없겠군.
1: 그렇지.
2: 젠, 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대충 그렸지만 아무튼 추락했을 때 배 일부분에 틈새가 생겼어. 그 틈새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3: 응, 고마워, 레드블리츠.
4: 기다리고 있을게, 준.
5: 우리 페로르를 잘 부탁한다. 너만 믿을게.
0: 너무 무리하지 말고.
6: 글로버 만나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줘.
0: 부탁한다.
1: 준, 우리 친구들을 꼭 데려와줘.
5: 응. 얘들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내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3: 자, 그럼 일단 해안가로 내려가서 출발!
1: 기압 놓고 가보자고!
3: 곱게 태우기면 어디 건너냐!
7: 역시 코어는 뒤틀려 있고 플라이휠은 녹슬어 있어. 엔진의 배터리가 안 켜지는 게 당연해.
8: 그게 뭔데?
7: 그런 게 있어.
8: 이제 어쩔 거야, 형?
7: 보면 알게 돼.
4: 글로버, 설마 이게 다
1: 메탈 카드야? 이 방에 진열된 모든 게 메탈 카드봇들이라고? 아, 페로로! 야, 페로로! 어디 가?
4: 엔진룸으로 돌아가야 해!
1: 엔진룸에 왜?
4: 녀석의 목적은 이 배에 잠들어있는 메탈 카드봇을 깨워 지구를 지배하려는 거야!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스펠란자 호의 엔진을 파괴해야 해!
1: 그랬다간 우리도 지상으로 못 돌아간다고!
4: 그래도 메탈 카드봇과 지구인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낫잖아!
1: 같이 가자고 말이라도 해줘. 삼촌 섭섭해. 준, 저기 봐.
5: 틀림없어. 스펠란자호야. 아, 레드블리츠가 준 쪽지 입구 위치가 뭐야 이게? 딥파이트, 선체 어딘가에 틈새가 있을 거야. 찾아봐줘.
1: 알겠어. 거의 다 왔어. 돌 뿐이군.
4: 뭐 하는 거지?
1: 글쎄, 아마도 밀어서 엔진의 시동을 억지로 걸고 있는 것 같아.
4: 뭐라고?
2: 너 누구야? 빨간 꼬마냐? 용케 돌아왔구만. 숨어 있지 말고 나와. 겨우 이딴 돌 조각으로, 어? 마키 나인성 최강의 독서인 이스파크 비트미닝에 싸움을 걸자니.
1: 너 왜?
4: 넌 녀석을 맡아줘. 내가 배에 엔진을 멈출게.
1: 진심이야?
4: 어? 아직까지 믿지 않았어. 저 녀석을 막기만 하면. 조금만 더. 됐다.
1: 뭐가 됐다는 거지? 베르로!
7: 스파크비트, 전력을 다해 코어를 내리쳐!
8: 코어가 뭔데?
7: 보라색 덩어리!
2: 전력을 다 안달아!
7: 일났네.
4: 안 돼!
2: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7: 드디어 내가 됐군! 스펠란자고, 너 올라라!
3: 움직이기 시작했어!
1: 준! 레드블리츠가 말은 틈새야!
3: 좋았어! 이대로 뚫고 들어가자!
8: 시에로?
3: 저거
9: 뭔데?
3: 우주선이에요. 붉은색 어? 우주선.
1: 스펠란자호야.
10: 데오스 마키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들의 모성 마키나 행성이 멸망할 거란 사실을.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우주로 날린 거야.

0: 이 배에 잠들어 있는 20억 동포들이여, 드디어 깨어날 때다. 이 땅을 두 번째 마키나 행성으로 만드는 거다.
1: 뭐지?
0: 왜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 거야?
2: 나도 여기 남을 때 엔진의 주요 회로는 모두 위쪽에 있으니.
0: 무슨 꿍꿍이냐 스크레이길러.
3: 이 스펠렛 싸워 내놔. 대공방어 시스템이 멀쩡히 작동해. 역시 정면 침투는 어렵겠어.
4: 스펠렛 잡아 닫군. 그렇다면
5: 역시 기계는 때려야 제대로 돌아간다니까.
6: 말 좀 가려서 해.
5: 이 둘은 어떡할 생각이야 형?
2: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처리하는 편이 좋겠지.
7: 스카이갤러,
6: 이런, 위쪽에 계셨구만.
5: 형!
6: 스카이갤러, 우릴 배신한 거냐?
2: 무슨 그런 끔찍한 말을. 난 처음부터 플레임 노바의 동료였던 적이 없다. 자, 아가씨, 제게 모든 명령을.
7: 고마워, 스카이갤러.
5: 그런 건 배신이라고 하거든.
6: 실망이군.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게 아니었나?
2: 너의 선택도 실망스러운 건 마찬가지야. 블레임 노바의 생각은 내가 원하는 자유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
0: 네 말이 맞다, 스크레이길러. 마키나 행성 재건에 자유는 가장 불필요한 요소지. 나에게서 데오스 마키나의 보물을 훔치다니 죄값을 치르게 해주마.
7: 이 메탈 브레스는 기간 트랙스가 무카라에게 우정의 증표를 준 거야. 원래부터 네 거 아니거든.
6: 준, 일어나.
8: 여기 스펠런 자고요?
6: 지금은 바다 위로 올라온 것 같아.
8: 저기야! 손들어 자, 디파이트!
3: 이거 왜 이래? 동료를 쏘다니 나 좀 섭섭한데? 스펠런 자오!
9: 믿기 작전이 통하는 것 같아, 대장.
10: 그래, 지혜로라면 잘해줄 거라 믿었다.
3: 좋아! 이대로 돌지!
7: 나 갈게, 글로버!
11: 다음 역은 스펠란자호, 스펠란자호 역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내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7: 블레스트레인이 스펠란자호에 접근 중이야. 다들 무사해야 해.
12: 페루루...
13: 준은 괜찮을까?
11: 걱정 마. 메탈 브레스가 없어도 알 수 있어. 나와 준은 마음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곰돌이 소풍 가는 날.
1: 페파 가족은 오늘 소풍을 갑니다. 아빠가 점심을 준비하셨죠.
2: 페파, 조지, 가서 놀 건 다 챙겼니?
0: 네! 전 곰돌이 데려가요. 군용!
3: 인형 갖고 갈 거면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
0: 네, 엄마.
2: 모두 준비됐지?
4: 네, 됐어요.
2: 그럼 출발한다.
1: 조지가 공룡 선생을 깜빡했군요.
3: 아, 조지, 엄마가 아까 공룡 인형 잘 챙기라고 했잖아.
0: 공룡!
2: 뭐 또 빠진 거 없지? 이제 정말 갈 거니까 잘 확인해봐라.
4: 네, 없어요.
0: 곰돌이, 곰돌이가 없어요.
2: 곰돌이를 어디에 놓았는데?
0: 아까 거기 식탁에 놓고 왔나 봐요.
3: 페파, 엄마가 아까 곰돌이 잘 챙기라고 했지?
0: 곰돌이!
2: 이번엔 진짜 간다. 모두 준비됐지?
4: 준비됐어요.
2: 자, 그럼 간다.
1: 드디어 도착했네요.
2: 다 왔다.
4: 야호!
2: 아, 난 여기로 소풍을 나오는 게 좋더라.

0: 이렇게 조용하고 편한 데가 없잖아.
1: 얼룩말 조이가 아빠랑 왔군요. 조이 아빠는 우체부예요.
2: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희한테 편지 왔어요?
3: 편지 배달하러 온 거 아닌데 오늘은 쉬는 날이거든.
4: 우리 아빠랑 소풍 나온 거야.
2: 어, 우리도.
0: 잘 됐네. 점심을 다 같이 먹으면 되겠구나.
2: 네.
1: 와, 정말 푸짐한 점심이네요.
2: 조지랑 저 이제 다 먹었어요. 조이랑 놀아도 돼요?
5: 그래, 가서 놀아.
2: 조이, 우리 곰돌이도 소풍 왔다?
4: 우리 원숭이도 왔는데.
6: 군냥.
4: 소꿉 장난할 것도 가져왔는데 너희도 이거 갖고 놀래?
2: 어, 우리들이네. 얘들은 우리가 소풍 가는 데마다 따라오더라.
4: 너희도 마실래? 오렌지 주스라 치고.
2: 이것도 먹을래? 케이크라고 치고.
4: 너희도 이 케이크 먹어보라니까. 정말 맛있어.
1: 어처럼 우리들은 가짜 케이크에는 관심이 없나 봅니다.
2: 실은 먹지 마. 우리 원숭이랑 공룡이랑 곰돌이 다 먹으라고 하지 뭐. 맛있다.
4: 우우우. 우리 원숭이 말이 이 케이크 정말 맛있대.
5: 아, 조지, 집에 가야지.
2: 우리 갈게, 조이.
4: 그래, 잘 가.
0: 다 탔으면 간다.
7: 네, 출발하세요.
3: 자, 그럼 우리도 집에 가게 준비할래, 조이?
4: 네, 아빠. 컵이랑 접시랑 원숭이랑 곰돌이. 어, 잠깐! 곰돌이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1: 팔팔가 또 곰돌이를 빠뜨리고 그냥 갔네요. 팔팔 가족은 집에 도착했죠.
0: 아, 하루 종일 운전했더니 좀 피곤하군. 다 왔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소파에 다리 쭉 뻗고 TV를.
2: 아, 곰돌이! 곰돌이가 없어요!
5: 아, 페파. 곰돌이를 또 놓고 오면 어떡해. 아빠가 또 거기까지 운전해야겠니?
0: 어, 해야지. 뭐 어쩌겠어.
2: 우체부 아저씨다. 조이 아빠요.
0: 오늘은 쉬는 날이라 편지 배달 안 한다면서요, 조이 아빠.
3: 오늘 쉬는 날 맞는데요. 우리 조이가 꼭 배달할 게 있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바로 우리 페파 양한테요.
4: 자, 페파 이거 받아.
2: 뭔데, 조이? 우와, 곰돌이다!
4: 아까 너 곰돌이 두고 갔더라. 그래서 우리가 데려왔지.
2: 고마워, 조이.
5: 덕분에 우리 곰돌이만 신나는 모험하고 좋았겠네. 근데 페파, 다음부터 곰돌이는 네가 꼭 좀 챙겨?
2: 네, 엄마. 곰돌이 너도 얼른 잘못했다고 해. 또 그럴 거야, 아니야. 너 혼자 또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된다. 미안해, 페파. 다신 안 그럴게. 페파는 명탐정.
1: 페파가 가족이랑 제일 좋아하는 연속극 감자탐정을 보고 있습니다.
8: 저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명탐정 감자입니다.
9: 탐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꽃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8: 지금 아가씨 머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9: 오, 고마워요, 탐정님.
2: 저렇게 쉬운 건 나도 하겠다.
0: 그래, 페퍼 너라면 잘할 거야.
2: 아빠, 나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 유명한 탐정 될래요.
1: 조지도 탐정이 되고 싶다네요.
0: 탐정이 되고 싶다고? 그럼 모자를 하나씩 써야겠네. 탐정은 원래 모자를 쓰니까. 우와, 이러니까 진짜 탐정들 같은데.
2: 모자 말고 딴 것도 있어야죠. 뭐든지 크게 보이는 거예요.
5: 아, 돋보기 말이지? 주방 서랍에서 하나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진짜 탐정이 쓰는 돋보기요.
2: 우와! 어떻게 쓰는 거예요?
5: 뭐든지 크게 보고 싶은 거에다 대기만 하면 돼.
1: 돋보기를 대니까 작은 물고기가 커 보이죠?
2: 저도 해봐도 돼요? 와!
1: 돋보기를 대니까 조지 눈도 엄청 커 보이죠?
0: 돋보기도 있으니까 이제 사건을 해결하러 가볼까?
2: 아빠, 사건이 뭐예요?
0: 사건이 뭐냐면 탐정들이 잘 푸는 수수께끼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거.
2: 아, 그럼 우리 조지 공룡 선생 찾을까요?

0: 조지가 잘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1: 꽃냥.
2: 공룡 선생은 여기 있는데 어쩌죠?
0: 오. 그럼 우리 아빠 안경 찾을까요? 안경 잘 잃어버리잖아요.
3: 미안해서 어쩌지. 아빠 안경은 여기 있거든.
0: 아이 참. 뭐야. 그럼 우리 사건 못 푸나?
3: 아빠가 사건 하나 만들기 풀어볼래?
0: 네, 아빠.
2: 아빠가 재밌는 사건을 맡긴대요.
3: 자, 탁자에 뭐뭐가 있지?
0: 물고기 어항이랑 곰돌이, 깜짝 상자랑 공룡 선생이요.
3: 그래, 맞아. 다시 한번 잘 보고 뭐가 있는지 잘 기억해두렴.
2: 물고기 어항이랑 곰돌이, 깜짝 상자랑 공룡 선생이죠.
3: 확실히 다 기억했니?
0: 네.
3: 좋아, 그럼 모두들 잠깐만 밖에 나가 있을래? 준비 다 되면 부를게.
0: 아빠가 2층에 올라가는 소리 같은데? 지금은 다시 내려오시나 봐.
3: 다 됐다. 이제 안으로 다 들어오렴. 아까 있던 게 하나 없거든. 뭔지 알겠니?
0: 공룡 선생은 있는데요. 물고기 어항이랑 깜짝 상자도.
3: 그럼 뭐가 없어졌지?
0: 곰돌이요.
3: 그래, 맞아. 곰돌이가 없구나.
4: 와, 우리 페파 조지 잘하네.
0: 이런 건 식은죽 먹기죠. 우린 명탐정이잖아요.
3: 아하, 근데 아직 사건을 푼 건 아니거든. 곰돌이는 어디 있을까?
0: 어, 모르겠는데.
3: 바닥에 떨어진 이 자국은 무엇일까?
0: 케이크 부스러기요.
2: 돋보기를 대보니 확실히 케이크 부스러기가 맞군요.
3: 곰돌이가 케이크를 먹다 흘린 건가?
0: 이쪽으로 먹으면서 갔나 봐요. 케이크 엄청 많이 먹었나 보다.
2: 부스러기를 따라가니 팔팔한 조지방이네요.
0: 어, 여기서 그쳤어요. 곰돌이를 어떻게 찾죠?
3: 궁금한 건 나한테 물어보렴. 맞다, 아니다로만 대답해 줄게.
0: 네, 아빠. 곰돌이 이 방에 있어요?
3: 맞아.
0: 그럼 조지 침대에 있어요?
3: 아니.
0: 그럼 어디 높은 데 있어요?
3: 맞아.
0: 내 침대에 누워있네.
5: 만세!
2: 이걸로 사건은 해결.
3: 지금도 이 다음에 크면 탐정이 되고 싶니, 페파?
0: 탐정 되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다음부터는 제가 풀기 어려운 사건을 만들어 볼래요. 아빠가 방금 한 것처럼요. 조지의 친구.
2: 팔팔한 친구들이 놀이터에 왔습니다. 팔팔한 수지 다이는 땡땡이를 탔죠. 네.
3: 모두 준비됐니?
6: 됐어요.
3: 좋아, 그럼 돌린다.
6: 야호!
7: 빨리요,
6: 야호!
2: 조지는 아직 어려서 뺑뺑이는 못하고 그네를 타고 있어요. 토끼 친구 레베카도 남동생 리처드를 데리고 왔어요.
8: 안녕, 얘들아.
9: 안녕.
8: 저도 이 뺑뺑이 타도 될까요?
3: 당연하지, 레베카.
8: 아주 아주 빨리 돌려주세요.
2: 리처드도 뺑뺑이를 같이 타고 싶었죠.
0: 어, 리처드를 태워주면 우리가 빨리 돌 수 없는데 어쩌지?
8: 리처드는 조지랑 놀라고 해.
4: 리처드, 저기 가서 조지랑 놀자.
0: 싫어.
4: 조지도 너처럼 공룡 인형 있는데 왜? 가서 한번 볼까?
2: 리처드랑 조지는 나이가 같습니다.
4: 리처드한테 공룡 좀 보여줄래, 조지?
1: 와우, 공룡.
4: 조지, 리처드한테 네 공룡 좀 빌려줄래?
1: 싫어.
4: 리처드, 조지한테 네 공룡 좀 빌려줄래?
1: 싫어.
2: 둘 다 서로 자기 공룡을 빌려주기 싫어했죠.
4: 조지, 번갈아 갖고 놀아. 그럼 더 재밌고 좋아. 우리 조지 정말 착하구나.
1: 공룡.
2: 조지는 내키지 않았어요.
4: 리처드, 이제 조지가 다 갖고 놀라고 하자.
2: 리처드도 내키지 않았어요.

0: 어이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우니?
1: 얘들은 왜 이래요? 같이 놀다가 툭하면 울잖아요. 어려서 그렇지 뭐. 어떻게 노는지 몰라서.
2: 어떻게 노는 건지 누나들이 좀 가르쳐줄래?
1: 네, 아줌마. 누나들이 모래성 만드는 거 도와줄까?
0: 그거 좋지. 지금 당장 만들러 갈까?
3: 조지랑 리처드는 모래놀이를 좋아하죠.
1: 조지, 리처드, 잘 들어. 우리가 모래성 만드는 거 가르쳐줄게. 먼저 양동이에 모래를 담아야 해. 그리고 이제 양동이를 뒤집고 가볍게 손으로 톡톡 때려봐. 됐어. 이제 양동이를 들어봐. 짠! 됐지!
3: 리처드가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1: 짠! 됐지!
3: 조지도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0: 그것 봐. 친구랑 같이 노니까 더 재밌지?
3: 저런, 잘 놀다가 왜 또 저럴까요?
1: 네 동생 정말 너무한다. 우리 조지 모래성을 갑자기 왜 무너뜨려? 누가 할 소리? 네 동생이 먼저 내 동생 거 무너뜨렸거든.
0: 얘들아, 누나들이 이러면 안 되지. 동생들한테 사이좋게 노는 법 가르쳐준다고 해놓고.
1: 아, 맞다. 우린 누나들이지. 얘들은 아직 어려서 친구랑 어떻게 노는지 잘 모르나 봐요.
2: 그래, 좋은 수가 있다. 조지, 여기 놀이터에서 어떤 걸 제일 타고 싶니?
1: 제일 타!
3: 조지는 시소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소는 혼자 타고 놀기는 좀 힘들죠. 리처드도 시소를 타고 싶어하네요.
1: 시소, 리더, 시소. 조지랑 리처드도 사이좋게 잘 노네. 시소, 리더, 시소, 리더, 시소.
3: 조지는 리처드가 좋았어요. 리처드도 조지가 좋았죠. 둘 다 같이 노는 걸 좋아하게 됐습니다.
4: 시소, 시소.
1: 참새와 허수아비.
3: 팔팔한 조지는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어요.
0: 호호, 아이고, 우리 예쁜 손자, 손녀들 왔니?
1: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0: 아, 이걸로 꽃밭을 만들까 하고.
1: 오.
0: 이 꽃씨를 심으면 자라서 아주 예쁜 꽃을 핀단다. 일단 이 꽃씨를 뿌린 다음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주는 거란다. 다 어디 갔지?
3: 꽃씨가 다 사라졌네요.
0: 그 참 희한하네. 분명히 내가 여기에 꽃씨를 뿌렸는데.
1: 네, 할아버지. 저희도 봤어요.
0: 근데 왜 지금은 없을까? 할 수 없지. 다시 또 꽃씨를 뿌려야지 뭐.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이렇게 땅에다 꽃씨를 뿌려.
3: 참새가 와서 할아버지가 뿌린 꽃씨를 먹고 있어요.
0: 저리 가, 이 나쁜 참새야. 꽃씨가 어디 갔나 했더니 참새 짓이군.
1: 몽땅 참새 뱃속에 간 거예요?
3: 두 마리가 더 와서 할아버지 꽃씨를 먹고 있네요.
1: 오, 할아버지.
0: 예, 허이, 허이.
5: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0: 글쎄 말이야, 참새들이 내가 뿌린 꽃씨를 다 쪼아먹었어.
1: 그래서 우리가 다 쫓아냈어요.
5: 쫓아내도 소용없을걸? 다시 또 올 텐데 뭐. 봐, 허수아비를 세워야겠어.
1: 허수아비가 뭔데요?
5: 지푸라기로 만든 파수꾼이란다. 참새들이 겁나서 못 오게.
0: 아하, 역시 우리 할머니 천재라니까. 당장 만들어야겠군. 자, 모두 따라와요.
1: 잘 있어, 참새들아. 우린 허수아비 만들러 간다.
3: 여기는 할아버지네 헛간입니다.
0: 허수아비 만들 건 이 안에 다 있으니 찾아보자꾸나. 일단 긴 막대 두 개랑 묶을 끈이 필요해.
1: 저희가 찾을게요.
3: 팔팔은 긴

0: 막대 두 개를 조지는 끈을 찾아왔어요.
1: 옳지. 이제 이 막대를 묶어서 몸통을 만들자꾸나.
0: 할머니는 지푸라기랑 자루를 가져오셨죠.
1: 옳거니. 이 자루에 지푸라기를 채워서 머리를 만들어야겠군. 이제 허수아비한테 옷을 입혀야 하는데.
2: 여기 낡은 옷 모아둔 거요. 우와.
0: 조지가 원피스를 찾았어요.
3: 뭐야, 조지. 이걸 입히면 새들이 무서워하겠니?
0: 페파는 외투를 찾았어요.
1: 이게 좋겠다, 페파.
0: 조지가 모자도 찾아냈죠.
2: 잘했다, 조지.
3: 허수아비 얼굴은요? 그려야 되나?
1: 암 그려야지. 조지랑 네가 허수아비 얼굴 좀 그려줄래?
3: 네, 할아버지.
0: 눈이랑 코는 조지가 그리고 파파는 입을 그렸어요.
1: 아이고, 잘 그렸구나.
0: 허수아비가 완성됐네요.
4: 만세!
0: 새들이 할아버지가 뿌린 꽃씨를 계속 먹고 있어요.
3: 어? 참새들이 또 왔어요.
1: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이 허수아비가 다 쫓아줄 테니까.
0: 할아버지 말대로 허수아비가 참새들을 다 쫓아냈군요.
4: 만세!
1: 다행이다. 이제 저 녀석들이 내 꽃이 못 먹겠지?
3: 어, 할아버지. 근데 참새들이 불쌍해 보여요.
1: 그러게, 배들이 많이 고픈가?
2: 걱정 말아요. 이게 있으니까.
3: 그게 뭐예요, 할머니?
2: 새 모이주는 통이란다. 여보, 이 꽃이 좀 여기 담아줄래요? 이리 온 새들아, 점심 먹자. 참새들도 이제 먹을 걸 줬으니 됐지?
3: 야호! 새들도 이제 좋은가 봐요.
0: 파파는 할아버지 꽃씨가 무사해서 기뻤어요. 하지만 참새들이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게 더 기뻤죠.
3: 바람 부는 가을날
0: 파파 가족이 공원에 놀러갑니다.
3: 오늘 정말 춥다.
5: 그래, 정말 춥구나.
6: 안 되겠다. 따뜻하게 입어야지.
0: 날이 추워서 파파 가족은 모자랑 목도리, 외투를 입었죠.
5: 지붕은 닫아야겠지.
6: 히터도 틀까요?
5: 어때, 이제 좀 따뜻하지?
4: 네, 여보.
5: 자, 그럼 갑니다.
0: 공원에 다 왔네요.
5: 다 왔어요.
4: 만세!
3: 엄마, 근데 나뭇잎이 왜 다 알록달록해요?
6: 가을이라 단풍이 든 거야.
0: 가을이 되면 나뭇잎 색이 알록달록 변하죠.
5: 바람 한번 쳐다. 추운데 단막에 운동할까?
3: 먼저 찬다. 저쪽으로 찬 게 아닌데 저리 가네.
0: 바람 때문에 공이 반대로 갑니다.
3: 웅덩이에 빠졌어요.
5: 아빠가 이 막대기로 꺼내줄게.
3: 조금만 더요, 아빠.
6: 조심해요. 빠지겠어요.
5: 걱정 마요.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3: 아빠, 물에 빠지니까 추워요?
5: 약간.
0: 바람이 불어서 공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3: 다행이다.
5: 그러게. 그나마 천만 다행이군.
6: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부네. 모자들 꽉 잡아요.
0: 저런. 바람에 조지 모자가 날아갔네요.
6: 걱정 마, 조지. 아빠가 모자 찾아주실 거야.
3: 빨리 와, 아빠. 걸렸어요.
5: 아빠가 올라가서 내려줄게.
6: 나무가 약해서 당신이 올라가면 부러지지 않을까요?
5: 그럼 조지 모자를 어떻게 내리지?
6: 참, 흔들어서 떨어뜨리면 되죠. 좀 더 세게 흔들어야겠는데?

0: 나나 당신이나 거기서 거기네 뭐.
1: 지금 웃음이 나와요?
2: 웃긴 건 어떡해요 엄마.
1: 그래 좀 웃기긴 하다. 근데 조지 모자는?
2: 엄마 머리 위에요.
1: 여기 있다 조지. 다음부턴 꽉 잡아라.
3: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네요.
2: 이것 봐봐. 누워도 안 넘어진다.
3: 어찌나 바람이 센지 하트가 넘어지지도 않네요. 바람 때문에 조지도 안 넘어지고요.
2: 아빠, 아빠도 해봐요.
0: 아빠는 무거워서 안 될 텐데.
2: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0: 좋아, 그럼.
3: 바람이 세서 아빠도 안 넘어지네요.
0: 어이, 정말 이거 재밌는데. 뭐예요 여보, 당신도 해봐요.
1: 바람이 그쳐서 넘어지면 어떡해요.
0: 바람이 그치긴 왜 그쳐요.
3: 바람이 그쳤는데요.
0: 지금 웃음이 나요.
1: 웃긴 걸 어떡해요 여보.
2: 바람도 그쳤는데 이제 뭐 하고 놀아요?
0: 너희는 뭘 제일 하고 싶은데?
2: 물장구치기요. 이렇게 퐁당퐁당. 근데 여긴 물웅덩이가 없네. 낙엽더미밖에 없어요.
0: 낙엽더미만 있을 땐 뭘 하고 놀게?
2: 뭘 하고 노는데요?
0: 불쏙불쏙 낙엽 튕기기.
3: 아빠가 낙엽을 튕기면서 즐거워하죠. 팔팔도 뛰면서 낙엽을 튕깁니다. 온 가족이 훌쩍 뛰며 낙엽을 튕기네요.
2: 가을에도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구나.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배고네, 배고네.
1: 이제 그만 잘 시간이야, 사.
2: 잠이 안 와.
1: 아, 그럼 그냥 깨어 있어. 아님 자도 되고.
2: 잘까? 말까? 잘까? 말까? 둘 다 할 순 없네.
3: 가네.
2: 안 돼, 안 돼. 너희 둘은 안 돼. 사는 바로
3: 2 더하기 2.
4: 넌 나처럼 생겼다. 난 너처럼 생겼네. 똑같은 이야.
3: 그럼 무정의 쌍둥이. 예. 깃털 두 개가 두 쌍. 그렇다면 간질간질 타임. 하나 둘 하나 둘 간질간질 간질간질.
5: 어우, 방금 누구야?
4: 누가 아니라 누구들이지. 그럼 우리 주문을 외워볼까?
3: 완전 재밌다! 우리 또 해보자! 예!
4: 얘를 보니까 누가 떠올라, 친구야?
3: 그게 누굴까, 친구야? 간질간질! 간질간질!
4: 어? 나잖아! 둘이야! 쌍둥이의 쌍둥이! 쟤랑 나랑 너까지? 이가 너무 많네.
3: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워볼까? 2도 두 개, 1도 두 개. 이제 그만 사라져 줄까? 예! 하나, 둘, 재밌겠는데? 우리도 해보자! 그럼 우리 주문

0: 한번 외워볼까?
1: 멈춰!
0: 어? 우리는 우정의 쌍둥이! 도망쳐! 그럼 우리 주문을 외워볼까?
1: 얘들아, 우리 하나로 합치자! 1. 블록 하나! 2. 더하기 1은 바로
0: 2! 2는 1이 두 개!
1: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3! 3은 1이 세 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2: 4! 4는 1이 네 개!
3: 걔들 어디 갔어? 그 무시무시한 쌍둥이들 말이야.
0: 난 아니야.
4: 왜 이렇게 시끄러워?
1: 무적의 쌍둥이들이 우리를 괴롭혔어.
4: 지금 어디 있는데?
2: 사실 그게 말이야. 걔들이 만든 거야.
4: 걔들이 뭘 만들었다고? 빨리 말해봐, 사.
2: 아니, 걔들이 날 만들었다고. 걔들은 내가 만들고, 걔들이 만든 게 나야.
0: 응?
2: 내가 무적의 쌍둥이라고. 나는 일이 네 개지만 사실 이가 두 개이기도 하잖아.
0: 너무 재밌다.
2: 4는 바로
0: 2 더하기 2. 무적의 쌍둥이.

0: 반찬 도우미!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반짝이는 조끼를 입고 친구들이 길 건너는 걸 도와줄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건 표지판인데 멈추란 뜻이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교통안전 도우미거든. 나랑 교통안전 도우미 할래? 허,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친구들이 길 건너는 걸 도와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멈춰! 좋아. 그럼 잘 되는지 볼까? 너희는 춤추다가 내가 표지판을 들어 올리면 멈추는 거야. 멈춰! 춤 잘 춘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교통안전 도우미! 아우, 아우, 아우! 안전하게 길 건너는 걸 도와주자!

0: 빨리 빨리. 근데 너무 빨리는 안 돼. 술방울 떨어지면 어떡해. 우와! 우와! 우리 비겼어. 예!
1: 데이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안녕. 교통안전 도우미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0: 그럼 난 길 건너도 되지? 근데 길이 어디지? 그게 혹시 여기야? 나 지금 길 한가운데 있는 거야?
1: 난 교통안전도우미야. 내가 널 길 한가운데 놔두겠어? 길은 저기야.
0: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건널목은 바로 여기고. 길 건너기 전엔 양쪽을 잘 살펴봐야 해.
0: 난 늘 여기저기 다 확인해. 위, 아래, 이쪽, 저쪽.
1: 좋아. 이제 건너가 보자. 브릉! 어?
2: 브릉, 브릉. 오토바이 지나갑니다. 브릉!
1: 멈춰. 그럼 다시 계속 건너자. 좋아. 이제 가도 돼.
3: 응, 고마워.
1: 고맙긴 뭘.
0: 우와, 그 표지판 진짜 멋지다.
1: 맞아. 이걸 보면 무조건 멈춰야 해.
0: 나 멈췄어.
1: 또 건널래?
0: 응, 좋아. 나 이번엔 다섯 방향을 볼 거야. 위, 아래, 겨드랑이. 이쪽, 저쪽.
1: 좋아, 다시 건너자.
0: 이번엔 누가 오는 거지?
1: 멈춰!
0: 이시공이야!
1: 우리가 도와줄게!
0: 우와, 내가 좋은가 봐!
1: 얜 통통 뛰어다녀! 멈춰! 그래, 잘했어.
0: 자, 하나, 둘, 셋.
1: 실뭉치가 안 보여. 어떡하지? 안전도우미들, 손상안경 준비. 혹시 실뭉치가 보이니? 저기야!
0: 우리 따라오라고 길을 가르쳐주고 있네. 진짜 착하다. 저 실을 따라

0: 실뭉치가 바다로 뛰어들었어. 길을 제대로 안 보고 간 거야. 재수영할 줄 알아. 우리도 할 수 있잖아. 가자, 실뭉치를 구해주자. 근데 먼저 이쪽, 저쪽. 좋아. 야호, 잡아! 혹시 실뭉치 보이는 친구 있어?
1: 저기 실이 있어.
0: 저 실을 따라가자. 봐, 실뭉치가 멈췄어.
1: 실뭉치야, 우리가 가서 구해줄게.
0: 멈춰. 물고기 때 지나가요. 이제 가도 돼.
1: 멈춰. 어?
2: 딜런, 저거 혹시
0: 거대 문어잖아. 저기 봐.
3: 그래, 나야. 여긴 건널 수 없을걸?
0: 길을 못 건너면 실뭉치를 못 구하잖아. 우릴 막을 순 없어. 멈춤 표지판도 없잖아. 하지만 우린 있지. 멈춰!
1: 멈췄어.
3: 팔 하나만 멈출 수 있는 거야. 난 팔이 8개거든.
0: 엄마야.
3: 멈춰!
0: 도망쳐!
1: 비씨가 데이지 문어한테 잡혔어. 실뭉치랑 표지판도 뺏기고 이제 어떡하지?
0: 그러니까 그게 그 표지판이 더 필요해. 문어 팔 개수만큼.
1: 난 멈춘 표지판이 없는걸.
0: 아무거나 써도 돼.
1: 멈춘 표지판, 멈춘 표지판.
0: 우와, 찾았다.
2: 멈춰.
4: 잘 되네.
0: 멈춰.
2: 멈춰, 멈춰.
3: 싫은데 너희가 멈춰.
4: 우리도 잡혔어.
0: 비씨, 네가 해냈어. 계속해. 그럼 다시 가보자.
4: 이제 작아져 버렸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2: 오프, 오프, 오프.
1: 여기 나머지도 있어.
3: 멈춰.
2: 어?
3: 나도 표지판 줄래? 그게 없으면 일하기가 힘들거든.
4: 너도 교통안전 도우미였어?
3: 그럼 내가 왜 멈추라고 했겠어?
2: 아.
3: 자, 이제 여덟 방향을 살펴봐. 위, 아래. 겨드랑이, 또 겨드랑이, 또 겨드랑이, 또 겨드랑이. 이쪽, 저쪽. 자, 이제 가도 돼.
2: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0: 덕분에 안전하게 건넜어. 헉! 안전하게 건넜다고? 우리가 해냈어!

예, 그럼 또 만나. 멈춰! 자, 이제 가.

0: 대칭도 균형도 질서도 무너져 내렸다. 내 얼굴에서 벌어진 일이다.
1: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2: 사람을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확 돌아가요.
3: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0: 흔히 말하는 구안와사, 안면마비였다.
4: 눈이 잘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갔다. 안면신경마비는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응급질환 중 하나입니다.
5: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안면마비 진단을 위한 검사 과정에서 주사치료와 물리치료, 수술적 치료에 이르기까지 이민욱과 김진 교수와 함께 구안와사라 불리는 병, 안면마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0: 갑자기 얼굴에 마비가 나타나 병원을 찾은 환자.
1: 오해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눈이 별로 잘 안 감기네요, 그렇죠?
0: 김일환 씨는 사흘 전부터 얼굴에 이상을 느꼈다.

0: 저는 37살, 직업은 교사고요. 예, 일을 하다가 근무 중에 혀의 감각이 좀 없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안면마비 진단을 받아가지고.
1: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면서 눈과 입이 움직이지 않았고, 입은 옆으로 돌아간 상태다.
2: 이번에는 뭐 하면서 생기셨나요?
0: 그냥 근무 중에.
2: 일단은 입원 수속하세요.
1: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
0: 오늘이요.
2: 네, 빨리 약을 써봐야겠어요.
0: 저기 지금 움직임이 없어서 이쪽 근육이 더 당겨지다 보니까 여기가 좀 과하게 써지는 게 있는 것
3: 여기 충격이 크셨겠어요?
0: 같아요. 일단 밥을 잘못 먹고 양치질이나 세수도 눈이 안 감겨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1: 입원과 함께 검사가 진행됐다.
4: 좌측이랑 우측 사이 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표면 근전도 검사 진행할게요.
1: 겉으로 보이는 마비 정도와 신경 내부의 손상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4: 시작. 하나, 둘,
1: 정밀 센서를
4: 셋,
1: 눈을 뜨고 감는 근육,
4: 시작. 하나,
1: 입꼬리를 올리고
4: 둘,
1: 내리는 근육 등 얼굴과 목 다섯 군데에 부착한 후
4: 시작. 하나,
1: 근육의 힘을 측정한다.
4: 둘, 셋, 그만.
1: 검사 결과 왼쪽에 비해 오른쪽 근육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오른쪽 얼굴에 나타난 안면 신경 마비다. 안면 신경은 뇌에서 나와 귓뼈와 침샘을 지나 오리발 모양으로 얼굴에 넓게 퍼져 있다. 안면 신경은 7천 개 이상의 신경 섬유가 신경 다발막과 신경 외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22개의 안면 근육과 연결돼 있다. 뇌에서 행동에 대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안면 신경과 근육으로 전달되고 그 과정을 통해 먹고 말하고 웃고 우는 등의 기능을 할수 있다. 하지만 알수 없는 이유로 몸속에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가 안면 신경절에 감염을 일으켜 신경에 염증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신경 조직이 붓게 되는데 이때 측두골이 안면 신경을 감싸고 있어 부어오른 신경은 단단한 뼈 벽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신경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신경 섬유가 파괴돼 마비가 나타나는데 이를 벨마비라 한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구안화사와 벨마비는 어떻게 다를까?
5: 구안화사는 어떤 입과 눈이 잘안 감기고 입이 돌아갔다라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벨마비는 말 그대로 진단명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또 원인이 불명확할 때 갑자기 생기는 병명을 벨마비라고 합니다.
1: 구안화사와 벨마비는 안면 신경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같은 질병이다. 김미란 씨 역시 벨마비로 진단됐다.
2: 자, 일단은 급성기에는 신경이 변성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변성이 끝나는 게한 2, 3주 정도. 그 기간 안에 수술해야지 좋아요. 자꾸 변성이 진행되거든요. 신경이 그럼 변성이 되면은 후유증이 남아요. 예. 그래서 변성되기 전에 감압술을, 압력을 풀어줘야지 좋아요.
1: 후유증을 막기 위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 이처럼 안면마비는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왜 그런 걸까?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겨 붓게 되면 신경 섬유가 손상되며 안면마비가 나타난다. 이때 치료 없이 그대로 두면 신경이 완전히 파괴돼 붓기가 빠지더라도 변성을 일으켜 신경 말단이 죽게 되는데 이를 왈러 변성이라 한다.
5: 그래서 마비가 딱 오는 순간부터 2, 3일 내에

0: 그 압력을 풀어줘야지 왈러 변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왈러 변성이라는 거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72시간, 더 좋은 건 48시간 이내에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르는 뼈가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복용뿐만 아니라 수술로 감압술을 진행해야지 더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김미란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안면마비가 나타나면 스테로이드로 치료가 먼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환자는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고 신경 변성까지 시작돼 수술이 결정됐다. 귀속 내이도 부위에 신경이 부어 안면마비가 나타난 상황. 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한 다음 염증이 있는 신경을 찾아 접근한 후 주변의 뼈를 깎아낸다. 공간을 넓혀 내부 압력을 낮춰주면 신경은 서서히 기능을 회복해 안면마비 증상도 사라지게 된다. 안면 신경 주변에는 청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다. 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청력 손상의 위험이 따르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며 수술을 진행해 나갔다. 안면 신경의 직경은 대략 2mm. 신경이 눌린 상태인데다 부어 있어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신경 주위의 뼈는 직접 긁어냈다. 주변 뼈에 눌려 하얗던 신경은 압력을 풀어주자 선홍빛으로 핏기가 돌아왔다.
2: 스팀을 넣고
1: 감시 장치를 이용해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자 근육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신경이 살아있다는 신호다.
2: 살아있다. 이제 닫겠습니다.
1: 부종을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가 묻어있는 녹는 솜을 수술 부위에 넣고 절개 부위를 꿰매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됐다. 눌렸던 신경이 풀린 만큼 증상들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벨마비는 원인도 기전도 밝혀지지 않아 예방도 어렵다.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 해 무려 9만여 명 이상의 환자가 안면마비로 고통받고 있다. 건강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3: 그 전날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가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아,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4: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질 하는데 물이 저절로 새길래 뭐지 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5: 학교 가는데 친구가 너 돌아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장량 노는 줄 알았어요. 친구가 거울을 보니까 진짜 입이 돌아간 거예요.
6: 안착을 좀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들다가 그냥 괜찮겠지 괜찮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또 확 돌아가더라고요.
1: 전조 증상 없이 안면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환자의 7, 80%는 공통적인 증상을 경험했다. 귀 뒤쪽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 있었으며 혀의 반쪽에서 맛을 느끼지 못했다.

0: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감압수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김미란 씨가 진료실을 찾았다.
1: 눈 감각은 어떠세요, 눈?
2: 시린 거는 많이 없어졌고요. 감을 때 감기는 느낌이 좀 나요.
3: 이제 곧 있으면 서서히 좋아지실 거예요, 아마. 꼭 적절하게 감압수를 하셔서.
0: 수술 후 환자의 얼굴은 달라졌다.
3: 눈 깜빡깜빡. 눈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감는 것 같고.
0: 한쪽만 감겼던 눈이 양쪽 모두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3: 입가는 아직 시간이 좀 지나야 좀 돌아오실 겁니다. 움직이네요, 조금씩.
0: 굳어있던 입꼬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눈도 입도 회복되었다.
2: 초기에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바로 느낌이 올 때부터 바로 병원에 왔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스테로이드제 쓰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빨리 응급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골든타임이
2: 맞아요.
0: 별마비가 나타났을 때 10명 중 7명은 치료 없이도 2, 3개월 안에 회복된다. 문제는 남은 3명. 어떤 사람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지 알 수 없어 반드시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아예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가는 병일 수도 있지만 평생 후유증을 남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가 후유증이 남을 안면마비인지 아니면 몇 개월 후에는 적어도 완벽히 돌아올 안면마비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0: 한쪽 얼굴이 마비됐다는 건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유성열 씨는 잘 감기지 않는 눈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5: 귀눈물이 좀 들어가면 눈이 좀 따가운 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안경을 좀 넣고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시력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0: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다는 유성열 씨. 누구에게도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5: 그 심정이야 말할 수 없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약 지금 한 50여 년 됐습니다. 이렇게 발병한 지가. 이렇게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는 70년대 후반이라 그 어디 치료해주는 데도 없고.
0: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안면마비로 그의 왼쪽 얼굴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한쪽 눈과 입만 움직인 채로 살았고 시간이 지나자 마비가 없던 오른쪽 얼굴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4: 지금 이상이세요.
5: 아, 그렇습니까?
4: 네.
0: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긴 세월이 지났지만 마음속 상처엔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았다. 젊은 시절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다. 치료를 받고 싶은 그만의 이유가 있다.
5: 저는 그 얼굴 마비된 이후로다가 단 한 번이라도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제 얼굴을 고쳐주는 분이 나타나겠지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그 간절한 이 소망이기도 하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0: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껏 웃을 수 없었다는 유상열 씨.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을까?

0: 오랜 시간 마비 상태로 지낸 만성 환자의 경우 치료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1: 총 다섯 가지 표정 지어볼 건데요. 시작! 하나, 둘, 셋, 쉬고.
0: 다섯 가지 표정을 지으며 좌우 근육의 힘을 파악하는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마비된 왼쪽 근육의 힘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입가를 내리는 근육은 마비된 왼쪽이 오히려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그 때문에 미소를 지을수록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던 것이다. 이런 증상은 초기에 안면마비가 심했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게 나타나는 후유증의 하나다. 안면마비 환자의 20-30%가 경험하는 증상으로 연합운동이라 한다. 연합운동이란 환자가 의도한 얼굴의 움직임을 할 때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눈을 감으려고 할 때 입꼬리가 같이 올라가거나 목까지 당기는 증상, 음식을 씹을 때 눈이 감기는 증상 등이 대표적이다. 연합운동은 이마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연합운동 띠 안의 근육들이 덩어리째 움직여 나타나는 근육의 오작동이라 할 수 있다. 유상열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음식을 먹으려고 입을 움직이자 동시에 눈이 감겼고 목까지 움직였다. 연합운동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연합운동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2: 원래 이제 눈으로 가는 거는 다시 눈으로 가는 신경섬유랑 만나야 됩니다. 입으로 가는 거는 또 입으로 가는 신경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 염증이 생긴 이 부위가 심하게 파괴가 되면은 여기서 혼선이 생기면서 뇌에서 명령을 해도 눈을 움직여라 해도 눈, 코, 입이 다 움직여야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심한 부위에서 유독이 신경섬유가 이렇게 엉키게 되면서 얼굴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0: 유상열 씨의 수술이 진행됐다. 50여 년간 안고 살아온 엉킨 실타래를 이번 수술로 풀 수 있을까? 집도의 김진 교수는 안면마비에 대한 개념과 치료 방향을 정립해왔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쌓아왔다.
3: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0: 귀 앞쪽을 절개하는 것으로 수술이 시작됐다. 이 환자는 왼쪽 얼굴에 안면마비가 발생했다. 오랫동안 신경이 변성되면서 입과 눈이 함께 움직이는 연합운동도 나타났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면신경 차단술이 이루어진다. 귀 앞쪽을 절개한 후 눈을 감을 때 방해하는 신경들을 찾아 차단한다. 이어 눈과 연결되어 입가를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목 근육까지 붙잡고 있는 신경들도 찾아내 모두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얼굴 근육과 스마스 레이어라는 지방층을 잘 분리해 당겨 꿰맨다. 입꼬리 모양이 올라가도록 만들면 자연스러운 웃음도 가능해진다. 수많은 근육과 혈관들 사이에서 문제의 신경들을 찾아 나갔다.
3: 그리고 왔다. 눈가로 가는 신경 하나 찾았습니다. 스트레이터.
0: 전기 자극기를 통해 찾은 신경이 살아있는지 어떤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나갔다. 이어 찾아낸 각각의 신경을 의료용 루프로 묶어 큐시해둔다.
3: 자, 수용합니다.

0: 일단 비교해 볼게. 이가 올리는 거, 이가 내리는 거.
1: 미니가 올릴게요. 방학에 올릴게요.
2: 이번에는
0: 이거는
2: 입을 움직이는 안면 신경을
0: 내리고.
2: 찾아 나섰다.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자 환자의 입과 근육이 움직였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눈과 입을 움직이는 15개의 신경들을 찾아 나갔다. 가지처럼 뻗어 있는 안면 신경 속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신경과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들을 구분했다. 이어 건강한 신경들은 남겨두고 눈과 입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신경들은 잘라 차단했다. 모두 11개의 신경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얼굴 감각이 돌아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은 더 좋아질 것이다.
0: 네, 잘 됐습니다. 신경을 한 15개 정도 찾았고, 그 중에 한 11개 정도가 방해하는 신경이었고요. 4개 정도는 아주 건강해서, 4개 정도 신경이 얼굴을 잘 움직이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과는 봐야 되겠지만, 아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됩니다.
2: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안면 마비가 시작됐다는 서명자 씨. 4년 전 김진 교수를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
3: 안녕하세요.
4: 잘 지내셨어요?
3: 네, 교수님도 잘 지내셨어요?
0: 네.
3: 보고
0: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3: 싶은데. 아, 너무 잘 지내요. 요즘에는 뭐 너무 행복하고요.
0: 행복하시다고?
3: 네, 날씨도 좋고,
0: 오.
3: 얼굴도 좋고.
2: 서명자 씨는 3년 전 수술을 받았다.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톡스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0: 자, 이해해 보세요.
2: 미용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보톡스는 대칭 교정 효과가 뛰어나 안면마비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만성 안면마비 환자들의 경우 신경과 근육이 변성되면서 마비된 쪽 얼굴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거나 뻣뻣해지면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비된 쪽에 보톡스 주사를 놓아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반대쪽에 보톡스를 주사해 힘의 균형을 맞춘다. 치료를 받고 지금의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 서명자 씨는 홀로 세상과 싸우며 고통을 견뎌냈다.
3: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다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도 해주고 안 된다고 하면 아, 나안 되는가 보다 하는데 미안한데 해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시는데 그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나가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혼자 막 계속 울었던 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아, 나는 진짜 무슨 벌을 받아서 내가 이게 21세기에 이렇게 발달된 의학 을 가진 이 정말 좋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내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2: 갑자기 나타난 안면마비로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많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김진 교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우울증 정도를 확인한다.
0: 대부분 안면마비 환자가 100이라고 치면은 만성기 또는 급성기 모든 안면마비 환자 중에 35%는 일반적으로 경도의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20%또25% 정도는 극심한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불안하다. 아니면

0: 한때 이 작은 공간에 자신을 가둔 채 그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했다. 일그러진 얼굴 때문이었다.
1: 이게 저예요. 이게 저고요.
0: 종종 꺼내보는 사진 속엔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얼굴이 있다.
1: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잘생겼다고 그랬었는데 그냥.
0: 중학교 2학년 무렵 안면마비가 나타났지만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 상태로 50여 년을 지내다 3년 전 김진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다. 한쪽으로 돌아간 입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한결 편안한 인상을 갖게 됐다. 완벽하게 치료된 건 아니지만 치료 과정에서 그는 자신감을 얻었다.
1: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이거는 어머님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라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찌게 저라도 돈을 벌어서라도 고쳐보고 싶다는 생각만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일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0: 수술 후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용기를 얻었다는 윤병달 씨.
1: 다 됐습니다.
0: 반짝이는 시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에게 나타난 안면마비의 원인을 잘 모른다. 하지만 원인이 분명한 경우도 있다.
2: 아, 그 요즘 어떠세요?
3: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볼이랑 이 부분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4: 아, 목표만 볼까요? 목? 옛날보다는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오, 요즘 눈은 어떠세요? 눈?
3: 눈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감기긴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감기진 않는 것 같아요.
0: 얼굴 왼쪽에 마비가 나타난 이미현 씨는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그녀에게 안면 마비가 나타난 것은 3년 전, 수술을 받은 후였다.
5: 23년 1월에 다른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하고서 그 수술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얼굴에 마비가 와가지고 이 병원을 다니게 됐어요.
0: 부정교합이 심해 양악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나타났다.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눈은 감기지 않고 입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5: 뭐 관악기 전공을 해가지고 안면마비가 오니까 입에 힘이 안 들어와서 악기를 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 수 없긴 하지만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전공을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0: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오보의 연주자를 꿈꾸며 한 길을 걸어왔던 미현 씨.

0: 재활을 위해 가끔 악기를 불고 있지만 한쪽 입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연주는 쉽지 않았다. 결국 연주자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안면신경이 손상되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로 인한 벨 마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에는 사고 등의 외상이나 대상포진, 종양 등이 원인이며 최근에는 성형수술이나 피부 미용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다.
1: 리프팅을 위한 장비를 통한 시술부터 양악수술, 안면 거상술 등의 수술 등이 굉장히 많은 안면신경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경 손상을 받은 환자들한테 나중에 수술을 하거나 뭔가

0: 치료를 하려면 이미 내부에 구축이 와 있고 또 섬유화가 돼 있어서 수술 자체도 많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미현 씨는 주사 치료와 함께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안면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도수 치료를 시행해 근육의 치료를 돕고 환자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재활 방법도 가르친다.
2: 환자분들의 그 안면 근육이 개별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분리된 움직임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게끔 선택적으로 안면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고 있습니다.
1: 환자에 따라 맞춤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주사나 수술 치료 못지않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신경 손상이 100%에 가까웠다는 안정원 씨는 1년 넘게 주사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았고 신경의 50%가 되살아났다.
3: 처음에는 이게 안 움직였거든요. 눈썹도 안 움직였고 다안 움직인데 이제 아무래도 신경에서 제일 먼 데가 여기거든,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쪽만 지금 현재 아까 여기부터 안 움직인다고 하시는 게 여기가 안 움직이는 거지 나머지 여기는 지금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1: 몰라보게 달라진 안정원 씨. 그렇다면 안면마비 환자들에게 재활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0: 그래서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섬유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재활치료고, 두 번째는 재활치료를 하면서 또는 거울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면신경근 재활교육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탁 웃었더니 삐뚤어졌다. 그러면 여기를 좀 줄이고 여기를 좀 강하게 움직이고 이런 세밀한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1: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는 걸까? 박현진 씨는 가슴이 답답한 날이면 무작정 달리곤 했다.
4: 뛰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뛰고 나면 또땀쫙 흘리고 나오고 하면 좀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1: 그가 마스크 속에 숨기고 싶었던 건 마비된 왼쪽 얼굴과 그 때문에 돌아간 오른쪽 입이었다.
4: 그렇죠. 처음에는 완전 무너졌죠. 이성관계를 만나려 해도 입이 이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좀다 끊어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아예 포기, 그런 것들을 아예 포기를 하고, 뭐내 자신부터 위축되고, 무조건 주변 사람들 약간 꺼리고 사람들이 보면 그냥 내가 먼저 옆으로 그냥 가고.
1: 포기했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4: 저도 이따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교수님한테 이렇게 치료받다가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그한 번에 이번에 종양 제거하면서 얼굴까지 한 번에 그 수술을 한다고.
1: 종양이 있었고 그 때문에 마비가 나타난 것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박현진 씨. 출발선 위에 다시 섰다. 이번엔 힘든 코스를 달려야 할 차례다. 며칠 뒤, 박현진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수술은 안면마비 치료 중 최고난도의 수술이다. 수술을 앞두고 김진 교수는 환자의 귀 속에서 발견된 종양을 살펴나갔다.
5: 오랫동안 안면신경 주위에서 종양이 서서히 자라면서 안면마비를 만들었던 종양인데요. 대략 한 장경이 한 1.

0: 4cm 정도 되는 종양을 일단 제거를 하고 다시 얼굴로 가서 얼굴에서도 재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1: 수술이 시작됐다. 이 환자는 왼쪽 얼굴이 마비된 상태로 검사 결과 안면신경초종이라는 양성 종양이 오랫동안 안면신경을 눌러 변성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수술에서는 먼저 종양 제거술이 이루어지는데 뇌와 근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주의하며 종양을 제거한다. 이후 귀 뒤쪽을 꿰매고 다시 귀 앞쪽을 절개해 아래턱 뼈에 있는 측두 근육과 연결된 구상돌기라는 부분을 찾아 절단한다. 측두 근육이 모이는 곳에 인공근막을 연결해 입술 쪽으로 근육의 방향을 바꿔준다. 근육의 힘이 입술로 전달되면 환자는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뼈를 제거하며 종양이 있는 위치로 접근해 나갔다.
2: 와, 종양 보이네 벌써.
3: 네,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1: 종양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상황. 조심스럽게 뼈를 제거해 나갔다. 이어 감지 장치를 통해 신경이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2: 얼굴에서도 감지가 안 되나? 얼굴을 한번 만져봐봐. 안 뛰지? 아예 죽어버렸네.
1: 예상대로 오랜 시간 눌려있던 신경과 근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종양을 제거해 나갔다.
2: 컷봇에
1: 종양이 뇌와 밀착돼 있어 뇌 손상을 주의하며 종양만 제거했다. 양성 종양이라 생명에 위협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어 깨끗이 제거했다. 이어 측두근 전이술이 진행됐다. 측두근은 원래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으로 인공근막을 연결하면 돌아간 입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얼굴의 외형을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 연결해야 하는 상황. 김 교수는 환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살펴본다.
2: 조금 더 위로 가볼게. 이게 별로네, 생각보다.
1: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인매를 만들 수 있을지 환자의 사진을 다시 관찰한 후 수술을 이어갔다.
2: 잘 당겨볼라 한번? 입모양이 예뻐야 되니까. 이거 좋다.
1: 수술 후 잘 회복된다면 돌아갔던 입술 모양이 균형을 찾는 동시에 입을 움직이기도 수월해질 것이다.
2: 당겨봐봐. 오케이.
1: 하지만 인위적으로 입 모양을 만든 만큼 환자는 수술 후 재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웃음을 배워나가야 한다.
2: 됐어. 놔보자. 이 모양 어때? 좋아?
3: 잘 올라가 있지.
1: 수술은 예정대로 8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0: 측두근 연결해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잘 진행됐고 무엇보다도 입술 모양이 대칭적으로 맞

0: 쓰는 게 이 환자분한테는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입술 모양 또 입가 올라가는 양상 요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환자분 얼굴 스타일에 맞게 잘 교정을 했습니다.
1: 50여 년간 안면마비를 안고 살아온 유상열 씨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퇴원하게 됐다. 상처가 아무는 두 달 후부터 재활치료도 받을 계획이다.
2: 치료 잘해주셔가지고 교수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잘해주신다니까 힘을 가지고 내일 기대해봅니다. 파이팅!
1: 호탕하게 웃음 짓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수술을 받고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윤병달 씨는 구두방을 벗어나 친구들을 만났다.
3: 아, 얼굴 잘 보셨네.
4: 아, 여러분.
3: 반도되게 왔어.
5: 형제들!
1: 오래도록 기억될 사진도 남겼다.
6: 그것만이 내 세상.
1: 안면마비 치료를 받고 행복을 찾았다는 서명자 씨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버스킹 도전에 나섰다. 치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얼굴이 아닌 마음일지도 모른다.
7: 제가 다른 사람들 시선을 받으면서 이렇게 밖에 나와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제가 컴플렉스를 진짜 완벽하게 깨보자 하는 도전이거든요. 지금 해보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인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싶어요.
1: 환자들이 김진 교수에게 건네준 편지 속에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 치료 과정에서 느낀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다.
0: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에 딱 중요한 시점에 얼굴이 망가지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울증도 심하게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인생의 큰 장벽을 넘어야 할 때 이런 저 같은 치료자가 필요한 거니까 열심히 치료를 하고 많이 의학적인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환자가 그려주었다는 그림 속 김진 교수의 미소처럼 안면마비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름다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정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선상현 셰프에게 배우는 맛나고 폼나는 반찬 레시피. 밥 두 공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원조 밥도둑 반찬. 빨간 양념에 묻힌 실한 꽃게로 식욕을 자극하는 꽃게 무침부터. 된장의 구수한 맛과 향긋한 취나물이 조화로운 추억의 반찬.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 만점 취나물 된장 무침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기업님 강입니다.
2: 예, 천상현입니다.
1: 네. 셰프님. 예. 원조 밥도둑이 드디어 나타났네요.
2: 그렇죠.
1: 이 꽃게 무침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필요한 재료 한번 볼까요? 네.
2: 이렇게 냉동 꽃게.
1: 네, 이게 몇 마리 정도 되죠?
2: 세 마리요.
1: 세 마리.
2: 세 마리고. 오. 양파.
1: 예.
2: 대파, 네.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 참기름.
1: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 네, 사실 꽃게 무침은 이 매콤 달달한 양념 맛이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자, 양념 재료 한번 볼게요.
2: 네. 고춧가루, 고추장, 매실청, 네. 국간장, 네. 참기름, 그 맛술,
1: 네.
2: 조미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양념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자, 꽃게 손질부터 양념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꽃게 손질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장갑 껴주시고.
2: 저는 냉동 꽃게.
1: 예.
2: 로 바로 급속 냉동한 냉동 꽃게로 한번 손질을.
1: 냉동 꽃게.
2: 이렇게 해서 이 네. 껍질을 벗겨서.
1: 네.
2: 이렇게. 어우, 알도 맞네요.
1: 신선하네요.
2: 그렇죠. 이런 거는 따로 해서 네. 국물 파지 마시고 잘라가지고
1: 네. 요
2: 집게 다리하고 예. 나중에 용도로 냉동시켜서 국거리, 아. 육수 뽑을 때 쓰면은 예. 아주 좋죠.
1: 자, 여기다 모아주시고 자 오늘 사용할 부위는 어느 부위인가요?
2: 꽃게 어차피 집게 다리는 예.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요. 괜히 먹다가 예. 입 다쳐서 또 승질나고 하니까
1: 사실 제대로 이 집게 다리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2: 없어요.
1: 예. 먹다가 씻다가 괜히 껍질만 많이
2: 그렇죠.
1: 씻지.
2: 그래서 잘라 버리고
1: 양념은 많이
2: 그렇죠.
1: 먹죠.
2: 그리고 요 뒷다리도 여기도 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는 다 버리세요. 버린다기보다도 육수용으로.
1: 육수용으로. 거기에 생각보다 살이 없어요.
2: 살도 없고 이게 버무리는데 그거 하고 사람도 먹지도 않고.
1: 예. 양념만 많이
2: 그렇죠.
1: 먹고.
2: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반을 2등분을 해요.
1: 진짜 먹을 부분만.
2: 그렇죠. 이렇게 하고.
1: 예.
2: 여기를 살짝 잘라내고 여기에 이제 또 저런 게 많거든요. 저 뭐 이물질
1: 예. 아가미 부분
2: 그렇죠. 아가미 잘라 내시고
1: 예.
2: 살짝 하고 한 번 더
1: 한 번 더 맞아 여기 그렇죠. 먹기 좀 크게 해요.
2: 그렇죠. 딱 똑같이
1: 예.
2: 이렇게 해서 물로 살짝 한번 흐르는 예. 물에 예. 씻어주시면은. 해서
1: 그렇죠. 한 번만 줘볼게요.
2: 그렇죠. 이렇게 해서
1: 예.
2: 그렇죠.
1: 예.
2: 놓고 요 알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게 뺄 필요 없어요. 버무리다가 남으면은 예. 알이랑 같이 양념이 남잖아요.
1: 예?
2: 밥 비벼 먹으면 또 그것처럼 또 맛있는 게 없어요.
1: 사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꽃게 손질을 저희가 했고요. 자 미리 이렇게 손질해 놓은 게와 함께
2: 네. 그렇죠.
1: 제가 해볼게요. 네.
2: 자, 미리 이제 손질은 다 됐습니다.
1: 예.
2: 채소를 한번
1: 손질해 볼게요.
2: 네, 손질해 보겠습니다.
1: 사실은 이 꽃게 네. 요리는 생각나는 거는 뭐 꽃게탕이나 뭐 그죠?
2: 그렇죠. 우리가 뭐 보통 꽃게탕, 뭐 꽃게 서울식 그 예. 꽃게 무침도 있고
1: 예?
2: 간장게장도 있고 많지만은 예. 저는 약간 좀 매콤하고
1: 예?
2: 그 깊은 맛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꽃게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아, 저 집에서 우리가 게장을 담가 먹기는 굉장히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시도를 못 하거든요.
2: 아.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아, 한번 예. 간장 게장이 힘든 거지 예. 무침은 이 양념으로 예. 무치시면은 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1: 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네. 된다는 거죠.
2: 제가 하라 저 따라서만 하시면은
1: 네.
2: 전혀
1: 어렵지 않죠.
2: 네, 이렇게 살짝 좀 굵게 찹을 해주시면 돼요.
1: 예, 자 굵직하게 바로 썰어주시고
2: 네. 그리고.
1: 양파에서도 단맛이 나잖아요.
2: 그렇죠. 단맛이 나죠.
1: 오늘 약간 매콤달콤한 양념이니까.
2: 네. 양파에서 단맛이 나고 또 지금 햇냥파잖아요. 예. 햇냥파다 보니까 더 맛있고 몸에 더 좋고.
1: 그러게요.
2: 대파도 2분의 1.
1: 예.
2: 잘라주고 송송송.
1: 양파, 대파, 그다음에 청고추, 홍고추는 그냥 항상 구비해두면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2: 네, 집에 기본적으로 있는 이 향채소들이잖아요.
1: 예.
2: 그리고 뭐 갑자기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다 해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걸로.
1: 예. 이것도 참을 네, 해주는 네, 거죠.
2: 살짝. 네. 그래서 버무려줄 때 이런 것들이 예. 꽃게 잘 스며들어가지고 맛있는.
1: 아주 더해지네요. 이렇게 양파, 대파 이렇게 찹썰어 줬습니다.
2: 그리고 청양고추.
1: 네.
2: 청양고추 얇게 그냥.
1: 얇게. 매콤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2: 그렇죠.
1: 청양고추까지 썰어 주시고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청고추 그렇죠. 써시면 될 것 같아요. 청고추, 홍고추.
2: 근데 이 고춧가루가 네. 그렇게 보통 매운맛이기 때문에 이 꽃게 무침은 네. 약간 매워야지 약간 먹었을 때 그 비린맛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1: 맞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 비린맛.
2: 네, 비린맛이 이게 매운 고추가 들어가면 비린맛을 잡아요.
1: 맞아요.
2: 우리가 물 비린내라고 그러잖아요.
1: 네네.
2: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1: 오.
2: 그리고 보통 이게 뭐 그 양조간장
1: 네?
2: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이 오늘 꽃게 무침은 약간 국간장을 쓸 거예요. 그래서 오. 약간 깊은 맛을 낼 수 있게끔.
1: 예. 여러 가지로 또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꽃게 무침 알려주고 계십니다.
2: 네, 이렇게 해서 네. 다 줬어요.
1: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네. 지금.
2: 이렇게 해서 버무려야지.
1: 크기들이.
2: 네.
1: 네, 이렇게 채소 손질을 해봤고요.
2: 네. 자, 양념장을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자, 제일 중요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2: 우리가 그냥 바로 이 양념을 버무릴 수 있는 네. 큰 데다 해서 바로 양념장을 매실청.
1: 매실청. 자연의 단맛 줄 수 있는 진간장이라고 하셨나요?
2: 네. 국간장.
1: 예.
2: 물엿.
1: 물엿 들어가고요.

0: 고추장.
1: 예. 근데요, 이 꽃게무침 할 때 고추장이.
0: 아, 고추장이 보통 많이 넣으면 안 좋지만은 네. 한 3대 1 비율로 넣으면 고추장 맛을 못 느껴요.
1: 오. 고추장과 고춧가루 네,
0: 약간.
1: 비율을?
0: 네, 그리고 약간 우리 고춧가루가 풍내가 나잖아요. 네. 그걸 좀 그 감소시켜주는 게 고추장이에요.
1: 오. 3대 1 비율로 네. 고추장과 고춧가루 비율을.
0: 일반 감칠맛을 좀 더 느낄 수 있게끔 조미료 살짝.
1: 네.
0: 한 꼬집이죠.
1: 어, 이, 이거면 꽃게무침의 양념이 끝난 거예요?
0: 끝난 거예요.
1: 야, 이 정도면 금세 이렇게 손질해서 바로 부쳐 먹을 것 같은데.
0: 꽃게만 예. 바로 손질하면 요 양념장에 요거 넣고 버무리면 끝나요.
1: 오늘 불도 사용 안 했어요?
0: 안 해요.
1: 야, 아니 꽃게 요리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셰프님.
0: 자, 이렇게 해서 채소를 한번 예. 다 넣겠습니다.
1: 진짜 간단하다. 이러면 저는 굳이 게장 이렇게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0: 예, 간장 게장하고 꽃게 예. 무침 우리가 그냥 빨간 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장단점은 다 있어요.
1: 아 그렇죠. 물론 뭐 본연의 예, 맛이 있으니까 맛있고. 오늘은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꽃게 무침.
0: 그렇죠. 저 이게 좀 뻑뻑하죠?
1: 어, 약간 수분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0: 아, 꽃게를 넣으면서 수분이 나오면서 예. 잘 버무려져요. 지금은 좀 뻑뻑하지만 예. 자 꽃게를 넣겠습니다.
1: 예. 어, 그냥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0: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숟가락, 젓가락으로 버무리는 게 익숙하진 않아요. 어. 보통 손으로 하는 게 익숙한데.
1: 예. 오늘은... 근데 손으로 하다 보면 예. 이 꽃게는 굉장히 또.
0: 이제 뭐... 예, 집게가 있어서 예. 찔릴 수가 있는데 예. 그것도 요령이에요. 살살살살 해주시면은.
1: 숟가락으로?
0: 그렇죠.
1: 약간 샐러드 이렇게 버무리듯이. 그렇죠. 뒤집듯이.
0: 그렇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묻어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진 그 채소들이 예. 이 살 사이로 다 파고 들어가지고 먹으면 이제 매운 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고
1: 예.
0: 맞아요.
1: 오, 그냥 중간 중간 잘 섞이네요 이렇게 예. 보니까
0: 잘 섞여 이제 물이 나와서 이제 예. 버무려 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1: 그러게요. 아까는 뻑뻑한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촉촉해 예. 보여요.
0: 이렇게 해 주시고 네. 여기에다 우리가 또 참깨.
1: 네. 마지막에 참깨까지. 이렇게 보면 약간 그냥 얼핏 보면 양념 게장 네.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참기름.
1: 예. 근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냉동 꽃게를 썼는데 네. 그 만약에 활기가 있다고 하면 아,
0: 활기도 손질해서 냉동을 시켰다 그 다시 이렇게 버무려서 드시면 돼요.
1: 활꽃게 이렇게.
0: 네, 활꽃게는 근데 그 활꽃게를 바로 부치면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빠져나와요.
1: 오.
0: 그래서 이제 버무리기도 힘들고 예? 또 약간 소독하는 개념도 있어요. 냉동고에 들어가야지 거기에 또 안 좋은 것들이 다 죽고 그러기 때문에 예. 냉동고에 한 시간 정도 있다 나오는 게 더 맛있고 좋아요.
1: 알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무쳤는데 한번 그럼 완전 다 먹어볼까요?
0: 네, 아유, 다 됐네요.
1: 진짜 금세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꽃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0: 꽃게 맛있어요.
1: 양념게장을 이렇게 맨날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0: 아, 이 꽃게가 예. 양념게장을 우리가 사면은 보통 뭐 미리 만들어져서 예. 사놓은 거는 이제 만들어진 거는 막 중국산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철 저는 항상 그래요. 제철 음식일 때는 좀 비싸더라도 예. 제철 음식 먹는 게 가족들한테나 그렇고 본인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1: 바로 만들어서 바로 신선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잡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 남는, 우리가 지금 봄 꽃게는 알이 찬 꽃게잖아요.
1: 예.
0: 이렇게 버무리다 보면 알들이 다 빠져나와요.
1: 예.
0: 그걸 밥해주는 또 그 별미예요.
1: 거,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별미예요. 이렇게 해서.
1: 진짜 굉장히 맛있어요. 네, 마지막까지 올려볼게요. 아. 우와. 살에 그냥 맛있는 양념이 잘 맺는데요.
0: 그렇죠?
1: 너무 몸스러워요.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차피 현장 파고 하니까 아까 샐러드 개념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남는 거는
1: 밥 비벼서
0: 네. 그 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1: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꽃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꽃게 무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꽃게의 등껍질을 떼어내고 집게다리와 아가미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손질한 꽃게를 찬물에 헹궈주세요.

0: 양파는 굵게 다지고 대파는 반 갈은 뒤 다져줍니다. 청양고추, 홍고추도 다져주세요. 매실청, 양조간장, 국간장, 물엿, 고추장, 고춧가루, 조미료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양념에 고추장을 넣어주면 고춧가루의 풋내가 제거돼요. 그런 다음 양념에 손질한 채소를 넣어 섞은 뒤 꽃게를 넣어 섞어주세요. 여기에 통깨, 참기름을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꽃게 무침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네. 요즘은 시기적으로 나물의 계절이죠.
2: 그렇죠.
1: 자, 영양 많은 취나물 된장 무침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재료부터 볼게요. 네.
2: 취나물, 대파, 데칠 소금, 네. 참깨, 참기름. 네. 그리고 양념은?
1: 양념이요?
2: 네, 양념. 재래식 된장, 네. 다진 마늘, 매실청, 국간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자, 아주 간단하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자, 몸에 좋은 취나물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셰프님. 네. 자, 취나물. 네. 정말 봄에 먹으면 정말 좋잖아요.
2: 그렇죠. 지금 제철이고. 취나물뿐만 아니라 지금 봄나물들이 마트에 가면은 이제 한 10여 종이 나와 있어요.
1: 그렇죠. 나물의 향연이죠.
2: 네, 나물의 향연이고 취나물의 또 냄새도 좋고. 네, 향이. 우리가 연한 취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추에 네. 이렇게 하나씩 올려 드셔도 향이 너무 좋아요.
1: 쌈싸 먹을 때도.
2: 그래서 이렇게 큰 거는 네. 익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큰 거는 살짝 네. 제거해 주시고
1: 배가 좀 너무 두꺼운
2: 예. 큰 거 그리고 이렇게 큰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잘라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한참 나올 때는 이게 두꺼워도 그렇게 찔기지는 않아요 사실은 손으로 탁탁 눌러도 뿐질어지고 이렇게 이파리가 누렇게 뜨지 않는 예. 이런 참나물을 마트에 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벌써부터 이 취나물 향이 굉장히 좋은데
2: 냄새 좋네요.
1: 이거 생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오늘 네. 이 취나물 된장 무침 할 때는 한번 데치나요?
2: 네. 데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그 소금을 넣고 데치는 거는 끓는 점을 높게 해서 더 아삭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한번 살짝 데쳐서 풋내도 날릴 겸 살짝 데쳐 한번 데쳐 보겠습니다.
1: 네. 풋내도 날릴 겸 데쳐 보겠습니다.
2: 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으시고.
1: 네. 취나물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2: 아, 취나물 맛있어요. 네. 취나물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위에 된장으로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맑게 국간장만으로도 할 수도 있고 고추장으로도 버무리시고
1: 네.
2: 나물 종류는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버무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봄나물의 특징들이에요.
1: 맞아요.
2: 살짝.
1: 네. 자, 한 얼마 정도 데쳐주면 되나요?
2: 아, 이렇게 해서 30초 미만. 30초 안 되게끔 예. 끓는 거잖아요.
1: 30초 동안 이 취나물이 몸에 어디에 좋은지
2: 취나물이요?
1: 예.
2: 취나물은 우리가 보통 봄나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 성분이 많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향도 있고
1: 예.
2: 약간 우리가 뭐 비타민, 칼륨 예. 뭐 그런 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1: 꼭 먹어야겠네요. 네. 제철일 때.
2: 제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도 제철일 때는 다 먹어봐야 된다고
1: 그럼요.
2: 생각해요.
1: 그렇죠. 한 정도?
2: 네.
1: 색깔도 더 푸릇푸릇해진 네. 것 같아요.
2: 예, 소금이 들어가요.
1: 네. 혹시 뭐를 풋내도 날리고.
2: 네.
1: 이렇게 30초 데쳐봤습니다. 네.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무침을 할 거면 이거 네. 잘 짜야 되는데 네. 짤 때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물을 짤 때는.
2: 그쵸. 나물을 짤 때는 꽉 짜야 될 나물이 있고.
1: 네.
2: 그리고 중간 정도로 짜야 될 나물이 있고
1: 네.
2: 안 짜야 될 나물이 있어요.
1: 네.
2: 근데 보통은 세컨 짜요. 세컨 짜는데
1: 세게
2: 이
1: 취나물은
2: 그냥 살짝
1: 중간
2: 정도. 왜냐면 정말요? 이게 너무 물기가 없으면 퍽퍽해서 털어지지가 않아요.
1: 그러겠네요. 그렇죠. 질겨지고.
2: 그렇죠. 이렇게.
1: 이렇게 중간 정도.
2: 그렇죠. 이렇게 정도.
1: 어느 정도 물기가 살짝 그러니까 정도만.
2: 눈사람 만들 때 그 눈 이렇게 하잖아요.
1: 눈 뭉칠 정도.
2: 그렇죠.
1: 너무 비유가 좋으셨다.
2: 이렇게 하고 예. 여기 이제 길 수가 있잖아요.
1: 예.
2: 그럼 이게 한번 털어보세요. 털어보시고 좀 길다.
1: 예.
2: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처리를 해가지고 두꺼워도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1: 예.
2: 그럼 칼로
1: 먹기 좋은 크기로
2: 두 번 정도.
1: 네.
2: 이렇게
1: 썰었어요.
2: 썰어서
1: 네.
2: 이렇게 넣고
1: 이 향 좋은 취나물
2: 넣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0: 시나몬에 들어갈 대파
1: 사볼게요.
0: 대파.
2: 아니 근데 이 시나몬 외에 대파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오늘은 시나몬 본연의 맛을
0: 시나몬 본연의 맛 느끼기 위해서 된장에 네. 우리 뭐 사찰 음식은 아니지만 네. 본연의 맛이죠. 요거는 살짝 그 파랑 섞어서 네. 다질 거예요. 자, 하시죠.
2: 다져서 들어갑니다.
0: 네, 우리나라 이 향신료가 참 궁합이 잘 맞는 많아요. 뭐 다진 마늘, 대파. 네.
2: 여러 가지가 그렇죠. 많죠. 뭐.
0: 그래서 크면 그거 아니라 이것도 살짝.
2: 네.
0: 보이는 둥, 마는 둥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2: 사실은 저는 사계절 중에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이 봄나물 때문에.
0: 그렇죠.
2: 예. 정말 보면은 맛있는 봄나물이 많으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봄 되면은 모든 만물이 막 살아나는 느낌이잖아요.
2: 맞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오늘 시나물로 맛있는 시나물 된장무침을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재료 손질이 끝났어요.
0: 그렇죠.
2: 예. 자, 이렇게 시나물하고 대파까지 손질해 봤고요. 이제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야겠죠?
0: 그렇죠.
2: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네. 아, 이거 큰 볼 드릴게요.
0: 네. 이 국간장. 네. 네, 국간장.
2: 네.
0: 매실청.
2: 매실청.
0: 다진 마늘.
2: 네.
0: 그리고 재래식 된장.
2: 네. 보면은 셰프님은 참 이 된장, 된장을 활용을 잘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저는 구수한 맛을.
0: 개인적으로는 고추장보다는 된장이 더 좋고요.
2: 아.
0: 근데 이제 사람이 칼칼한 걸 좋아하시면 여기서 또 별미로 한 번은 된장, 한 예. 번은 고추장.
2: 그럼요.
0: 한 번은 좀 그냥 국간장으로만 예, 좀 본연의 또 맛을 살릴 수 있는.
2: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된장으로 맛있게 양념 만들어 봤습니다.
0: 이렇게 했습니다.
2: 네. 이제 바로 이제 무치면
0: 네,
2: 되나요?
0: 바로 무치겠습니다.
2: 자.
0: 치나물을 넣고.
2: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치나물 네. 향도 좋고.
0: 이렇게 토로토로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2: 많은 분들이 이 시나물의 식감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 그리고 이제 된장하고 잘 어울려져서
2: 예.
0: 대파 이런 것도
2: 네.
0: 이렇게
2: 대파 넣고 야, 이 된장의 구수한 향 너무 좋은데요.
0: 그렇죠.
2: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0: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아, 털, 털어준다고 예. 털어준다고 하죠.
2: 예.
0: 통깨
2: 통깨도 넣고 참기름까지 참기름. 마지막에
0: 사실 참기름을 들기름을 좋아하시면 들기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2: 네.
0: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기름을 좋아하니까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2: 어,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면 어, 제가 이제 시식을 못 하니까 만약에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네. 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식.
0: 아, 시식.
2: 예.
0: 이 봄을 느낄 수 있는 향.
2: 예.
0: 향과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 된장이 어우러진
2: 아주
0: 코러스
2: 맛.
0: 코러스 맛이에요. 코러스 맛.
2: 코러스 맛?
0: 예. 된장하고 이 봄의 향.
2: 오, 어, 하모니에 잘 맞다는 건가요? 네.
0: 맞아요. 오. 너무 좋아요.
2: 괜히 맛이 나 어려워.
0: 자, 이렇게 해서.
2: 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네. 간이 세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셰프님.
0: 간은 제가 한번.
2: 예. 어, 드셔보세요.
0: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2: 이 시나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먹어보고 정확하게 제가.
2: 예. 어, 아삭아삭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된장 맛하고 유치나물의 향하고
2: 예.
0: 그 매실청을 넣은 감칠맛.
2: 오.
0: 너무 좋아요.
2: 조합이 좋구나.
0: 자, 담아보겠습니다.
2: 예. 자, 이것도 바로 만들어서 신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세 만들어서. 어, 진짜 물기도 없고 너무 좋네요. 네. 양념까지도 올릴게요. 사실 나물 안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도 오늘 치나물 된장무침 맛있게 먹고 나물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0: 아, 저도 그러면서 저 젊은 친구들이 요즘 우리나라 나물 이런 잘 안 먹잖아요. 잘.
2: 맞아요, 맞아요.
0: 솔직히 뭐 인스턴트 좋아하고 예. 그래서 좀 저도 좀 걱정이에요.
2: 자, 오늘 맛있는 치나물 된장무침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치나물 된장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취나물 된장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취나물의 질긴 줄기를 제거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취나물을 넣어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이렇게 취나물을 데쳐주면 아삭함이 살아나요.

데친 취나물을 찬물에 넣어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대파를 다져주세요. 국간장, 매실청, 다진 마늘, 재래식 된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취나물을 넣어 무친 뒤 대파를 넣어 무쳐주세요. 여기에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취나물 된장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황금양념 굴소스의 볶아 중식 일품요리 같은 죽순 채소볶음부터 우리 집이 바로 레스토랑이 되는 중화풍 가지락 볶음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요리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0: 이제 그만 잘 시간이야, 사.
1: 잠이 안 와.
0: 아, 그럼 그냥 깨어 있어. 아님 자도 되고.
1: 잘까? 말까? 잘까? 말까? 둘 다 할 순 없네.
2: 가능해.
1: 안 돼,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사는 바로
2: 2 더하기 2. 넌 나처럼 생겼다. 난 너처럼 생겼네. 똑같은 이야. 그럼 무정의 쌍둥이. 예. 깃털 두 개가 두 쌍. 그렇다면 간질간질 타임. 하나 둘 하나 둘 간질간질 간질간질.
3: 방금 누구야?
2: 누가 아니라 누구들이지. 그럼 우리 주문을 외워볼까? 완전 재밌다! 우리 또 해보자! 예! 얘를 보니까 누가 떠올라, 친구야? 그게 누굴까, 친구야? 간질간질! 간질간질! 어? 나잖아! 둘이야! 쌍둥이의 쌍둥이! 쟤랑 나랑 너까지? 이가 너무 많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워볼까? 2도 두 개, 1도 두 개. 이제 그만 사라져줄까? 예! 하나, 둘, 재밌겠는데? 우리도 해보자. 그럼 우리 주문을 외워볼까?
3: 멈춰.
2: 어? 우리는 무정의 쌍둥이. 도망쳐. 그럼 우리 주문을 외워볼까?
3: 얘들아, 우리 하나로 합치자. 1 블록 하나. 2 더하기 1은 바로
2: 2. 2는 1이 두 개.
3: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바로 3. 3은 1이 세 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1: 4. 4는 1이 네 개.
4: 걔들 어디 갔어? 그 무시무시한 쌍둥이들 말이야.
2: 난 아니야.
5: 왜 이렇게 시끄러워?
3: 무적의 쌍둥이들이 우리를 괴롭혔어.
5: 지금 어디 있는데?
1: 사실 그게 말이야, 걔들이 만든 거야.
5: 걔들이 뭘 만들었다고? 빨리 말해봐, 사.
1: 아니, 걔들이 날 만들었다고. 걔들은 내가 만들고, 걔들이 만든 게 나야.
2: 어?
1: 내가 무적의 쌍둥이라고. 나는 일이 네 개지만 사실 이가 두 개이기도 하잖아.
2: 너무 재밌다.
1: 4는 바로
2: 2 더하기 2. 무적의 쌍둥이. 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공유입니다.

체 진압 완료! 통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멋지지 않아? 더 도와줄 일은 없어? 엄마! 엄마 제발 멈춰봐! 그 꽃을 정말 몽땅 다 버린다고? 저기 있는 것도?

멋진데? 아주 잘 어울려. 그치, 얘들아?

누구 거냐는.

사장님! 불은 내가 벌써 껐다고! 소방관 놀이는 참 신난다니까!

나는 그거. 그럼 어린이는 불이 나면 뭘로 끄는데? 만세! 나도 불 끄는 거 생겼다.

내 거 내 거 내 거.

뭐야 이건?

비키세요. 박지 고마? 어때? 나 정말 불 잘 끄는 것 같지 않아? 소방관 놀이 마음에 쏙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내가 조종사를 해도 괜찮을까?
1: 그래, 네가 우주를 제일 잘하니까 좋아. 러스티, 그럼 네가 선장해줘. 알았어.
2: 나는 뭘 하지?
1: 혹시 우주과학자 하는 건 어때?
2: 우주과학자가 하는 일이 뭐야?
1: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하지.
0: 그리고 고장난 것도 고쳐.
2: 좋은 것 같아.
0: 우리 어디로 갈 거야?
1: 화성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블랙홀로 갈 수도 있어.
0: 그럼 화성으로 갈까? 거기엔 외계인도 있어.
1: 아니, 아닐 거야.
2: 근데 블랙홀이 뭐야?
1: 태양 같은 건데 아주 작은 구멍이 있을 거야. 아마도.
2: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1: 아무도 몰라.
0: 외계인이 있을까?
1: 아니, 없을걸?
0: 그러면 화성으로 가자.
1: 러스티, 화성에는 외계인 없다니까.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우주.
0: 오!
1: 연료 상태 좋음.
0: 4!
1: 발사 준비 끝.
0: 2!
1: 신호 좋음.
0: 발사!
1: 화성으로 가는 거다, 두다트론. 원하는 대로, 잭.
0: 우주과학자, 그럼 이제...
2: 어!
0: 방금 뭐였어?
2: 별똥별이랑 충돌했어.
0: 안 돼.
1: 그건 소행성이라 부른다.
2: 밖으로 나가서 우주선이 괜찮은지 살펴볼게.
0: 알았다, 오버. 조심하도록. 우주과학자, 현재 상태는 어떤가?
2: 파손이 된 것 같다.

0: 아, 부스터 엔진.
1: 부스터 엔진 고칠 수 있는지 보겠다.
2: 알았다, 오버. 두다트론 별똥별이 더 보이는가?
0: 안 보인다.
1: 꽝! 아!
3: 맥엔지!
2: 별똥별이 더 없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0: 후행성이라고 해. 정말 안 보였어.
2: 문제가 생긴 것 같아.
0: 뭐라고?
2: 그건 불가능해. 내가 구하러 나가야 하겠어.
1: 맥엔지!
0: 내 레이더에 위성 뒤에 있다고 나온다.
2: 맥엔지? 우리가 달에 착륙해서 우주선을 수리해야겠어.
0: 착륙 전 3, 2, 1. 우주과학자, 두다트론이 왜 소행성을 못 봤을까?
1: 잘 모르겠어. 두다트론이 고장나서 그런 건가?
0: 아마도? 그런데 왜 줄이 끊겨버린 걸까? 엄청 강한 줄이거든. 맥엔지?
1: 끝냈어.
0: 모든 시스템 확인. 발사 준비. 3, 2.
2: 저기 잠깐, 우주선이 멈춰.
0: 왜 그래?
2: 맥엔지가 사라졌어.
0: 맥엔지,
1: 왜 나만 버려두고 간 거야?
2: 뭐라고? 안 그랬어.
1: 그랬잖아. 일부러 나만 두고 간 거잖아.
2: 우리가 그럴 리 없잖아.
1: 그건 모르겠어.
2: 이건 말도 안 돼.
0: 맥엔지, 줄이 끊어진 게 아닐 거야. 네가 풀어버린 거지.
2: 그게 사실이야, 우주과학자?
1: 맞아. 너희들이 날 두고 간 것처럼 연기한 거야. 혼자 있고 싶어서.
2: 왜 그랬어?
1: 나도 모르겠어.
2: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0: 맞아. 화성에 가려면 우주과학자가 우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해줘야 해.
1: 알았어. 우리 정말 블랙홀로 갈 수 없는 거지?
2: 거기엔 외계인이 없거든.
0: 화성에도 없어.
1: 두다트론, 승무원들을 깊은 잠에 빠뜨려.
0: 알았다.

0: 아니다, 드론. 경로를 변경하고 싶다.
1: 새로운 목적지는 어디인가?
0: 블랙홀이다.
1: 삑! 삑! 삑!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2: 우리 화성에 온 거야?
1: 아닌 것 같은데. 두다트론, 어떻게 된 거야? 맥켄진 어디에 있어?
2: 또 그런 거야? 맥켄진!
0: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지금 너 블랙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다 알아.
1: 못 들어가게 막을 거야.
0: 하지만 들어가고 싶어. 가야만 해.
2: 그건 왜?
0: 왜냐면 내가 우주 과학자니까 내가 할 일은 모든 것을 알아내는 거야.
2: 그럼 우리도 같이 갈게.
1: 뭐라고?
0: 그건 너무 위험해. 나 혼자서 갈 거야.
2: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
0: 나 빼고 화성에 가면 돼.
2: 그래도 괜찮아?
0: 괜찮아.
2: 알았어.
1: 혼자 가게 내버려 둘 거야?
2: 맥켄지가 하고 싶으니까.

0: 이제 화성으로 간다, 두다트론. 알았다, 잭. 그런데 우주과학자는 어디에 있나?
1: 우릴 떠났어.
0: 우주과학자 없이 우리가 화성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나?
2: 너 괜찮은 거야?
3: 엄마가 나 혼자 두고 갔어요.
2: 아니야, 아니야.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서 그래. 저기에 엄마가 있잖아.
4: 맥켄지!
3: 안녕, 엄마.
2: 거봐, 엄마 저기 있잖아. 맥켄지, 이제 여긴 와봤으니까 앞으로는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아.
3: 알았어요.
2: 지금 뛰어, 맥켄지! 아, 뛰어! 여기서 나가는 거야! 아니, 가봐야 돼! 빨리 와! 맥켄지!
1: 빨리 와!
2: 러스티! 도와줘!
1: 외계인이다!
5: 맥켄지! 다시 돌아왔구나!
1: 어!
5: 그리고 외계인이 있었어!
1: 말도 안 돼!
2: 맞아! 엄청 많았어!
1: 우와!
5: 날개가 이상해 보였어!
2: 맞아! 어떤 모습이었냐면...
5: 가자!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연료가 아직 남아있을 거야!
0: 두다트론, 승무원 확인해 줄 수 있나? 알았다, 잭. 선장,
5: 여기.
0: 조종사, 여기. 우주과학자,
2: 여기.

0: 그래, 흔들어 블루이.
1: 아니, 왜 멈추는 거야?
2: 이 부분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0: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받아들여야 해요.
2: 네? 근데 포크가 왜 숟가락 통에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찬장문은 이렇게 열어두고 앞치마는 싱크대 안에 놓고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도 않아. 너희 아빠 말이야.
2: 그럼 엄마는 아빠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0: 뭐라고?
2: 방금 아빠가 저 찬장문은 열어두고 또
3: 우리 숙녀분들 뭐하고 있어요?
2: 안녕 아빠.
3: 좋은 아침이야 얘들아.
0: 여보, 운동은 잘하고 왔어?
2: 엄마.
4: 왜?
2: 아빠는 엄마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거예요.
5: 네, 아빠는 우리 거예요.
0: 근데 엄마 뽀뽀하고 싶은데.
2: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0: 왜? 왜 안 돼?
2: 아빠가 창작문을 열어둬서 안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3: 뭐야?
0: 그런 적 없는데. 이리 와, 어서 나랑 뽀뽀하자고.
5: 우리 거예요.
0: 엄마 거야.
5: 아빠 잡아.
3: 자, 여러분 이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봐요.
2: 달걀 거품기.
5: 오, 맞아.
3: 알았다고.
2: 아빠는 이제 영원히 우리 거예요.
0: 그래, 아빠랑 잘해봐.
5: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뽀뽀하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2: 엄마가 오는지 지켜보고 있어, 빙거.
3: 엄마는 그냥 뽀뽀하고 싶은 건데.
2: 엄마랑 이제 뽀뽀하면 안 돼요.
5: 네, 아빠는 우리 거니까요.
3: 알았어, 그럼 나 결혼한 건 맞지?
2: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 아빠는 안전한 곳에 숨어야 해요.
5: 네, 따라오세요.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요.
2: 그럼 여기 이건.
3: 맞아, 아빠 방금 운동했잖아.
2: 좋아요, 그러면 팔을 계속 내리고 있으세요.
3: 알았어.
5: 오세요.
2: 엄마가 있는 집 봐, 빈 거. 숨어 있을 수도 있어.
5: 알았어.
2: 아빠, 여기 이거 뭐예요?
3: 어? 케첩인 것 같은데? 맞아, 케첩.
5: 엄마, 여기 없어. 빈 거가 다 확인했어.
0: 뽀뽀하기.
3: 나도 도망가?
5: 네.
3: 알았어.
0: 난 그냥 뽀뽀만 하고 싶을 뿐이야.
2: 가세요.
3: 저기 얘들아, 아빠 화장실에 가고 싶어.
2: 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3: 근데 엄마는 화장실 가게 해주는데.
2: 알았어요.
5: 아무도 없어.
2: 됐다. 그럼 빨리 화장실 갔다 나오세요.
3: 알았습니다.
2: 쉬어만 해야 해요.
3: 알았어.
2: 난 여기에 있을게. 빙고는 밖에 가서 지켜봐.
5: 알았어.
3: 이럴 수가.
2: 엄마가 오는지 계속 지켜봐. 아빠랑 뽀뽀하려고 뭐든지 할 것 같으니까.
3: 엄마한테 그러지 마.
2: 아빠, 거의 끝나가는 거죠?
3: 끝나가. 제발 좀.
2: 무슨 일이에요?
3: 아니야.
2: 왜 그러세요?
3: 다리에 쉬를 했어.
2: 왜 다리에 쉬를 한 거예요?
3: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었어. 코털을 뽑으려고 했으니까 그랬지.
2: 아빠 코 안에 털이 있어요? 너무 징그러워요.
3: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거야.
2: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다리에 쉬가 묻었으니까 씻어야지.
2: 근데 여긴 빨래하는 곳이잖아요.
3: 그래서?
2: 다리에 묻은 쉬를 씻는 데가 아니라고요.
3: 지금은 괜찮아.
5: 안에 아무 일 없는 거야? 근데 저기에 상자가 있었나? 생각이 안 나. 블루이 언니. 잠깐, 방금 상자가 움직인 거야?
2: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3: 괜찮아, 블루이.
2: 그건 제 옷이에요.
3: 에이, 잘 안 입는 거잖아.
5: 언니, 진짜 아무 일 없는 거지? 여기 상자가 진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상자가
2: 미끄러 잡아먹고
5: 있어.
2: 그만해, 그만해. 엄마가 왔어.
3: 알았어, 어디로 갈까요?
2: 잠깐만요. 근데 이제 아빠는 우리 거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더러운 거 안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3: 알았어, 약속할게. 더러운 거 이제 그만하기.
2: 좋아요, 이제 가요.
3: 잠깐, 하나만 더.
5: 언니, 왜 그러는 거야?
2: 아빠가 방귀 뀌었어.
3: 방귀 낀 거 맞아.
5: 상자 안에 있을래요.
0: 아하!
3: 빨리, 엄마, 지금이 바로 뽀뽀할 수 있는 기회야.
0: 오, 잘 됐네.
2: 가시면 안 돼요.
0: 뭐라고? 왜?
2: 안전하지 않다고요.
0: 아우, 여보.

0: 자꾸 나오네.
1: 그만요. 여기서 나가주셔야겠어요.
0: 뽀뽀뽀뽀뽀 해줘.
1: 엄마를 숨겨야 해요.
2: 아니 괜찮아.
0: 뽀뽀뽀뽀뽀 해줘.
1: 비로 비켜요.
3: 조심해 여보. 무기를 가지고 있어.
0: 근데 나 진짜 뽀뽀하고 싶단 말이야.
1: 안 돼요.
3: 한 번만 하면 안 돼?
1: 아니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아빠는 너무 더러워요. 네.
2: 그게 무슨 말이야?
1: 첫 번째로 할 말은 몸에 묻은 케첩을 먹어요.
4: 맞아.
1: 겨드랑이에서 냄새나요.
4: 그렇지.
1: 코 안에 털이 있어요.
4: 완전 많아.
1: 방귀도 맡겨요.
4: 냄새나는 방귀.
1: 그리고 다리에다 쉬를 쌌어요.
3: 어우, 그건 처음 듣네.
0: 사실이 아니야.
1: 그런 거 싫어요.
2: 얘들아, 엄마는 다 괜찮은걸.
1: 정말요?
2: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받아들여야 해.
0: 맞아. 엄마도 항상 장미꽃 같지는 않아. 아침에 엄마 입냄새 맡아봤어?
1: 아니요.
2: 엄마가 생선을 먹기도 전에 냄새야.
0: 그리고 저건 수많은 더러운 것들 중 시작일 뿐이지. 그냥 나만 알고 있을게.
2: 얘들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
1: 그럼 이제 계속해도 좋아요.
2: 그래, 그럴게. 샴푸 한 번 더. 린스도 하고, 헹구고, 다시 한번 헹구고, 굵은 빗으로, 가는 빗으로, 그런 다음 말려요.
1: 끝나가는 거예요, 엄마?
2: 거의 다.
1: 주도 목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맞죠?
2: 맞아. 하지만 잘 씻어야 해요. 우린 차우차우니까.
1: 길고 아름다운 털로 유명하잖아요.
2: 가끔은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 이제 끝났다.
1: 저도 엄마만큼 아름다워요?
2: 엄마보다 아름다워요. 이제 가도 돼, 주도. 나가서 놀아.
5: 저기 말이에요?
0: 네네, 맞아요.
5: 그럼 그냥 거기 보면 되죠?
0: 네, 거기 좋아요.
1: 진흙탕! 엄마, 블루이랑 놀아도 돼요?
6: 그럼 당연하지, 주도. 더러워지지만 마.
1: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진흙탕. 진흙탕으로 샤워를 해요. 린스도 하고요. 우, 빙고도 진흙탕에서 샤워해요. 더러운데. 주도, 이거 봐. 진흙탕이야. 같이 놀아도 돼?
7: 응.
1: 이거 봐. 진흙탕.
7: 왜 그래?
1: 더러워지면 안 돼서 그래.
7: 그럼 진흙탕에서 노는 건 힘들 것 같은데.
1: 맞아. 진흙탕은 정말 많이 더러워.
7: 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야?
1: 내가 차우차우라서 그런 것 같아. 우린 길고 아름다운 털로 유명하잖아.
7: 맞아. 주도 털은 정말 아름다워.
1: 빙고 한번 만져보고 싶어.
7: 안 돼!
1: 미안해.
7: 우리도 아름다운 털인 것 같은데.
1: 아니, 힐러 강아지 털은 그렇지 않아.
7: 진흙탕에서 더러워지지 않고 놀 수는 없을까?
1: 잘 모르겠어.
7: 알았다.
1: 조심해.
7: 잠깐. 좋아, 준비됐어?
1: 나 더러워졌어?
7: 아니. 만세!
1: 우리 또 해볼까?
7: 주도, 위로 끌고 가는 거 좀 힘들어.
1: 알았어. 주도 언니에게 진흙탕 달리기 보여주자.
7: 좋아.
1: 진흙탕 달리기.
7: 진흙탕 달리기. 이거 해볼래?
1: 더러워지지 않고 진흙탕 달리기 할 수 있을까? 그런 건 나도 몰라.
7: 정말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야?
1: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2: 제발. 제발 들어가.
1: 엄마.
2: 그래, 주도.
1: 저는 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죠?
2: 왜냐면 털이 길어서 그래요. 씻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처음부터 더럽히지 않는 게 더 편해서 그런 거야.
1: 네, 그런 것 같네요.
7: 주도, 진흙탕 달리기 할 수 있게 해줄게.
1: 정말이야?
8: 주도, 주도, 주도.
1: 이런 거 쓰고 빨리 달릴 수가 없어. 그래도 더러워지지는 않았잖아.
7: 이거 쓰고 있어서 그래.
0: 흙탕물 필요한 사람.
7: 와, 흙탕물!
1: 언니도 여기로 들어와.
7: 흙탕물 속에서 이거 쓰면 괜찮을까?
9: 아마 아닐 것 같은데.
1: 그냥 집에 가는 게 좋겠어.

0: 이런 세상에.
1: 안녕, 웬디. 온통 진흙탕이에요.
0: 네, 그래 보이네요.
2: 아줌마, 진흙탕에서 주도랑 놀아도 돼요?
0: 글쎄, 그게 말이다.
2: 제발요.
1: 그러면 안 돼요.
0: 아니, 그래도 괜찮아. 그래, 같이 놀아도 돼.
3: 정말? 정말요?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0: 그래, 그랬지. 하지만 주도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2: 같이 진흙탕에서 놀아도 돼요?
0: 주도에게 물어봐.
2: 주도?
0: 금방 돌아올게. 친구들이랑 진흙탕에서 놀기 싫어?
3: 그냥 그러기 싫어요.
0: 놀아도 돼. 재밌게 노는 것도 중요해요.
3: 길고 아름다운 털은 어떡해요? 씻으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0: 맞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었지? 말도 안 돼. 금방 돌아올게, 우리 딸. 나리리란단.
3: 엄마, 지금 뭐 하세요?
0: 짧게 자르고 있지.
1: 더럽히고 씻고, 더럽히고 씻고. 우와, 저기 좀 봐. 웬디 아줌마 뭐 하는 거지?

0: 가야 됐다. 엄마 어때 보여?
1: 진짜 예뻐요.
0: 날아갈 것 같이 가볍네.
1: 저도 해도 돼요?
0: 정말 하고 싶어?
1: 네, 정말이에요.
0: 좋아, 그럼 해볼까?
2: 좋아, 얘들아. 이제 나올 시간. 아빠 잔디 깔아야 해요.
1: 알았어요, 아빠. 진흙탕 달리기!
3: 우와, 탕을 잘랐어!
2: 나중에 해야겠네.

0: 아침이에요, 밴디트.
1: 좋은 아침이에요, 웬디. 오, 새 스타일 마음에 드네.
0: 고마워요.
1: 웬일로 바꿨어요?
0: 아, 그러니까.
2: 어머, 이거 보세요. 우후!
0: 바꿀 때가 됐으니까요.

0: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랄랄랄라
1: 랄랄랄라 아하
2: 우리 트리
0: 꼭대기 편

0: 아우!
1: 아하! 메카 빌더 출동 준비!
2: 저기 좀 봐! 엄청 큰 크리스마스 트리야! 메카 이모, 트리에 달린 장식들 진짜 기대돼. 아, 근데 장식은 다 어디 갔지?
0: 우와, 저기 좀 봐!
1: 우와, 정말 예쁘다!
0: 근데 잠깐만!
1: 장식들을 잡아야겠어! 제트리!
0: 스프링 부츠!
2: 놀라장치!
0: 오오오 아! 오, 안 돼!
1: 좋았어! 잡았다!
0: 어우, 세상에!
3: 미안해.
4: 이거 정말 문제네. 트리에 장식들이 없으면 크리스마스 연휴를 시작할 수 없는데.
0: 아, 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2: 나도 왜 연휴를 시작할 수 없어요?
4: 왜냐하면 우리 프리티 빅시티에선 연휴를 이 말로 시작하거든. 트리 장식이 다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됐어요.
5: 그런데 저 트리는 지금 장식이 다 안 됐잖아. 장식이 완성 안 되면 연휴도 없어.
1: 그럼 우리가 새로 장식하자. 메카를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2: 체험하고
0: 해결한다.

0: 연휴 구한다.
1: 연휴 구한다. 아하.
2: 도와. 화성인들도 당연히 도울 수 있어. 그런 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니까 착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또
3: 생강 쿠키자라. 오, 난 생강 쿠키집이 크리스마스 장식 중에 제일 좋더라. 진짜 좋은 이유는 나중에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2: 지금은 간식 시간이 아니야, 메카 쿠키.
0: 아니야.
4: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새로 장식을 만들어서 모두가 연휴를 즐겁게 맞이하게 하는 거야.
3: 아, 알았어. 먼저 문제를 해결한 다음 배를 채워야겠다. 그런데 서둘러야겠어. 보자, 무얼 갖고 트리 장식을 만들어야 할까?
0: 예.
4: 우와, 좋은 생각이야, 화성인들. 색종이로 트리 장식을 만들

0: 만들었어.
1: 난 별을 만들었어.
2: 우리 셋은 고깃고깃 귀여운 공장식을 만들었어. 가르칠 수 있는 최선이었어.
1: 자, 그럼 이제 만든 장식들을 트리에 걸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트리 장식이 다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됐어요.
2: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 같네. 반짝이는 별, 기분 좋은 캐롤, 그리고 귀여운 공장식들이 바람에 흔들흔들.
0: 바람에 색종이 장식들이 날아가고 있어.
1: 색종이가 너무 가벼웠나 봐.
2: 오, 돌아와, 귀여운 공장식들아.
3: 장식들이 없어졌어. 연휴를 시작 못하겠네.
1: 색종이 장식은 실패했어. 너무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0: 그렇다면 뭔가 좀 더 무거운 재료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저거야! 맥컬머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2: 혹시 생강 쿠키 먹는 것도 포함됐어?
0: 아니, 메카 쿠키 몬스터. 종이 대신 돌멩이를 이용해보는 거야.
2: 아, 배고파.
0: 아니, 이 돌멩이는 엄청 무겁네.
2: 그래, 그럼 날아갈 위험은 절대 없겠다.
1: 아, 근데 크리스마스 느낌이 안 나. 그치만 색을 칠하면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2: 좋아, 칠하자.

0: 이상해.
1: 그러게, 뭐랄까.
2: 기울어졌어.
0: 저거면 됐어. 자, 트리 장식이 다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됐어요.
3: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1: 어떡해, 돌멩이들이 떨어지고 있어. 이번엔 너무 무거운가 봐.
2: 내가 할게. 제일 무거운 게 떨어지기 전에 먼저 빼야겠다. 됐다. 아, 이렇게 될 것도 예상했어야 했는데.
0: 저기 봐, 눈사람이 됐어. 그리고 트리의 별 장식도 지켰어. 아유.
2: 아, 어떡하지? 별 장식이 망가졌어.
4: 연휴가 없다니.
0: 걱정 마세요. 메카빌더가 문제를 해결할게요.
1: 이번에 장식을 만들 땐 너무 가벼워서도 너무 무거워서도

0: 그게 아니라 생강 쿠키를 가지고 장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1: 그래 그래 나도 괜히 농담 한번 해본 거야.
0: 확인해보자. 색종이 장식은 너무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돌멩이들은 너무 무거워서 나무를 휘게 했어. 그래서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재료가 필요해.
2: 바로 생강 쿠키처럼.
1: 그래, 어서 먹어보자. 미안, 시험해보자. 시험해보자고.
3: 오, 마침 나한테 남은 생강 쿠키가 많이 있어. 근데 나도 같이 만들어도 돼?
4: 오, 나도 더 줄래.
0: 나도. 좋아요. 지금부터 다 같이 생강 쿠키 장식을 만들어봐요.

0: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생강쿠키로 장식을 만들어서 트리를 꾸몄어.
1: 근데 꼭대기에 별장식이 없잖아. 그럼 완성되지 않은 거야.
2: 완성 아니야.
3: 아니야.
2: 아니야.
4: 우주선으로 만든 별이라니 정말 멋지다. 자, 이번이 제발 마지막이 되길. 트리 장식이 다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됐어요.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메카빌더. 크리스마스를 지켰구나. 대체 어떻게 해결한 거야?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5: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6: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5: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0: 출동할 시간이야. 아하!
6: 예!
5: 눈사람

0: 정말 완벽한 선물이 될 것 같아. 바람에 날아가지만 않는다면. 제발 바람에 날아가지마. 눈사람 허수아비야.
1: 알았어지. 절대 날아가지 않는다고 약속할게.
0: 이쪽엔 까마귀 없고 이쪽에도 없고 보이는 데는 한 마리도 없군. 잘하고 있어, 눈사람 허수아비. 네가 까마귀들을 쫓아주니까 옥수수들이 안전해. 내가 로켓을 발사해도 절대로 바람에 날아가지 마.

0: 돼, 안 돼, 안 돼. 로켓이 지나가면서 일으킨 바람에 눈사람 호수아비가 날아가 버렸잖아. 게다가 까마귀들이 돌아와서 옥수수를 먹고 있어.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
1: 메카빌더 출동 준비.
0: 메카빌더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문제가 생겼거든.
2: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예요?
0: 바로 오늘이 나의 제일 친한 친구 농부 맥방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날인데.
3: 어우 저런, 그거 참 안 됐네요. 잠깐만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 왜 문제예요?
0: 왜냐하면 맥밤은 지금 선물을 포장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선물 준비가 안 됐거든.
1: 그래서 우리한테 선물 준비를 도와달란 거예요?
0: 맞아, 따라와봐. 내가 보여줄게. 난 농부 맥밤한테 눈사람 허수아비를 선물로 주려고 해. 그런데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바람에 날아가 버려. 그러고 나면 허수아비가 없으니까 까마귀들이 와서 옥수수를 먹어. 그래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을 눈사람 허수아비가 필요해.

0: 근데 눈사람이 안 차갑네요. 어떻게 눈사람이 안 차갑죠?
1: 왜냐하면 진짜 눈사람이 아니라 지푸라기로 만든 눈사람 허수아비니까.
2: 맥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1: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 맥밤이 선물을 갖고 오기 전까지 제대로 만들어야 하거든.
2: 맥카든,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3: 대가로
2: 치아마다
0: 해결한다. 이야!
2: 지가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을 눈사람 허수아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해. 그러면 허수아비가 까마귀들을 쫓아낼 거야.
3: 어서 서둘러야겠다.
0: 아이고, 깃털 때문에 코가 간지러워. 에츠! 미안해, 허수아비야.
2: 메카쿠키 재채기에도 너무 쉽게 날아가 버리네.
3: 너무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무겁게 만들면 날아가지 않지 않을까?
0: 이야, 내 재채기 덕분에 좋은 생각이 났네.
2: 눈사람 허수아비 속에 훨씬 많은 지푸라기를 채면 어떨까? 그럼 무거워지지 않을까?
3: 시험해보자.
0: 조금 더. 계속 채워넣어. 엄청 많이 들어갔네.
3: 됐다. 이제 눈사람 허수아비가 더 커졌어. 무거워졌고.
1: 혹시 맥밤이 여기 보고 있어? 선물 다 준비되기 전에 미리 보는 거 싫은데.
0: 아니요. 이쪽 안 보고 있어요. 자그마한 상자를 포장하고 있어요. 혹시 저 상자 안에 맛있는 쿠키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1: 저건 내 선물일 거야. 시간이 얼마 없어. 이 새로운 눈사람 허수아비를 시험해보자. 빨리.
2: 아까보다 훨씬 무겁네. 또 까마귀들도 잘 쫓아. 안녕 까마귀들.
0: 잘 가라.
3: 자, 이제 날아가지 않는지 보자. 로켓 발사해보세요지.
1: 그럼 발사합니다. 준비하세요. 로켓 지나갑니다. 성공했어?
3: 아니요.
2: 아니요?
0: 아, 실패했어요.
3: 아까보단 덜 날아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겁게 한 효과는 있어요. 근데 좀 더 무거워야겠어요.
1: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 걱정 마요. 계속 해볼 테니까. 지푸라기보다 무거운 게 뭐가 있을까?
0: 지푸라기보다 무거운 거라. 얘들아, 이런 나뭇가지는 어떨까?
3: 그래? 나뭇가지가 지푸라기보다 훨씬 무겁지.
2: 그럼 이번에는 나뭇가지로 눈사람 허수아비를 만들어보자.
0: 우와, 내가 넘어져서 좋은 생각이 났네.

0: 나뭇가지로 만든 눈사람 허수아비 확실히 더 무거워. 우리 계획대로 된 거야.
1: 이제 시험해보자.
0: 농부 맥빵이 지혜 선물을 가져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2: 안녕 씨.
3: 맥빵이다.
2: 어, 안녕 맥카빌다.
3: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선물 교환할 시간이 됐나?
2: 그럼 이게 나의 선물이야. 잠깐, 리본을 깜빡했네.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길 선물 포장에 리본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금방 다녀올게.
4: 좋아, 농부 맥밤이 돌아오기 전에 허수아비를 완성해야 해.
0: 어서 시험해보자.
1: 여전히 까마귀들은 잘 쪘나?
4: 잘 가라.
0: 안녕.
3: 자, 이제 허수아비가 날아가지 않는지 시험해보자.

0: 아, 나뭇가지로 만든 눈사람 허수아비가 날아갔어. 이번에도 실패야.
1: 아까보다 덜 날아가긴 했는데 좀 더 무거워야 할 것 같아.
2: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3: 우리가 매번 시험할 때마다 꼼짝 안 하는 게 뭔지 알아? 이 금속으로 된 상자.
0: 그래, 엄청 큰 금속 상자를 만들자. 어, 금속 상자가 까마귀들을 쫓을 수는 없나? 이야, 이건 안 되겠네.
1: 그렇다면 금속으로 허수아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0: 오, 그래, 그럼 될 것 같다.
1: 확인해보자. 강한 바람은 가벼운 것들을 날려보내. 지푸라기나 나무. 하지만 금속은 훨씬 무거워서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않아.
3: 이제 금속으로 눈사람 허수아비를 만들어보자.
2: 그런데 엄청 빨리 만들 수 있을까?

0: 드립니다. 금속으로 만든 눈사람 꽃소리. 이전 것들보다 훨씬 더 무거워.
1: 잘됐다. 시험해보자. 됐어.
2: 잘 가라.
0: 안녕.
1: 마지막으로 로켓 발사 시험.
2: 성공할까?
0: 제발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금속으로 눈사람 허수아비를 만들었고, 이건 아주 무거워서 로켓이 지나가도 날아가지 않았어.
1: 고마워 메카빌더. 자, 이제 포장 부탁해.
3: 빨리.
0: 됐다!
2: 안녕, 지.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을 준비 됐어? 내 선물은 준비됐어?
1: 고마워, 맥밤. 스노우볼이잖아. 안에 꼬마지와 맥밤이 있네. 진짜 마음에 들어. 정말 고마워. 나의 선물은 이 안에 있어.
2: 나의 친구,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 고마워, 지. 우와, 금속으로 만든 눈사람 허수아비네.
1: 그래, 얘는 로켓이 지나가도 날아가지 않을 거야.
2: 정말 멋져. 이렇게 날 생각해준 선물은 평생 처음이야. 고마워.
1: 메카빌더 덕분에 만들 수 있었어.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줘.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4: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5: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0: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0: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자, 오늘 우리 그거 하자.
1: 어떤 거?
0: 종교개혁.
1: 아, 마르틴 루터 때문에 일어난 거?
0: 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자.
2: 우와. 종교가 바뀌려면 전쟁도 불사해야 돼!
3: 시간을 달리는 종교개혁 이야기. 1524년.
4: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물론 제후들하고도 싸워야 합니다! 야!
5: 여기 또 왔네?
4: 길이길이 영길이 안녕?
0: 안녕하세요.
3: 환희환희 승환이 안녕?
6: 안녕하세요. 아,
3: 오늘도 잘 부탁해.
7: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게임을 잘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8: 알지!
7: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9: 네, 도전!
7: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6: 제가 먼저.
3: 잘해.
7: 오, 아우칸. 오,
5: 진짜 멋있다. 우와, 움직인다, 움직인다.
7: 우와.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0: 저 사람들을 혼내줍시다. 우리의 생각을 말합시다.
8: 말합시다.
7: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여파로 독일에서는 농민들이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0: 와, 또 사건이 일어나요?
3: 그래. 그 너희들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지?
0: 네.
3: 200년간 이어진 십자군 전쟁과
10: 왜 10만 생각했을까?
3: 르네상스를 거치며 떨어진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성 베드로 성당을 더 크게 고치려 했던 교황 레오 10세는 돈이 필요해지자 면벌부를 팔기 시작했지. 그러자 수도 신부였던 루터가 성서를 근거로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쓰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 그때 프리드리 3세의 도움으로 성 안에서 숨어 지내던 루터는
11: 교회에서 면벌부를 만들어 팔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사람들이 성서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 성서를 번역해야겠어.
3: 이렇게 루터가 독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문장의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고 교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써서 출판했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루터의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어. 이렇게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루터파라고 했는데 스빙글리처럼 급진적이고 과격한 사람도 있었어.
12: 모든 우상을 없애야 돼. 예배도 찬송가 다 없애야 돼. 오직 성서만이 진리이다. 종교가 바뀌려면 전쟁도 불사해야 돼.
3: 스빙글리는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도 싸워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 민처도 같은 생각이었지.
13: 그동안 교회가 우리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14: 저도 루터님의 책을 읽었어요. 11조를 걷어서 교회 배만 불고 우리한테 하나도 안 쓰고.
15: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댔어요.
16: 맞습니다.
4: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물론 제후들하고도 싸워야 합니다.
16: 맞습니다.
8: 맞습니다.
3: 이렇게 민처는 제후들의 수탈에 고통받던 독일 농민들을 일깨워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도 개혁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루터의 생각은 달랐어.
11: 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정신은 건드리면 안 돼.
3: 루터는 종교만 개혁하고 싶었지 나라의 제도와 사회까지 개혁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
14: 진정하셔. 우리한테 빼앗아간 거 내 거야.
11: 아, 잠깐만 이러지 마시오. 공격은 안 됩니다. 아, 무기를 들고 싸우다니요.
17: 양심에 따라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라면서요.
11: 그 그건 교회와 믿음에 관한 문제였어.
5: 우리한테 빼앗아간 이 11조는 찾아와야죠.
11: 그래도 폭력은 안 됩니다.
5: 실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제우한테 가서 말합시다. 말합시다.
8: 그렇죠.
11: 이대로도 안 되겠어.
3: 루터가 이렇게 폭력을 반대한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무력으로 싸웠어. 그러자
7: 뭐야? 농노에서 해방시켜달라고?
11: 전하, 이건 반란입니다.
7: 그렇지, 반란이지. 교회에 떨어진 불똥이 우리한테 튀다니.
11: 기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3: 루터는 농민들의 행동이 반란이라고 생각했고 제후들에게 힘으로 막아야 된다고 조언까지 했지.
5: 루터가 우리를 진압하라고 했대요.
7: 뭐? 루터의 배반자. 루터는 버리고 우리는 물러서지 맙시다.
8: 물러서지 맙시다.
7: 농노를 해방하라.
8: 농노를 해방하라.
11: 반항하면 모두 죽여라.
3: 제후들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농민 2,30만 명이 죽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독일의 농민전쟁이야.
1: 아, 정답!
7: 루터로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이 확산될 때 독일에서 농민들이 일으켰던 큰 사건은
1: 독일 농민전쟁!
7: 네, 정답입니다.
1: 예!
7: 억압받던 독일의 농민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사회도 개혁하겠다는 의식이 생겼고 성서의 내용을 내세워 농노제 폐지와 부당한 세금을 걷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무력으로 싸웠습니다.
3: 오, 이 저때 이후로 농민들이 루터에게 등을 돌렸지.
7: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이번엔 제가 할게요.
3: 우와, 또 아홉 칸.
7: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열심히 일하면 부자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7: 루터의 사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며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 사람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전쟁이 일어났는데 뭘 얻지?
3: 그 아까 츠빙글리나 뮌처처럼 루터에게 영향을 받은 신학자도 있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신학자도 있다고 했잖아. 프랑스 출신의 칼뱅이라는 신학자도 새로운 교리를 내놓았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루터가 말했지만 그건 아닙니다.
9: 네? 그럼 루터가 틀렸다는 건가요?

0: 과연 하느님이 게으른 사람도 구원해 주실까요?
1: 그럼 열심히 일한 사람들만 억울하죠.
0: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2: 부자들도요?
0: 그랬지.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왕이나 귀족이 아닌 평민이 부자가 되는 걸 죄악시했어.
3: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4: 돈을 많이 벌면 천국에 못 가겠구나.
0: 하지만 칼뱅은 성서를 다르게 해석했던 거야. 절약하고 청렴한 자세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2: 그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0: 네, 부자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2: 아멘!
0: 이런 칼뱅의 사상은 상공업 시민 계급의 대환영을 받으면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쪽으로 그냥 퍼져나가지. 이런 와중에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자신의 결혼 문제로 교황청과 대립하다가 종교 개혁의 분위기를 타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 그러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불안했어.
5: 영국처럼 독일 제후들이 개신교를 핑계로 신성 로마 제국에서 독립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0: 결국 카를 5세는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국의회를 열어 루터파를 믿는 제후들 영토에서는 루터파 개신교를 믿을 수 있다고 허락해줬지. 한편 프랑스에서는
5: 사제를 통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대.
6: 아니, 그동안 돈을 벌면 죄 짓는 줄 알았잖아.
5: 그러니까.
7: 어머, 뭐예요? 아, 돈을 벌어도 된다고요?
0: 칼뱅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신자들이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어. 그러자 가톨릭 측이 위그노들을 탄압했고 1562년부터 위그노 전쟁이 시작됐던 거야. 그러다 종교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걱정했던 새로운 왕 앙리 4세가 1598년 낭트 칙령을 발표하면서 프랑스 국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고 36년간의 전쟁도 끝나게 됐어. 우와!
7: 이제 신교를 마음껏 믿을 수 있다!
6: 종교를 마음껏 믿어도 된다!
0: 그리고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 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드디어 100년 넘게 이어져온 종교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지.
8: 아, 정답!
9: 종교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 시민들이 얻게 되는 것은?
8: 종교의 자유!
9: 네, 정답입니다. 예! 종교의 자유는 길고 긴 전쟁을 거치며 루터가 면벌부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한 뒤 130여 년이 지나서야 보장되었죠. 가톨릭 교회도 이 기간 동안 공의회를 열어 개혁을 해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7: 어, 문 열렸다.
10: 진짜 갈게.
7: 안녕.
10: 아유, 조심해야지, 아유. 조심해. 안녕하세요.
9: 네, 오늘은 어땠나요?
10: 재밌었어요.
9: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우와, 내 맘대로 종교도 못 믿었었다니.
11: 그 종교 때문에 전쟁도 났었어.
12: 얘들아, 너네가 먹고 싶다던 소떡소떡 만들었는데 맛 좀 볼래?
8: 소떡소떡.

0: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오늘도 시간을 날리는 세계사건 진짜 재밌겠지?
1: 형아, 그거야 말하면 입 아프지. 빨리 해보자.
0: 그래. 오, 뭐하지? 어? 간호사의 구력? 어? 구력이 뭐지? 글쎄, 근데 그림을 보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빨리 알아보자. 그래.
2: 황제나 제후들이 땅을 주면서 성직자를 임명해주니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3: 시간을 달리는 간호사의 굴욕 이야기. 1077년.
4: 노르망둥이다!
5: 여긴 어디지? 근데 애들도 있네?
0: 안녕하세요. 저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6: 시간?
0: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내로 돌아갈 수 있어요.
5: 그래?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제가 먼저 할게요. 얍!
5: 오, 행복하!
0: 신기하죠?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살만 임명했는데!
3: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는 서로 권력을 강하게 하려고 무엇을 가지고 다투게 될까요?
5: 응? 권력을 강하게 하려고?
1: 뭘까?
8: 일단 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서유럽이 어떤 상태였냐면
4: 노르망둥이다!
8: 곳곳에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자 사람들은 힘 있는 영주들의 땅에서 살기 시작했지.
9: 그래, 그래, 그래. 너희들 여기서 사는 대신에 내 말 잘 들어야 돼.
10: 네.
8: 이 영주는 제후라고도 했는데 동프랑크에서는 특히 제후들의 힘이 강했지.
11: 아니, 세금을 더 내라뇨.
12: 저희도 겨우 겨우 내는 겁니다. 이러시면 곤란하죠.
1: 아이, 왜들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9: 아유, 진짜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8: 당시 동프랑크의 왕이었던 오토 1세는 제후들을 누르고 더 강해지고 싶어 했어. 그러다 이탈리아의 반란 세력이 교황청의 영지로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지.
13: 도와주십시오, 폐하.
9: 지금이야. 교황을 도와주고 로마 제국 황제 지위도 가져와야 되겠어. 그럼 제후들도 꼼짝 못하겠지?
8: 이렇게 오토 1세는 궁지에 몰린 교황 요한 12세를 도와 이탈리아 반란 세력을 물리쳤고 교황은 그 보답으로 962년 오토 1세에게 로마 제국 황제의 지위를 줬어. 그러자 교황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은
13: 우와, 교황님이 인정했으니까 신이 인정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14: 아니, 더군다나 교황이 우리 왕을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정했대.
8: 이렇게 황제의 권위가 올라가자 황제와 교황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
1: 교황이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내 꼴이 뭐가 돼요?
13: 폐하, 그게...
1: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얼굴과도 같소. 가서 교황한테 바르게 살라고 전하시오.
11: 뭐? 아니,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뭘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 아, 우리가 왕관까지 씌워줬는데
1: 똑바로 살라니!
13: 성아, 그래도 신경을 쓰시니.
11: 안 되겠어. 그 우리를 침략했던 세력이라도 손을 잡아가지고 오토를 견제해야겠어.
8: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오토 1세가 요한 12세를 쫓아냈고 요한 12세는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에 의해 폐위가 된 교황이 됐지. 그리고 오토 1세는 자기 마음에 드는 성직자들을 임명하면서 황제의 힘을 강하게 했어. 이렇게 성직자들이 권력자들과 손을 잡자 부패하기 시작했고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4: 이렇게까지 성의를 표하니 내 땅 하나 뚝 떼어주지. 우리 성의 주교를 맡으시오.
12: 감사합니다, 전하.
8: 심지어 이렇게 성직을 사고팔기까지 했었던 거야. 그래서 1073년 교황이 된 그레고리우스 7세가 개혁을 하기로 했지.
2: 황제나 제후들이 땅을 주면서 성직자를 임명해주니 교회가 부패하는 거야. 이제부터 성직자는 교회 최고 책임자인 나, 교황만이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오.
8: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는 발끈했고,
0: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사회만 임명했는데 나 앞으로 계속 성직자 임명할 거야.
1: 성직자 임명 못해.
0: 임명할 거야.
8: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교황과 황제가 크게 대립을 하게 돼.
7: 아, 정답.
3: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는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요?
7: 성직자 임명권.
3: 네, 정답입니다. 서유럽은 1000년 가까이 가톨릭을 믿었기 때문에 교황이나 성직자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물론 지방의 제후들까지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권력을 부려왔는데,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만 갖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이번엔 제가.
0: 아우칸!
3: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이건 교황이 우리 제후들과 황제에게 간섭하겠다는 거요.
3: 성직자 임명권 문제로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가 대립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요?
1: 큰 사건이 일어나요?
8: 일단 그 성직자 임명권으로 인해서 교황과 황제가 크게 대립을 했잖아.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독점하게 되면 교황이 황제보다 힘이 세질 수 있었어.
0: 아니,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독점하게 되면 백성뿐만 아니라 제후들까지 교황의 눈치를 볼 거 아니야.
5: 아, 그렇죠.
0: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8: 위기라고 생각한 하인리 4세는 1076년 제후들을 불러 모아 의회를 열었고,
0: 이건 교황이 우리 제후들과 황제에게 간섭하겠다는 거요.
12: 그렇게 되면 백성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6: 맞아요. 가만, 이 성직자를 팔지 못하면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오?
10: 그렇지요. 아하... 안 되겠어. 이참에 교황을 쫓아냅시다.
6: 그럽시다.
8: 이 의회에서 황제와 제후들은 그레고리우스 7세를 교황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결정을 했지.
1: 뭐? 날 교황에서 끌어내린다고? 내가 부패를 했어, 뭘 했어?
13: 어떡하죠, 상황?
1: 건방지게 황제 따위가 신의 대리인 교황을 건드려? 이제부터 하인리 4세의 가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8: 화가 난 교황이 사상 최초로 황제

0: 제인 하인리 4세의 가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시켜버린 거야. 그러자 온 유럽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
1: 아니, 이제 황제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래요.
2: 아, 얼마나 잘못했으면 교황님이 그렇게 화가 났을까.
3: 교황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요.
4: 그러게 말이요. 근데 가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이제 황제 못하는 거 아니야?
0: 심지어 제후들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지. 당시 서유럽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거든. 한편 제후들만 믿고 있던 황제는
1: 배야, 큰일 났습니다. 제후들하고 우리 쪽 주교들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5: 뭐? 내가 임명한 자들도 연락을 안 받아?
6: 네, 폐하랑 엮였다가 같이 교회에서 죽겠는데.
5: 뭐? 같이 교황을 쫓아내자고 해놓고 왜 말을 한다니.
0: 제후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교황은 한술 더 떠서 추방령까지 내렸어. 하인리 4세를 신성 로마 제국에서 쫓아내야겠어. 받아주는 제후들 있으면 가톨릭 신자 자격 박탈! 그러자 제후들끼리 모여 의회를 열고,
7: 이참에 황제를 아예 바꾸는 건 어떻겠소? 좋은 생각이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계속할 순 없죠.
0: 황제를 새로 뽑기로 했던 거지.
5: 뭐야? 황제를 새로 뽑아?
7: 배야.
5: 이런.
6: 배야, 지금이라도 교황님께 사과를.
5: 아, 자존심 상하지만 해야겠지. 그럼 가서 펜 가져와, 펜.
0: 하인리 4세는 교황에게 사과의 편지를 썼지만,
4: 이딴 사과 필요 없어. 이제 제후들도 내 편인데 용서 못해!
0: 교황은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러자 결국 하인리 4세는 1077년 1월 추운 겨울 알프스산을 넘어 교황이 있는 카노사 성으로 찾아갔어. 하지만
4: 교황도 쫓아내는 그 잘난 황제가 여길 왜 와?
0: 문 열어주지 마! 교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 그러자 하인리 4세는 맨발에 얇은 옷만 입고 성문 앞에서,
1: 배야, 날이 이렇게 추운데
5: 좀 피켜봐.
6: 용서해 주십시오. 교황 삼아, 제발.
0: 3일 동안 용서를 청했는데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했던 거야.
8: 아, 정답!
9: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와 교황이 대립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은
8: 카노사의 굴욕!
9: 네, 정답입니다! 예! 굴욕은 남한테 억눌려서 매우 업신 여김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카노사의 굴욕을 당한 뒤 겨우 용서를 받은 하인리 4세는 나중에 힘을 길러 교황을 쫓아내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카노사의 굴욕은 잊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교황의 권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5: 내렸다.
10: 갈게, 갈게.
8: 어, 그래. 안녕.
4: 아유, 정신을 못 차려. 아유, 안녕.
8: 안녕.
9: 오늘 어땠나요?
8: 재밌었어요.
9: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5: 와, 권력 때문에 황제랑 교황이랑 싸우다니.
8: 맞아, 맞아.
11: 얘들아, 피자 왔다.

0: 우리가 지금 노답이잖아. 근데 저기 옛답이 있어.
1: 안녕하세요.
2: 차 너무 예뻐요.
1: 아, 멋져요.
3: 정말 막막했는데 이게 구세주.
2: 이건 테토남이 아니라 모렴치남 아니에요?
4: 아니고.
5: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서.
6: 잘 갔어요. 이게 팀이 뛰려고 하는데.
1: 어떡해 내 돈을.
0: 아 진짜? 나 아낌없이 주는 거.
4: 안녕. 가지마. 가지마. 잘 가란 말은 거짓말이었어. 가지마.
5: 얘들아 우리 올해 진짜 시즌3 하면서 어땠어?
7: 나는 우리 막냉이가 새로 들어와서 좋았어.
2: 재홍아 너 와줘서 너무 기뻐. 늦었지만 환영 박수 보낼게. 와
6: 아깝다.
2: 와줘서 고마워.
6: 이제 도망가려고 했는데.
8: 근데 힘들긴 해.
5: 힘들긴 해.
8: 근데 같이 있으니까 더 재밌고.
2: 그치.
8: 인생은 혼자가 아닌가.
2: 맞아.
8: 다 같이 있는 게 재밌다.
5: 나은이랑 재홍이는 오늘 좀 친해졌어?
7: 원래 친했었어.
9: 나 친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더 친해진 것 같아.
7: 이미 친해졌지만
9: 사실 팀 짜는 거 보면 성훈이 형 해봤고 정희 누나 해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나랑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야.
2: 아 그랬구나.
9: 그러다 보니까 정희 누나 덕분에 같이 해보니까 모르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2: 아 너무 좋네. 나도 덕분에 오늘 정희 누나랑 아주 오래된 부부처럼 그런
7: 그치 여기는 커플이야.
5: 여기는 내가 차 안에서 대화가
2: 정말 이
9: 진짜 대단한 게
7: 호동방아를 많이 쳤어.
9: 몸이 불편하잖아. 아, 진짜
2: 왜요?
5: 뭐가 왔어?
9: 뭐야?
5: 쏘가 나 그냥?
9: 아니면 벌칙 게임이 하나?
5: 뭔가 남님인데? 난 느낌이 와버려.
2: 뭐가 남이야?
5: 남이고
2: 남자야?
5: 어. 내가 또 내 친구를 한 번도 좀 소개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2: 아 진짜?
5: 내가 좀 특별한 친구를 초대를 했어. 나윤이 너가 제일 좋아할 수도 있고 너도 막 설렐 수가 있어.
9: 그래?
5: 잠깐만 에드가
9: 자리가 적 없는데?
5: 눈 감고 있어.
2: 눈을 감고 있으래.
7: 눈을 감고 있으라고?
5: 뭔데? 얘들아 해피, 해피야 해피.
9: 누나 친구가 있었어.
5: 해피야 이쪽으로. 눈 감아. 눈 감으세요.
10: 눈 언제 떠요?
0: 정희 누나 친구가 진짜 없거든?
5: 자 하나 둘 셋 하면 뒤를 돌아보면 돼요.
9: 네.
5: 자 하나 둘 셋 해피.
2: 아, 야 뭐야 박수 안 치면
5: 동현아.
2: 아 동현아?
11: 아니 사실
5: 동현아 누나. 야
12: 뭐야 한 명 여기 죽은 거 아니야?
13: 아니 손에 뻗어서 비누?
7: 어디서 굉장히 낯익은 실루엣과 얼굴이 탁 내리는데 애가 너무 살이 찐 거예요 동혁이가. 그래가지고 나 진짜로 한 1초 동안 쟤 동혁이 맞아? 이러고 봤어요.
10: 봐봐 아직 차가 안 떠났잖아.
5: 아
9: 또 있어요?
11: 아 그 뭐 내키진 않지만
2: 형 진짜 생일이야?
7: 대박이네.
11: 나를 자꾸 너무 따라다녀.
2: 진짜 생일이야?
0: 리오나 리오나.
2: 아 그래.
7: 아
2: 아니다.
0: 나는 공식적으로는 된 거야.
5: 아 여러분 이거?
13: 잠깐만 다리 안 아파?
14: 괜찮아. 꺾어. 오케이.
13: 됐다.
14: 됐어. 자세 편해? 괜찮아?
13: 화련 씨 왜 찾는 거야? 그건 AOA 화련 씨고.
2: 같이 못하니까.
7: 아 화련 화련 보자 화련 씨.
3: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박정인 또 갑자기 자기가 친구 불렀다?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8: 사실은 정인은 이제 전부 입수해가지고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인을 좀 빠르게
2: 불렀거든요.
8: 진짜로? 네, 그래서 진짜 찐 대학교
5: 진짜
8: 대학교 때부터 알던.
2: 아 진짜요?
8: 선배이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했고.
7: 선배님.
8: 예.
7: 그 형아.
8: 오세요.

0: 재용이의 친구가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 재용이 저희랑 있을 때랑 또 진짜 친한 사람하고 있을 때 재용이는 어떻게 다를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1: 형 편하게 앉아요.
2: 여기 여기요 뭐 앉아? 여기 누구 앉아? 그럼 여기 정인이 앉아? 아니
3: 둘이 여기 앉아.
4: 여기 둘이.
5: 갑자기 사람이 진짜 많아졌네.
2: 아 그래.
4: 이거를
6: 야 우리 세비고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가 있냐?
1: 아, 사람 많으니까 지금
2: 뭔가
1: 옷을 꽉 찼어.
2: 진짜 캠핑 온 것 같아요.
7: 나는 홍윤이 친구가 아니야.
2: 그래.
0: 나는 지금... 동혁이야 사실.
5: 난 배신 안 해.
7: 나는 동혁이 친구로 온 거니까.
5: 나 저 양반이랑 달라. 바로 배신 때리네.
7: 저 양반이야.
6: 야 근데 형이랑 인사 좀 묻자.
8: 게다가 바람 소리까지 들려. 옆에서 맛 시끄럽고. 이게 내가 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못 들으니까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9: 저희 청가 정인들은 뭐 말을 안 하고 거의 소화로만 쓰다 보니까 거의 말을 거의 심하면 하루 동안 얘기 안 해요. 심각하면
6: 하루 심지어, 좋은 소리가 없구나.
9: 네, 심지어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한 게 있어요. 그, 오늘 갑자기 막 찾아오니까 이 말하는 게 다 까먹었어요. 이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2: 이, 저 재웅이가 하는 소리 뭔 말인지 완전 이해할 수 있어.
5: 왜?
2: 배드민턴도 청각 선수들이 있거든? 같이 훈련을 했던 적 있어. 나만 지체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어. 그들은 수어로 얘기를 하는데. 와, 그래. 그것도 힘들더라.
6: 거기에 끼면은 우리가 뭐랄까 언어 장애가 갖게 되는 거지.
2: 갖게 되는 거라서.
9: 아, 나 뭐야. 언젠가는 수어를 써보고 싶다. 이 모든 사람한테.
6: 수어 맞추기 한번 하자.
9: 간단한 건데 이거 방송 나올 수 있나 싶을 텐데.
6: 아, 그냥 다 해봐.
9: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6: 해봐.
10: 이제 간단한 거 하면 되지.
9: 아유, 오해하지 마세요.
11: 오해하지 마세요.
9: 나 먼저. 일단 첫 번째 갑니다.
7: 저 산
9: 맞죠?
2: 아 이거 산입니다.
7: 인터넷에서 봤어.
2: 가운데 손가락 말하는.
7: 아 왜 이런 걸 봤지?
9: 왜 산? 이게 산이에요.
2: 산.
9: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10: 하늘
9: 하늘이에요.
2: 하늘.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대웅아?
9: 에?
1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9: 아 이거 방송 나올 수 있겠죠? 힌트는 옆에 있습니다.
7: 옆에? 친구.
6: 나무.
9: 에?
6: 나무.
10: 나무? 아니요. 틀렸습니다.
7: 친구, 친구.
9: 가족?
10: 아닙니다.
9: 에?
10: 가족?
9: 아닙니다.
2: 동료?
9: 에?
2: 동료?
9: 아닙니다.
6: 아, 형! 형!
9: 전다. 형입니다.
6: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5: 아, 옆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9: 그럼 반대로 이게 내려가면 동생입니다.
7: 아.
9: 가만히 있으면 사.
7: 그러면은, 홍윤이 형 한 번만 불러줘요.
6: 이게
5: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6: 좋은 의미로
5: 하시면 안 돼요.
6: 거니까요. 범이가 학교 딱 과 후배였어 그러면?
12: 네.
6: 웅이가?
12: 네.
6: 아 진짜? 네. 같은 수업 듣고 이랬나?
12: 네.
6: 근데 수업에서 웅이가 뭔가 수업에 잘 참여를 못했어?
12: 참여 못하기보다는 일단 뭐 발표를 할 때 나는 청각장애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6: 아 얘기를 했었어? 네.
12: 근데 이제 저는 발표할 때 웅아 너는 장애인이 아니라 같이 수업 듣는지 학생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그냥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나는 박재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썼던 것 같아요.
6: 네. 아 진짜? 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친해진 거야?
12: 그러면서 여기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맨날 부르면서 밥도 같이 먹고.
6: 아 진짜?
12: 같이 혼자 먹었거든요.
2: 아 진짜? 네.
6: 야 웅이 왜 그래? 주장 네. 왜 혼자 먹었어?
12: 인간 돕고 다니잖아 얘가.
6: 아, 그래서.
12: 저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근데 좀 그때부터 이제 잘 챙겨주고 하니까 형 동생
9: 좀 소심했었고 이제 장애라는 게 좀 편견이 좀 심했거든요. 교수님도 맞아요. 좀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항상 먼저 사과를 해요. 발표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죄송하지만 저는 청각장애 갖고 있으니까 이해해달라. 분명히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12: 똑같았어요.
6: 죄송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12: 네. 네.
9: 근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얘기하고 문법도 이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형이 이제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6: 진짜?
9: 네, 자신감이 조금 만약에 형 없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야. 아 진짜요? 그만큼.
6: 야 너무 좋은 관계다.
9: 그때 당시엔 진짜 친구가 없었어요. 그때 자신감 너무 확. 항상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이가 제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귀가 내가 정말 귀가 좋았으면 차린이 몸이 안 좋았다면 차린이 소통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던.

0: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아, 괜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처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 되게 어떻게 이렇게 호탕하게 얘기했냐?
1: 없어. 어, 화내면 그냥 화내는 거야.
0: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생각을 했어?
2: 딱 근데 눈에 보였어요. 그 친구가. 예. 박재웅이라는 친구가 제 눈에 보여가지고, 제 동기들도 안 챙기는데, 제가 더 먼저 나서서 챙겨주고 하니까, 제 동기들도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밥 먹자. 예, 그렇게 이제 좋게 이제. 네.
0: 진짜?
3: 그러면은 주변에 그 좀 지인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1: 학과 자체가. 학과에 있어요, 네, 있어요. 네.
0: 아, 그래서?
4: 근데 범위가,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하지 마라는 거는, 너 장애인 아니야, 뭐, 그러면 하지 마, 이런 뜻이라기 보다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미리 주눅들지 마. 뭐 이런 너가 거. 죄송할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해서.
2: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수업 듣는 그 자체가, 어쨌든 간에 장애인은 일단 편견이 없어야 되잖아요.
1: 이제 자신감 많이 키우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고 이제 떳떳하게 다니는 거 같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는 거고. 근데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독하게 마음먹었던 거 같아요.

0: 우와. 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아, 괜히 말했어.
1: 얘들아, 내가 너네들을 위해 마술쇼를 하나 오. 보여주도록 할게.
2: 준민이한테 배웠어?
1: 어, 내가.
3: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2: 아니, 아무것도 안 되는데?
1: 안 들어갔어?
2: 뭐가 색깔이 달라? 언니 지금 둘이 파란색이야.
1: 아, 진짜?
2: 어.
4: 근데 진짜 확실히 전 처음 봤잖아요. 근데 캐릭터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좀 조화로워서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2: 오, 네. 너가 본 매력은 어떻게 달라?
4: 약간 누나는 생기발랄한 누나. 이 밝은 에너지가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근데 맞아, 나는 맞아. 사실 네. 밝은 사람은 아니야. 여기에서 내가 밝은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 이 환경이 되게 편하다라는 거야. 사실 밖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 여기에서 내가 많이 밝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 상황이나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이랑 다닐 때 무엇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
5: 우리 세비고 멤버 친구들이 다들 각자 영역에서 엄청 잘 살고 있잖아. 오래된 친구들이 보기에는 우리들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좀 어떻게 좀 봤어? 나 승일이한테도 그게 궁금했어. 얘가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 거를 알고 있었을지.
1: 오, 그냥
6: 그치?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한 친구지. 홍윤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좀 다사다난하다. 정말 변화도 많고 뭐 더 잘 알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계속 하고 싶은 게 자꾸 생기고 바뀌고 또 어떨 땐 이런 걸 하고 싶어 저런 걸 하고 싶어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때 진짜 뭐 눈을 엄청 빛내가면서 막 엄청 열띠게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친구로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자리 잘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옆에서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나는
7: 이제 말씀처럼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찾아올 거고 그 기회가 이제 이 친구한테는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오. 지금인 것 같고 저도 일단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에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4: 나는 나윤이가 사고 났을 때도 그 후에도 만났을 때 난 사실 똑같았어.
2: 그러니까 팔이 절단되고 나서 이제 봤을 때
4: 나는 나윤이한테도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나윤아 걱정하지 마. 조만간 기계팔 나온다고.
1: 맞아, 맞아.
4: 너 나중에, 너 나중에 다 달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윤이가 운동도 잘했지만 나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나윤이가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5: 맞아.
4: 나윤이는 운동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것들도 더 다 잘할 수 있다고 믿어.
5: 맞아.
4: 원래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거든. 맞아. 그래서 내가 다 못하잖아.
1: 아무튼 네. 마지막에
3: 왜 마지막에 그래.
4: 장난입니다.
2: 근데 친구들이 나는 진짜 고마운 게 뭐

0: 나는 다 약간 동혁이, 내 친구들은 다 동혁이처럼 그냥 내 장애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일상화시켜줬다? 그랬더니 내가 장애를 받아들일 때도 뭔가 크게 와닿지 않은 거야. 그냥 뭐, 너, 아 괜찮을 거야. 그냥 이런 우리 맨날 막 놀고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내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이런 애가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장애를 뭔가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
1: 나도 생일이한테
0: 고맙다.
1: 되게 고마운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먼 우리 서울 끝자락에 있는 우리 집에서 분당 내 병원까지 정말 주말마다 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가고 무슨 보호자도 아닌데
2: 아, 너 자고 갔다
1: 그러면서 있는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 보냈던 게
2: 그랬지.
1: 내 재활에서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됐던 거야. 내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는 데는 얘가 아무렇지 않게 보내줬던 그 시간이 나한테는 엄청 큰 뭐랄까 좀 힘이 됐던 거지. 그래서 자리를 빌어서 친구된 지 30년 만에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
3: 갑자기?
0: 그치, 아니, 근데 이게
4: 아,
0: 좀
4: 이거는 인정한다.
0: 낯간지럽지. 친구 사이에
1: 진심이야,
0: 고마워.
1: 맞아. 이제 올한해다 갔는데 다들 올해 어땠어? 2025년 어떤 한 해였어?
5: 나는 도전.
1: 오, 도전? 왜, 어떻게?
5: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장비들을 다 샀어.
1: 와우.
5: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0: 난 알지.
1: 카메라 샀구나.
0: 참고로 원래 배우 준비했던 거 알지?
1: 맞아.
6: 저는 새로운 경험? 지금 이 자리도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늘 새롭고, 예, 네, 그런 모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장하는 마음으로 지금 2025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7: 다시 시작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음원도 냈고, 이번 달부터 좀 작업하는 노래들도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 한 해이지 않았나. 홍일은 어때?
1: 나는 강연 활동을 지금 한 5년 넘게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변할까?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명랑하게 뭔가 에너지 있게 우리 장애들을 바라봐 줄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할 때가 많았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 아,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인식하는 게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내가 알던 대한민국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미 또 다른 세상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아.
0: 우리의 나이로, 우리가 한 살부터 먹었던 그 나이대로는 전혀 뭔가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장애 나이는 7년이거든? 그니까 약간, 완전 커리어를 잃은 상태에서 7년이면 진짜 뭣도 아닌 그냥 20살짜리 애인 거거든. 그래서 그거에 오는 상충되는 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막 도전들을 하나?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 좀 긍정적이게 좀 마음을 좀 바꿔먹고 그렇게 좀 도전하고 성장했던 한 해였지 않았나, 25년이.
1: 맞아.
0: 라스트!
2: 아, 저.
0: 왜 울어?
2: 아, 이게 연기가 와가지고.
1: 와, 누나,
0: 나는
1: 누나
0: 얘 이야기 감동받은 줄 알아.
2: 미안하다.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발견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 좀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나답게 살고 싶고, 좀 살아있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좀더나 자신을 믿고 표현하고 일하고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8: 갑자기 올해가 내가 이거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던 셈이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청각 장애인데, 말 많이 해, 얘기해라.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아니, 발음 좀 연습하래. 저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데, 근데 가장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편은 발음을 조금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다. 이쪽에는 완전 청각 장애인들은 수화로 썼으면 좋겠다. 근데 난감한 거예요,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영원한 저한테 과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한참 부족하겠지만, 뭐,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우리 여기 와서 별을 안 보지 않았어?
1: 아, 그러자. 좀
0: 그치?
1: 보자.
4: 아, 너무 밝아서.
9: 한달못 보이는데?
1: 야, 이거 진짜 이쁘지? 이렇게 보는
0: 아니,
1: 거.
0: 여기.
8: 조명 꺼야 될것 같은데요?
9: 형, 드디어 잔나무를 보는 거.
1: 드디어. 아.
0: 넘어라고
2: 어때,
0: 가면
2: 편하지?
0: 넘어라고.

0: 앞으로? 없는디?
1: 없는디? 방송 거짓말 하면 안 돼.
2: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0: 어, 아니야.
3: 2026년엔 다 우리의 별을 찾자. 오.
0: 와. 맞다.
1: 아예 없는데.
0: 세비구별이다.
4: 이야, 갑자기 별이 저렇게.
0: 세비구 자리. 세비구 자리.
2: 어, 세비구.
0: 세비구 자리.
3: 얘들아, 나는 어릴 때 승일이랑 이맘때 연말에 노래자랑을 같이 막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래를 같이 나가서 맞네. 그런 걸 또 같이 하고 김동률 가수님의 감사를 불렀었죠.
2: 불러줘요.
0: 아, 근데
4: 그래요. 네.
2: 박수 가자.
1: 박수.
4: 박수. 우리 노래 들어도 눈물이 나질 않고 네 소식을 들어도

0: 뭐 여기까지만.
1: 다르다.
2: 맞아, 노래하면 언닌데.
3: 아름다운 청춘의 한강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도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완전 펼쳐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4: 힘들 때만 옆에 있으면 동정이고요. 차라리 잘될 때만 옆에 있으면은 이건 우정이 아니야. 비즈니스야. 예, 한데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다 같이 있어야 이게 우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진짜 깊은 우정을 같이 나누고 있구나.
2: 걱정 안 된다.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래, 이렇게 그냥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친구구나. 그러니까 그게 가족인 것 같고.
5: 그거.
6: 아, 에디티.
5: 그리고 만약에, 잠깐만, 힉터가 더우면 얼마, 이게 전화기고,
6: 이게 어느 날로
5: 측은? 이게 하여튼 힉터고, 나도 잠깐 위치 좀 할게.
6: 그 걔는 전원 누르면 안 되고,
1: 차도 아늑하고 차박을 기대를 안 했는데 또 선물 받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캠핑 재밌는데?
7: 신발 넣어줘.
8: 그래.

0: 형 누울게.
1: 아이고.
2: 바다 많이
3: 바이.
4: 저희가 체격이 큰 남자 둘이 그 소형차에 같이 자려니까 걱정했는데 웅이가 한번 올라가 보더니 이거 위에서 잘 수 있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자라고 했어요.
5: 사실 위랑 밑에랑 너무 달라요. 공기 자체가 밑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아 홍현 진짜 잘 잤겠다 느꼈는데 아 나도 좀 따뜻하게 한번 좀 누워볼까 했는데 이미 홍현이 형이 이미 대팔자로 누워있더라고요.

0: 어, 물소리.
1: 근데 여기도 캠핑할 수 있네.
0: 어, 물소리, 물소리. 어,
1: 옆에 올라가보자. 그래?
2: 야, 아, 이거 나무 엄청 멋있다.
0: 아, 나무 보여?
2: 나무 가지 이렇게 보여.
3: 맞죠. 잔가나, 그러니까 잔가시가 이렇게 쭉쭉 뻗어져 있어.
1: 난 정희 누나 봐도 모르겠어.
0: 왜?
1: 안 보이는 거 맞는데 어디까지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2: 약간 이렇게 진한 거 있잖아. 진하고 굵은 것들은 보여. 어. 새 이런 건 안 보이는데 나무 이파리 이런 건 안 보이는데 이런 큰 얘는 근데 무슨 천장처럼 있네?
4: 나는 아침에 방에만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친구들이랑 물소리 들으니까 좋네. 힐링되네.
5: 1박 2일의 캠핑은 우정 캠핑이었다.
1: 역시 캠핑은 우리 서로 몰랐던 거를 서로 알 수 있는 시간?
2: 그냥 모르는 것도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삐걱대고 좌충우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이다.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6: 네 명이서는 안 돼요. 한 명 더 불러주세요. 1학님 불러주세요, 그날. 그 추우니까 약간 눈 위에서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 아니 말 함부로 하지 않을게요. 제가 괜히 괜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7: 취소.
6: 취소.

0: 안녕하세요, 슈 여러분.
1: 안녕하십니까.
0: 이렇게 장애인들을 일을 시키고 비장애인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가 마침 이제 정리하고 왔는데 저희 셋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런 쓰리샷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서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0: 미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4: Heart, which clung to her, was torn and wounded till it bled.

0: 한반도의 중추 태백산맥. 그 한가운데 설악산이 솟아있습니다. 사시사철 철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찾아가는 곳. 산 아래 한옥의 정취와
1: 여기 앉아서 보면
2: 그게 보여요. 하늘의 별이 보여요.
3: 미천골. 자연과 풍경과 바람소리, 물소리, 특히 역사적인 이야기도 같이 숨어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0: 낭만 캠핑은 범인하죠. 그 아름답고 행복한 길을 떠나보시죠. 설악산의 자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땅 양양. 오늘은 그곳에 숨겨진 풍경 속을 찾아갑니다. 백두대간 중심부. 수많은 봉우리를 거느리고 서 있는 설악산. 그중 내설악과 남설악의 경계인 한계령, 즉 오색령은 과거 양양에서 인재로 소금, 생필품 등을 운송하던 고갯길이죠. 지금은 자연이 빚은 절경을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고 쉬어가는 관광 명소. 그 오색령을 넘어 주정골로 향합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양양에 있는 관동산악회 소속으로 주정골 산행지를 선택했습니다. 남설악은 산 봉우리는 좀 웅장하면서도 산 계곡은 아기자기한 면이 있고요. 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가을철 되면 단풍이 수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0: 오늘의 코스는 오색 약수터에서 시작해 성국사를 거쳐 용서 폭포로 가는데요. 등산로 초입에 들어서게 되는 무장의 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죠. 한 20분 걷다 보면 돌 계단이 나오는데 그곳의 첫 번째 목적지 성국사가 있습니다. 이 작은 사찰의 원래 이름은 오색석사, 오색 약수의 유래가 된 곳이죠.
4: 아, 좋다. 시원하다.
6: 절은 성국사라는 절인데요. 흘림골 입구에서 올라오면은 볼 수 있고요. 성국사 앞쪽에 보이는 3층 석탑은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0: 산사를 지키고 있는 3층 석탑은 보물 제497호. 통일신라시대 이후 한동안 폐사로 있던 사찰은 최근 임법당을 세우며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풍화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성국사. 그것을 감싼 봉우리들이 걷는 발걸음 앞에 또 하나의 멋들어진 풍경을 내놓습니다. 오랜 세월 빚어져 오묘한 형상을 한 바위들. 덕분에 철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길은 남설악의 백미라죠. 와, 가을엔 꼭 와보러야겠어요. 거대한 바위가 버티고 있는 계곡 사이 투명하게 흐르는 물이 청량감을 더하는데 여기가 바로 선녀탕입니다. 밝은 달밤에 선녀들이 내려와 날개옷을 만석 위에 벗어놓고 목욕했다는 전설의 그곳. 선녀는 온데간데 없지만 등산객은 잠시 쉬었다 갑니다.

0: 선녀탕을 지나 금강문을 만났습니다.
1: 보물문이야. 열려라 산대.
0: 좁은 문은 마치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진 관문 같은데요.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에 오른 순간 설악산 주전거리에 깊고 웅장한 산세가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이 길의 하이라이트인 용서폭포가 보이죠. 천년 묵은 이무기 부부가 살았다는 그야말로 전설의 폭포. 기세 넘치는 모습이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는 이곳에 그대로 남아 바위와 폭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산행의 마무리는 역시 그렇죠. 맛집 행이죠.
1: 안녕하세요.
0: 정겨운 밥상을 찾는 손님들에게 손맛 제대로 선보이는 이곳. 매일 아침 직접 채취한 산나물 무침과 맛깔스러운 각종 밑반찬이 밥맛 살릴 준비를 하고 여기에 시원한 물김치까지.
2: 이건 저희 시그니처 메뉴 물김치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배, 마늘, 양파를 많이 갈아 넣어서 단맛이 있고 시원해요.
0: 계속 리필하게 만든다네요. 그리고 지금 이 집에 또 다른 비밀 경기 출동. 요통에 물로 밥을 하면 집 나간 입맛 다시 돌아와 밥맛 살린다는데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3: 네, 이거는 필레에 있는 필레 약수입니다. 아, 이 물로 밥을 지으면 밥이 노란색에서 파란색 티를 내고요. 이 약수물에는 철분이 많아서 밥이 찰지고 소화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0: 약수로 지은 밥이 과연 어떤 맛일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잠깐 기다리면서 다른 요리는 뭐가 나가나 보시죠. 향긋한 더덕과 노릇한 황태가 만난 더덕 황태 구이와 가게 일대 주인장이 즉석에서 부친 구수한 메밀전까지. 봄이 담기고 영양이 가득한 푸짐한 한상 차림 완성됐습니다. 이제 주인공도 나갈 준비 끝. 갓 지은 약수 돌솥밥도 대령이요. 드디어 음식을 맛볼 차례입니다.
4: 손 뜨거우니까 손 대지 마시고.
0: 제일 먼저 눈이 가는 삼삼한 산나물 무침과
5: 색깔도 노릇스름하죠.
0: 약수 돌솥밥.
6: 그렇지만
7: 색깔이 그렇네요.
8: 약수물로 해서 그렇대요. 밥이 찰지고 맛있어요.
0: 말 그대로 밥맛이 꿀맛이랍니다. 뭐 밥뿐이겠습니까?
9: 반찬이 여러 가지고.
0: 하하, 반찬에도 자꾸 손이 가는데요.
10: 맛도 푸짐하고 향도 좋고 금나물 향이 무슨 나네요.
0: 든든히 한 끼 채웁니다. 이 집의 손맛은 시어머니 40년에 며느리 10년 총 50년을 이어온 맛이랍니다.
11: 옛날부터 여기서 계속
12: 여기서만 있어. 오색이서만
11: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오색이라는 데를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엄청 멀다, 정말 시골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아 산촌 며느리 그러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으로.
0: 정 부처 산이 고향이 되더랍니다. 오색 주전거리 자랑 하나 늘었네요. 설악산 자락이 내려와 만난 너른 들판. 그곳에 풍광 좋은 곳에 멋스러운 한옥 한 채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엔 어떤 이들이 살까요? 가만히 들어가 보니 금실 좋아 보이는 부부가 있습니다.
6: 아, 이런 거 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9: 아, 근데 잘라보면 살아있어. 저 밑에서 지금 다 올라잖아.
13: 올해는 더 많이 필 것 같아, 작년보다.
0: 부부에게 각별한 집.
14: 이제 남편이 한옥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남의 집만 짓다가 이제 저희 집도 지어줘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만송제를 짓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 집이 이제 저희만 두 부부만 즐기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이 즐기고 싶어서 한옥 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0: 한옥 목수인 남편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완성했다죠.
15: 이 집은 이제 한 10년 전쯤에 남의 집만 짓다가 이제 저희 집을 한번 지어보자고 해서 시작한 건데, 이 집에는 거의 모든 가구가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여기 뭐 탁자나 그냥 소파도 한번 원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잘 말린 나무로. 그냥 이런 거 보면 수는 집사람이 놓고 저는 이제 거치대로 이렇게 봉이나 이런 거를 깎아서 다 제 손으로 했습니다. 이런 찬장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도 제 손으로 만들었는데, 요 문 여는 소리, 이런 소리가 참 재밌어요. 드르르르 소리.
0: 남편의 손끝과 아내의 솜씨가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네요.
14: 이 한옥은 이제 나무와 황토벽돌과 한지도배를 하고 그래서 완전히 친환경 숙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좋고, 그다음에 나무가 주는 그 따뜻함이 있어요. 느낌이. 그럴 때 이제 좀 마음의 안정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0: 할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아 3대째 한옥 목수의 길을 걷고 있는 이병진 씨.
6: 지금 생각해보면 한옥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무를 만지는 일이라든가 처음에 설계할 때 가슴 설레고 다 만들어놨을 때 그 성취감은 뭐 어떤 일보다도 성취감만큼은 최고인 것 같아요.
0: 그렇게 하나하나 부부의 손길로 채워간 집이죠.
13: 수선화예요. 노란색인데 너무 예쁘죠. 근데 얘가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화려하게 펴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에요.
0: 하하, 돕겠다고 나선 남편이 사고를 치셨네요.
16: 그거 꽃이라고.
6: 그러니까 날 시키면 안 된다고.
0: 하하, 남편은 남편이 잘하는 일을 해야겠죠. 아궁이 불을 지펴 저녁을 맞습니다. 깊어지는 한옥의 운치와 함께 말이죠. 다음 날 가지런히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밤을 안채에서 보낸 손님들인데요. 왜 놀러 나오면 자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좀 더 한옥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어 구경하러 가신답니다. 사랑 채로요.
17: 그럼 그럼 그죠 언니.
18: 오오오 이거 조경하는 거네.
17: 자꾸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자꾸. 아 너무 좋죠.
19: 밤에 하늘에 별도 보여요.
17: 그죠. 그리고는
20: 멋있다고 했는데 그 세세한 것까지 못 봤어.
17: 그지. 근데 이거
19: 보면 그게 보여. 하늘에 별이 보여요.
0: 부부의 애정만큼 진한 소나무 향 배어 있는 숙소. 그냥 여기서 그냥 하룻밤 말고 그냥 영영영 살고 싶구만요.
20: 엄마가 빨간 옷
0: 입었으니까 와야 해. 떠나기 전 아쉬움은 한 장의 추억으로 대신합니다.
21: 이게 피고지고 피고진다는 거죠?
22: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키울게요.
20: 주인님께서 되게 세세하게 예쁘게 꾸며놓으셔서 너무 좋았고, 저는 온돌방에서 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21: 딸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왔는데 우리 사위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집 자체가 너무 분위기도 있고 아주 뭐 사장님이 잘 꾸며놓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23: 안에 있는 소품들도 너무 정성이 가득하고 진짜 너무너무 예쁜 집이에요. 그리고 잠도 잘 잤어요. 꿀잠 잤어요.

0: 한옥이 주는 기분 좋은 안락함을 만끽하고 갑니다.
1: 남들은 설악산 가려고 일부러 긴 시간 내서 시간 투자해서 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양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2: 남대천 주변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한계목의 갈대밭이라든가 남대천 건너편에서 설악산 쪽을 보면은 그 경관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양양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부부에게 행복은 바로 여기 이 순간인 듯 싶습니다. 자, 이번엔 설악산 남쪽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숨은 명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3: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홍창해라고 합니다. 양양에 많은 비경이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미천골. 자연과 풍경과 바람소리, 물소리, 특히 역사적인 이야기도 같이 숨어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가면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0: 미천골 자연휴양림 안에 나있는 계곡길. 설악산에서 발원한 계곡 물들이 모여 시원하게 흐릅니다.
3: 그 우리가 미천골 입구에 출발해서 처음 만나는 곳은 설림 원지입니다.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련했던 곳이죠. 이 앞에 흐르는 계곡물이 굉장히 맑고 넓죠. 이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밥을 해서 먹는데 그 쌀을 씻은 물이 거기 흘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천골이고 오늘 처음 가게 되는 곳이 설림원지입니다. 저랑 같이 설림원지로 한번 가보시죠.
0: 신라 선종을 대표하던 선림원이 있던 자리. 한때 대사찰이었던 흔적은 이곳에 남은 몇 점의 유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3: 전형적인 통일 신라시대 양식을 띠고 있는 3층 석탑입니다. 3층 석탑이 굉장히 우아하죠. 저 뒤에 보는 것도 보면 다 보물급 문화재입니다. 이것은 신라 법흥왕 때 세워진 사찰이었는데 10세기경에 산사태와 홍수로 다 매몰됐다고 해요. 그러나 이 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얼마나 큰 선승들이 공부했던 터라는 것을 알게 되죠.
0: 산사태로 역사에서 사라진 절터는 천년이 지난 뒤에야 발굴되기 시작해 복원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모두 네 점이 복원돼 보물로 지정됐답니다.
3: 양양 설림원지 석등입니다. 석등. 저기에 엄청난 큰 절이 있을 때 그때 불을 켜서 밝히던 그런 석등입니다. 정말 귀한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설림원지는 우리 양양의 정말 역사적인 귀한 곳이죠.
0: 균형미가 뛰어나고 세밀한 조각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답니다. 그 뒤로 서 있는 홍각선사 탑비는 선종의 고성 홍각선사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 천년의 세월을 견딘 선림원지의 석조들이 조각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미천골 상직폭포라는 곳에 갑니다. 굉장히 폭포가 길고 정말 멋있는 폭포입니다. 예. 미천골 불바라기 악수 광장에 있는 미천골 정이라는 곳인데요. 앞에 보이는 폭포가 한 70여 m 되는 굉장히 강력한 폭포가 있죠. 정자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신선이 되는 느낌.
0: 상직폭포 최고의 전망대로 향합니다.
3: 이 폭포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죠. 한 70여 m 되는 곳이고
0: 수직으로 길게 흐르는 폭포는 바위와 나무, 맑은 물이 빚어낸 산 속의 비경이네요.
3: 여기 풍경과 어울려서 누구라도 이 정자에 들었으면 시인이 되고 노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멋진 느낌이 안 드십니까? 여기서 좋은 시를 하나씩 읊고 가면 좋겠습니다.
0: 산광 진아심. 말 그대로 산의 풍광이 내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0: 소량 가득한 캠핑장입니다. 설악산의 끝자락, 동해바다와 만나는 곳에 자리해 있죠. 솔밭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한때, 텐트 사이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결 드높은데요. 40년간 이곳을 운영해온 노 부부는 바쁘다 바쁩니다.
1: 우리 선생님들 저녁에 달래간장 해줄까?
0: 텃밭과 꽃밭을 오가며
1: 요건 수선화, 요건 수국
0: 손수 읽은 것이죠.
1: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둘이서 다 돌 놓고 모양 내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40년 동안을. 아, 가족들이 놀러와서 아이들 사진도 찍고 그런 거를 위해서, 캠핑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0: 캠핑하러 온 손님이 꽃 구경도 하고 청계도 청계알도 구경하면 좋잖아요.
2: 청계알, 청계알.
1: 네 마리가 하나가 안 났네.
0: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느긋하게 즐기라고 만든 것.
1: 보람이라는 것은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캠핑 회원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이럴 때가 보람이고 뿌듯하죠.
2: 젊은 아이들이 와서 할아버지 너무 캠핑장이 잘 만들어졌다고 칭찬할 때 너무 또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1: 맞아요.
2: 이것도 화분가를 다 해줘야 되는데.
1: 이것도 다 해야 돼 지금.
0: 노 부부의 바람대로 저마다 캠핑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3: 시간과의 싸움이야. 천천히. 천천히 구워야지 맛있어.
0: 아하, 불에 뭘 굽나 했는데 맛이 멜로네요. 단 거 좋아할 나이죠.
3: 고마워. 색깔.
0: 그런데 생각처럼 잘 구워지지는 않나 봅니다. 그래서 직접 아빠가 나섰습니다. 아빠는 삼겹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겹살 파티가 시작됐는데요. 역시 캠핑은 바비큐죠. 노릇노릇한 삼겹살이 젓가락을 부릅니다. 아빠는 딸부터. 여기도 딸 바보 아빠시네요.
4: 한 번 더 줘. 싫어? 알았어.
5: 저는 이곳은 바닷가인데도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요. 그래서 저는 숲 속에 있는 기분이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좀 다른 캠핑장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지금 저희가 첫째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때문에 종종 쉬는 날마다 종종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도 많고요, 맛있는 것도.
0: 땅거미가 지자 캠핑의 밤도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나누는 이 여유로운 시간.
6: 그 젓가락질 잘해야 될 것 같아. 뭘 신경 써, 어차피 못하는데.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긴장되네요. 나 긴장할 게 뭐 있어. 몰라.
0: 친구랑 같이 하니 뭘 해도 좋은가 봅니다.
7: 어디서 오셨어요?
6: 속초요.
7: 속초요?
6: 네. 양양으로 캠핑을 가끔 와요. 가까워서. 친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술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바닷가도 보이고, 그리고 나무가 많아서 공기도 좋고, 그리고 캠핑장이 시설이 잘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0: 양양의 싱그러운 솔밭에서 추억 하나 더해 갑니다.

0: 너무 좋아요. 저도 좋고 얘네도 좋고 여행 잘 온 것 같아요. Who
1: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강릉의 장점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도 있고 하니까 산도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또 도시에는 또 이런저런 맛집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스탄 컴발 컴발 스탄 스탄
1: 일단은 양치기 소년이 되고 싶었고 제가 양띠거든요. 그래서 왔습니다.
2: 늠름한 양치기 형과 함께 양몰이에 도전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0: 양몰이 훈련하는
3: 훈련하는
0: 레스 에리듬 컴발 워컷 스탄 스탄 컴발 컴발 컴발 컴발
2: 양치기라고 양만 모으는 건 아니겠죠? 먹이를 챙기는 일부터 양털깎기와 같이 동물을 관리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목장 소리는 기본, 중장비 운전까지 척척 해내는 오늘의 베테랑 이가람님입니다.

0: 바쁘디 바쁜 양치기의 하루. 동물들을 돌보는 일부터 목장 시설을 관리하는 일까지 쉴 틈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작업복을 입고 양치기가 될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곳은 동물체험장. 관람객들이 제일 먼저 동물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1: 들어오시죠.
0: 첫 입문은 바로 타조 우리 청소.
2: 저 앞에 있는
3: 네. 아, 여기 타면 되는 거예요?
2: 네네. 돌이 조금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3: 아, 네.
0: 딱딱하게 굳은 타조의 배설물을 치우는 작업. 첫 입문치고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3: 왜?
2: 궁금해서 지금. 왜? 얘네들은 궁금한 애들이고.
3: 왜?
0: 역시 제 착각이었을까요? 그나마 막아주는 베테랑님 덕분에 청소를 이어갑니다.
2: 빨리 치워야겠다. 아, 근데 이거 진짜 힘드네요, 이게. 매일매일 이 똥 치우는 게 이것도 엄청난 일이겠네요, 진짜.
4: 똥이 또 은근히 무게가 돼가지고.
2: 야, 똥이 무겁다, 이거. 똥이 무거워가지고.
0: 타조들의 눈치를 살피며 겨우 똥과의 전쟁을 끝내고 드디어 목양견과의 훈련을 시작하나 했지만
2: 여기가 양사인데 오늘 여기 양들한테

0: 앞에 있는 건초를 급여할 거예요.
1: 거대한 건초 더미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양들의 소화 건강을 위한 필수 식단이라고 합니다.
2: 여기 위에 무토 먼저 따요.
3: 네.
2: 위에 무토 칼을 칼집을 내가지고 옆에 세 번 갈 거거든요. 네, 요걸 해주시면 돼요.
3: 네네네.
2: 네, 칼 드리고.
3: 네. 아, 이게 생각보다 두꺼워요. 비닐이 안 돼요.
2: 되게 쉽게 했는데.
3: 뭐지?
2: 이게 비닐이 안 뚫리는데요?
3: 네?
2: 비닐이 칼에 안 되는데요? 왜 안 되죠?
3: 안 돼요.
2: 잘 해보세요.
3: 아, 진짜로. 진짜로 안 돼요, 진짜.
2: 네?
3: 이렇게 되는데요?
2: 이렇게. 아, 세게 하셔야지, 세게.
3: 그래요?
2: 긁으면 안 되고.
3: 네.
1: 한 손으로 쉽게 뜯는 베테랑님과는 달리.
3: 아니, 이게 진짜 비닐인데 왜 안 되지?
1: 제 손에는 좀처럼 잘 뜯기지 않는데요. 그 사이 쉴 틈 없이 건초가 추가됩니다.
3: 오, 뭔가 맞는 거가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끝났는데 지금 세 개가 추가된 거예요.
1: 보다 못해 나선 베테랑님.
3: 어디 한 손으로 그렇게 하세요?
4: 빠져도고 이렇게. 와, 이렇게 천천히 하면 안 돼.
2: 아, 당연히 안 되죠. 아, 여태까지 봤던 분 중에 제일 느립니다. 이건 제가 깔게요, 그냥.
1: 화 한 번 안 내는 좋은 선배님. 베테랑님의 도움으로 겨우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5: 저기, 저 안쪽에 분 보이시죠?
2: 이거요?
5: 그거 말고 저 안쪽에 있는
2: 분. 아, 저거요?
5: 네, 그 네. 열어가지고 양들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2: 네.
5: 지금 그 열문.
2: 네.
5: 그거 닫아주시고.
2: 아, 네, 알겠습니다.
3: 네? 네? 뭐지? 방탈출 게임인가?
2: 아, 힘으로 하는 곳이구나.
1: 우선 양사문을 열고 안쪽으로 작업한 건초를 옮긴 후 다시 외부문을 닫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문단속을 끝내고 양들이 행복하게 건초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3: 근데 안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짜. 그죠?
2: 네.
1: 말릴 틈도 없이 뛰어나가 버린 양떼. 사실 아까 문을 닫을 때 힘이 부족해서 잘 못 닫았더니 양들이 탈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 네.
2: 야, 산티고 뭐한 채 이게.
1: 첫날부터 대형 사고를 친 저, 어쩌죠? 그런데 베테랑님은 여유 만만해 보이시는데요. 드디어 출동하는 베테랑님. 탈출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5: 스탑!
1: 소동이 정리되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 아, 힘드시죠?
3: 네.
2: 양들이 사람보다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사람이 절대 못 잡아요.
3: 아니, 느려 보였는데 아, 한 마디 못 잡더라고요.
2: 네,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모리 개가 네. 그 저희 사람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3: 아,
2: 하는 거예요.
3: 이, 진짜 짝꿍이네요.
2: 네, 그렇지만도 오늘 짝꿍 개를 한번 아, 맺어줘가지고
3: 아까 그 멋있게 다 이렇게 양모리 했던
2: 예, 네, 그 이름이 제스거든요.
3: 아, 제스요?
2: 네. 네.
1: 멋지게 상황을 정리한 이 친구는 올해 8살 제스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제스는 오직 영어로만 명령을 알아듣는데요.
6: 워컴.
2: 한번 불러보실래?
3: 불러볼까요?
2: 네.
3: 뭐라고 불러요?
2: 제스요? 이름
3: 제스요?
2: 네.
3: 제스요? 제스요?
1: 멋지게 달려오는 제스. 신기합니다.
3: 요.
2: 라이다? 오케이, 웨잇.
3: 누나요?
2: 아니야, 괜찮아요.
3: 아,
2: 사람
3: 진짜요?
2: 좋아해요. 예.
3: 사람 좋아해요?
2: 네네.
3: 처음 본 사람도 좋아해요?
2: 예.
3: 오,

0: 오, 저 개, 아!
1: 아이고, 아이고.
0: 너 힘이, 어, 아야! 아! 개발 처음 만져봐요. 오. 오.
1: 냄새도 한번
0: 아,
1: 맡아보시죠.
0: 냄새까지 굳이. 아까 열심히 뛰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1: 간단한 명료 한번
0: 네.
1: 배워보시겠어요?
0: 네, 좋습니다.
1: 아이.
0: 근데 일단, 눈안 마주치네.
1: 아까 해보셨지만 일단 부르는 게 이제 히어.
0: 네, 히어.
1: 제스 히어. 히어. 으아. 이제 엎드려라는 게 있는데 명령어로는 라이다운.
0: 라이다운.
1: 예, 라이다운 하면은 이렇게 엎드리고요.
0: 네.
1: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있고
0: 네, 시계 반대.
1: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있단 말이죠.
0: 네.
1: 그 두 개 정도만 알면은
0: 네.
1: 어느 정도 할수 있거든요.
0: 아.
1: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어웨이예요.
0: Away.
1: 네.
0: 네. 오.
1: 그리고
0: 네.
1: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컴바이.
0: 컨바이.
1: 컴바이.
0: 컴바이. 과연 제스가 제 말을 잘 들어줄까요? 제스. 히어. 히어. 그렇지, 그렇지. 물지 마, 물지 마.
1: 한번더 해볼게요. 가까이 오면은 라이다운까지 한번.
0: 아, 라이다운까지.
1: 히어. 히어.
0: 오. 제스? 제스? 히어? 제스? 제스야? 안 먹히는데요?
2: 생각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0: 제가 할 만한 팁이 있을까요? 이제 훈련을 좀 계속 하고 싶은데.
1: 제스랑 호흡을 많이 맞춰봐야 돼요.
0: 그럼 뭐 저도 같이 산책을 하거나 좀 간식을 주거나 그래도 되나요?
1: 예, 괜찮죠. 예.
0: 제스요? 제스요?
2: 저희 둘 친해질 수 있을까요?
0: 컴바이. 제스요?
2: 1과가 끝나고 가끔 이렇게 야식을 드신다는데요. 저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함께한 이분은 1년차 양치기 지수 선배입니다.
3: 목장에서 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4: 목장에 온건 조금 넓은 곳에서 탁 트인 곳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는데 양치기도 이제 배워보고 싶어서.
3: 자격증이 있어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4: 아니요,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오는 막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좀 열정적이고 동물을 좀 좋아하면은 다 알려주시니까.
3: 아, 그 베테랑님이 다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4: 예, 와서
3: 오.
4: 좋습니다.
3: 그럼 저에게 이제 기본에 대해 팁을 주신다면은 혹시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지.
1: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훈련도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3: 네.
1: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기초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이 훈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그런 걸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 무슨 일이든 역시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3: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일하시면서.
4: 뭐, 제가 뭐 훈련 같은 걸 하면은 제 뜻대로 안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뭐 그냥 저녁에 퇴근하고 술 한잔 뭐 하면 다 잊혀지고.
3: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 네, 26살입니다.
3: 아, 26이시구나.
4: 네.
3: 아, 근데 벌써부터 이제 어쨌든 술로 이제 하루를 잊으시네.
4: 아, 그건 진짜
3: 네.
4: 힘들 때만 마셔요.
3: 아, 그 저도 오늘 진짜 정말 술
4: 네,
3: 땡기거든요. 솔직히
4: 맞아요.
3: 힘들어가지고.
1: 맨날 먹는 거 알고 있는데.
3: 아, 진짜 집안만.
1: 매일매일 힘든가 본데.
3: 혹시 누구 때문에 힘드신지.
2: 아침 일찍부터 훈련을 위해 모셔온 특별한 분은
5: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양치기의 대부로 불리는 선생님입니다. 아직 강아지가 어색한 저를 위해 도우미 견들도 함께했습니다.
5: 산책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팁 혹시나 알려주시면은
6: 예 하시면서
5: 네.
6: 뭐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 아, 네.
6: 예.
5: 오우.
6: 강아지를 막 이렇게 안아보고,
5: 네.
6: 이런 것도 이제 훈련을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5: 이따가요?
6: 이제 밀착하면서.
5: 네.
6: 그런 이제 서로 정을 두껍게 쌓아나가는 거죠.
5: 아.
6: 그런 것을 다 쌓아놓고,
5: 네.
6: 그러고 이제 어떤 명령을 시작하는 거죠.
2: 훈련보다 교감을 우선시하라고 하시는데요.
6: 늦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5: 제가 거의 많아요.
6: 배를 저거 하면 못
5: 네.
6: 만지면은
5: 네.
6: 양보를 못 하는데.
5: 그죠? 그거 먼저 하죠.
6: 아,
5: 예.
6: 괜찮아요.
5: 아, 예. 물 만들, 물 만들, 물 만들, 물 만들.

0: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별 말씀도 안 하시는데 거의 고수의 경지에 다다르면 말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행동만으로 그냥 다 조종이 되네요. 강아지들을
1: 이제 가급적이면 네. 이제 그 얘네들 언어를 쓰려고 네. 노력을 해요. 뭐 하지 마라, 경고하라 하라 하는 것도 뭐 네. 노라는 단어가 있지만 네. 그 노하기 전에 네. 그 쟤들 소리를 내죠.
0: 오. 네. 저도 좀 이따 연습 한 번만. 예, 저도 한 번만. 이렇게.
1: 예, 예. 그러면은 딱 보고 이제 네. 눈치를 봐서 아, 이걸 하지 말라는구나. 그런 이제 판단을 쟤들이 하죠. 아,
0: 그래도 쟤네가 똑똑해서 그거가 다 이해가 되는 거겠죠?
1: 그러면 어쨌든. 네. 반복을 잘 안 하고 중도에 네. 포기하니까 그런 아. 거지. 계속 하면은요. 다 언어로, 얘네들 언어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2: 선생님만의 특별한 비법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 진짜 비결은 기술보다 아끼고 사랑하며 진심이 통할 때까지 기다려온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침 특훈이 끝나고 어김없이 양치기 일과가 시작됩니다.
3: 오늘은 양을 방목지로 내보내는 일을 할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네. 우리 제스하고 같이 네. 뒤에서 물면서 아~ 방목지로 나갈 거예요.
4: 저는 오토바이 같이 타는 건가요?
3: 이건 1인용이기 때문에 저 뒤에서 따라오면서 차 타고 할 일이 있거든요.
4: 아, 그 차 예. 근데 제가 니트로 운전을 못하는데
3: 지수 씨가 같이
4: 아 지수 씨 지수 선배 옆에서 이제 같이 그 보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0: 선배님
5: 안녕하십니까.
0: 저희는 어떤 거 하러 가는 건가요?
5: 양을 몰다가 네. 늙거나 다친 양들이 있으면 네. 낙오가 될 수 있거든요, 무리에서.
0: 아, 네네네.
5: 그러면 저희가 뒤에서 네. 낙오되는 양을 실어서 따로 트렁크에 짐칸에 네. 실어서 양들을 아. 방목지에 합류시킵니다. 오.
2: 양사의 문을 개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양들이 출발합니다. 그 뒤를 따라 출동하는 제스와 데카형님. 저희도 놓칠세라 따라갑니다. 밥먹지로 양떼를 몰아가는 베테랑님. 낙오한 양이 생기자 바로 선배님이 출동을 합니다. 역시 한 방에 양을 잡는데요.
4: 하나, 둘, 셋! 자.
2: 빠르게 제압에 성공합니다.
4: 머리부터.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0: 저거 또, 저 제 또 낙오예요? 저렇게 네 마리나?
6: 예? 그런 것 같아요. 쌀이 너무 많이 쪘어요, 이제는. 이제 도로, 이 돌아가야 돌아서.
5: 이제는
0: 와, 또 출동이네요.
5: 반대쪽으로 가서.
0: 네. 와, 진짜 저 살 빼야지, 저 양 저거. 이동한 양.
6: 삐지님, 거. 네. 거기 막아주시죠.
0: 여기 막을까요? 네. 네. 와, 범인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재밌네.
2: 긴장되는 순간.
0: 오! 오!
2: 하지만 바로 체포에 성공합니다.
0: 경찰 쏜 것 같아. 진정해. 어우, 얘 살봐. 와, 야, 힘이 너무 세. 아까 해보다 더 센데요? 말 안 듣는 애 같아. 야. 진짜
5: 얘도 지쳤네요.
0: 야, 오늘 살이 너무 많이 쪘다. 야, 이거 뭐야? 야, 저도 같이 될까요?
5: 잠시만요.
0: 네.
5: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2: 무게만큼이나 고집이 대단합니다.
5: 네, 지쳤어요, 얘도. 앞에 이렇게 다리랑 해서 드시면
0: 네.
5: 제가 뒤에 드리겠습니다.
0: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아! 잠깐만요. 와! 아, 진짜 너무 무겁다.
5: 쉬고 와. 싶을 때 말하세요.
0: 와! 저 어디서 쉬고 싶은데? 아! 자. 배 봐라, 배. 고추 다 뺏어 먹었지. 하나, 둘, 셋.
2: 둘이 들어도 진심 벅찬 무게입니다.
0: 자, 친구한테 가라.
5: 잠시만 잡고 계세요.
0: 네. 아이, 안 돼. 야, 너 안 돼.

0: 안 돼, 임마,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진짜 그럼 너무 세다.
1: 와. 마지막 뒷팔 차기까지 야무지게 반항하는데요.
0: 이 정도면 몇 킬로야? 아이고, 때리지마, 때리지마.
1: 과체중 암컷 양은 100kg 이상도 나간다고 합니다.
2: 오케이.
0: 와, 이거를 성공하네. 아,
2: 진짜 감정이 격해지는 무게였고요. 진짜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너무너무 무거웠고 무거웠어요. 네.
3: 웨이트! 내려두! 내려두! 내려두! 내려두! 웨이트!
1: 베테랑님과 제스도 한 말의 낙오 없이 무사히 반목지로 양떼를 몰아넣었습니다. 제스도 푸른 초원을 가로질러 원없이 질주하는데요. 풀이 풍성하게 자란 쪽으로 양대를 끝까지 몰고 나서야 드디어 임무 완수, 한숨 쉬어갑니다. 풀을 뜯는 양대를 보니 제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2: 바람은 많이 불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평화롭고 좋네요, 진짜. 사람들이 꿈꾸는 낭만의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4: 아, 네, 맞아요.
2: 그 제스도 되게 편해 보이고 양들도 지금 되게 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4: 초지가 확실히 넓다 보니까 네. 동물들이 좀 편안해 하는 그런 게 있죠.
5: 저희 내일 리허설 할 건데.
0: 아, 리허설이요?
5: 공연 네. 리허설 할 건데.
0: 어, 네, 네.
5: 그때 한번 네. 제스를 한번 해보시고 네. 제가 상황을 봐서 네. 가능하겠다 싶으면 네. 미션 한 개 정도 수행해 보는 걸로.
0: 아, 미션이라고 하면 어떤?
5: 저희 공연에 미션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0: 공연이요?
5: 네, 그 중에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목양견과 함께 양을 돌보는 목장인 만큼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양몰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무대에 설 수 있다니 설레는데요.
0: 제스요.
2: 제스요.
4: 자, 양은 저희는 반대로 데리고 와보세요.
0: 나이스. 됐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1: 뭔가 잘 되고 있는 걸까요?
0: 한발! 한발! 지금은 좀
4: 지금 제스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2: 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1: 어쩐지 운이 따른다 했습니다.
5: 내일 가능해 보시죠.
0: 여기서 가기 전 열심히 연습해야겠네요.
5: 네, 그렇죠.
0: 네.
2: 어우, 제스야.
1: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동안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 제스와 우선 친해지러 나왔습니다.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개 산책을 처음 해봐가지고. 아이고. 아니, 강아지 힘이 세네요, 확실히. 어우, 어디 가는 거야? 이럴 때 잡아 당겨야 되나? 목 아플 것 같은데?
1: 그래도 어설픈 제 곁을 따라와주는 제스. 잠깐 함께 지냈다고 약간은 편해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간 배운 대로 훈련에 앞서 천천히 시간을 가져봅니다.
2: 자, 제스, 우리 이제 연습을 할 거야. 제스, 어웨이! 어웨이! 그렇지. 반대 방향인데? 제스, 히어! 그렇지. 히어 너무 잘했어. 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히어 너무 잘했어. 히어 너무 잘했어. 자, 우리 히어 잘했으니까. 자, 제스. 오웨이. 어? 아닌데. 제스 히어. 자, 라이 다운. 그렇지. 라이 다운. 라이 다운 잘했고.
1: 제 말을 조금씩 따라주는 제스.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2: 제스. 제스. 오웨이. 아웨이. 아웨이. 아웨이! 아웨이! 제스 히어! 제스 히어!
1: 멀리서도 곧장 달려와주는 감격의 순간.
2: 아, 너무 좋아요. 힘들지?
1: 칭찬과 간식의 효과가 엄청난데요.
2: 그렇지. 풍경이 좋긴 하다, 그지? 제스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0: 이거 하나 줄까? 너 말해봐. 간식이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말해봐. 간식이지 너. 그렇다고 갑자기 뽀뽀하지 말고. 너 심장이 빨리 뛴다? 이거 뜯자마자? 지금 몸을 붙이고 있어서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아야야.
1: 처음엔 무섭게 느껴지던 제스가 이제는 점점 귀엽게 보입니다.
0: 이게 사실 꿈꾸던 양치기의 삶이 아닌가.
1: 저도 제스 곁에서 잠시 눈을 붙여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공연에 함께할 양을 분류해야 합니다.
2: 유도라인이라는 건데,
3: 유도라인이요? 네,
2: 한 마리 한 마리씩 양들을 네. 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줄을 세워가지고 네. 한 마리씩 빼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1: 먼저 양들을 좁게 가두고 딱 한 마리씩 지나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양을 몰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2: 먼저 양들을 네. 이쪽으로 좀 몰아 넣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지수 씨랑 같이 네. 들어가서 양을 네. 이쪽으로 몰아주시면은
3: 제가 문을 닫을게요.
2: 천천히 몰아보세요. 한 마리.

0: 그분을 조금씩 이쪽으로 좁힐게요.
1: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0: 네. 다른 거예요, 그분. 네.
2: 서서히 몰아지는 양들. 이제 문을 닫습니다.
0: 저 앞에서 좀... 거기서 일단 닫읍시다. 거기서 일단 닫아봐.
3: 네, 일단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1: 네.
3: 들어가 보세요.
1: 한 마리씩.
3: 네,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바로 뒤에 있는 양까지.
1: 네.
3: 예. 밖으로 내보내 주면 돼요. 저기 지수식 쪽으로.
1: 네. 친구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아니 잠깐만. 아이 고, 아 팔 아파. 아이 고집이. 아,
4: 얘 일로 가야 되죠. 야, 너 일로 와. 너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돈 좁잖아, 일로 와.
0: 양몰이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뒤에서 다가가면 양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4: 아.
0: 네, 그럼 반대쪽에서 미는 게.
4: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0: 네.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4: 네.
0: 저쪽으로 밀면은 양이 나가겠죠? 좀 밀어볼게요.
1: 밀어. 가자, 가자. 가자, 갈 수 있다. 가자.
4: 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1: 야, 저기, 야, 하면은... 세상을 더 넓게 봐. 가자.
0: 네,
1: 가자, 가자.
0: 네, 그렇게 뒤에 있는 양들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1: 가자, 가자.
0: 바로 다음이요.
1: 다 바로 다음이요.
0: 오케이. 예, 쭉 밀고 가세요.
1: 야! 공동이. 아.
2: 양을 분류하고 있는 건지, 제가 분류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됐어. 아, 힘들어.
4: 와. 이렇게 하면 지금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0: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걸리죠. 네. 충분해.
1: 오, 근데 진짜 꼼짝을 안 하는데 숨으니까.
4: 와,
1: 진짜 무거워요. 그냥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고개를 돌릴 생각 없어요.
2: 오. 무리해서 떼내려 할수록 점점 더 뭉치기만 하는 녀석들.
4: 대표님, 얘네들은 네. 이렇게 살게 놔둬도 되지 않을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지금.
0: 너무 애들이 껴있어요. 지금 빨리빨리 아. 해줘야 됩니다.
4: 양이 원래 이렇게 고집이 센가요?
0: 어, 양들 고집 있죠. 아. 착하긴 착한, 순한데 고집 있어요.
1: 진짜.
0: 마지막까지.
1: 가자, 가자, 가자! 아.
0: 어, 어.
1: 아, 야, 오, 무빙이. 아.
0: 얘 나갔고,
4: 얘. 네.
0: 됐다. 얘까지 나가고, 운동장 나가고, 나머지 다 저쪽으로 넘기면 돼.
4: 아, 네.
0: 하시죠.
4: 아, 네.
0: 뭐 양 들지도 않고 편하지 않아요?
4: 아, 들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까 들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드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0: 드는 것도 하셔야죠.
4: 그냥 밟히니까 아파요.
2: 온순해 보이지만 본 모습은 다른 양들.
1: 하이씨!
2: 저 마지막까지 행복한 양치기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3: 동물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는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냥 힘든 거고, 뭐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없었던 것 같고, 뭐 따뜻하기도 하고요. 네, 뜨겁기도 하고, 말 안 되는 거 화나기도 하고, 예, 이쁘기도 하고.

0: 그렇죠. 예.
1: 오늘도 산책에 나선 제스와 저. 제법 제 말을 잘 따라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연습이 빛을 발할 대망의 리허설 날입니다. 이곳은 양무리 공연장인데요. 양과 개가 함께 뛰어다니기에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먼저 양떼를 몰아 울타리를 에워싸는 것이 첫 번째 미션. 두 번째로는 양대를 허드 사이로 통과시키고 세 번째는 양떼를 다리 위로 건너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울타리 안으로 양대를 몰아넣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양떼를 터널로 통과시키면 미션 클리어. 다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 레드.
3: 아.
4: 그죠. 한번 작가님 한번 해보세요. 그냥 도망 가는데. 제스 히어. 제스 히어.
5: 어 진짜?
2: 라이 다운.
4: 준 씨 한번 해 보세요.
5: 제스 히어. 제스 히어. 제스 히어.
2: 제스 델두. 델두. 웨잇. 웨잇. 델두. 제스. 쌍.
1: 신기할 정도로 제 말에 따라주는 제스. 자신감이 좀 생기는데요.
0: 이제 제가 리허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리허설하는 거 보시고 이제 쇼에 설 수 있는지.
6: 네, 리허설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고 네.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공연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스, 아웨이. 오.
2: 딴.
6: 와.
2: 딴.
6: 컴바이.
1: 베테랑님이 나서자 마법처럼 양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2: Wait.
1: 베테랑님과 제스의 합이 엄청난데요. 그렇게 순식간에 리허설이 종료되었습니다.
0: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도 저렇게 못 움직일 것 같아요.
4: 그 시계 반대 방향하고 시계 방향으로 네. 돌면서 네. 이렇게 양들이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0: 아...
4: 그러면서 제가 데려가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0: 지휘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다.
4: 네.
0: 그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가 하나 정도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번호가 있을까요?
4: 만약에 반복적으로 뭔가 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3번이 그래도 가장 나아 보여요.
0: 아, 3번이요?
4: 네.
1: 그동안의 성과를 보일 절호의 기회. 성공한다면 제스와 함께 무대에 오를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오이! 오이! 오이! 워컨!
1: 생각보다 빠르게 입구까지 몰고 왔는데요. 과연?
2: 색!
0: 아유.
2: 웨잇! 웨잇! 색!
4: 보세요, 보세요.
2: 오이! 오이!
6: 셋! 지금으로서는 안 될 것 같은데.
2: 컴바인! 오케이, 셋! 셋!
4: 어느 정도 막혔으면 라이다운이나 웨이다운 시켜가지고, 네.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유도해야 돼요. 컴바인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0: 아, 그렇네요. 네,
4: 체력만 빠져요.
2: 네. 라이다운! 라이다운! 아, 너무 빨리 했다.
4: 늦었습니다.
2: 아. 컴바인! 라이드아웃!
4: 늦었어요, 늦었어요.
0: 아, 늦었군요.
4: 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아.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0: 네.
4: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0: 아, 여기서요?
4: 네.
0: 아.
4: 그만큼 갔잖아요. 여기서 네. 멈췄어요.
0: 가자.
2: 네, 데리두! 네! 데리두! 데리두! 데리두!
6: 라이드아웃,
2: 라이드아웃.
0: 아이고.
4: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0: 아, 네. 아, 너무 힘드네요. 이거 대 생각보다. 어떻게 이게. 베테랑님은 차차차 가셨는데, 저는.
4: 양이랑 있으면은, 네. 그, 흥분하기 때문에, 네. 통제를 조금 더 잘 해야 돼요.
0: 어떻게?
4: 또 단호하고.
0: 단호하고.
4: 네. 네. 또 이렇게 더 많은 교감도 필요하고.
0: 아. 네.
1: 다리 하나 건너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0: 제스랑 교감이 좀 많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쇼에 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4: 솔직히 안 될 것 같고요. 솔직히는

0: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1: 미숙한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한 제스. 고마운 마음을 담아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제스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정성을 담아 제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재료들을 손질했는데요.
2: 끓으려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또 다 넣겠습니다.
1: 단백질이 풍부한 대양오리에 건강한 채소들을 듬뿍 넣은 제스 전용 오리백숙 완성!
3: 제스 힘들까봐 잘 보이려고 보양식을 준비했다.
0: 자, 제스 먹어!
3: 순삭이야, 순삭.
2: 아, 그래서 싹 비어.
3: 와, 그래서 싹 비었어, 싹. 핥아 먹어.
1: 마냥 행복해하는 제스를 보니 저 또한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이 마음이 잘 전달됐을까요?

0: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공연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1: 오늘 이제 공연을 하는데 혹시 저에게 팁을 마지막으로 주실 게 있다면?
2: 알고 있는 걸로 하실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는데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다 시도해보세요. 하고 싶은 만큼. 네, 실패해도 괜찮죠 뭐.
1: 네, 알겠습니다. 네.
0: 감사한 마음에 저도 도움이 돼보려 합니다.
1: 그럼 일단 저가 그 손님들을 좀 모셔오겠습니다. 이제 재생한 정보를 해서 괜찮을까요?
2: 예, 그렇게 하시죠.
1: 네, 그럼 홍보를 해서 이제 곧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이거 아이스크림 너무 잘 먹었습니다.
0: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기 전에 그냥 나가면 아무래도 심심하겠죠? 희나를 꿈꾸며 제스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 스카프 공연 퍼플룩. 우리 제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1: 3시에 공연 오세요, 공연. 네, 공연장 공연 오세요, 공연. 첫 공연이에요. 맞아요. 네, 위쪽에 저 공연장인데 올해 첫 공연이에요. 네, 올해 첫 공연. 바이바.
0: 팬 서비스가 꽤나 먹힌 것 같습니다.
1: 3시에 저쪽 공연장에서 공연하거든요. 네, 공연 보러 오세요.
3: 양모리 공연.
1: 양모리 공연하는 거예요.
3: 만져봐도
1: 돼요? 네, 만져보셔도 돼요. 네.
3: 빨리 보여주는데. 8살이야. 맞아.
0: 홍보의 효과일까요? 관람석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4: 어떠세요? 떨리지 않으세요?
1: 떨립니다. 너무 떨려요. 지금 이 사람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공연에 패를 끼치면 안 되는데
0: 막상 공연을 앞두니 떨리는데요.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오릅니다.
1: 이 프로그램이 PD가 직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테랑님한테 이 양치기를 배웠는데 실제로 3번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일반인 PD가 하면 어떨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또 그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최고의 양치기 선생님 등장! 하시겠습니다.
5: 네, 이번에는 바로 저희 브로콜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예스.
5: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제스의 양머리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제스 아웨이.
5: 네, 빠르게 달려가는 제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스에게는 몇 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양들을 VIP석 앞까지 몰고 내려오는 겁니다.
4: 제스 컴바이.
5: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0: 1차 2라고 적힌 호주 주기가 보이실 겁니다. 선수 가운데를 양들이 통과해 보도록 할게요.
1: 컴바이!
2: 컴바이! 스탄!
3: 네, 양들의 방향을 가운데로 스탄. 돌려주면서 두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1: 워컵!
3: 스탄! 이동시켜 주고 있어요.
1: 스탄! 컴바이! 스탑! 웨잇!
3: 네, 한 마리까지 들어가면서 네 번째 미션도 성공했습니다.
1: 내리둠!
3: 네, 실제로 저렇게 양들을 좁은 공간에 가둬두는 이유는요. 백신이나 예방접종 등 건강 상태를 관리하거나 양털을 깎을 때 한 마리씩 작업하게 됩니다. 이제 양들을 어떻게 빼낼까요?
1: 제스! 업!
3: 네, 점프!
1: 아이덤!
3: 네, 멋지게 들어가 주었고요. 네, 제스는 양들처럼 걸어나온 멋이 없죠.
1: 아, 왜?
3: 멋지게 나와줬습니다. 양들도 햇빛이 뜨겁거나 비가 올 때는 그늘이 있는 동굴 같은 데로 피해야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컴바이!
3: 네, 양들을 이쪽 쪽으로 모아주겠습니다.
1: 스탑, 웨잇.
3: 네, 다섯 번째 미션도 성공했습니다.
4: 순식간에 모두 성공한 미션. 이제 제 차례입니다.
1: 제수, 웨잇.
3: 네, 3번 미션은 저희 피디님이 진행해 볼 거예요.
1: 웨잇! 스탭!
3: 물소리를 왔다 갔다 했지만 양들이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1: 워크온 라인업 어웨이
3: 다리 이쪽으로 양들을 몰아주고 있어요.
1: 워크온
3: 네 마리가 다리를 지나가지 못했는데요.
1: 라인업
3: 아. 네, 양치기가 쉽지 않다는 걸 PD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1: 아, 예. 컴바이.
4: 모두가 집중하던 그 순간.
1: 워크온! 렛츠고!
3: 네, 양들이 모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1: 제스 라이더.
5: 아우 고마워. 오케이. 자,
1: 아유 어떻게 성공한지 모르겠는데 성공을 해버렸네요. 베테랑님이 잘 알려줘서 그런 것 같아요. 베테랑님이 리허설할 때부터 아킷도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 새끼 성공한 게 아닌가.
0: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이게 아무래도 손님을 저희도 상대를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한테 잘 봤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참 보람차다.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 한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유기견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어요. 매년 1년치를 모아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하는 곳에.
1: 사실 제가 개를 무서워했거든요. 물릴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제가 노력을 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까 이 친구도 마음을 열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서 뭔가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느낌?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내가 마음을 다 쓰면은 그쪽도 마음을 열어준다는 걸 알게 되었고.
2: 서툴고 어설펐던 첫 만남에서 진심이 통하는 친구가 되기까지 제스에게서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 어쨌든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0: 길지만 양치기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제스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1: 2,000만 원.
0: 2,000만 원. 아, 나보다 훨씬 비싸.
2: 팔 한 자루에 현신의 힘을 담다. 미트 마스터, 고기 전문가죠? 저는 요리 안 하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죠.
3: 엄청 복잡한데요?
4: 으쌰! 아, 이거 몸살 나겠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이게 진짜, 진짜 어려워요. 네, 맛있게 드세요. 고기 반찬!
5: 아, 고기 반찬! 우리는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4: 눈으로,
5: 귀로, 코로.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슬라브 지역의 또 다른 비극이자 오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사건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를 보다 보면 비슷한 패턴의 도입부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난 영화의 도입부는 매우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른하기까지 한 일상의 여유가 화면을 가득 채운 바로 그때 어디선가 굉음이 터지고 비명이 들리면서 일순간 평화가 깨집니다. 그 신호탄은 때로 폭탄이나 탱크의 울중한 굉음일 수도 있고 거대한 괴물의 등장일 수도 있고 한순간에 밀어닥친 해일이나 화산폭발, 지진 같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모든 간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렇게 일상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 그곳의 사람들 모두 재앙이 일어났음을 즉각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인류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이러한 일반적인 재난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이 재난에는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어떤 신호도 없었습니다. 방사능은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측정기를 켜야만 비로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 소리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도시를 망가뜨리고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원자로 지붕이 날아가면서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빠졌고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 채 죽어갔으며 도시와 자연은 오염물질로 가득 찼습니다. 사고 당시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서 체르노빌 남쪽인 우크라이나 지역보다 북쪽 벨라루스에 더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이 사고로 수백 개가 넘는 마을을 잃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원자력의 무시무시한 위험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방사능의 치명적 위험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체르노빌로 인한 피해는 공식 집계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방사능은 형체가 없는 데다 후유증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다 보니 정확한 피해 규모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이 사고의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한편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대처는 아니라고 무책임했습니다. 당국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뒤에야 짧은 공식 발표를 내놓았고 이후에도 핵심 정보를 축소, 은폐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 정부는 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후에 보여준 이들의 대응과 사고 처리는 소비에트 체제가 얼마나 경직되고 부패되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냈고 서방 세계는 물론 소련 인민들조차 당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체르노빌 사고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함께 소련의 붕괴를 가속시킨 중대한 계기로 손꼽히는 사건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그 여파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 어떤 재난이나 재해와도 다른 성질의 비극이었습니다. 방사능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방식으로 살아있는 생명과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파괴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학자들이 그날 밤 원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꼼꼼히 추적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괴물이 인간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동식물, 자연환경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 재난 앞에서 묵시록적인 의미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사고 25주년을 기념해 체르노빌 시내에 설립된 수계별 추모공원은 이런 묵시록적 의미를 기념비와 조형물로 형상화한 공간입니다. 수계별이란 이름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쓴 숙이라는 이름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이 오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구절이

연결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체르노빌이라는 지명이 검은 줄기란 뜻의 쑥쑥 식물과 연결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 재앙이 묵시독적 예언의 실현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쑥개별 공원 입구에는 제3의 천사란 이름의 거대한 철골 조각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펼친 채 양손으로 나팔을 불고 있는 이 조각상은 묵시록에 나오는 멸망의 나팔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곳에서 희생당한 모든 이들을 위한 진혼곡을 연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40년 가까이 지난 이 사건이 새롭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2019년 드라마 체르노빌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임에도 이 시리즈는 엄청난 인기를 모으면서 체르노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수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라마 체르노빌의 가장 큰 장점은 꼼꼼한 고증과 기록을 통해 이 사상 초유의 재앙을 매우 사실적이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건 당일과 이후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어 사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드라마의 초반부는 갑작스러운 원전 폭발로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사람들과 당시 그들이 얼마나 방사능에 무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소련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부조리한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패한 관료들과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당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사건이 터진 후에도 재빨리 대처에 나서기보다는 쓸데없는 회의만 계속하는 모습은 체르노빌이 왜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드라마 체르노빌이 보여주는 모든 장면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재난을 예술로 재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실제의 비극을 극화시키는 허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체르노빌은 완벽한 기록영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체르노빌을 잊히지 않게 만든 강력한 기억의 장치였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사고 현장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영웅과 희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순직한 소방관들을 들 수 있습니다. 폭발 직후 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가장 먼저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치명적인 피폭을 당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다른 원자로의 폭발을 막은 연구원들과 오염수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원자로에 수문을 연 잠수부들, 끝도 없이 실려오는 환자들을 어떻게든 구하려 한 의료진들의 활약이 이어집니다. 당시 원자로 위쪽에 쌓인 폐기물은 워낙 방사능 수치가 높아서 투입된 로봇과 원격 장비마저 제대로 버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우치 못했을 때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군인들이 30초에서 2분가량 교대로 투입되어 폐기물을 치웠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로봇이라는 의미에서 바이오 로봇이라 불렸습니다. 체르노빌에서는 문제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목숨 몇 개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어서 명령은 곧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자원자들이 나타났고 자신의 목숨과 바꾸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이름없이 사라져간 소방관과 구조대원, 광부와 군인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몇 배는 더 끔찍한 지옥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체르노빌의 영웅이자 전설입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그런 영웅들을 화면 위에 되살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뜻밖의 결과를 하나 더 낳았습니다. 체르노빌을 직접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화면 속 풍경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 그 폐허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드라마가 재현한 풍경들, 텅 빈 교실과 녹슨 관람차, 아파트의 폐허는 실제로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원전에서 불과 3km 거리에 있는 프리피아트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시입니다. 한때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살던 활기찬 도시였으나 사고 이후 신속 대피령이 내려졌고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주민들은 나들이하듯 가벼운 옷차림으로 심지어 슬리퍼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 대피가 평생 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세계 폐허 애호가들의 성지이자 20세기의 폼페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드라마 체르노빌이 상연된 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발길을 불러모으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2011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 25주년을 맞아 출입 금지 지역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 대상으로 제한적인 사고 현장 견학만 허용했으나 곧 일반인들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체르노빌은 국제적인 다그투어 장소로 떠올랐고 한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체르노빌 관광이라는 말 자체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들리지만

세상에는 이른바 다크투어라고 불리는 여행 상품들이 있습니다. 히로시마나 731 부대,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같은 비극의 현장을 찾아 쓰라린 역사의 흔적을 마주하고 사라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여행입니다. 드라마 체르노빌과 원전을 배경으로 하는 롤플레잉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때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급속하게 늘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체르노빌 관광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쟁 전에 아직 체르노빌 관광이 가능했던 시기에 공식 관광객보다 체르노빌 곳곳을 더 자주,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토커라 불리는 이들은 몰래 제한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자발적인 불법 침입자들이었습니다. 스토커라는 명칭은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영화 스토커에서 따왔는데 소련의 SF 소설 노변의 피크닉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노변의 피크닉에는 외계 생물체의 접촉 이후 버려진 구역인 조은과 이곳에 몰래 잠입해 쓰레기를 팔아넘기는 스토커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소설도 영화도 체르노빌 사고보다 몇 년 먼저 만들어졌지만 여기 등장하는 존이나 스토커 같은 용어, 알 수 없는 물질도 가득 찬 구역이라는 세계관은 이후 체르노빌을 모티브로 한 영화나 게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설이 영화를 낳고, 영화가 게임을 낳고, 게임이 다시 현실의 방문객을 만들어내는 이 기묘한 연쇄는 체르노빌이라는 공간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중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소설과 게임 속에서나 존재하던 상상의 존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체르노빌 일대가 전장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스토커들이 영화와 게임 속 현실로 상상했던 구역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유로 사람들의 발길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변의 피크닉이 그렸던 세계, 즉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는 버려진 땅이라는 상상이 소설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현실로 돌아온 셈입니다. 방사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 위에 전쟁이라는 또 다른 위험이 겹쳐지면서 이곳은 이제 관광객이나 스토커의 낭만적 탐험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을 하지는 않지만 원전 부지는 여전히 핵 폐기물 관리 시설로 운영 중입니다. 문제의 4호기는 사고 직후 급히 지어진 석관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봉인되었고 2016년에는 그 위에 신안전 격납고라는 거대한 아치형 구조물이 다시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이 신안전 격납고마저 드론 공격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해체 프로젝트의 앞날은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체르노빌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한편 사고 이후 25년, 후쿠시마에서 또 다른 원자력 사고가 터졌습니다. 원인과 성격은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재앙이 또다시 인간을 덮쳤습니다. 후쿠시마는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사고는 몇 세기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단번에 뒤집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작품 체르노빌의 목소리에는 미래의 연대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을 이야기하면서 왜 작가는 미래의 연대기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책을 다 읽고 나면 왜 이런 부제가 붙었는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소련 시절에 태어났지만 벨라루스 국적의 작가입니다. 스스로 벨라루스 출신이다 보니 자기 땅에서 일어난 비극을 글로 담기까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고 그렇게 그녀는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10년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알렉시에비치의 글쓰기 방식은 독특합니다. 기자처럼 사실을 나열하지도 않고 소설가처럼 이야기를 꾸며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최대한 그대로 옮깁니다. 인터뷰이가 말을 더듬으면 더듬은 대로, 울다가 멈추면 멈춘 그대로, 말하기 싫다고 했다가 다시 입을 여는 그 순간까지도 그대로 담아냅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이것을 두고 인간의 목소리로 쓴 소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책은 늘 수십, 수백 개의 인터뷰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순한 인터뷰집이 아니고 단순한 기록도 아닙니다. 책을 읽고 나면 정말로 어떤 목소리들이 기억 저편에서 끄집어낸 사연과 심정들이 선명한 합창으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알렉시에비치의 책은 늘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끌어오르는 독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체르노빌에 관한 수많은 책과 영화, 다큐를 찾아보았지만 가장 가슴을 파고드는 것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음을 울리는 것은 알렉시에비치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로부터

오늘은 동슬라브의 또 다른 비극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이를 다룬 예술 작품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슬로 불러 옮겨가 억압 속에 끈질기게 꽃피어온 그들의 예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진짜 다문화 국가라는 것이죠. 식민지 시절부터 건국 초반까지 다양한 민족과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깊게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청교도 정신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역사를 지나 현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미국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까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든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교도 정신에도 밝은 면 뒤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청교도주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외주의죠. 쉽게 말하면 우린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다, 그런 믿음이죠. 이 생각이 미국 정체성의 뿌리가 됐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7세기 신대륙으로 이주하던 시절부터 이미 이 예외주의는 미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중심엔 언덕 위의 도성, City upon a hill 이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건 청교도 지도자 존 윈트롭이라는 사람이 1630년에 미국 땅에 발을 딛기 바로 직전에 한 설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신대륙 공동체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빛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이게 그냥 로맨틱한 이상향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엄격한 언약 아래 공동체가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강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예외주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특별한 나라임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도 정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교도들이 꿈꿨던 자유와 민주주의 본보기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Manifest Destiny 같은 서부 개척 사상과 심지어 제국주의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는 단순한 정교적 꿈을 넘어 미국이 세계의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명을 상징했죠. 미국 지도자들 연설에도 이 사명이 계속 등장하면서 예외주의 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미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삶을 살았고 근면과 자기 절제, 개인 책임 같은 가치가 특히 중요했죠. 청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라는 개념을 따랐는데, 그냥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자기 수양하고 사회적 성공도 이루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자기 절제를 지키는 게 신성한 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면함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도덕적 정체성의 중심이 됐고, 개인주의도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사회 질서와 규범을 매우 중요시해 어긋나는 행동은 엄격하게 다스렸죠. 이런 문화가 미국 자본주의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역사학자 페리 밀러가 윈스롭 설교를 다시 학문적으로 재발견하면서 언덕 위의 도시는 미국 건국 이념의 뿌리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이 설교가 미국의 특별함과 도덕적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봤고, 청교도 예외주의가 미국 정체성의 기반임을 확실히 했죠. 다만

0: 그는 윈스톤 본래의 메시지가 경고하던 대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이런 이상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도 냉철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 언덕위의 도시는 정치적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 미국 대중과 지도자들에게 자주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상징을 적절하게 활용했는데 자유와 번영, 그리고 국가의 힘을 찬양하는 애국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1: We can have a strong and prosperous America at peace with itself and the world. We will again be the exemplar of freedom and a beacon of hope for those who do not now have freedom.
0: 그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를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등불을 비추는 리더로 그려내면서 원래 담겨 있던 공동체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적 자부심에 더 무게를 실었죠. 이렇게 언덕 위의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뜻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원래 있던 엄격한 도덕적 요구와 공동체 연대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 대신 미국의 특별함과 세계사적 사명을 찬양하는 정치문화적 신화로 굳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상징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성공, 국가적 힘을 강조하는 세속적 이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엔 그 역사적 신학적 뿌리와는 별개로 미국이 세계의 특별한 역할을 맡은 국가라는 집단적 자의식을 대표하는 핵심 언어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예유지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특별하다고 믿게 된 뿌리 깊은 생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 덕분에 미국은 국내 정책을 정당화해 왔죠.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면도 숨어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윈스럽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상징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과 현실을 고려해야 미국 예외주의의 진짜 의미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을 강타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부흥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예외주의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파도 같은 변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 뿌리는 훨씬 전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 시절부터 이미 조용히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73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이어진 1차 대각성 운동은 당시 청교도적이고 엄격했던 교회 중심 신앙 체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걸 넘어서 마음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라고 했죠. 그가 말한 성령의 감동을 실제로 느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죠. 조나단 에즈워스도 비슷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강렬한 감정의 폭발, 그러니까 영혼의 각성을 통해서만 신앙이 참된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자들은 그냥 책이나 전통에 머무르지 말고 정작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게 당시에는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 덕에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체성을 갖게 되고, 마침내 미국 식민지 사회에 활기차고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 1차 대각성 운동은 단순히 종교 얘기에 머물리지 않고 사회와 정치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이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감으로 연결되면서 그 옛날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과 다 있었고 결국 혁명과 독립의식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토대 위에 19세기 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예외주의가 하나님의 선택받는 나라라는 신념과 합쳐지면서 대서양 건너 더 넓은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하려는 사명감으로 확장되었죠. 1차 운동이 개인의 내면 신앙에 집중했다면 2차는 그 열망을 모아 사회 개혁과 집단 행동으로 옮긴 셈이죠. 179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펼쳐진 2차 대각성 운동은 개인 자유 의지와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붙여 청교도적 예외주의가 단지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신념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는 얘기죠. 이 시기가 되면 미국 예외주의는 종교적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개인화가 확산되면서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미국인 모두가 마음속에 품게 만들었습니다. 각 개인의 회심과 도덕적 완성이 그 국가의 도덕적 우월성을 뜻한다는 믿음이 퍼졌고 이것이 금주운동, 노예제도 폐지, 여성권리 신장, 교육개혁 같은 다양한 사회개혁 운동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주역들은 미국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는 사명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개인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전체가 신의 뜻에 따라 도덕적으로 완전해제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미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특별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Manifest Destiny라는 팽창주 이념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며 서부 개척과 멕시코 미국 전쟁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신성한 운명임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 대각성 운동은 청교도 경건주의에 머물러 있던 미국 예외주의가 전 국민적 도덕적 사명을 강조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운동 덕분에 미국은 특별한 나라라는 자의식을 깊이 새기고 도덕적, 종교적 사명과 사회개혁, 영토 확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외교, 문화적 자부심을 들여다보면 이 시기의 대각성 운동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주로 북부와 서부 개척지에서 불붙듯 퍼졌죠. 북부랑 중서부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만 키운 게 아니라 노예제 폐지, 여성 권리와 금주운동 같은 사회 문제까지 끌어안으면서 꽤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좀 달랐어요. 남부는 농업사회였고 노예제를 고수했기 때문에 2차 각성운동이 사회정치적 변혁운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부도 주로 개신교가 지배적이었지만 그곳에선 노예제 폐지나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남부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으로 노예제 폐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더라면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겠죠. 남북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미국 건국 이후로 미국은 좀 특별하다 이 생각, 즉 미국 예외주의가 외교의 중심에 쭉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도덕적 리더 역할도 혼자 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도 이 믿음을 바탕으로 생성되었습니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발표한 먼로 독트린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 영향권으로 여기면서 유럽 나라들이 이 대륙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강하게 던진 거죠. 그 바탕에는 초기 청교도들이 언덕 위의 도시 같은 깨끗한 이상향을 꿈꿨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타락한 문명과는 거리를 두고 미주 대륙은 유럽식 간섭 없이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미국이 대륙 횡단으로 땅을 확장하는 게 신성한 임무라고 본 것이죠. 초기 미국 외교는 청교도적 이상주의와 고립주의가 엮여 있었지만 몬로 독트린과 명백한 운명은 미국이 그냥 신생국가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자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민주주의 본복이라는 이상과 함께 대륙 팽창을 정당화하며 세계 무대에서 나름 독자적인 역할을 차리려 한 것이죠. 결국 이런 게 미국 예외주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힘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예외주의도 훨씬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중심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은 평생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단순히 강대국 그 이상 도덕적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진짜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십자군 운동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윌슨은 미국이 민주주의 정신뿐 아니라 높은 도덕 원칙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립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세계 무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제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죠. 이게 바로 윌슨주의의 핵심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밀 외교 금지, 자유로운 무역과 군비 축소, 민족 자결권 보장, 국제연맹 창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민족 자결권은 너무 소중했죠. 우리가 언젠가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해서 민족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되었죠. 물론 윌슨의 민족 자결권은 우리나 다른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유럽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그의 이상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적 상황에서 보면 윌슨의 이상주의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 모두는 제국주의 식민 경쟁에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미국만 반식민주의를 외치며 민족 자결권과 자유의 원칙 등을 외쳤을까요? 윌슨주의는 바로 미국 예외주의의 새로운 외침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국제 질서를 만들자는 도덕적 사명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든 윌슨주의는 미국이 자국을 뛰어넘어 세계 질서를 바꾸려 한 첫 시도였고 미국 예외주의가 도덕적 책임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모습으로 한 단계 진화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0세기 미국 외교에서 윌슨의 영향력은 정말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20세기를 윌슨주의의 세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냉전 시절엔 이 미국 예외주의가 다시 한껏 힘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특히 눈에 띄죠. 그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을 민주주의에 빛나는 등대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둘 사이 싸움은 그냥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말투와 이미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이념적으로 맞서 싸우는 걸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마치 미국이 전 세계를 돌며 도덕적 사명을 띠고 성전을 수행하는 기사단 같은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옳고 세계를 구원해야 할 주인공으로 스스로 포장하면서 냉전을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닌 도덕적 대결로 승화시켰습니다. 냉전이 단지 무기 경쟁만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는 미국의 사명이라는 이야기가 생긴 것이죠. 반대 진영인 소련은 그냥 악당이고 미국은 세상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더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시주의는 사실 레이건주의가 한 발짝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건이 냉전 시절 악의 제국과 맞서 싸우면서 미국을 세상에 빛나는 등대로 세웠다면 부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그 불씨를 놓치지 않고 더 강력한 군사 개입과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의 교리로 삼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비판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시주의가 미국의 국제법이나 규칙 같은 건 알아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핑계거리로 쓰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 같은 건 이 도덕적 사명이라는 명분이 무력 충돌을 정당화하는 데 너무 편리하게 이용됐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시주의는 레이건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예외주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인 셈인데 그 결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을 공식화한 셈이죠. 남들 눈에는 좀 무심한 독불장군 같아 보였지만 부시는 그걸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미국 예외주의가 면제와 이중잣대라는 양면상은 트럼프 행정부 때 엄청 뚜렷하게 드러났죠. 대표적으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경우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탈퇴해버렸죠. 국제형사재판소도 무시했고 유엔인권이사에서도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가 돈만 들어가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ATM, 즉 현금 인출기 노릇이나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느낌을 주면서 다른 나라들에겐 불신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줬죠. 예외주의는 미국의 자부심과 이상주의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는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자국 이익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했죠.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와 청교도 세계관은 신대륙 원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와 토지 강탈, 인종차별을 신성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1637년 피쿼드 전쟁 등에서 원주민들을 학살했는데 청교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 원주민을 악마의 자식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 학살을 신의 뜻이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해석은 노예제도 정당화에도 이용돼 흑인을 함족의 저주받은 후손으로 간주하며 백인 우월주의와 계층 구분을 신성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남부주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청교도주의가 내세우는 예외주의의 씁쓸한 부분이죠. 아무튼 미국 예외주의가 내세운 선한 이상 뒤에는 폭력과 억압이 숨어있던 셈입니다. 청교도적 예외주의는 미국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자기 면죄부를 제공합니다.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특히 그 전쟁 이후 필리핀과의 전쟁 등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죠. 미국은 필리핀을 스페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스페인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 후 독립을 요구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눴던 것은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이 아이러니의 배경에 미국의 예외주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미국적 가치를 야만적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총칼을 써서라도 필리핀 반란군을 진압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를 두고 학자들은 청교도 나르키소스라고 합니다. 자기 도치가 폭력을 낳는 구조라는 것이죠. 또한 청교도 공동체는 미국 내 도덕적 예외주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기 청교도 사회는 철저한 도덕적 기준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무자비하게 배제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곧 그 사회 주류가 만든 법이었기에 주류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은 가차없이 배척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1692년 세일럼 마을에서 벌어진 마녀 재판은 이러한 극단적 탄압의 상징입니다.

당시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의심만으로도 이웃을 마녀로 몰아 20명을 처형했고 수백 명을 고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는 집단적 도덕성 유지가 우선시되는 청교도적 세계관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런 엄격한 도덕주의와 배타성은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의 문화전쟁, 반이민감정, 진영 간 깊은 갈등으로 이어져 그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주로 미국 북동부에 정착해 1,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확산되었고 북부를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와 여성 평등 같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은 남부가 보수주의적 예외주의의 토대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이 의문을 풀려면 미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남부의 보수적 예외주의는 청교도 정신의 직계 전승이라기보다는 그 사상이 남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변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는 청교도적 이상보다는 백인 중심의 귀족적 농업사회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며 독자적인 예외주의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예제도는 남부의 예외적 제도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남부는 전통적으로 백인 개신교 중심의 문화가 강하지만 이는 북부 청교도 정신과는 차별화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남부의 복음주의적 개신교 문화가

예배주의의 근간이 되기에 사람들은 남부를 청교도적 예배주의와 연결지으려는 것이죠. 1930년대 뉴딜 정책에 반대한 남부 민주당 보수파와 공화당 보수 세력이 보수 연합을 결성합니다. 1960년대에는 민권운동에 대한 반발로 남부 백인들이 보수주의와 예외주의를 강화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보수적 미국 예외주의의 강력한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결국 남부 보수주의는 청교도 정신에서 직접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예외주의에 담긴 도덕적 자기 정당성과 사명의식의 일부가 변형되어 스며든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 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2: 야, 너 뭐 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4: 너 이거 몇 개야?
5: 네 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2: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2: 선배님!
4: 너 어제 잘 들어왔어?
6: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7: 일기장이요.
6: 방과 후에 한 일은?
7: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6: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7: 빨간 머리엔?
6: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7: 오리를 길렀던 거요?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6: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7: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6: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7: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6: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7: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6: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7: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

0: 10년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끝내지 못하고 꾸물거리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완벽주의자가 왜, 어떻게 일을 미루게 되는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완벽주의자신가요? 뭐 보통 손병호 게임 아시죠? 손가락을 펴주시고요. 그 중에 제가 지금 다섯 개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되시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평상시에 실수를 할까봐 늘 걱정한다. 해당되시면 접어주세요. 두 번째, 나는 항상 철저하게 정리정돈을 한다. 세 번째 갑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자랐다. 네 번째, 성취 욕구가 높고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이 높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이거 잘한 행동인지 제대로 했는지 항상 의심한다. 몇 개나 해당됩니까? 만약에 다섯 개다 해당되신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완벽주의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네개 이상 이렇게 손을 접으신 분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도 두 가지의 분명한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준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개인적 기준을 설정한다. 이게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늘 접근하려고 하고 성취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하고 조금 다른데요.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첫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염려하는 특성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이면서 일을 미루게 됩니다. 마감 시간 직전까지 시간을 다 소진한 후에야 뭔가 떠밀리듯 일을 하고 어떤 결과물로 제출을 한 다음에도 뭔가 찝찝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완벽지 성향이 높은 사람은 각자의 높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 완벽한 걸작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 완벽주의는 특히 경쟁을 권하는 한국 사회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 중에서 나는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53.62%라고 하는데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분들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모든 일을 자기 계획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완벽한 계획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라고 말을 하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완벽한 계획에는 일상생활도 있고, 그다음 내가 해야 되는 일, 대인관계, 심지어 여가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계획 짜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인지적인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부터 다 포함해야 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정작 중요한 일들은 이걸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걸 할 때쯤 되면 힘이 다 빠지는 소진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분들 성취 욕구 아주 강하지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잘해야 되고 또 해야 하는 일도 이 모두를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약한 건 뭐냐면 내가 업무를 완벽하게 못하게 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나의 완벽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신한테 자기 비난을 자꾸 하고 자신한테 화살을 쏘게 되면은 점점 불안해지고 나는 문제가 많고 이런 쪽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완벽지성이 높은 분들이 또한 이 디테일의 지옥에 잘 빠집니다. 어떤 일을 할때 필요한 정보를 다 수집했어요. 충분해요. 그런데도 필요 이상으로 또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집착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죠. 열심히 했지만 뭔가 빈틈이나 빠진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만족할 만큼 이렇게 완벽한 구상이 잘 잡히지 않고 그런데 데드라인이 자꾸 다가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과제를 내가 해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통제를 잘 못해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고 느끼게 되면은 일을 진행을 못 시키고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과제의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또 해야 할 일이 과제가 양이 아주 많다면 점점 일을 미룰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완벽주의자의 딜레마는 막상 중요한 기한 내 일을 자체를 완수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전혀 통제감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통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일은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디테일과 기한을 맞추는 것이 두 개가 양립하지 못했던 경험이 자꾸 많아진다면 현실적으로는 이둘 중에 어느 쪽의 통제권을 내가 우선 확보할지 결국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완벽주의 성향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들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란 거죠. 사회적인 기대 모델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거를 많이 기대를 하는 가족들, 즉 가족력이 어떻게 되는가. 가족의 히스토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일을 잘할 때마다 오, 넌 정말 잘해. 우리 집의 기둥이야. 정말 최고야. 이런 칭찬을 자주 듣고 자랐다면 반대로 내가 칭찬을 못 받게 될 때는 오히려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칭찬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애를 쓰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나는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자신의 가치감이 상당히 부모님의 평가에 매달리게 되는 조건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벽주의가 발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로 인한 꾸물거림의 또 다른 축인 잘 해야만 한다는 목소리 그 출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분이 있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 배우자, 상사분과 같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의 기대를 지금 맞추기 위해서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결국은 잘 못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을 시작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일을 미루게 되죠.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가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언어, 셀프 토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셀프 토크는 잘 해야만 한다. 슈드 이거죠. 그런데 이잘 해야만 한다라는 말 대신에 잘하고 싶다, 잘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마이너스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면 이제는 떠나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중도 잘안 되고 진도도 안 나가면서 그러나 일은 안 하고 있고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느낌이라면 제가 제안하는 팁은 이겁니다. 100%또 완벽주의자들 중에는 120% 이걸 해내려고 하는데 100%가 아니라 70%만 하세요. 완벽주의자들은 보통 탁월하게 잘하기 위해서 자기 기준을 정할 때 상향 비교를 합니다. 즉,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준거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아직도 부족해. 저거를 충분히 더 해야 돼. 아니, 그런데 그동안 그 분야에서 그걸 업으로 삼고 있거나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열등감이나 패배감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조금 낮춰서 의식적으로 한70% 정도를 먼저 한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100%가 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에서 나온 연구를 보니까요, 과연 최고 경영자들은 100% 계획한 거를 다 하고 있는가? 완벽하게 계획을 컨트롤하는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고 경영자들도 실제 일하는 시간 중에 3분의 1은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계획한 일을 했지만 3분의 1 정도는 유연하게 다른 일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계획은 최대 절반 정도까지만 느슨하게 세우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채워넣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의 완성도나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쏟고 완벽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래야 할 것만 같아서 혹은 그러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애석하게도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많지만 완벽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완벽주의적인 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하나의 중요한 강점이 될수 있어요. 다만,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봐, 특히 이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생기는 많은 양가 감정,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만 걷어내시게 되면,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 성향 자체가 자기 향상, 성장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고통받는 완벽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 대신해 볼까 합니다. 계획이 성공하면 축하하세요. 그리고 계획이 실패하면 조정하세요. 계획을 하되 잘안 되면 그냥 다음 일어나는 일에 잘 대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온 국민이 앞으로 노래 불렀으면 참 좋은데. 어제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지구는 둥글다라는 거. 우리 희망 같은 거. 방송 보셨던 분들이 그 노래를 잘 음미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곳을 떠나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떠나본 사람들이 항상 그곳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학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도처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줘야 돼.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살아나갈 때. 지난주죠. 뭐 마음의 고요함, 정 다루고, 여러 가지 무아 이런 게 다룰 때좀 힘들었는데, 오늘 시간은 조금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키워드가, 우리의 키워드는, 예, 이거예요. 우리 이 글자는 항상 뭐로 생각하냐면, 이 반대말. 객이라는 말 있죠, 객. 손님.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이제 주인이라는 이 테마랑 사실은 관련된 거예요. 예. 주인. 우리의 테마가. 강요는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삶의 매치를 했었을 때, 이게 만만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랑 이런 얘기들은 들으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내 삶과 무관하다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 나랑 바로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살아가다가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올라갈 때 힘든 데가 오잖아요. 그럴 때 항상 각오를 다지죠. 고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때 살기 힘들잖아요, 대학생들이. 더 약해지고,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에 취업하기도 힘들어지고, 비정규직 많아지고 이러니까 애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애들이 지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할때한 학기에 꼭 한번 제가 했었던 게 뭐냐면, 북한산 야간산행을 했어요, 애들 데리고. 니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이렇게 낮은 곳에 있다. 이게 별거 아닌 그 삼각각에 있는 거야. 그거 보여주려고. 처음에는 제 뜻에 공감을 해서 고마워요 선생님 이런 줄 알았는데 애들이 쫓아온 이유는 학점 관리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건 학점이랑 상관없다. 그랬더니 안 올라와요. 같이 안 올라가. 한두명 올라가. 그냥 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뭐 하려고 이랬지? 그리고 뭐 강제로 데리고 올라갈 수도 없고 사네. 오늘 이제 주인이란 테마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건 설악산 정도 올라가야

살려고 껍질을 가지고서 살잖아. 이상한 거야. 어떤 아이가 집을 버린 거야. 자기 집을 버린 거예요. 근데 김선우 시인이 그걸 봤나 봐. 보고 나서 묘한 걸 느낀 거예요. 집을 끌고 가는 달팽이가 정상적인 달팽이에요? 이 민달팽이의 특징은요, 굉장히 재밌어서 돌담 사이에 들어가면 돌담이 집인 거야. 흙이 약간 있는 데 있으면 거기 쏙 들어가면 거기가 집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집인 거야. 내가 머물면 그곳이 집인 거야. 집을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여행 가면은 온갖 집을 다 끌고 다니지 않아요? 공과금은 나왔나? 가스불은 돌렸나? 그래서 여행 가면 회사 생각하고, 회사에 있으면 여행 생각하고, 한국에 있으면 프랑스 생각하고, 프랑스에 있으면 한국 생각하고, 어디에 가도 편하지 않아요. 집을 끌고 다닌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집을 다 끌고 가. 진짜 제대로 여행 가려면 집 팔고, 회사에 사표 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언제 돌아올 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다 떠올리는 거죠. 김선우 시인의 시가. 민달팽이를 보는 한 방식. 가출이 아닌 출가이기를 바란다. 떠나온 집이 어딘가 있고 언제든 거기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돌아갈 집 없이, 돌아갈 어디도 없이 돌아간다는 말을 생애 사전에 지워버린 집을 버린 자가 되길 바란다. 매일의 온몸만이 집이며 길인 그런 자유를 바란다, 나여. 가출이 아니라 출가이기를 원한다. 야, 이게 중요한 키워드다. 출가, 출가. 여러분도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자꾸 집으로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출가이기를 원한다. 아, 스님들 출가할 때 있죠. 돌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이 집인 곳이야. 내가 있는 곳이 그런 곳이야. 여행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가출로서의 여행 있잖아. 집을 떠났다. 집을 떠났다라는 느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정 맞춘다. 나의 몸을 던져보겠노라. 인류의 문명을 접해보겠노라가 아니라 여행을 가죠. 도착을 탁 해. 탁 하면 숙소 정하죠. 패키지 여행을 되게 많이 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잖아. 그 사람들 구경하고 오잖아. 간주하고 오잖아. 그 사람들 피하려고 호텔에 들어가 있잖아. 안 만난다고. 돌아가자마자 또 디데이를 따져요. 언제 돌아가는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보통 여행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보다 조금만 불편하면 여기 불편하다, 물도 좀 이상하다, 빨리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 이래. 물론 한국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뭐 해요? 또 그때 찍은 사진들 보면서 좋다. 그리고 또 여행을 가. 옛날에 제주도에 아세요? 부자나 잘 살면 제주도 갔었어요. 그러면 택시 운전사들이 사진을 다 찍어줬어요. 그러면 그 도리에 계속 찍어. 아직도 기억나죠? 어느 집에 가면 손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 신랑 저기다 세워놓고 이러는 거. 뭐 그렇게 여행 다니는 거예요. 편하려고.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집으로 가려고. 출가로서의 여행은 어떤 여행이겠어? 아, 돌아올 곳 없다. 돌아오지 않는다. 그 스님들이 머리 깎고 저기 저 출가를 하듯이.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올 곳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까? 집 팔고 여행 가보신 분. 돌아올 곳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행 못 해요. 갈 곳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원룸만 구할 수 있으면 난 나갈 거야. 집을 떠날 거야. 3천만 원이 필요해요. 이래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못 나간다, 넌. 절대 못 떠나요. 떠나면 지금 떠나는 거야. 내가 준비만 되면 이 사람을 떠날 거고, 내가 준비만 되면 이 회사를 떠날 거야가 계속 거기서 살고 있어요. 다 직장 생활하고. 출가예요, 출가. 출가로서의 여행이면, 거기 가면, 마음에 들면 거기 있으면 되고요. 마음에 없으면 거기 가면 돼. 한국에 돌아오면, 집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새로운 여행지에 돌아온 거야. 거기서 또 살아야 되는 거야, 한국이라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인 거야, 민달팽이처럼. 그게 자유인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고민해 봐야 돼. 가출로서의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지, 출가로서의 여행을 하고 있는지, 돌아올 곳을 정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도착을 해서 그곳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자꾸 돌아가서 일 생각하고,

뭐 가족 생각하고 공과금 내야 될거 생각하고 대출금 내야 될거또 회사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 이걸 생각하면 앞에 게 보이냐고 이렇게 보이지 않지. 그래서 여기서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 김선우 주인도 그렇게 안된 거야. 그래서 집을 버린 자가 되길 바란다. 매일의 온몸만이 집이며 길인 그런 자유를 바란다 나요. 이런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왕복 티켓을 끊지 않는 여행. 최소한 중간 정도의 여행이라고 해봅시다.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돌아오는 여행 말고요. 가는 것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자고. 에? 내가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곳으로 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여행. 그러면은 내 마음이 내가 떠난 곳, 뭐 한국이든 내 집이든 뭐를 생각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집에 가스불을 잠갔나 생각하면 영화가 앞에 보이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몸뚱아리는 그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내가 떠나온 집에 있으면 안 되죠. 스님이 출가를 했어. 자꾸 어머니 걱정을 해. 야, 그거 어떻게 다 볼까? 가출은 그런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든 비구든 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 30년 지나서, 옛날에 떠났었던, 속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아플 때 오실 때 있잖아. 근데 그거는 가출한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나를 낳아줬던 나이든, 여인네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인네는 나를 딸이라 보는 거야. 나를 한번 보고 싶어 할거 아니야.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이든 아니면 그 아들이라면 비구가. 이해되시죠? 출가. 집을 떠난.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출이 훨씬 낫다라고 그러지 말자. 우리 매일매일이 가출 아니에요? 집에서 나왔다 또집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집이 주인인 것 같아. 집에 주인님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슬픈 거예요. 옛날에는 하숙 많이 했잖아요. 하숙집 주인한테 대학생들 눈치 많이 본다. 내 집이면 괜찮잖아. 객이 된다라는 게 그래서 슬픈 거예요. 눈치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전세, 월세, 부모님 살때 나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잖아. 그 절대 주인집이랑 싸우면 안 되고. 주인집 딸. 위험하다. 멀리서 보면 저 여기 머리에 여기 약간 냄통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주인집 딸이 가위로 쳤어. 가위가 부러졌어요. 저는 피 터지고. 그래도 저 혼났어요. 어머님한테. 왜그 갈등을 벌여? 이게 슬퍼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출발을 해둬야 될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주인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별게 아니에요. 이거라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지난 시간에 기억났죠?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가 있고, 이거를 하는 거야. 이게 주인이에요. 요 반대가 손님이거나 노예일 거야. 노예는 뭐냐면요.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거야. 타인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인이세요? 직장인들이 다 주인이냐고. 사장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건 살 때만 주인이죠, 물건 살 때만. 그런데 원칙적으로 물어보자고요. 우리의 삶의 시간 대부분들을 물어보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느냐?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느냐? 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라는 걸. 주인으로 살아야 되잖아. 왜내 시간을 그 사람 하는 거를 하는데 투여를 하고 살아? 내가 원하는 걸 해야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힘들죠? 이걸로 따지면 아주 갑갑해. 지금 삶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이게 엄격한 정의인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몇 시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남이 원하는 것만 하다가 죽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도 먹고

살면 제일 좋은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거야. 가죽 공방을 나는 만들고 뭔가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텃밭을 일구고 싶기도 하고 저 같으면 글을 쓰고 싶고 사람들 만나서 내 얘기를 하고 싶거나 뭐 그래요. 음악 연주를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걸 알아. 일을 알아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못 먹고 살아. 있죠, 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돈이 없어, 나한테는. 그리고 그걸 해봤자 소득도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원하는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일 쪽으로 가는 거야. 히말라야 산맥이나 에베레스트 올라간 사람이 부유한 집 사람들 없어요. 다 가난해. 2년 동안 알바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히말라야에 가는 그 3, 4개월 동안 다 쏟아부어. 그래도 행복하지. 왜 행복해요? 남이 원하는 일을 하지만 최소한 뭐예요? 그래, 꾹꾹 참는다. 씨, 2년만 지나봐라. 얼마만 지나봐라. 나는 그걸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세 번째 종류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종류는 뭐로 들어가냐면 내가 원하는 일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꼬맹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가난한데 내가 원하는 게 바이올린 연주야. 바이올린은 왜 연주해? 바이올린이 얼마나 비싼데. 사실 가난한 집 아버지는 딸이 바이올린 하려고 그러면 싫어해요. 성악 같은 거 어떠냐 얘야. 야, 우리 목으로 승부하자. 그런데 가난한데 바이올린을 내가 키고 싶은 거야. 알아버린 거야. 그럼 그 딸 얼마나 힘들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딸이 접는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면 회사 그만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올 때 있죠. 대튕겨버려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냥 돈 버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모아놓고 보는 거야. 모아놓고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 아직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소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사한 보석 사고, 자동차 사고, 그러고 사는 거야. 자본주의는 그거예요. 돈이 많으면 물건들 살 폭이 크고 해외여행 갈 폭이 굉장히 커지고요. 해외여행을 가도 시간이 길어져. 그러니까 그 가치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냥 돈을 많이 벌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 내가 원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삶을 선택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나는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했던 거를 사람들이 다 싫어해. 뭐 오케이, 그래도 해야 되잖아. 해야 되면 딴 데서 돈을 벌어서 그거 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돼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내 아이 때문이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야. 뭐 이거 하는 거죠. 하면서 돌아와서 뭐 해요?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되시죠? 금요일 날 밤에 오후에 해맑게 웃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취미생활이든 일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반면 금요일 날 오후에 대해서 주말에 뭐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두 가지를 선택합시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노예는 뭐라고요? 타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노예이면서 주인인 척하거나 아니면 노예인 거를 정신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1위 얘기예요. 아직 내가 원하는 걸 찾지 못했다고.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차례, 수천 번, 수백 번 내 곁에 나를 이뻐해 주세요 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는 스쳐 지나간다. 너무 슬픈 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어떤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 알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스펙 쌓고 보여주고 그 사람은 어느 회사 다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서로 만나잖아요. 이해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걸 내가 공유를 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진 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서 그냥 대충 맞춘 거야. 일종의 사회관계가 돼버린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걸 정신승리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아직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 되게 안 찾아.
그게 문제예요.

출발은 내가 원하는 일 수차례 날라와요. 이렇게 햇빛처럼 소나기처럼 나한테 떨어져. 그거를 잡을 수 있는가 아니면 되튕겨 버리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주인이란 말은 별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제일 센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아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네. 꼬맹이 때 아버지 따라서 지리산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은하수를 한번 본 아이 있죠. 아, 별 근사하다, 이쁘다, 별 보고 살아야지 이랬던 아이가 천문학자 되면 얼마나 강연을 예쁘게 잘할까. 얘들아, 별 봤니? 라고 강연을 시작하는 교수랑, 야, 교재 펴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 완전 다른 거예요. 누가 새로운 별을 찾아낼까? 이 사람. 별 보기 좋아하는 사람. 하늘을 계속 보니까. 100%예요. 주인이 된다라는 건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걸 못 찾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으로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겁하게 자기를 변명할 땐 아직도 찾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온몸으로 알아요, 사실은. 이거이다라는 거. 그런데 그거를 했다가 못 먹고 살면 어떡할까? 그걸 했다가 부모님이랑 갈등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접어놓은 거야. 내가 아까 바이올린 키는 아이 얘기해줬잖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접은 거예요. 취업 잘 되는 거를 하는 게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꼬맹이 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수입 정도로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냥 출발 자체는. 지금도 공기가 지나가듯이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이 진짜 온몸을 던져가지고 좋아할 만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싹싹 지나가고 여러분 뺨을 스쳐가요. 그걸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거 잡아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여러분들은 꼽힌다. 동백이 제일 좋아하는 게 2월이라고 합시다. 동백이 2월을 좋아해야 동백이 펴요. 자기가 동백인지도 알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인 얘기, 이제 주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주 근사한 스님을 한번 소개를 시킬 거예요. 동아시아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자비라기보다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동아시아 불교에서 최고의 자유의 스님이고, 우리나라의 선불교 전통은 바로 그분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서 이제 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My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후배가 이게 이런 거예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래서 또 놀라고 그래. 화나죠? 죽이고 싶죠? 이게, 나는 내 며느리를 딸처럼 보게. 뭐딸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쑥덩수리 하자. 요번에 명절 때 모일까? 싫어요. 이거 가능해야 된다. 그런 며느리가 요번 명절 때는 온대. 진짜로 오는 거야. 짜장면 먹어도, 뭐 먹어도, 노, 노, 노, 노. 스파게티? 예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 걷는 길을 내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이사장 서명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 일했어요. 뭐 며칠씩 철야도 해보기도 하고 미친 듯이 일하다 보니까 2006년 여름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으로 나 자신하고 직면을 했죠. 매일 정치인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댔지 나한테 들이대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뭐 이런 식의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되는 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반응이 빨랐어요. 아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지쳐 있었고 정말 쉼이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이 길에서 많이 내려놓고 새로 힘을 얻고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0: 여기 왔어, 오빠. 우리 왔어요. 이제 진짜 온 거야.
1: 와. 와. 야, 이제. 어. 우리 이제. 아, 그치. 신호가 없어.
0: 신호가 없고 차선.
2: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이.
0: 차선은 왜 없어? 너무 신기해.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 이스트로 온 거예요, 우리?
1: 근데.

0: 비싸다 하지 말자.
1: 돈이 없어요.
2: 깎아주는데? 갑자기?
1: 깎아준다고?
3: Some people never think they don't.
4: We have no money. No money.
0: 가자, 가자. 확실히 힘들다. 이거는.
2: 밑댓글. 어지러워.
0: 제발 그만! 그만!
2: 이게 처음이죠?
0: 나도 처음이야. 아. 너는 몇 번 왔어?
4: 저도 한 번.
1: 한 번.
4: 여기 가서 피라미드 보고. 제 경험상 여행 난이도가 좀 높은 곳이에요, 여기도.
1: 왜 여행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
4: 여기는 이제 흥정가들과 그 싸움. 거기 좀 많은 곳.
5: 이렇게 말았으면 엄청 깎을 수 있어요.
6: 얼마 정도 아까 우리.
1: 한 150.
5: 25불 불렀잖아요. 그럼 5불 부르면 돼요.
6: 5불?
5: 그렇게 하는 거 원래 흥정.
0: 야, 알바가 있나 여기?
1: 그러니까 알바가 있나요?
0: 그냥 노가다 같아 다.
4: 건설직. 피라미드 건설하고 그런 거야? 아니면 박물관 같은 거.
1: 큐레이터.
4: 유적지 이런 거.
1: 유적지.
4: 하나.
0: 무사와. 와. 에.
1: 아뜨. 쓰리.
4: 근데 밥값 해야 되는데 밥값 그 중국에서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0: 우리 8,000원. 딱 8,000원 남았어.
4: 연변에서 뭐 한우 드신 거 아니죠?
0: 아니야. 아무것도 못 먹었어.
1: 8,000원 좀 조금 남겨오신 거 아니에요?
0: 그런가? 이제 혼자니까.
7: 피가 식비가 집에 오신 거 환영하고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1: 감사.
4: 야, 미라.
1: 감사.
4: 스핑크스. 와. 파라오. 오.
1: 멋있다.
0: 멋있다. 돈 관리는 네가 해야 되고. 네. 이거 두꺼워.
1: 활동비.
0: 책.
1: 책.
4: 이집트.
0: 이거 뭐야?
1: 바로? 구인 떴는데? 빵 공장 알바생. 모집 인원 3명. 내일 7시부터 10시까지 일하는데.
0: 3시간.
1: 30파운드.
0: 30파운드.
4: 30파운드면 900원인데?
1: 얼마?
0: 900원?
1: 1시간에
0: 900원? 1시간에 900원? 1시간 900원 센데?
4: 900원이요. 900. 900엔 말고 900.
0: 990엔. 아, 엄청 싸네. 아, 900. 아, 그렇지.
4: 900원.
0: 그렇구나.
4: 아니, 시급이 너무 작다. 와. 현지가 시급이 싼 걸로 알고 있긴 했는데 이 정도로
0: 나. 이 정도? 와, 이 정도 싸구나.
4: 3시간 일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하루 종일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와.
0: 그러니까 우리가 8,000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8,000원 크지?
1: 엄청 큰 돈이네. 고맙네요.
0: 아, 이 빵 이거지?
1: 이 빵을 만들러 가자.
0: 한번 먹어보자.
1: 빵을 만들러 가자. 난 개인적으로 이런 빵 좋아해.

0: 맛은 안 나네. 맛은 안 나고 이거는 찍어서 뭔가 찍어서 먹는 거고 뭐 이거 하나라면 사실 맛이 없어.
1: 이거 하나라면 좀 목이 막히지만
2: 곁들여 먹는 것보다.
1: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다.
0: 와 근데 내일 또 일찍 가야 되니까 좀 오늘 그 8,000원 가지고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2: 시장 같은 데 가야 될 것 같아.
3: 이집트에서 오래된 전통시장 있는데 여기 가볼래요?
2: 시장 같은 데 아니면은 우리 돈으로 못 먹어 밥.
3: 그래 맞아.
2: 내가 택시를 부를게.
3: 그래 그래.
2: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3: 뭐?
2: 어,
3: 택시다 택시.
2: 아, 이거요? 브라더 브라더
3: 오버,
2: 브라더 브라더
3: 와.
2: 브라더. 와 길 중간에서 그냥
3: 막 꺾어잉.
2: 아오. 살람 알레이쿰.
0: 물 여기서 좀 사가지고 가자.
3: 아, 어, 어.
2: 900원.
3: 900원. 아니, 갖고 올라간 것 같은데?
2: 이미 갖고 올라왔어.
3: 숙소가 특이하다.
2: 그러니까.

0: 진짜 무슨 벽화가 있네.
1: 네,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지. 아.
2: 오, 괜찮네. 어. 사진 보도 훨씬 괜찮은데.
3: 사진 같은 느낌인데?
1: 어. 어? 오, 뭐야?
2: 우와.
1: 생각보다 안에는 좀 진짜 예쁘게 해놨네. 오. 오, 근데 예쁘다.
2: 우와, 여기 루프트 카페네. 우와, 저거 봐.
1: 오, 와, 야.
2: 우와, 다,
1: 대박이다.
2: 피라미드에 달 걸려 있어.
1: 어. 오. 와. 아, 이거는 진짜. 이게 눈에서 봐야 되겠네. 오.
4: 아, 이 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네.
2: 저 수승다리 너무 예쁘다. 어. 걸려있는.
1: 그지?
4: 좋네.
1: 그래도 내일 6시 나가야 되니까 빨리 일찍 자자.
2: 이집트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
4: 이게 일을 안 하면 밥을 못 먹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0: 그러니까 아, 밥 없지.
5: 근데 어저께 얼마 남았어, 우리?
2: 와, 분위기 되게 좋다.
4: 느낌 되게 이상하다, 여기.
2: 스페인의 무슨 뒷골목 같다. 오, 서늘한데?
4: 이 버스가 어떻게 타야 되는 거지?
2: 와. 아우. 나 이집트에서 꿈이 있는데 횡단보도 한 번만 보고 싶다.
4: 나도 횡단보도 보고 싶어.
2: 신호등과 횡단보도
5: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2: 버스 진짜 많네.
4: 그 서로 어떻게 아는 거지? 람세스가 가는 거고 안 가는 거고. 야, 대단하네.
2: 람세스? 람세스 노? 노 람세스?
4: 람세스?
2: 람세스?
1: 람세스?
2: 브라더 람세스? 절로 가요. 살람 알라이쿰 람세스? 노 람세스? 저기? 아,
4: 땡큐!
1: 네, 람세스?
5: 오, 야, 이거 있다.
2: 아, 이거 가요?
4: 람세스. 오케이, 땡큐, 람세스.
2: 오, 잠깐 차가.
5: 우와, 완전 차 장난이네.
2: 야, 차가 움직이나?
4: 장난 아니다.
2: How much?
4: How much? 근데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지? 와, 나 이런 차 처음 타봐. 와,
5: 대박이다.
4: 대박이다.
1: 차 대박이다.
2: 와.
1: 이런 차 처음 타봤다, 나.
4: 나도.
1: 움직이는 게 희한하다.
4: 아니,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차일까?
5: 근데 이거는 무조건 어쩔 수 없는데, 시트벨트가 없어. 이거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4: 여러분, 벨트가 없습니다.
5: 근데 잘 움직인다.
4: 가긴 잘 간다.
5: 야, 근데 에어컨 말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더라, 여기. 뜨거운 바람이 나오더라.
2: 와.
5: 안 열 거야.
4: 안 되네.
5: 소도 열심히 서 있네. 소인가, 이거?
4: 소 봤어. 어디 가니?
2: 와, 해 뜬다. 7시 출근인데 8시 반입니다.
5: 와, 앞에 봐봐.
4: 지금 6시 반이라고 우리 7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그치?
2: 간당간당 하겠다.
4: 늦으면 안 돼. 딱 깜빡이 가야겠다.
1: 타는.
4: 타시려나
6: 봐. 네. 아, 그거 뭐야? 다 알아. 훨씬
5: 많이. 같이 이제 타시네.
6: 아,
5: 잘 타?
6: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2: 살람 알레이쿰.
6: 아, 그거
4: 뭐야? 아, 우리랑 같은 람세스.
5: 같이 가는 거야.
2: 살람 알레이쿰.
5: 살람 알레이쿰.

0: 옛날에. 왜 하필 또.
1: 그러니까 지금 빈자리 많은데.
2: 그러니까 아니, 바로 내리고 싶은 거지.
0: 몇 정거장 가고 바로 내리나 보다.
2: 아, 금방? 야, 그러면 걸어.
1: 아니, 근데 걸음. 아니,
2: 걸어. 아, 그러면 걸지.
0: 우리 6시 42분이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7시 출근이니까.
3: 간당간당하네.
0: 간당간당해. 남셋.
2: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것 같아.
0: 계속 이렇게 받아서다 받아서다.
1: 거의 다 오긴 했는데 53분이야 지금. 두 명만 좀 내주실래?
2: 그냥 대출. 나 여기서 장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0: 아,
2: 자, 갖다 줘.
0: 어쩌다 여기 앉아가지고 오빠가 계속 다 해. 여기 거의 다 왔나 봐.
2: 아, 그래?
1: 람세스?
4: 람세스.
0: 람세스.
2: 3,
1: 와, 딱 7시 맞았어. 오?
0: 빵 냄새 나는 거
2: 같아. 빵 냄새 나.
1: 설마 여기야?
0: 여기가 공장이야?
3: 살람 알라이쿰.
0: 살람 알라이쿰.
3: Do they work here?
0: Yes. Bread.
4: 아이스 크림.
1: 오, 맛있겠다.
0: 이건 뭐야?
2: 엄청 맛있겠다.
0: 이 빵을 만들러 가나?
2: 먹어보자.
0: 이 빵을 만들러 가나? 난 개인적으로 이런 빵 좋아해.

0: 따라오래. 오, 살람 알라이쿠.
1: 와, 동네.
2: 와, 뜨거.
1: 동네.
0: 반주.
3: 날라올 내내 쇼렌틴. 내일 아가라. 버러. 오케이.
1: 우리 둘이 남자는 이게 배달 가고 너는 여기서.
0: 좋아요.
1: 어, 만.
4: 나.
1: 너는 좀 배가 나와서 좀 뛰어야 된다고.
5: 형님, 아랍어도 배웠어.
3: 레슨 두어사 알프리 피노르다 알아가라.
0: 천 개?
5: 천 개? 원 다우전?
1: 죽이야. 죽었다, 죽었다.
5: 엄청 이날씨에.
1: 이제 뭐 하나 오면 해야지.
0: 안전하게, 안전하게.
5: 박합순 해야지.
1: 힘이 없네.
0: 힘이 나자,
1: 힘이 나자. 오케이.
0: 오케이.
5: 하기 전에 그 바나 맛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맛인지 알아 배달하니까. 맛있다. 아, 맛있어 이거.
1: 어제 거 안 칠려.
0: 맛있다.
5: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맛있어.
0: 어. 고소해.
1: 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5: 설마 해야 되는 잠깐 잠깐 이거야 우리가?
0: 이렇게 배달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1: 어디?
0: 아, 자전거!
5: 우와, 아, 잠깐만, 이거 하고.
1: 바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 다. 야, 이거. 와, 대박이다. 오!
0: 오!
1: 오!
0: 오!
1: 오!
0: 오! 오!
1: 오! 와.
5: 못해요, 나 못해요.
0: 아, 거기. 공구에.
1: 그래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거지, 물어본 거야? 아니 자전거로 탈 수 있지.
5: 나 자전거는 다른 게 정도 타지.
0: 셰프님, 선배님. 센파이.
3: 아흐마드.
0: 아흠.
6: 아흐마드 시카고.
0: How much 캬로?
6: 아흐마드 시카고.
0: 캬로?
6: 시카고.
0: 시카로. 시카로. 시카로. 은지, 은지.
7: 은지, 은지.
8: 스마 은지, 은지, 스마 은지.
0: 은지? 은지.

0: 20.
1: Oh, okay?
2: Yes.
1: Okay, okay.
3: 중간에 놓고, 그렇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그렇지. Yes. 그게 너무 높아, 너무 높아.
1: 키가 얼, 아 거기.
3: 그렇지. 어치 어치.
1: 모살라.
4: 모살라. 모살라. 모살라. 모살라.
1: 못해요.
3: 한번 타봐.
1: 아니 자전거 한 손으로 못해요 제가.
3: 한 손으로
1: 양손으로 써야 돼.
3: 자전거를.
1: 저는 걸어서 할게요.
2: 예스.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갈 수 있어. 오케이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어. 우와. 갔다 올게. 오케이 갔다 올게. 오케이 갔다 올게.
1: 아 운동 신경 뭐야?
3: 갔다 올게.
1: 와 모 살라. 와 모 살라.
0: 나이스.
5: 어? 여기 서서. 된다. 오케이. 선생님. 아, 여기를 한번 지그시 누릅니다.
0: 댄.
5: 댄. 이렇게 한 다음에.
0: 난.
5: 손질 아니다. 탕. 이게 아 이거 어렵네.
0: 그러시다. 내시는 들이.
5: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네.
6: 통계 빵 구부르면 이런 나무판 70개.
5: 나무판 70개.
0: 나는 너무 대단한 뜻으로 못하는 띠엠 그때 갈리 다르게 하겠는데 라우 따라 띠엠
5: 3일
0: 아 리믹
5: 아
2: 게미
0: 게미
2: 게미 게미 게미
0: 미는 너 봐라 에이
5: 선배님
0: 예예
5: 원래 선생님 이렇게 모든 후배들에게 막 이런 거 다 닦아주고 주방에서 사내 연애 안 되죠. 여자친구 있으세요?
0: Yes.
5: Yes 하시네요. Yes.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일을만 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되시오.
5: 오케이.
0: 나 게미 아이 게민
5: 아 알겠습니다.
1: 뭐야?
3: 아니 엄청 큰 거 있어.
1: 헐. 뭐야?
3: 아니 엄청 큰 거 있어.
1: 야 모 살라.
7: 모 살라.
5: 굿.
3: 와 짜 야 생각보다 무겁다.
1: 무거워요?
3: 무거워 무거워. 오케이 갔다 올게.
1: 아니 아니.
3: 아니 오케이 갔다 올게.
1: 와 된다고? 모살라!
3: 모살라!
1: 모살라! 어디 갔어?
3: 무겁다 무겁다! 와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
2: 아니...
1: 아 이거...
2: 오! 모살라! 몰라!
3: 오! 잘!
1: 우와!
3: 대박이다! 와! 오, 뭐, 뭐, 뭐! 와!
1: 이거 100개씩 해가지고 10번 해야 되겠네, 그러면.
3: 아, 그리고 총계네. 네.
1: 그 100개씩 가야 되네.
3: 어. 일단 어떻게든 뭐. 이게 근데 이게 300개 나면 3번 하면 끝이야. 이거는 들어도 힘들겠다, 그지?

0: 저길로.
1: 오케이.
0: 무겁다. 무겁다. 무거워.
2: What is this?
3: Camila.
0: Camila.
3: Camila. Camila birra.
0: Camila birra.
3: Camila birra.
0: Camila birra. La vida roca. Camila. Camila vida. Camila vida. 효소, 효소, 효모. 효모 같은 거군요. 발효시키는 그런 거군요. 카밀라. 아, 내려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쏘리, 쏘리, 쏘리. 에스파, 에스파.
3: 오케이.
0: 에스파.
3: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
0: 에스파.
3: 에스파.
0: 에스파.
3: 에스파.
0: 이거를 잘라야겠다. 조금이라도 잘 잘못 놓으면 이게 빵이 반죽이 이게 그렇게 돼. 이야! 야! 우와! 이야! 아! 오, 높아, 높아. 오, 높아. 아! 어! 아!
4: 시원시원.
0: 이게 무슨 뜻인데? 이렇게 한 다음에 돈. 어? 어? 와, 나의 땀으로 돈을 벌었다.
5: 무섭지 않아요? 떨어뜨릴 것 같은데?
6: 약간 근데 이게 도로가 다른 도로가 막 차가 오면 좀 힘들어. 사실은 좀 힘든데 차가 없으면 어떻게든 갈 수는 있는 것 같아.
0: 어때? 웬일 아니다.
6: 아, 그래?
5: 이게 하고 있어?
0: 기술이 필요하니까. 아. 내가 하루아침에 한다고 해서 웬일이 아니야.
6: 아니, 아, 그러네. 아, 여기도 기술이 장난 아니야. 어. 이거
5: 얼굴에 일부러 붙인 거야?
0: 아니, 아까 닦아주셨어, 선배님이.
5: 더 붙였는데?
0: 아까 선배님이 닦아줬는데? 아, 여기 선배님들 막 손도 닦아주고요.
6: 아, 그래?
7: 이제 끊어야 돼요. 네, 빨리 끊어야 돼요.
8: 다 فيها ال بتاع كل اللي احنا التصريحات اللي احنا واخدينها.
0: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 시간밖에 못한 거잖아요 오빠.
5: 한 시간도 거의 못했어.
0: 아니 둘은 어디서 끝났어? 나는 반죽 열심히 하고 우리가 원래 천 개 만들으라 그랬는데 한 50개밖에 못 만들었어. 어,
6: 나는 자전거 타고 이제 가려고 이게 연습했고 준빈이는 뭐 안 되니까 그냥
5: 하려고
6: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0: 같은데.
1: 그러면은 솔직히 한 시간은 일했는데 한 시간 임금은 좀 주시면 안 되나?
2: 조금이라도 받으면, 야, 우리 돈이 없거든.
1: 그러니까.
3: 그래도 돈 가지고 이러고 싶지 않은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첫날부터 이거 밥도 못 먹고 일할 순 없잖아. 아직 우리 한참 남았는데.
1: 그러니까.
2: 아. 날씨도 덥지.
1: 사장님이 결정해 주셔야지. 이제.
3: 아니, 근데 우리나라 근로법상 배운 것도 돈 받긴 해요.
2: 아, 그래? 예.
3: 저도 회사 사장이라.
2: 세상을.

0: 야, 이거 주셨다.
1: 200. 220, 240, 250, 260, 270.
0: 아, 270.
2: 많이 받았다.
1: 와, 야, 근데 우리가 한 시간인데.
2: 너무 많이 받았는데?
1: 너무 많이, 이거, 너무
2: 7천
1: 많이
2: 받았는데? 받았는데?
3: 부장님이 계속 같이 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아. 3시간치 원래 일하기로 했던 것만큼 주시네.
2: 진짜로? 아, 안 그래도 되는데.
4: 안 그래도
2: 너무 많은데?
4: 딱 일한 만큼만 받고 싶은데. 근데 너무. 아이, 왜 그래요?
1: 갑자기 뭐야?
4: 갑자기 뭐야?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어 볼게요.
1: 네. 와, 그래도 너무 고맙네. 어.
2: 돈을 쓰니까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낙타고기 한번 먹을까요?
4: 낙타고기?
2: 낙타고기가 고기 중에 제일 저렴하대요, 그나마.
4: 그래?
2: 여기서.
1: 아, 진짜?
2: 물에 갈 수 있는 최선이에요.
1: 아, 그래. 그러면 가자.
2: 거기 이상 힘들어.
4: 가보자, 오케이, 한번. 오케이.
2: 어제 밤에 찾아봤는데 낙타고기가 진짜 유명하대요, 여기가.
4: 딱 봐도 근데 유명해.
1: 어, 근데 보니까 어지러 많이 있긴 있는데. 이때까지 먹어봤어?
4: 한 번도 안 먹어봤어.
1: 너는?
2: 전 한 다여섯 번 먹어봤어요.
1: 너는 맛있었어?
2: 치킨 같은 느낌? 치킨 구이?
1: 아, 그래?
2: 석기는
1: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이런 데는.
4: 그러니까 약간 와, 근데 야. 가격이 있어 보인다.
2: 어제 125 있었고 오늘 번 돈이 270.
4: 야,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거 오빠 우리 이거 한 끼에 돈 많이 태우는 거예요.
2: 가게 엄청 크다, 진짜.
1: 야, 가게가 와. 엄청 큰데. 가게 자체가 좀 희한하긴 희한하네.
4: 되게 특이하다.
1: 와, 야. 이것도, 와, 이것도 와. 엄청 희한하네, 이게.
4: 와, 이렇게 화려해?
1: 와, 코.
2: 뭐냐, 이거?
1: 아니, 여기다가, 밑에다가 불이 집어넣어서 약간.
2: 근데 얼마 할까? 너무 비싸면 못 먹는데.
1: 낙타 고기를 먹어봐니.
2: 자.
5: Hello.
1: 고기는 그냥 뭐, 이상 고기 같은 느낌.
4: 우리 삼겹살집 가면 먼저 기계로 이렇게 불판 닦아주듯이 여기도 약간 그런 스타일로 닦아주네.
5: 어?
4: 내가 해보라고?
1: 어, 일단 이게 다 이렇게. 야, 맛있으면 좋겠다.
2: 나 엄청 놀라.
4: 내가 만든 거다.

0: Spicy?
1: No, spicy. Yeah.
0: Good.
2: Okay. 근데 조금 맵게 해야 맛있는 것 같은 느낌.
0: 고추 좀 더 넣어요, 오빠, 그러면. 오케이. 당황했어.
2: 이거라도 맛있겠다.
0: 이거는 이거랑 싸먹고 얘랑 고기랑 싸먹고.
3: 양이 괜찮네.
2: 괜찮은 것 같은데.
3: 먼저 먹어봐도 돼요, 고기?
0: 먹어.
4: 이렇게 먹을 때 그냥 낫다.
3: 어? 맛있는데?
0: 고기 맛있어.
2: 맛있는데?
3: 아, 베리 굿.
0: 베리 굿.
3: 이게 여기.
0: 근데 이거 숟가락이요. 스푼, 노 스푼? 아, 노 스푼. 아. 어떡해. 어떡해. 야, 이거. 아우, 무지하게 뜨겁다.
3: 아, 진짜 맛있다.
0: 그래?
3: 뭐야? 왜 이렇게 맛있냐? 아, 진짜 맵긴 한데. 좀 맵긴 한데, 고추 많이 넣어서. 이거 밥 반찬이다, 이거. 매콤해가지고.
0: 약간 제육 볶은 느낌.
3: 맵게 한. 밥 싹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0: 왜 그래?
3: 안 돼요.
0: 조심해요.
3: 너무 맵다. 난 재료가 매워서 못 먹겠다.
1: 너무 많이 넣었다, 그제?
3: 너무 형님의 고추 너무 넣은 거 아니에요?
2: 근데 조금 맵게 해야 맛있는 것 같아요.
3: 또 이집트가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가 되게 맵게 먹거든.
2: 아, 그래?
0: 더운 나라가 좀 맵게 먹나 봐.

0: 뭔가 그 알바하면 좋겠다 나는.
1: 뭐 밥을 안 먹으라도 이게 피라미드 안에서 하루 자고 싶더라.
0: 나는 거기 안에서 자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하나인데.
2: 오빠가 피라미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0: 일단 피라미드가 진짜 인간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4500년 전에 만들다 하잖아. 사실은 그때는 그런 기술도 없고. 또 이 500km 떨어져 있는 돌이 가져왔대. 거기서 있는 돌이 아니었어.
2: 아, 그걸 어떻게
0: 근데 그걸 어떻게 가져오지? 근데 500km 떨어져 있는 그거를 큰 거를. 피라미드가 세 개 이렇게 있거든. 네. 그거 위치랑 오리온 그게 있거든.
2: 오리온 자리?
0: 오리온 이게 자리랑 비슷해.
2: 오빠 또 점성술 좋아하거든.
0: 지금 기술이 가지고 있어도 만들기가 힘들다. 차라리 우주인과 만들다 가면 그냥 그게 바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3: 미스테리를 좋아하시네요.
0: 미스테리 그렇지. 나 약간 로망 같은.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누가 만드는 건지만 알게 되면 나는 마음 편한 것 같아.
2: 죽기 전에?
0: 죽기 전에 그거라도 누가 만든 거.
3: 알게 되면 마음 편해.
0: 그거?
3: 아침에 UFO 봤어요?
4: 야, 근데 진짜 이거 얘기할까 말까 그런데 어저께 그 피라미드 있었지 알고 왜? 피라미드에서 그거 나는 영상 좀 찍었거든. 이렇게 찍었는데 UFO가 찍혀있어.
5: UFO?
4: 깜짝 놀랐다 진짜. 이 봐봐 이게 이거면
5: 이거가
2: 오빠 이거 그냥 날파리 아니야?
4: 근데 날파리라면 저
2: 날파리야.
4: 근데 날파리라면 저 우리 쪽으로잖아. 우리 쪽으로 그
2: 그러네,
4: 여기에
2: 그러네.
4: 근데 저쪽에
2: 멀리에 있는 이거가 약간 수상한.
3: 형님이 찍은 거 UFO가 있다는 게 아니야.
0: 여기서 그거 쳐봐봐 그거.
3: 어?
0: 아니 그

0: 야, 근데 이거 끝나면, 야, 피라미드 보러 가자.
1: 좋아요.
2: 뭐, 피라미드?
1: 피라미드 아니에요?
3: 나는 피라미드 안 해. 거기서 자고 싶어.
0: 피라미드 진짜 로망 있지.
1: 우리는 이
0: 피라미드 안에서 뭔가.

0: 옆에 있을 거예요.
1: 그치, 희한하지.
2: 그거 날파리인데?
0: 아니 근데 이게 날파리라고 하는 사람, 근데 날파리라면 저쪽에서 없어.
1: 세상에. 근데 날파리면 여기 렌즈에 있어야지.
0: 렌즈에 있어야 되는 거야.
1: 왜 저기 있냐는 거야, 우리가.
0: 피라미드 옆에 있단 말이지.
2: 그러니까 원근법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 발 앞에 있는 거 아니야?
0: 근데 사람마다 틀리지.
2: 의외로 저는 형님 이런 거 되게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0: 아 그래?
2: 되게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0: 그게 UFO 있다고 하면 차가운 거야? 그게
2: 이해가. 그러니까 UFO가 있어 따뜻하는 거지.
0: 그러니까 아 따뜻한 거야?
2: 아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넘어갈 사람.
1: 현실주의자일 것 같았는데.
2: 현실적인 줄 알았는데 되게.
0: 아니. 나는 있다고. 우리도 우주인데 조금만 있어봐봐. 나온다니까. 조금만 있어.
2: 외계인?
0: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1: 이렇게 넓은 우주에 없을 리가 없어.
0: 뭐 그렇지. 뭐 없다고 하는 친구도 없다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되지. 나는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2: 왜 계속 죽어요?
0: 이번에 그 바다 그거 화석이 바다에 있는 그 화석이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됐대.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 많다.
0: 많지. 세계에서 많이 오니까. 어떻게든 피라미드 안에서 숨어 있으면 하루.
2: 그렇게 한 사람 많대요.
0: 아, 그렇지.
2: 그렇게 해서 경찰서 간 사람 많대요.
0: 아, 그래? 경찰서 가봤자 며칠 정도 있는 거지. 아닌가? 거기서 죽는 거 아니잖아. 우와, 이거 봐봐. 이걸 어떻게 하나씩 가져온다고 말이야. 피라미드 보면서 뭐 당연히 너무 기쁘고 아 이때까지 보고 싶은 거 딱 봐서 너무 기쁜 마음이로서 보고 있었는데 4천 년 전에 그렇게 어떻게 누가 계산하면서 만들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와
0: 제 위에까지 올라가면 어떤 경치인지 아 그거 죽겠네 진짜.
1: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0: 찍지 마.
1: 야.
0: 와와밖에 안 나온다.
1: 아니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2: 저희 안에 뭐 들어갈 수 있는데?
0: 오 들어가자.
1: 신기하다. 가보자. 역시 관광객이 엄청 많아.
0: 네.
2: 시작이다 시작. 시작됐다.
0: 아니. 됐어. 사비도 제일 무서워. 원래 하얀 거는 이거였었거든. 이게 색깔이가.
1: 어디로 가는 거지? 일로 가는 거다. 맞나?
0: 아니야 일로 아니야 일로야 일로. 야 일로 와.
1: 일로 여기다.
0: 들어갈 수 있어? 가자. 큰일 났다. 야, 들어왔네. 오! 이게 좀.
1: 야, 저 끝에 뭐가 있는 거야?
0: 몰라. 이게. 영준아! 야. 대박이야! 야. 와! 오 마이 갓! 이게 말이 안 되겠네, 이거.
1: 영험한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와 대박이야 와 대박이야 대박이야 거기 야 거기는 무조건 가야 돼
2: 여왕의 방
1: 안에 오빠보다 더 피라미드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계속 절해
2: 거기다가 형님이 절 안 했어요?
0: 같이 했지 진짜 인간을 만드는 거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확실히
2: 스핑크스 보러 갈까요?
1: 그래
2: 여행 유튜버들의 성지
1: 아...
0: 어디? 아 여기?
2: 여기 싸우는 곳이에요
0: 아 진짜?
2: 가격으로 저는 이런 거 잘 싸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싸움 죄 없으니까 은지가 한번 싸울래?
0: 어떻게 싸워? 그게 뭐 얼마냐 그거지
1: 뭐라고 할래? 뭐라고 할 얼마면 할 거야? 얼마면 탈 거야?
2: 모르겠어
0: 내 기억에 한 4만 원인가?
2: 그렇게 비싸다고요?
0: 4만 원 정도라고
1: 3 people
3: Yes You go together, three people?
1: Three people?
3: Yes, you want to go this pink is down?
1: 얼마, how much?
3: This is about $25.
0: $25, 그러면 그 3만 원 정도네.
4: 35,000원 사마다.
2: 그럼 그 정도지. 이렇게 말았으면은 엄청 깎을 수 있어요.
5: 한 200.
4: Oh, really? Yes. Okay. 얼마 정도 아까 우리
2: 25불 불렀잖아요. 그럼 5불 부르면 돼요.
4: 5불?
2: 그렇게 하는 거 원래 형정.
4: 세 명에서 50이지.
3: This is the open,
1: 딱 좋은 거.
2: 아니야, 딱 좋은 게 50인데 싸게 불러야 얘네가 중간 값을 찾지. 50을 찾으면은 얘가 60에서 만나요.
1: 그럼 오빠 진짜 낮게 30으로 불러볼까? 30.
2: 봐봐요. 낮게 불 50 가서 큰일 날 뻔.
4: 다 해가지고 40? 40
1: 괜찮은 것 같아. 40를.
2: 아니, 안 돼. 딜을 하지 마. 끝까지 버텨야 돼.
1: 어떻게?
2: 30로 가고 좋고.
1: Sorry, no money.
2: 그 다음 액션이 뭐냐면 나와야 돼.
1: 가는 척.
2: 엄청 작은 거야.
4: 이게 이제 또.
2: 잡으라. 그럼 나와요.
1: 30?
4: 와.
3: No problem.
1: Okay, thank you.
4: 역시.
1: 특이하네.
2: 근데 이집트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뭐 더 해주고 돈 나중에 더 불러. 그래서 여기서 클리어하게 가지고 가야 돼. Brother. 30 달러, right? 1, 2, 3,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Only 30 달러. Clear, okay? Okay, finish, right?
3: Yes, okay.
2: We go to Spinkers, right?
3: Yes.
2: Okay.
3: Come on, please. Hey, sister.
1: Yes.
3: Stop. Right, what? One, two, three. 어, 부캐야,
4: 조심해. 떨어지면 큰일 난다.
1: 무섭다, 오빠. 무섭다. 안 무섭니?
3: Just leave.
2: 나 많이 타봤어.
3: Look, bladder.
4: 호호! 호호!
3: Yes, bravo.
4: 오, 야,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왜, 왜, 갑자기 뭐? 아, 왜 이렇게 높아?
2: 나 많이 타봤어.
3: Look, bladder.
4: 어, 너무 높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3: Okay,
4: 야, 이거 제일 무거워. 야, 이거 왜 이렇게 높냐? 입술 왜 이렇게 키가 커?
3: You ready, lady?
4: 이래서 고기가 맛있었구나, 입질이.
3: Just leave.
4: 자, 이렇게. 조심해.
1: 야, 높다.
2: 진짜 높다.
1: 높다.
2: 형이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하면 안 돼.
1: 혼자 하면 안 돼, 오빠. 오. 오.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2: 승차가 어때?
1: 승차가 불편하고. 아, 뾰족하고, 그러니까.
4: 그러게, 너무 우리가 힘이 주면 안 돼.
1: 오케이, 힘을 풀어.
4: 이게...
1: 야, 왼쪽 피라미드 봐봐. 와.
2: 대박이다.
1: 야, 준비나.
2: 와, 멋있다. 야. 낙타 먹고, 낙타 타고. 낙타 순환시대네.
1: 얘기하지 마.

0: 근데 이게 승차 가면 어우 쉽지 않네.
1: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불편하게 탄다든지야.
2: 근데 그 힘은 별로 안.
1: 그 정도 내릴래? 그리고 내가 볼 땐 걸어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
3: 땡큐,
1: 땡큐. I love Egypt. 오케이. 아, 이게 스핑크스구나.
0: 아, 옆모습. 야, 엄청 크네.
1: 야, 근데 생각보다 다르다, 진짜.
4: 어. 아, 나 처음.
1: 동화책이나 이런 만화책이 나오는 건 다르네.
4: 이리씨, 오케이. 땡큐. 이따가 앞으로.
0: 오케이. 뒤로 중심.
4: 어, 뒤로 완전 뒤로 중심. 중심. 뒤에. 여기서 떨어져야 재밌는데.
0: 준빈이 아까 떨어질 뻔했어.
1: How much?
5: This is for 1,070.
1: 언니 30달러 클리어, 오케이?
0: 33, 36에 16. 아니죠? 339.
1: 오케이. 1,500, 오케이?
5: 500, 오케이.
0: Thank you so much.
1: 틈 주면 안 돼.
0: 오빠, 응? 틈새로 내리자마자 200만 더 달라고 그래.
4: 왜?
1: 더 달라는 게 아니고, 달러니까.
0: 달러니까 그냥.
1: 환율을 갑자기 자기가 올려버린 거지.
0: 아, 부른 거야, 그냥.
1: 그래서
0: 아.
1: 내가 공식 은행 환율도 보여준 거야.
4: 이제 네가 오는 느낌이 와닿았어. 알았어.
1: 아, 이제 알았어요?
4: 이제 알았어.
0: 이제서야?
1: 10일 만에 알았어.
0: 함께 한 지 10일 만에.
4: 우와, 스핑크스 이렇게 보면. 우와.
1: 귀가 스핑크스도 만두귀네요.
4: 오,
1: 형님이랑 똑같네, 귀가.
4: 우리 선배.
1: 선배네.
4: 센빠이,
1: 센빠이.
4: 센빠이네.
6: 응. You are boxing player?
7: Yeah, yeah, MMA, yeah. Oh, really? Thanks.
8: Can I take a picture?
7: Oh, sure.
1: 야.
0: 오빠 봤대?
8: 봤어. 어.
0: 대박, 오빠를 봤대. 와, 20대에서 오빠를 알아봤어.
1: 스핑크스 앞에서.
0: 어.
1: 스핑크스랑 사진 안 찍고.
0: 대박이다.
6: Nobody touch me, please.
4: 내가 사진 찍을 때니까 빨리 찍어 거기서.
0: 네, 오빠 감사해요.
4: 어, 내가 이게 다 여기서 모아야 되니까.
0: 오빠가 지금 다 혼란을. 아까 포즈 이렇게 그 포즈 나 그 포즈 마음에 들어. 1, 2, 3. 오빠 나 한 잔만 더 찍을게요. 시간 좀 더 끌어봐요. 오빠 시간 좀 더 끌어요. 나도 너 이제 따라하려고.
8: Thank you.
7: No problem.
6: My friend.
7: Okay.
1: 이쪽에도 같이 가자. 자리가 맞네.
0: My brother. My brother.
1: 갑자기 뭐.
6: You're welcome. You're welcome.
0: My brother. 오빠 사진 안 찍으세요?
4: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나는. 아, 나 피라미드
1: 거. 아, 완전 피라미드 덕후구나.
8: 피라미드 덕후.
1: 스핑크스는 또 안 찍네.
0: 가자.
1: Bye bye.

0: 뭐야?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
1: 윤주야, 빡세다 오늘. 얘기 말이 안 나와.
2: 말이 안 나와.
1: 와, 끝이 없네.
2: 우리 지금 500원 번 거잖아.
0: 아니지, 우리 1,500원 벌었어.
2: 1,500원.
1: 셋이
0: 기둥이 한 마리 100만 원. 와.
2: 어우. 아파, 아파. 오우. 안 아파요?
1: 물어. 와, 와, 와.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종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가족입니다. Family. 참 마음 따뜻한 주제죠. 자, 일단 세 가지 주제를 저희가 좀 이번 주에 다뤘고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뜻,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에 관련된 표현들. 자, 또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부 간의 뭔가의 어떤 쓸수 있는 표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부부 간의 어떤 표현. 자, 행복한 부부 생활. 자, 이거를 우리가 오늘 주제로 잡았는데요. 자, 부부 간에 서로 존중을 한다든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을 해준다든가, 그쵸? 서로의 어떤 공통 관심사를 개발한다든가,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가지고 서로의 어떤 부부 관계를 돈독히 한다든가, 이런 말들을 오늘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가장 무난하게 여러분 일상에서 쓸수 있는, 그대로 가져다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요세 가지 표현을 일단 가장 먼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일단 부부간에는 서로 충실해야 돼요. 자, 충실하다.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충실하다. 뭐 생각나세요? 충실하다. Faithful. Faithful. 가장 좋은 단어예요. Faithful. 조금 어렵죠? F 발음 때문에. Faithful. Be faithful to each other. 서로에게 충실하는 거죠. 그렇죠? Be faithful to each other. 충실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죠. 서로 이렇게 집중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 그 서로 배신해서도 안 되고 믿음을 깨서도 안 되고 그게 다 뭐예요? Faithful 한 단어로 다 처리가 됩니다. Be

0: faithful to each other. 들어볼게요.
1: Be faithful to each other. Be faithful to each other.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아예 다르게 살다가 이렇게 합쳐야 되는데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도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바꾸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점, 이걸 이제 differences라고 하면 되거든요. 다른 점을 그냥 different의 명사형 differences,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걸 인정, 받아들여야 돼요. Accept, accept differences, accept differences. 쉽죠? 서로의, each other's, 소유격 넣어서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들어보세요.
1: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0: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그쵸?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다. 이거 우리말에 그냥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다른 사람이니까 each other는 서로고 다른 사람이죠. 배우자, 다른 사람. The other person's view. 그 사람 시각에서 보다 혹은 생각하다가 뭐예요? 역지사지죠. 그죠? You should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You should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봐. 역지사지 해봐. 좋은 표현이죠? 되게 쉬워요. 문장이 단어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들어볼게요.
1: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0: 오케이. 자, 그래서 단어 조합하는 게임이고요.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야 된다. 자, 일단은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막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이거 어때요? 그냥 couples 하면 좀 모호하죠, 의미가. couples 하면 그냥 결혼 전에 만나는 커플도 커플이라고 하니까 결혼한 부부 그러면 married couples. 우리는 사실 부부가 결혼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앞에 이게 필요는 없는데 자,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괜찮죠? 들어보세요.
1: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0: 한번 더.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너무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결혼한 부부도 서로 간에 다른 점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더요. 근데 모든 부부간에 그렇죠? 힘든 시기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해볼게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다, 힘든 시기를 겪다. 자, 몇 가지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표현을 찾아보니까 원어민 선생님 빌진하고 잘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딱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엄선을 했어요. 첫 번째. 이거 써보세요. patch라는 단어가 있어요. patch는 뭘 덧댄 걸 patch라고 부르거든요. rough patch가 뭐냐면 뭘 덧댔는데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게 막 울퉁불퉁하다는 게 순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go through a rough patch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요. 잘 지내다가 좀 울퉁불퉁한 시기를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힘든 시기를 겪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 이런 단어들 때문인데 10분 안에 딱 여러분 집중해서 이 정도는 하나 정도 외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Go through a rough patch. Go through a rough patch. Go through, 겪다예요. Go through는 a rough patch. 힘든 시기 겪다. 들어볼게요.
1: Go through a rough patch. Go through a rough patch.
0: 좋습니다. 이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더 일반적인 단어 쓰는 방법. Weather the hard times. 자, 여기 hard times s 붙이면 이것도 힘든 시기인데 견뎌내다 동사가 뭐 endure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날씨란 뜻 아닌가요? 맞죠? Weather. 맞아요. 근데 이 날씨라는 명사가 동사로 쓰면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기하죠? 요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Weather the hard times. Weather the hard times 하면 힘든 시기를 견뎌내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건 여러분이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혼한 부부들도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냈고 견뎌내야 된다. You need to weather the hard times.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들어볼게요.
1: Weather the hard times. Weather the hard times.
0: Alright, very good. 자, 모든 부부는 힘든 시기를 거친다. 자, 누구든 힘든 시기를 거친다는 얘기죠. 다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All couples, 전체를 받아요.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다들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어. 이거죠?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자, 들어볼게요.
1: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0: Okay, very good. 자, 마지막 우리요. 배우자에게 좀

0: 이해심을 갖다. 그다음에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대화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다음에 공통의 취미, 취미생활 하면 너무 좋죠. 같이 운동을 한다든가, 같이 뭘 만든다든가, 같이 여행을 다닌다든가. 자, 이해를 하는 거하고 이해심하고 조금 우리도 다르듯이 이해하다는 우리도 그냥 understand 동사를 쓰면 되는데 이해심은 또 심자가 들어가서 약간 명사 형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understand 누구누구 하면 누굴 이해하다는 얘기인데요.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요 ing가 들어갔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이건 이해심이 많다, 마음이 넓다, 이해심이 좋다 이럴 때 쓰는 말이 be understanding of 사람, spouse 배우자.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이해심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이해가 아니라 이해심은 understanding of 요 형태로 들어볼게요.
1: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0: 자, 그다음 공통의 관심사. 요것을 이야기하다. Talk about은 쉽죠? Mutual interests. 자, mutual fund 할때그 mutual이요. 상호간에 이득이 있을 때 mutual interests라고도 하고, 자, 요 interest가 관심사라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Mutual interests. I'm interested in 어디에 관심 있다라고 할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talk about 말하다, mutual interests. 서로 간에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Talk about mutual interests. Talk about mutual interests. 들어볼게요.
1: Talk about mutual interests. Talk about mutual interests.
0: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의 취미생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utual hobbies. 찾으라는 얘기죠. 가지다라는 얘기가 find mutual hobbies. 찾으라는 얘기가 결국에 찾아서 같이 하라는 얘기죠. Find mutual hobbies. Find mutual hobbies. It's very nice if you can find mutual hobbies.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들어볼게요.
1: Find mutual hobbies. Find mutual hobbies.
0: 좋습니다. 자, 문장 해볼게요. 배우자에 대해 이해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까 understand가 아니라 understanding 나와야겠죠?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이거 그대로 외울게요. 배우자에 대해서 이해심을 가져야 된다. 자,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what? Of your spouse. Of your spouse. 배우자. 남녀 공용이죠, 이 문장은? 남자도 여자도 배우자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들어볼게요.
1: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0: 오케이.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자, 행복한 부부 생활 주제였는데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다.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기억나시죠?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1: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0: 오케이. 하나 더. 힘든 시기 같다. Go through a rough patch. 너무 좋은 표현. 들어볼게요.
1: Go through a rough patch. Go through a rough patch.
0: 맞아. 이해심을 갖다. Understanding 쓰는 거. 그죠? Understand가 아니라 understanding.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해가지고 이해심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부간의 어떤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표현들 같이 좀 만나봤고요. 오늘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 되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단톡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다르면 좀 해볼게요. admire, admire. 네, 여기서는 admire도 나쁘지 않은데 admire라고 더 많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 같이 해볼게요. admire, admire. Very good. Okay, admire는 뭔가 칭찬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뭔가 감탄하며 우러러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그 사람 멋있다. 이런 게 admir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장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don't admire that man.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Admire, 칭찬하다, admire.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나는 그를 우러러보지는 않아. 좋게 보지 않다라는 말이죠.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이거는 난 당신의 열정을 정말 존경해. 우와, 되게 멋있어. 당신 열정 정말 멋있어.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그래서 뭔가 우러러보면서 와, 그 사람 멋져 멋져. 이게 admire입니다. 그래서 admire 단어 안에 존경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덜 부담스러워요. 듣는 사람도 덜 부담스럽고 그냥 admire. 와우, 이런 느낌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자, 우리는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멈췄어. 네, admire는 뭔가 이제 감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 admiring the nature.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네,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볼게요.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네, 다음 단어는 respect입니다. 네, respect, 존경하다. 자, 발음은요, R-E로 시작하지만 발음은 I처럼 발음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respect 이렇게 하면 힘을 너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re, 그 다음에 spect. S-P-E-C-T는 한 음절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respect, respect, respect. 네, 강세가 어디 들어가죠? 네, spect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re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짧게 해주셔도 돼요. respect, respect. Very good. Okay, respect는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 중요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때 respect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dmire는 뭔가 좀 감성하는 느낌이고 respect는 훨씬 더 진지하고 좀 무거운 느낌은 있습니다. 자,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don't respect that man. I respect him as a father. You deserve to be respected. Respect. 존경하다. Respec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don't respect that man. 나는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오, 되게 무거운 느낌이 있죠?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뭔가 되게 중요하거나 높은 분인데, 나는 그 사람 존경하지 않아. I don't respect that man.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respect him as a father. I respect him as a father. 나는 그를 아버지로서 존경해. Okay? 그래서 뭔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I respect him as a father. I respect him as a father. 물론 조금 더 가볍게 I admire him as a father. 이거는 좀 더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I respect him as a father. 존경합니다.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You deserve to be respected. Okay? 친구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너무 좀 못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존경받을 만해요. You deserve to be respected. 그래서 너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하고 뭔가 사귀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친구가 말할 수 있겠죠. You deserve to be respected.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You deserve to be respected. You deserve to be respected.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admire. 이거는 뭔가 칭찬하다에 더 가깝고요. 뭔가 감성하면서 뭔가 우르르 보면서 막, 우와, 멋있다. 오, 좋다. 정말 괜찮다. 막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admire.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admire 같은 경우는 뭔가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다가 이 respect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admire 단어를 추천하고요. respect는 이거는 그냥 존경하다. 네, 그만큼 진지하고 무거운 단어니까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respect 같은 admire는 누구나 다 admire 할수 있고 뭔가 그냥 자연을 admire 할 수도 있고 물건들도 아니면 뭐 등등 다 이렇게 admire 할수 있는데 respect는 뭔가 중요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respect 단어를 정말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는 또 나이가 더 있는 사람을 respect 단어 많이 쓰겠죠. Admire, respec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Well done. Okay,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메가쌤 안녕하세요.
1: I think I misunderstood what you said.
0: I said 메간 선생님 안녕하세요.
1: Oh, okay. 안녕하십니까? I'm so sorry. How can I misunderstand what you said when you always say that?
0: Yeah, I always say the same thing.
1: Yeah.
0: 메간 선생님 안녕하세요. So there can't be any misunderstandings. And that is
1: this week's topic.
0: Coincidentally, this week's theme. Uh-huh.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오해인데요.
1: 네,
0: 오해와 관련된 간단한 인트로를 준비해봤고요. Mm-hmm. 준비도 아닌 그냥 즉석에서 해봤습니다.
1: Yeah, I just 자, tried it.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를 해볼까요?
1: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articular topic, which is good communication can prevent misunderstandings.
0: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1: Of course.
0: 소통을 잘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오해를 막을 수 있어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Mm-hmm. 먼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블루인스 씨인데요.
1: Right.
0: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블루인스 씨,
0: 나와주세요.
2: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0: 네, 오해를 피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문장 전체를 같이 읽어볼게요.
1: So Bluen said,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0: 네,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이라고 했습니다. Mm-hmm. open 하면 열려있는 걸 말하는데요.
1: Of course.
0: Open communication, 열려있는 소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mm-hmm. 또 open communication은 숨김이 없다는 걸 말해요.
1: Yeah, so you're not hiding anything, just every little thing. It's like, I don't like that shirt.
0: you don't?
1: Okay, no, it's
0: 네.
1: just an example.
0: 네,
1: but you don't hide anything.
0: 숨김 없고 transparent, 투명한 거를
1: yes.
0: open communication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mm-hmm. open and honest, 뭐 거의 같은 거예요.
1: Of course.
0: 그래서 열려있고 숨김 없고 솔직한 소통이 is so important to me, 저에게 정말 중요한데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Mm-hmm. 그게 정말 많은 오해를 avoid, 피하게 해준다고, yeah. 즉 네, 예방해준다고 mm-hmm.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Mm.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1: So, how about we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mean, you don't mind confrontation if it gets your feelings out.
1: 그렇죠.
0: Right?
1: 네, 필요하면 불평하는 것도 그러니까 좀 부딪히는 편인가요? Mm-hmm. Okay.
0: She says about herself, I'm definitely the latter because there is no way I can keep such negative emotions to myself.
1: 저는 분명히
0: The latter. Latter.
1: Latter라고 하면은 후자를 말합니다. Mm-hmm. 그리고 반대가
0: Former.
1: I'm the former, mm-hmm. I'm the latter. Mm-hmm. 의외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Mm-hmm.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후자인데 because there's no way mm-hmm.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Mm-hmm. I can keep such negative emotions to myself. Mm-hmm.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혼자만 갖고 있을 수는 저는 없거든요.
0: Right. Okay,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n fact, I think it's very unproductive to keep it to yourself and just to think about it and come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by yourself without incorporating the other party.
0: In fact, I think it's very unproductive to keep it to yourself.
1: 지금 keep it to yourself, keep something to myself mm-hmm. 이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m-hmm. keep 하면 가지고 있는 건데 keep it among ourselves가 아니고 to myself니까.
0: Yeah, to yourself. You 네. don't tell anyone. But 네. if you keep something among yourselves, you guys are not telling other people.
1: 그래서 keep 자체가 비밀 같은 거, 사실 같은 거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지만 mm-hmm. to myself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in fact, I think it's very
0: unproductive.
1: 네.
0: unproductive.
1: 비생산적인 것 같대요. To mm-hmm. keep it to yourself. 마음속에 그냥 혼자만 나 기분이 나쁜데 그걸 말하지 않는 거죠. Mm-hmm. 담아두는 게 비생산적인 것 같아요. Mm-hmm. unproductive 예문 볼까요?
0: For example, you could say today was very unproductive. I 오늘은, didn't get any task done.
1: 오늘은 비생산적이었어.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자주 더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0: We use it a lot. Yeah. Today was a very unproductive day.
1: 물론 productive day라고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0: yes.
1: 오늘은 별로 한 게 없다 아니면 많은 걸 이뤘다라고 할 때 productive 아니면 unproductive 쓸 수 있어요.
0: She says next, and just to think about it and come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by yourself without incorporating the other party.
1: 포함하다.
0: Incorporate.
1: Incorporate. 그래서 여기에 같이 넣는 거. 여기서는 지금 incorporating the other party. Mm-hmm. The other party, 다른 파티가 아니고 상대방을 말합니다.
0: Yeah, the other person. And in this case, you could even say including the including, other party instead.
1: Including the other person이라고 했으면 yeah. 더 쉬운 표현이 됐을 텐데요.
0: Yes.
1: Incorporating도 좋은 표현이었고 the other party. The party involved, mm-hmm. 뭐 당사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0: Yeah.
1: 상대방. 그래서 the other party는 아무튼 그 상대방을 말하는데 mm-hmm. 상대방을 포함시키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는 말은 상대방과 대화도 안 나눠보고 mm-hmm. 결론을 내리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incorporate 예문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0: All right. For example, many new feature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device.
1: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그 장치에 포함되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Mm-hmm. 그리고 incorporate라는 거는 그 설립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우리가 그 회사 이름으로 많이 봐요. Mm-hmm. 보통 INC하고 점이 찍혀 있어요.
0: Yeah, like Megan Inc. Megan Incorporated.
1: 네, 원래는 incorporated, 설립된이라는 그 분사인데 그거를 줄여서 Inc라고 하죠. Megan Inc. 현우 Inc. 이렇게 회사 이름 지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고요. Mm-hmm. 그래서 just to think about it, 혼자 생각하고 come to all sorts of 온갖 종류의 false conclusions.
0: Yes.
1: 그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잘못된 결론들이겠죠. Uh-huh. By yourself, 혼자서.
0: Yeah.
1: Without incorporating the other party.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서 계속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unproductive, 비생산적이라는 전체 문장이었습니다.
0: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 think the core of any healthy relationship, regardless of whether that's a friendship or a romantic relationship or even in a working environment, I think the core of it all should always be open, honest communication.
0: I think the core of any healthy relationship
1: 제 생각에 the core, 핵심 mm-hmm. of any healthy relationship mm-hmm. 어떤 관계든 간에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다음 문장
0: mm-hmm. Regardless of whether that's a friendship or a romantic relationship or even in a working environment.
1: Regardless of whether 하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whether that's a friendship 친구 관계든지 or a romantic relationship mm-hmm. 연인 관계든지 or even in a

0: 흐트러짐이 전혀 없이 굉장히 아주 구조가 좋아요. 네.
1: I think so as well.
0: 불필요한 내용도 없었고 빠진 내용도 없었습니다.
1: I think it's a great sentence as well. How about we move on to the next part?
2: And there's no reason why a situation like this needs to be awkward. You, as long as you are approaching that person in an respectful and an open manner, hopefully that same respect will be given back to you as well.
1: And there's no reason why a situation like this needs to be awkward.
0: 그리고 there is no reason why. Why는 안 써도 의미는 동일할 겁니다. There's no reason a situation.
1: Yeah.
0: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Mm-hmm.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뭐 이래야 할 이유는 없다. A situation like this needs to be awkward. Mm-hmm. Awkward는 뭐 어색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불편한 거. 그래서 mm-hmm. 이런 상황이 불편할 필요는 없어요.
1: Mm-hmm. She says next. You, as long as you are approaching that person in a respectful and an open manner.
0: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었을 때 혼자만 담아두지 말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꼭 불편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as long as you are approaching that person, 그 사람을 어떠어떤 태도로 접근하기만 하면, 대하기만 하면 그 태도는 원래 이제 in an 하고 뒤에 어떤 모음이 들어가는 말을 생각했다가 아마 뒤에 나오는 open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in an 어를 안 바꾸고 그냥 right? respectful 했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다음에 open manner, 숨김 없는 태도로 대하기만 한다면
1: She says, hopefully that same respect will be given back to you as well.
0: 내가 먼저 예의를 갖추면 hopefully 바라건대 that same respect, 그 똑같은 존중이 will be given back to you as well. 나한테도 올 거예요.
1: Perfec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So just in case all of it is just a misunderstanding, both of you can save yourselves a lot of time by not bottling feelings up and coming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1: So just in case all of it is just a misunderstanding.
0: All of it, 그 모든 것, is just a misunderstanding. Mm-hmm. 그 모든 건 다 오해일 뿐입니다. Mm-hmm. 라는 문장 앞에 just in case가
1: just in
0: 붙으면
1: case.
0: 혹시 이럴 수도 있으니까 Just in case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말이 뒤에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 그 모든 게 오해일 수 있잖아요. 지금 나 기분 나빴지만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고요?
1: You can. Both of you can save yourselves a lot of time by not bottling feelings up and coming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0: 기분이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나빴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대요. You can save yourselves, 둘 다. A lot of time, 많은 시간 아낄 수 있는데 뭘 함으로써? 두 가지입니다. By not bottling feelings up. 그러니까 뭐 하나둘 합쳐질 수 있겠죠. 그 감정을 다 억눌러 두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여기서는 연결이 이렇게 되죠. By not coming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1: Yes.
0: 그래서 감정 억누르지 않고 온갖 잘못된 결론들에 도달하지 않으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오해를 하지 않으면.
1: Of course.
0: All right.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When you have an issue with someone or when there's been some sort of misunderstanding, are you the type of person to keep it to yourself and bottle it all up? Or are you the more confrontational type? I'm definitely the latter because there is no way I can keep such negative emotions to myself. In fact, I think it's very unproductive to keep it to yourself and just to think about it and come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by yourself without incorporating the other party. I think the core of any healthy relationship, regardless of whether that's a friendship or a romantic relationship or even in a working environment, I think the core of it all should always be open, honest communication. And there's no reason why a situation like this needs to be awkward. As long as you are approaching that person in an respectful and an open manner, hopefully that same respect will be given back to you as well. So just in case all of it is just a misunderstanding, both of you can save yourselves a lot of time by not bottling feelings up and coming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처음으로 나오는 패턴은 keep something, 무언가를 to oneself 하면은 자신만 알고 있고 비밀로 하는 걸 말하고요. 두 번째 패턴은 there is no way I can, 제가 뭐뭐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There's no way, 방법이 없다라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interview. 네, 시노이가 질문을 하는데 Will I use VR in the future? 자, 미래에서도 VR를 쓸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쓰고요. 사실 오히려 앞으로 미래에서는 더 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here we can see what astronauts experience on the moon. 자, 우리는 우주 비행사가 달에서 경험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에서. 그리고 여행도 가능하고요. 많은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와우. 오케이. 그리고 또 이런 장갑. 특수한 장갑이 있는데요. It says here that you have gloves to let you interact with the VR in front of you. 장갑을 딱 끼면은 이 느낌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도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러면은 와, 우리가 정말 그 상황에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눈도 그렇고 막 느끼기도 하고. 오케이. 자, let's continue reading. What is augmented reality? Augmented reality, or AR, is the way you see your world, but just a little different. AR uses the world around you to show you how real or even fantasy objects might look if they were right next to you. A clever camera that uses AR can work out how, for example, a bear might look in your room. It sees your floor space and uses maths to work out how big that bear might look in your room and puts it on the screen. Okay. 자, this is a new reality. What is augmented reality? 네, 이거는 한국말로는 증강현실이죠. That is our first vocabulary today. 자, 그래서 이 증강현실, 이게 뭘까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 So, augmented reality is the way you see your world, but just a little different. 자, 우리가 보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 거실이 있네요. 그렇지만 이 거실에 곰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augmented reality. 현실과 가상이 섞였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섞으냐면요. 이 AR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it sees your floor space and uses math. 뭐 바닥 공간을 봐서 막 수학을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 물건을 이 특히 여기에서 곰을 딱 거기다 놓으면은 정말 곰이 이렇게 거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 되게 특수한 기술이네요. All right, so let's look at stop and think. In this picture, which object was likely created with AR? 자, 이 사진에서 AR로 만들어진 거는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쉽죠? 네, 곰인가요? 아니면은 소파, 카우치일까요? 네, 당연히 곰이죠. Right? Okay, let's move on.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R and VR?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allow you to see virtual objects. But VR is an entirely virtual world. It's not real. Whereas AR shows you the real world with things added. AR과 VR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자, VR is an entirely virtual world. 자, 우리 두 번째 단어 entirely, 완전히. 네, VR는 완전히 가상 세계예요. All of it. 네, 다. 하지만 AR는 네, shows you the real world with things added. 자, AR는 이 VR, 자, virtual reality하고 현실하고 섞인 거죠. Right? That's AR. 그래서 게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는 다 virtual reality, 어떤 거는 augmented reality. So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but let's go ahead and read that one more time. Will I use VR in the future? Yes. VR is going to be even more popular in the future. Today, it's used for games, but tomorrow, it could be used to see what astronauts experience on the moon or to travel around the world, all from your own home. You might even meet dinosaurs with VR when the technology is ready. One day, you might even have gloves to let you interact with the VR in front of you. What is augmented reality? Augmented reality, or AR, is the way you see your world, but just a little different. AR uses the world around you to show you how real or even fantasy objects might look if they were right next to you. A clever camera that uses AR can work out how, for example, a bear might look in your room. It sees your floor space and uses maths to work out how big that bear might look in your room and puts it on the screen.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R and VR?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allow you to see virtual objects. But VR is an entirely virtual world. It's not real. Whereas AR shows you the real world with things added. Okay, so 여기까지. We're going to finish reading here. And so now we know the difference, Tab.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이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봤죠? All right, good. So we're going to finish this book next time. So please join me again. Take care, everyone, and see you soon. Bye.
1: Safe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2: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3: 그런 거 없어도 돼.
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봐!
2: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1: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3: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 버스 온다.

0: 그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 편이니 내 편이니 파트 1 한 적 있었어요.
1: 그쵸 기억나요.
0: 네. 근데 좀 일찍 들어오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오히려
1: 나쁘지 않지. 오. 그렇게 하는 거 좋지.
0: 맞아요.
1: 그래서 좀 약간 마음 상했었죠.
0: 살짝 마음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오늘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1: 궁금합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지금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1: 남편은 원래 남의 편이어서 또 남편이란 말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그것도 남의 편이다, 뭐, 이런 것도 영어로 할수 있으려면 오늘,
1: 오, 그러네요.
0: 배워봐야 됩니다.
1: 한번 이런 걸로 딱 흡수해가지고, 약간 우리

0: 부부 토크할 때 써먹으면 좋겠네요.
1: That's right.
0: 네.
1: 자,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1: 도전!
0: 아니,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2: In English, remember? Practice English.
0: You say bad think, bad idea. Not bad idea. You
2: not
0: say.
2: Bad.
0: 그렇지.
2: Not bad.
0: 그러니까 what does that mean?
2: Well,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Being late?
2: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If you're 10 minutes early, you're not late.
0: Okay. Oh, okay. 10 minutes early. Okay.
2: Yeah, yeah, yeah.
0: 자기 이제 뭐 과장님 편인 거야? 둘이 짝짝꿍 한 거야, 이제?
2: Sorry?
0: 둘이 한 편이야? You and my boss?
2: Yeah.
0: 둘이 fighting, okay, and 공격, attack me?
2: Oh, fighting against you?
0: Yes.
2: Well, I'm on nobody's side.
0: Hmm?
2: Well, I'm on nobody's side.
0: Nobody's side?
2: Not your boss, not you, nobody.
0: But you like my boss.
2: No.
1: 사실은 그 회사에서 그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이가 네. 안 좋아졌다면서요?
0: 단절.
1: 맙소사.
0: 소통. 자, 네.
1: 그래서 너는 내 편이니 나는 누구 편이야 이런 거 솔직히 쉽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맞아요.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올 정도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트레이닝을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4: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3: Are you on her side now?
4: Well, I'm on nobody's side.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지금 되게 업셋된 거예요.
0: 그치.
1: 나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0: 그쵸. 네. 비빌 언덕에다가 이렇게 비벼보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스 편을 들어버리니까.
1: 그게 맞는 말일지언정 뭔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1: 그렇죠. 예.
0: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여기서 끊을까요?
1: Okay.
0: 네.
1: That's good.
0: It's not a bad... 생각. 우리 그때 배웠었는데요.
1: That's right.
0: 생각. Bad... 아이디어입니다.
1: Perfect.
0: Yes.
1: All right, IDEA. Mm-hmm. All right, so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Mm-hmm.
1: 그쪽을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편을
0: 네.
1: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0: 네.
1: 자, idea. 그렇죠. 오. 전에도 나왔지만 생각, 아이디어, 감. 우리가 외래어로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제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A로 끝나는 단어들을 자기도 모르게 R 사운드 넣는 거. idea 이거
0: 네.
1: 하지 않기로 했었죠.
0: 네네.
1: 자, 그것만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Idea, idea,
0: idea,
1: idea. 좋아요. 자, 지금 보면요,
0: 네.
1: bad idea가 나왔잖아요.
0: 음?
1: 이 bad idea,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뭔가 좋은 생각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때 bad idea, that's fine.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굉장히 extreme하게
0: 네.
1: 극단적으로 가는 거를 좋아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심지어 더 강력하게 형편없는 아이디어다.
0: 아,
1: 어떻게 쓸 것 같아요?
0: 아, 완전 끔찍하다.
1: Uh-huh.
0: Yes, I know. 테러블.
1: 스펠링 불안불안했어요.
0: 불안해요.
1: 자, 보겠습니다.
0: Mm-hmm.
1: You got it. Alright. 그래서 무조건 원어민들은 그렇게 쓴데 이거가 아니에요.
0: 네.
1: 다 주관적인 거기는 하지만 그런 성향이 좀 많아요.
0: Mm-hmm.
1: 그래서 that's a terrible idea. 그러면 정말 형편없다 이런 뜻을 또 가질 수가 있겠고요.
0: 네.
1: 자, 여기 보세요. What do you mean? 한 다음에 그냥 문장을 깔았죠.
0: 네.
1: It's not a bad idea라니.
0: Mm-hmm.
1: 자, 일단 What do you mean? mean이라는 게 의미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0: 네.
1: So what do you mean? 그러면 의역하면 뭐예요? What do you mean?
0: 무슨 의미야?
1: 아, 무슨 의미야? 무슨 말이야? 이건 원어민들이 여기까지만도 많이 쓰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 기분 나쁜 얘기를 왠지 한 거예요.
0: 그쵸.
1: 그래서 What do you mean? 이렇게 쓰는데 뭐뭐라니 What do you mean? 하려면 그냥 뒤에
0: 문장이 하나 더 오네요.
1: 맞아요.
0: 어허.
1: 평소문을 그냥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do you mean? 여기까지도 좋은데
0: 네?
1: 여기서 평소문 더해서 뭐뭐라니 무슨 말이야. 자, 여기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0: 네.
1: what do you mean도 좋아요. 근데 부드럽게 연음 연습을 해서 얘를 플랩을 좀 내서 리을 비슷하게 해도 부드럽습니다.
0: 진짜 연음 내서 말씀하실 때 하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1: 쑥 넘어갈 수 있죠.
0: What I mean 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So what do you mean 해도 되고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좀 부드럽게 하는 거. 네, 한번 네. try 해볼까요, 여러분들? 네. Okay.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0: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1: 오, 좋아요. Okay, so what do you mean, 평소문? 뭐뭐라니, 무슨 말이야? 약간 업셋한 느낌으로.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 못 온다고? 무슨 말이야, 못 온다니.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일인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일단 어떻게 해요?
0: What do you mean?
1: 너 못 온다니.
0: You don't come.
1: You don't come? You can't.
0: You can't come.
1: 올 수 없는 거니까요. 네.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이 얘기는 바로 전에 I'm sorry, I can't come to your party.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0: 너무 속상해요.
1: Right. 자, 이번에는 자 보세요. 친구가 너 뭔가 좀 통통해 보이는데 근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라 그럴까 귀여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네. 언어적으로 그게 오해가 된 거예요.
0: 소통이 그래서, 그렇죠.
1: 자, 그래서 무슨 말이야? 내가 통통하다니. 자, 통통한 거 형용사로 혹시 아세요?
0: 통통하다? Chubby.
1: 맞아요.
0: 아하.
1: Fat은 뚱뚱한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0: 조금 부정적이죠.
1: 그런데 사실 chubby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맥락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그거는 아니에요. 외모 평가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자 무슨 말이야?
0: What do you mean?
1: 내가 chubby하다니.
0: I am chubby.
1: That's it. Chubby 형용사예요. Right? So,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ubby라고 하는 것은 좀 통통한 네. 정도의 느낌. Alright, 그래서 아기들한테 아 chubby, 뭐
0: 치익해서
1: 뭐 보리 그런 건 괜찮은데 아 상대방한테 하는 건 조금 실례될 수 있죠. 그렇죠?
0: 네.
1: Alright, so 중요한 거는 What do you mean? 하고 질문을 또 넣는 것이 아니라 평소문 어순으로 가주라는 거.
0: 네.
1: 그리고 여기서 보통 쉬지 않아요. 보통은 매끄럽게 이어가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Okay? So,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0: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1: 자, 부드럽게. What do you mean I'm chubby?
0: What do you mean I'm chubby?
1: 그냥 왜냐면 이러면 나 뚱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자, 이번에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뭐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데 이랬을 때 약간 업셋 해가지고
0: 오케이.
1: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1: 자, 이러면서 자, 이랬을 때
0: 대답이 잘해야 돼요. 대답 잘해야 돼.
1: MBTI에서 약간 네. T 성격인 것 같지 않아요?
0: 어떡하죠? 아, 이러면은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1: That's right.
0: You don't have to being late.
1: 늦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0: 아, 참. 예. 생각 자체가 네. 예, 조금 다르네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 늦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1: 걱정.
0: 예. So you don't have to worry. 겠네요. Worry.
1: Okay.
0: Worry. 근데 칸이 좀 길죠? worry 다음에는 항상 따라오는 about을 한번 넣어줘 봅니다.
1: 얘는 무조건입니다.
0: 예.
1: 자, 저번에 이제 worried 하면 걱정하는이라는 형용사고요.
0: 네.
1: Worry는 동사예요.
0: 동사.
1: Okay. So you don't have to worry. 그 다음에 about being late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 Perfect.
0: 오우.
1: 자, worry, 걱정하다. 이 동사 여기까지만 알면 좀 아쉬워요.
0: 네.
1: 물론 worry에서 끝나는 문장들도 있겠죠.
0: 네.
1: 예를 들어서 don't worry. 거기서 끝이잖아요.
0: 네.
1: 근데 도대체 뭐에 대해 걱정하는지를 쓰려면 about 그쵸. 무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해석에 대한 건데요. 우리말로는 내 걱정하지 마 이러지
0: 네.
1: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고 안 하잖아요.
0: Uh-huh.
1: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about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써봐야 돼요 그냥.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걱정하지 마 방금 한 거. 내
0: 네.
1: 걱정하지 마. 이거는 직역하면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0: Don't worry about me.
1: 그렇죠. Don't worry me 이거 아니라
0: 네.
1: Don't worry about me.
0: Yes.
1: 자 그런데요. 이 about 뒤에 명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ing가 올 수도 있어요.
0: 아하, 그쵸, 이렇게.
1: Right.
0: Yeah.
1: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late 하는 것에 대해
0: 걱정 안 해도 된다.
1: 그렇죠. 자, 방금 제 being late 활용해서
0: 네.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늦는 거 걱정하지 마. 사람들 다 늦어. 거기
0: 그래.
1: 어차피 이러면서 늦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0: Don't worry about being late.
1: 그렇죠. Don't worry about being late.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왜냐면 비동사랑 형용사를 섞은
0: 그러니까요.
1: 케이스이기 때문에
0: 네.
1: right 뭐 don't worry about 뭐 failing 뭐 이런 식으로 뭐 동사에 ing를 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0: 실패하는 거 걱정하지
1: 가능합니다. 예.
0: 네.
1: alright. 네. so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1: don't worry about me.
0: don't worry about me.
1: don't worry about being late.
0: don't worry about being late.
1: 자, 그리고요. 여기서 물론 뭐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이거 you don't need to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0: 네.
1: 오늘은 좀 확실한 거 가져왔거든요.
0: Okay.
1: 자, 이거 볼게요. don't have to. 이 don't have to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0: 응?
1: 하지
0: 할 피,
1: 않아도
0: 안 와도
1: 없다. 안
0: 된다.
1: 와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0: 네네.
1: 굳이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0: 응.
1: So, 늦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0: 응.
1: 일찍 오면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된 거죠.
0: 그걸 누가 모를까요?
1: 네, 굉장히 저도 매우 매우
0: 예.
1: 화가 나 있어요. 네.
0: 예.
1: 자, 예를 들어서 너 그거 안 먹어도 돼. 야,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 나 이거 만드는데 2주밖에 안 걸렸어. 이러면서 약간
0: 꼭
1: right?
0: 먹어야 된다고요?
1: 아, 너 그거 안 먹어도 돼. 어떻게 할까요?
0: You don't have to eat that.
1: 그냥 you don't have to eat that. You don't have to eat it. Right? 이런
0: Get it.
1: 식으로. 자,
0: Yes.
1: how about this? 주어 바꿔 볼게요.
0: 네.
1: 그녀로 바꿀 겁니다. 그녀는 안 와도 돼. 아, 굳이 안
0: 아.
1: 와도 돼. 그녀는 안 와도 된다.
0: Oh, she doesn't have to come.
1: 그렇죠. She 3인칭 단수니까 don't 아니라
0: Doesn't.
1: doesn't. Perfect.
0: Yeah.
1: Alright. 자,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You don't have to eat it.
0: You don't have to eat it.
1: She doesn't have to come.
0: She doesn't have to come.
1: That's right.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언급을 하긴 했지만 don't have to는 사실 뭐말 필요 없다라고
0: 네.
1: 해서
0: Don't need.
1: 오케이. 니 뒤에 뭐 하나 빠졌죠?
0: 뭐가 빠졌죠? Need to.
1: 뭐 하나 빠졌죠? 너무 쿨한데요? 맞습니다. You
0: 네.
1: don't need to do something. You don't have to do something. 큰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0: 네.
1: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이 있기는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늦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은. Righ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1: That's it.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빗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1: 오케이. 자,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이거 딱 들었을 때 화가 확난 거예요.
0: 네.
1: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0: 오, 그치,
1: 아, 어떻게 이럴
0: 그치.
1: 수 있어? 이러면서.
0: 그치. Are you on her side? 그쵸.
1: 쉬운 거를 그냥 비워뒀습니다.
0: 그러네요. 이제부터, 이제. 이제니까,
1: 이제.
0: now. 그죠?
1: 정답? That's it, that's it. Okay? 자, 이거는 왜냐면 덩어리 표현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해놓은 것뿐이에요.
0: 네.
1: 자. 누구의 편이다. 벌써
0: 아,
1: 감이 오지 않아요?
0: 사이드, 사이드.
1: 사이드,
0: 네,
1: 사이드.
0: 사이드.
1: 어느 쪽에 있다이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right, 비동사를 써요. 뭐 she is, he is, 뭐 are you 이런 식으로
0: Yes.
1: 해서 비동사 쓰고 나서 on someone's side 하게 되면 누구의 편이다. 편인 상태인 겁니다. So,
0: 예.
1: 예를 들어 그런 거 이쪽 나눠 가지고 우리가 편을 가른다고 칠게요.
0: 네.
1: 그러면 그쪽 위에 가서 같이 서 있는 거죠.
0: Mm.
1: 그렇죠? So I'm on 어디 사이드 간다든가 저기 사이드 간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너 마유의 편이야? 그러니까 너는 마유 쪽에 서 있니?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0: Are you on my side?
1: That's right. Are you on my's side? 마유의니까 마유's apostrophe
0: My
1: s
0: side.
1: 있어야 돼요.
0: Yes.
1: 자, how about this? 나 이제 너의 편이야.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봐.
0: 그래서 박쥐
1: 그죠?
0: 스타일.
1: 그래서 나는 이제 너의 편이다.
0: I am on your side now.
1: 그렇죠. I'm on your side now.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Right. So
0: 좋아요.
1: 얘는 side라고 하는 거 앞에는 on이라는 게좀 정해져 있어요.
0: 네.
1: Okay. So on someone's sid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on Mayu's side?
0: Are you on my side?
1: I'm on your side now.
0: I'm on your side now.
1: There you go. 질문도 해볼게요. Are you on her side now?
0: Are you on her side now?
1: Yeah. 그래서 과장님이 여자분인 것 같아요. 헐
0: 예.
1: 쓴거 보니까.
0: 그죠,
1: 그쵸?
0: 그죠.
1: Right. 자, 이랬을 때 당황하고, 아,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0: 그렇지.
1: 느낌 왔어요,
0: 이제
1: 이제.
0: 오면 어떻게 해요,
1: 너무
0: 느낌이?
1: 늦었어요, 그래서.
0: 아이고, 참.
1: 아무 편도 아니, 근데 이것도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아니야, 너의 편이야 해야 되는데
0: 그렇지.
1: 아무 편도 아니야. 지극히 MBTI T 성격.
0: 거의 무슨 심판 느낌으로 저지 같아요.
1: That's right.
0: Well, I'm on side. 그럼 아무 편도 아니니까 아무도 약간 이런 느낌. Nobody.
1: 아무도 아닌 거.
0: Nobody, nobody but you. Nobody side.
1: 아, 굉장히 명곡이죠.
0: 네.
1: Right, so well. I'm on nobody's side. 이런 느낌.
0: 네.
1: 맞는지 보겠습니다.
0: Oh.
1: Perfect. Nobody.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정말 애매한 단어.

0: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또 한번 연기도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자, 일단은 무슨 말이니?
1: What do you mean?
0: 그게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라니?
1: It's not a bad idea.
0: 자, 그러면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니,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1: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그쵸. 실망한 거죠. 아주 좋았습니다. 자,
1: 네.
0: 이번에. 너못 온다니 무슨 말이야? 자, 너 무슨 말이니?
1: What do you mean?
0: 내가 올수 없다니.
1: You can't come.
0: 자, 합쳐서 한번 자연스럽게. 아니, 너못 온다니 무슨 말이야? 오,
1: Oh, what do you mean you can come?
0: I
1: 오,
0: like that.
1: 자연스러웠어요.
0: 오히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게 낫죠, 그쵸?
1: 네.
0: 자, 세 번째도 나눠서 해보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1: 응?
0: 아니, 내가 통통하다니 무슨 말이야? 자,
1: 네?
0: 너 무슨 말이니?
1: What do you mean?
0: 내가 통통하다니.
1: I am chubby.
0: Chubby.
1: Yes.
0: Right? 자, 그럼
1: Chubby.
0: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기분이 약간 상했어요. 아니, 내가 통통하더니 무슨 말이야?
1: What do you mean I'm chubby?
0: I'm chubby,
1: 응.
0: right?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1: Yes.
0: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What do you mean I am chubby? Very, very nice. 자, 두 번째는요. Be on
1: One
0: 누군가의 side, right? 요거 활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소리 안 내면 의미가 없어요. 아시죠?
1: 맞아요.
0: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넌 그녀의 편이니, 이제? 그녀의 편이니, 이제?
1: Are you her side now?
0: 자, 그녀의 사이드야가 아니라 사실은 직역하면 에 있니니까 올라갔으니까 전치사
1: 아, yes. 오늘 빼먹었군요.
0: yes 다시 한번
1: Are you on her side now?
0: there you
1: Oh,
0: go
1: yes.
0: 아니 처음에는 당연히 전치사 날아가고 관용사
1: 그죠.
0: 떨어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it's
1: 네네네.
0: okay 자두 번째 너 마유 편이야 넌 마유의 편에 있니
1: Are you on Mayu's side?
0: 그렇죠 are you on Mayu's
1: Mayu's
0: side.
1: side?
0: 그게 더 말이 되죠, 그렇죠? 그
1: 네네.
0: 사이드 면 안에 위에 올라가 있다.
1: 네네.
0: 자, 세 번째요. 나 이제 내 편이야. 아까 미안해. 뭐 이러면서,
1: 오,
0: right?
1: 착하다.
0: 너의 편이야.
1: I am on your side now.
0: Now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1: Yes.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on her side now? Are you on Mayu's side? I am on your side now. Okay. 아, 오늘 목소리도 딱 벌써
1: 네.
0: 느낌이 오거든요. 목소리도 좋고요. 연기력도 분명 여러분들 잘해주실.
1: 자신감 있는
0: 예.
1: 모습 진짜 너무 좋아요.
0: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Very,
1: 네네.
0: very nice.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3: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2: Are you on her side now?
3: Well, I'm on nobody's side.
0: 네, 오늘 정말 너무 잘해 주셨고요.
1: 네.
0: 미션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요?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슬그럽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4: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1: Are you on her side now?
4: Well, I'm on nobody's side.
1: Okay.
4: Okay.
1: I see.
0: Great job, you
1: 정말
0: guys. 진짜
1: 잘하셔.
0: 너무 잘하셨어요. You
1: 네.
0: guys nailed it.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1: 네. 엄청난 아이디어군 하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an idea!
0: 그렇죠. What an
1: 였습니다.
0: idea. 근데 물론 이제 원하시면 What a great idea. 이런 거
1: 그쵸.
0: 형용사 넣으셔도 돼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Be on one's side.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너는 피터의 편이니?
1: 오.
0: 너 피터 편이야? 요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마이쌤 입장에서 상처받을 수
0: 아, 상처
1: 있죠.
0: 받았어요.
1: 네, 여러분들 여러 번 영어 문장을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important. Okay?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우리 엄마의 사랑의 참견 파트 1입니다.
1: 아, 말이 이쁘다. 사랑의 참견.
0: 사랑의 참견. 엄마가 사진을 보고서 뭔가 참견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1: 아, 엄마가 참견은 하지만 사실 그게 뭔가 잔소리고 내가 하려는 무언가에 개입하려는.
0: 근데 오늘은 느낌이 좀 이런 걸 수 있어요. 그 누구니? 그 사진에 그 사람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거는 이제 뭔가 연애 관련돼 있거나
1: 혹시 내 사위감이니? 뭐 이런 느낌.
0: 그렇죠. 그런 사랑의 참견. 이걸 한번 영어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직장 동료예요. 아,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느낌인지
1: 꼭
0: 알겠죠?
1: 지나치게 가요,
0: 그러니까
1: 엄마들은.
0: 누구니 뭔가 이렇게 너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게 되겠죠?
1: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죠.
0: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을 봤는데 이 남자의 눈빛이 뭔가 심상치 않다.
1: 너무 쳐다볼 때
0: 너를
1: 있잖아요.
0: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일을 또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1: 그렇죠.
0: 아,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Handsome guy.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그냥 직장 동료예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2: Sorry?
1: company friend.
2: Company
1: Company friend.
2: friend?
1: Yes. So, no worries.
2: No worries.
1: Don't worry.
2: Why is he smiling at you?
1: Smile?
2: Why is he smiling at you?
1: 아유,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2: Huh?
1: Like seaweed? Seaweed?
2: Seaweed?
1: So,
2: Lot?
1: handsome guy.
2: No.
1: 아니야. Just, 내가 재밌어서.
2: 어?
1: 그런 거야, 엄마. Don't worry.
0: 아이고, 오히려 더 오해가 커졌다는 또 품을 들었습니다.
1: 부끄럽네요.
0: 그렇죠. 이런 뭐라 그럴까, 엄마와 뭐 자녀,
1: 부모님,
0: 뭐 아니면 뭐 아빠와 자녀 이 사이의 대화 좀 매끄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그쵸.
0: 예전에는 너무 딱딱한 느낌의
1: 뭔가
0: 대화였다면
1: 친하지도
0: 이제는
1: 않고.
0: 좀 공감 가는 내용이잖아요.
1: 그쵸,
0: 솔직히 말해서
1: 그쵸.
0: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관심 갖고 참견하는 느낌.
1: 친구처럼.
0: 네, 그럴 때쓸수 있는 정말 캐주얼한 표현들.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배우실 수 있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Why is he smiling at you?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쵸, 딸이 이렇게 전화기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1: 그쵸, 힐끗힐끗.
0: 이렇게 본 거예요.
1: 이렇게.
0: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1: 네,
0: 거죠.
1: 어머님께서, 잘생긴 남자라고 말한 걸 봐서 마음에 안 들진 않아요.
0: 아, 괜찮았던
1: 약간
0: 거죠?
1: 마음에 들어왔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who is this? 원래 우리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0: 맞아요.
1: who is this handsome guy? 이 잘생긴 사람.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아하.
1: In your 셀카. 그쵸?
0: 그렇죠.
1: 그러면은, 여기 셀카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은, 셀프니까,
0: 아하. 아하.
1: 셀카.
0: 셀카. 자, 요즘에는 이게 소셜미디어에서 말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1: 셀캠인가?
0: 아,
1: 셀캠?
0: 이렇게.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kim. 라이. 정답은 셀피. 들어봤죠?
1: 너무 들어봤죠?
0: 소셜 미디어에서 이게 어느 순간 단어가 퍼지

0: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0: 예전에는 무조건 아, 셀프 카메라구나 이렇게 사실
1: 네.
0: 콩글리시처럼 생각을 하게 돼서 아,
1: 맞아요.
0: 줄여서 그냥 셀카 했었는데 그건 이제 한국에서만 쓰게 되는 거고요.
1: 네.
0: 이제 그거 요즘에 글쎄요. 어린 친구들은 거의 안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셀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셀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1: 네.
0: 자기가 자기를 찍는 거죠. 자, 참고로 셀카를 찍다라고 동사로 표현한다면은 뭘 넣으면 될까요?
1: 셀카를 찍다.
0: 네, 아무리 명사 알아도 동사 모르면 의미 없죠.
1: 테이크
0: 테이크.
1: 어 셀피겠네요. 예.
0: 오케이. 테이크 셀피. 맞습니다.
1: 오.
0: 이거는 당연히 슬기 씨가 사진 찍다라는 표현을 알아서 그래요. 그렇죠?
1: Take a photo, take a picture.
0: 그렇죠. There you
1: 네.
0: go. 사진 찍다라고 할때 테이크를 쓰게 되기 때문에 셀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1: 네.
0: 셀피 여러 장 찍으면 take selfies. S를 쓰면 되겠고요.
1: 예.
0: 자, 그리고 이 잘생긴 남자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단어 못 썼어요. 잘생긴 거.
1: Handsome.
0: Handsome, right? Handsome, 잘생긴이라는 뜻 맞습니다.
1: 네.
0: 하지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handsome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남자한테만 좀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1: 아,
0: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예.
0: 그거 말고 조금 중립적으로 그냥 외모가 좋은 그래서 잘생긴도 되고 뭐 예쁜도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1: 그런 게 생겼네요.
0: 그렇게 생겼습니다. 좋아 보이는이거든요.
1: 좋아
0: 좋은이
1: 보이는
0: 뭐예요? 좋은,
1: 굿.
0: 굿,
1: 예.
0: 보이는.
1: 아, look good. 예,
0: Look good.
1: look good. Yes. look good.
0: Alright, 자, look good 아니라
1: 왜?
0: 형용사로 good
1: 아.
0: looking입니다. good해 보이는.
1: 아, good looking.
0: Look good은 뭐냐면 동사예요.
1: 오,
0: You look good.
1: 좋아
0: He
1: 보인다.
0: looks good. 이거는 look 보인다, good 좋아 보인다.
1: 네.
0: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형용사가 아니죠. 형용사로 쓰려면 good looking in. 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1: 예.
0: So good looking king은 남자, 여자한테도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뭔가 뭐 물건이라든가 그런 게 좋아 보인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요. 아주 기본적인 그 패턴이 하나 나와 있죠.
1: 네.
0: Who라는 게 나왔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Who are you? 이것만 써봤다면 이거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이
1: 네.
0: 가능해야 됩니다. 주어가 누구야? 얘기할 때 Are you만 나올 리는 없잖아요.
1: 그쵸.
0: 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일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right? 그거에 따라 비동사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Right. 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자면, 그 사진에 이 여자애는 누구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뭔가 질투하는 느낌. 질투하는 느낌.
1: 네.
0: 자, 이 여자애는 누구야? 그럼 뭐라고요? 그냥 이 여자애 누구야?
1: Who is the girl?
0: Who is this girl?
1: 예.
0: 그 사진에.
1: Who is this
0: 그
1: girl
0: 사진 안에.
1: in the
0: In
1: picture?
0: the picture. 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들은 누구야? 어떻게 할 거예요?
1: Who are they?
0: 그렇죠. Who are they?
1: 네.
0: Right? 지금 보면 이게 누구냐에 따라 비동사도 같이 바뀌어야
1: 바뀌어요.
0: 되겠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Who are you? 이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제.
1: 그쵸.
0: 그래서 다양하게 바꾸는 연습을 해 주시고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1: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0: Who are they?
1: Who are they?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0: 아, 잘 됐을 때
1: 예.
0: 오히려 와! 막 이러면서 아, 그냥 직장 동료예요. 뭐 지나치게 생각하지
1: 제
0: 마세요.
1: 생각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넘겨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신
0: 아,
1: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네번
1: 예.
0: 틀렸군요.
1: 그래서 항상 레파토리가 아우 그냥 누구예요? 그냥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Alright.
1: That's just a coworker. Don't 생각하지 마세요. Don't 지나치게 생각하다. 이거 지나친 거는 항상 오버가 들어갔어요.
0: 오버했다.
1: 예.
0: 아, 예.
1: Overthink it.
0: 오.
1: Overthink.
0: 아하.
1: 근데 이게 동사겠죠?
0: One word로
1: 예, one word로
0: overthink it?
1: 해야 될것
0: Okay,
1: 같아요.
0: so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Okay. 맞습니다.
1: 우와!
0: 많은 분들이 이걸 본인이 써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1: 아닌 것 같은
0: 근데
1: 거예요.
0: 실제로 overthink라는 one word로 된 동사가 있어요.
1: 그러면은
0: 네.
1: 얘도 과거일 때 overthought이 돼요?
0: 근데 보통 과거로는
1: 안
0: 쓰지는 않는
1: 쓰는구나.
0: 편이에요. 오케이? 근데 뭐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overthink가 지나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너무 넘겨짚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다른 뭐 이성 친구와 걸어가는 걸 봤는데 혹시 쟤네들이 사귀나 뭐부터
1: 맞네,
0: 뭐
1: 맞네.
0: 기타 등등등등등 overthink 너무 아니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든가 걱정을 많이 한다든가 할 때
1: 맞아요.
0: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So overthink something 지나치게 생각하다. 자 그리고요 그거를 하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1: 하지 말라고.
0: 그래서 문장 어떻게 출발했죠?
1: Don't.
0: Don't. Right? Don't. 하고 동사를 쓰게 되면은 그 행동 하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엄마, don't overthink it.
1: Yeah.
0: Right? Okay.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삼키다가 뭔지 아세요? 그 삼키다?
1: 삼키다. 삼키다가 eat 말고 있죠?
0: 네. 이건 먹다죠. 어. 삼키다. S로 시작하는데 이건 알아둬야 되긴 합니다.
1: 아, swallow.
0: Swallow. 그러면 뭐 강아지든 네. 아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어 그거 삼키면 안 돼 삼키지 마 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1: 네.
0: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삼키지 마라.
1: Don't swallow it.
0: 그렇죠. Don't swallow it. 이런 식으로 혹시 오버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아는 거 있어요? 오버하다?
1: 오버하는 거?
0: 네. 실제로 우리 아 이렇게 오버했어. 너무 과도하게 뭐 오버하지 마.
1: 오버, 자, 오버가 아니겠어요, 오버?
0: 이거 이번 기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바로 go overboard라는 뜻이었습니다.
1: 아, go overboard?
0: Overboard, yes. 자, 그러면 오버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Don't go overboard.
0: 그렇습니다. Don't go overboar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무리해서 뭐 너무 꾸미려고 뭐 오버를 하지 마.
1: 과하게 하지 마.
0: 네, 그렇습니다. 너무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go overboard,
1: yes.
0: 지나치게 하지 마.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overboard. 이번 기회 swallow, go overboard, 둘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아무튼 그 행동 하지 마라.
1: 음흠.
0: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Don't swallow it.
1: Don't swallow it.
0: Don't go overboard.
1: Don't go overboard.
0: 자, 이거 어떨까요?
1: 네.
0: 긴장하지 마. 아유, 이렇게 긴장해.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1: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Don't be nervous.
0: Yes.
1: Wow.
0: Don't be nervous.
1: Yeah.
0: 이제는 뭐 이런 트릭에는 그렇게 씩 걸리지도 않아요.
1: 나는 자신 있어.
0: 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동사 말고도 비동사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1: 그렇죠. 형용사랑 같이.
0: 형용사랑 쓸 때는 항상 so don't be nervous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1: 네.
0: 자 여기서 보세요. That's just 그 사진에 있는 사람 가리키면서
1: 네.
0: That's just a coworker예요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0: co-worker가 직장 동료인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를 더 공부하시면은 이 단어도 볼 수 있어요. colleague 이라는
1: colleague?
0: 단어. 들어보셨나요?
1: 대학 친구예요?
0: 아, 그거는 college. college 그 friend가 아니고요.
1: 예, 예.
0: 이 colleague 이것도 사전으로 찾아보면
1: 예.
0: 뭐 동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1: 그래요?
0: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굳이 만약에 차이를 둔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게 더 격식 느낌도
1: 네.
0: 있기는 있지만 코워커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colleague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도 될 때가 있지만 같은 회사가 꼭 아니어도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이 같이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면 둘이 같이 colleague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 동료로. 이해하셨나요?
1: 네네.
0: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이긴 하지만
1: 더 범위가 넓네요.
0: 예, 하지만 네. 캐주얼하지가 못해서 이걸 회화에서 많이 쓰죠.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1: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0: 자, 이랬을 때
1: 네.
0: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정해져 있는 억양이죠.
1: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0: 아니, 와, 비브라토까지 네. 완전 들어갔네요.
1: 그렇죠. 야, 엄마들은 좀 약간 이렇게 또 과하게
0: 노래화.
1: 네, 저도 엄마가 되어 보니까 왜 엄마가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0: 이제 음이 막 나오네요.
1: 맞아요. Why is he 왜 그가 미소 짓고 있을까? 너한테.
0: 그렇죠.
1: 그러면 여기에 미소니까 박장대소 느낌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smile 갈게요. Smile at you.
0: 진짜 막 웃는 거 그건 더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쵸. 뒤에서 사진 딱 보니까 약간 미소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엄마한테는.
1: 그렇죠. 네. 따뜻한 미소면은 이거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0: 오케이. 관심이 더 많으세요.
1: 엄마 그렇죠? 눈이 100%예요. 오케이.

0: Why is he smile at you? 맞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좋았는데.
1: 어? 네.
0: ing 써야죠. 왜요?
1: 왜요?
0: 앞에
1: is.
0: 그쵸.
1: 아.
0: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사진 속에서 왜 그가 너에게 한참 미소 짓고 있니?
1: 있을까?
0: 이렇게 썼기 때문에 비동사 네. ing를 여기서 걸게 됐습니다. Smiling. 네. So smile 이거는 진짜 하하하 소리 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렇죠?
1: 네.
0: 그거는 뭐예요? 하하하 소리 내는 거.
1: Laugh.
0: Laugh, right? 얘는 이런 미소 짓는 거.
1: 어.
0: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같이 덩어리로 가주면 좋아요. Smile 뒤에
1: at.
0: at.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에게 미소 짓다. 오케이, okay? so 미소를 받는 사람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Yeah.
0: Right. So for example, 나한테 미소 짓지 마. 이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미소 짓지 마. 어떨까요? 하지 마. 이것까지 넣었어요.
1: Don't smile.
0: 나한테.
1: At me.
0: At me.
1: Yeah.
0: Don't smile at me. Right. 뭔가 둘이 지금 싸운 거예요.
1: 그렇죠.
0: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1: 그렇죠.
0: So hey, don't smile at me.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1: 비웃는 것도 아니고.
0: Yeah.
1: 네.
0: How about this? 진행형 여러분 한번 같이 써볼게요. 비동사 ing.
1: 네.
0: 너 그에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갑자기 카페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뭐 딴 남자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냥
1: 네.
0: 기분이. 그래서 너 그에게 미소 짓고 있니?
1: Are you smiling at him?
0: 아, smile. 스파게티라고 들었어요.
1: Smiling at him.
0: 그렇죠.
1: Yes.
0: Are you smiling at him? 이러면서 기분 나쁜 것도 표현도
1: 그쵸.
0: 가능하겠죠.
1: 왜냐면 꼭 딴 사람 보거든요. 그럴 때 이거 써주면 좋겠다.
0: 아, 그렇습니까?
1: Are you smiling at him? At her?
0: At her,
1: yes.
0: 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Don't smile at me.
1: Don't smile at me.
0: Are you smiling at him?
1: Are you smiling at him?
0: Alright. 자,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네. 오히려 laugh를 쓰면 의미가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smile at은 누구에게 미소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1: 네.
0: 하지만 laugh at은 어떤 뜻이 될 수 있을까요?
1: 뭔가 약간 조롱거리가 되는 느낌이 나요.
0: 맞아요.
1: 오.
0: 이 laugh at은 원래 사실은 항상 그런 조롱의 뜻은 아니었어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laugh at something or someone 하면 그거에 대고 웃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Oh, she laughed at my joke. 그러면 내가 농담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웃어줬어.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1: 그쵸, 그쵸.
0: 하지만 사람에다가 대고 쓰면 보통은 뭔가 비웃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 사람에 대고 하하하 웃는 거기 때문에. So 여기서는 왜 그가 너를 비웃고 있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읽어볼게요. Why is he smiling at you?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자, 이랬을 때 아,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는 느낌으로
1: 네.
0: 아,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1: 아, 뭐가 묻어서 뭔가 귀여워서 웃는 거다. 그것도 좋아하는 건데.
0: 어, 그런가요?
1: 네. Maybe I had something on my 얼굴.
0: 네.
1: 이겠네요. 그죠?
0: Alright. 자,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Maybe
0: 오케이, 그래서 maybe
1: 네. 그리고 something.
0: 오케이.
1: Okay. 예. 그리고 on my face 하겠습니다.
0: 오케이. Okay. 항상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연습을 하세요. 슬기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1: 네.
0: 그렇고 너무 문장이 길면 스스로 헷갈리게 됩니다.
1: 맞아요.
0: Okay, so maybe I had something. 어디에?
1: On my face.
0: 정답.
1: 네.
0: 되겠고요. 얼굴에 뭐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 얼굴에 뭐가 묻어있다.
1: 예.
0: 나 여기에 뭐 묻었니? 이런 묻어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묻어있다 뭘 써야 되지? 고민 엄청 하시는데
1: 맞아요.
0: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아하.
0: 내 얼굴 면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 On 전치사까지 썼잖아요.
1: 네네네.
0: 그렇죠? Right? So, 저는 아예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Have something on one's face.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이 되면 something 대신에 실제로 뭐가 묻어있는지를 써도 되겠고요. 바꿀
1: 네.
0: 수도 있겠고요. 누구의 얼굴인지도 바꿀 수 있겠죠.
1: 그쵸.
0: 이렇게 해서 응용을 사실 해봐야 됩니다.
1: Yeah.
0: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 얼굴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다. 나로 삼았잖아요.
1: 네.
0: 이번에는 이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너 얼굴에 뭐 묻었어. 너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러면 넌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1: You had.
0: 너의 얼굴에.
1: You have.
0: 뭔가를.
1: Something on your face.
0: 그렇죠. Hey,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이러면 얼굴에 뭐가 묻어있다. 자, 질문형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것도 남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나 얼굴에 뭐 묻었어? 자, 그거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니?
1: Do I have?
0: 뭔가를.
1: Something?
0: Do I have something? 자, 내 얼굴에.
1: Something? On my face?
0: On my face. Exactly.
1: 와.
0: 이거 진짜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1: 네.
0: Right.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있는 사람을 뭐 네. 자기 친구랑 해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쵸. Hey, hey,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뭐 이런 식으로 예. 물어볼 수 있겠죠.
1: 응용함을 하나 갈게요. Yeah. Do I have something on my teeth?
0: 어, 그럴 때는 in을 보통 이제 쓰게 돼요. 그렇죠.
1: in이 좋겠네요.
0: 고춧가루 right there. Yeah.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1: This is on fire.
0: right. yes. Okay, so 이렇게 해서 얘도 요 정도로 나눠주면은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1: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Mm-hmm.
0: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1: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0: There you go. 자, 그러면은 또 주어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자, 주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얼굴이라 그랬죠?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이마에 뭐가 묻어있다.
1: 아.
0: 이마가 영어로 뭘까요?
1: 이마 알죠, 저.
0: 뭘까요?
1: Forehead.
0: 어, 앞쪽의 머리입니다.
1: 네.
0: 앞머리예요, 앞머리. 네, 네, 네. 자, 그녀는 뭔가 가지고 있다.
1: She has something.
0: Something. 그녀의 이마에.
1: On her forehead.
0: 그죠? On her forehead. She has forehead. Something on her forehead.
1: Forehead.
0: 이렇게 하면 뭔가가 뭐 묻어있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붙여놨을 수도 있고요.
1: 네.
0: Something like that, right? Okay, 마무리로요. 요거 나왔어요.
1: Maybe.
0: Maybe. 얘는 확신이 커요?
1: 없어요. 아, 거의.
0: 뭐 없다기보다는 뭐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maybe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느낌을 썼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걔보다 강한 게 바로 probably. 얘는 이거는 우리말로도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란 느낌에 더 가까워요.
1: 아.
0: 그래서 확신이 probably가 더 세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1: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난 일이니까 had를 썼네요, 오늘은.
1: 네.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he smiling at you? Why is he smiling at you?
0: 미션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1: 네.
0: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1: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0: 그렇죠. 자, 두 번째.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2: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0: Why is he smiling at you? Why is he smiling at you?
2: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Ne, 직접 따라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정말 정말 베이직하고 중요한 거죠.
1: 네.
0: 얘는 누구니? 저 사람은 누구니? 라고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1: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입에 또 안 붙어요.
0: 그럼요.
1: 네.
0: 소리 내는 거랑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1: 맞습니다.
0: 자, 한번 가볼게요. 쟤네 누구야?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해볼게요.
1: 네.
0: 그들은 누구야? 쟤네 누구니?
1: Who are they?
0: Who are they? 이거 엄청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외국에서
1: 예.
0: 무슨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근데 막 무슨 뭐
1: 촬영 같아.
0: Like 촬영 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 누구야 할 때
1: Who are they? Oh, who are they?
0: 알겠죠? 자, how about this? 약간 질투의 느낌으로.
1: 네.
0: 사진에 이 여자애는 누구야?
1: 이
0: 여자애는 누구야? 일단
1: Who is she?
0: 이 여자애.
1: Who is this girl?
0: Alright. 그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1: In the picture.
0: Alright. 자, 세 번째.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야? 자,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야?
1: Who is this handsome guy?
0: Handsome guy. Okay, 너의 셀피에.
1: In your selfie.
0: 그렇죠.

0: in your selfie.
1: Mm-hmm.
0: 같이 읽어볼게요. Who are t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Very nice.
1: Yeah.
0: 자, 다음 볼게요. 아, 누군가에게 미소 짓다. Smile. At 써주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갑니다. 나한테 미소 짓지 마.
1: Don't smile at me.
0: 그죠? Don't smile at me. 이렇게. 너 저 남자한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넌 그에게 미소 짓고 있니? 진행형으로.
1: 그죠? Are you smiling at him?
0: Him? 그죠? Him?
1: Yes.
0: 뭐 그녀면 her?
1: her?
0: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Are you smiling at him right now?
1: 네.
0: 뭐 이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자, 이거를 직역을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왜 그는 미소 짓고 있지? 너에게.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At you. 그죠? Right?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Don't smile at me. Are you smiling at him? Why is he smiling at you? 오, very, very nice.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Why is he smiling at you?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4: Oh,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3: Why is he smiling at you?
4: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3: What?
4: Mm.
3: No.
4: Oh, 그게 하지 마요.
3: Nothing on your face.
0: 아,
1: 와,
0: good job, you guys.
1: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라는 문장이었죠? How much is it to fix it?
0: How much is it to fix it?
1: 제가 right. 잘못 말했네요.
0: How much is it?
1: How much is it to fix it? 마음이 급해요.
0: 동사 원형 넣는 것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who, 그 다음에 MREs, right? 주어에 따라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쓰면 주어는 누구야? 라는 기본적인 질문이 완성이 됩니다.
1: 네.
0: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사진의 이 숙녀분은 누구야? 사진의 이 숙녀분은 누구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o we are doing business or actually English interviews. 뭐 아직까지는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Because we don't have a job. But we're going to get a job because I'm going to teach you how to do well on your English business interview. So the question is, 자, 이게 질문이에요. 자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And so what do you say?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a possible answer. 저는 EBS 여자대학교에 입학해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특정 장소에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데려다 줬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준 거예요? 누가 특정 장소에 데려다 줬나요? 라는 그 누구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누가 그 장소에 데려다 줬어요? 라고 그 사람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o took you to 장소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누가 집에 데려다 줬어요? 라는 질문, Who took you to 장소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who took you to 장소, 이 장소를 다양하게 넣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 질문은 누가 데려다 줬느냐라는 후에 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핵심 패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워다 주다 혹은 데려다 주다 라고 얘기를 해서 특정 장소에 탁 하고 데려다 주는 거는요, take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A라는 주어가요, B라는 대상을요, 그 C라는 특정 장소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라는 거를 주어, take, 대상, to,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과거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주어라는 A라는 사람이요, B라는 대상을 C라는 장소에다가 데려다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ake의 과거는 took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took, 대상, to, 장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그 B라는 대상을 C라는 장소에다가 A가 데려다 줬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A라는 대상을요, 아예 질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것으로요? 누구라는 걸로요. 그럼, 누가 B라는 대상을 C에다가 데려다 준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는 who, took, 대상, to, 장소인데 이번에 B라는 대상을요 상대방으로 한정 지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who took you to 장소라고 얘기를 해서 누가 너를 C라는 장소에다가 데려다 준 거니?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다가 다양한 거 넣어가지고요. 야, 너를 대체 누가 데려다 준 거야, 그 장소에?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첫 번째 문장입니다. 누가 회사에 데려다 주셨어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누가 당신을 회사에 데려다 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니까 who took you to 장소인데 장소 회사 넣어서요. who took you to work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o took you to work 한 번만 더. 시작. Who took you to work? The office 혹은 the company. 다양하게 넣어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 Who took you to work? 누가 회사에 데려다 줬습니까?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은요? 그쵸. Airport입니다. 근데 airport 앞에는 여러분이 더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요. Who took you to the airport?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준 거예요? 라는 질문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took you to the airport? 한 번만 더. 시작. Who took you to the airport? 해서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Who took you to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here 있습니다. 그런데 그 there 앞에는요.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쵸? to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who took you to there 이라고 얘기를 해서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to를 빼서 거기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o가 아예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who took you there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어요? 정말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o took you there? 한 번만 더. 시작. Who took you there?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준 거예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집을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집이라는 거는요. 하우스라는 것도 있지만 집으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Come back hom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린 친구들은 이 come back home 이거를 모를 텐데 come back to home이 아니고 come back ho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집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to를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Who took you to home이 아니고 who took you home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 부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took you home? 한 번만 더. 시작. Who took you home? 해서
누가 집에

0: 내려다줬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도 to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누가 당신을 그 장소에다가 데려다 줬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who took you to 장소인데 거기나 집에는 to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배웠습니다.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Who took you to work? Who took you to work? Who took you to the airport? Who took you to the airport? Who took you there? Who took you there? Who took you home? Who took you home?
0: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라는 질문. 그죠. Who took you to the airport? 라고 물어봤다면, 지금까지는 걸어서 데려다 준 건지, 버스로 데려다 준 건지, 차로 데려다 준 건지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떻게요? 누가 공항에 차로 데려다 준 거예요? 라고, 운전해서 데려다 줬다.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take 대신에 dr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물어봐야 되니까 drive에 과거를 넣어서 who drove 대상 to 장소로 얘기를 하면 누가 그 대상을 장소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줬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who drove you to the airport라고 물어보면 누가 당신을 공항에다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drove you to the airport? 라고 얘기를 해서 take 대신에 drive라는 동사도 쓸 수가 있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누가 회사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라는 질문. Who took you to work?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으로 혹은 거기로 회사로 이렇게 특정 장소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로라는 건 아직 안 배웠었어요. 그쵸? 그러면 누가 여기에다가 데려다 준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로 여러분이 한정지어서 얘기를 할 때는요. take이란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데리고 오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bring이라는 동사를 써야 돼요. 요게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데리고 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bring을 쓴다라는 거 기억해서 과거로 물어봐야 되니까 Who brought you her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brought you here?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 대상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습니까? 누가 집에 데려다 줬습니까? 이런 질문들 Who took you to 장소?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딱 하루 한 문장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완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Have you ever run a marathon before? 자, 42.195를 맨 처음부터 생각하고 끝나면 그때가 제일 좋을 텐데 그런 기분으로 가면 완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중간 러닝 하이를 느끼면서 아, 내가 구름 위를 뛰어가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느낌을 받으시면 완주가 가능하죠. 자, 똑같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난 다음에 그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즐거운 매일매일 내가 행복의 에너지를 얻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문장 하나를 하더라도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게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게 문맥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가 중요하지. 아, 그거 나왔던 거 빨리 영어로 뭐지 확인하고 싶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불평 좀 그만하고. 지금은 이제부터 뭔가를 할 때라고 핵심이 뭐뭐 할 때야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때다? 시간이겠죠. 그래서 it's time to. It's time to. 이렇게 쓰시면 돼요. 특별히 앞에 관사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A time, the time 필요 없고요. It's time. 뭐뭐 할 시기이다라는 뜻이에요. It's time to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불평 그만하라. 그 다음에 무언가 해야 될 때다. 요거의 출발점이 잡혔죠? This is the starting point.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가서 더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스텝 안에서는 이 앞에 나왔던, 그렇죠, 어감을 가지고 개를 살려서 직접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The first round. 멈춰야 할 때야, 축하할 때야, 잊을 때야, 시작할 때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죠. 이런 표현들. 그죠? 야, 이제는 멈춰야 될 때라고 사람이. 안 돼, 안 돼, 안 돼. 멈추다가 어려울 것 같지만, 에, 우리 뭐라고 그래? 가다가. Stop! 자, 그래서, hey, stop it! 그만해!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그래서, It's time to stop.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You better stop. 그렇죠? 노래. 샘 브라운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It's time to stop. 축하할 때야. 유후후! 느낌 살리셔가지고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분. 그때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It's time to celebrate. 바로 이거죠? It's time to celebrate. It's time to celebrate. 됐죠? 자, 그 다음에 잊을 때야. 잊어. 이렇게. 자, 그래서 it's time to forget. 이거 주의하세요. forget 아니고요. 이렇게 놓는 게 포기는 거고요. 얘는 forget. forget이에요. 그래서 for 하고 뒤에 액센트 있습니다. forget. it's time to forget. 할수 있겠죠. 자, 맨 마지막에 시작할 때야 it's time to start 아니면 it's time to begin.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time to begin. 됐죠? 자, 네 가지인데 역시 보고 읽으시면 여러분이 아니, 솔직히 이런 문장 열심히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리지만, 뭐, 다 찾아보시면, 전에 못 봤던 문장인가요? 단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요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얘를 가져갈 것인가?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저는 정답을 갖고 있고, 여러분은 모르니까 다 외우고 써서 내가 반복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you're wasting your time.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t's now or never. 지금 하셔야 나중에 다른 기회가 올것 같지만 오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는 그만하셔야 될 때예요. 자, 오케이. Your turn. 네, it's time to stop. 저를 보고 계신 거 맞죠? 여기 아니고. 자, 두 번째는요. 자, 축하해야 될 때야. Your turn. It's time to celebrate. 되셨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는 잊어야 될 때라고. 자, 그래서 it's time to forget. 맞습니다. It's time to forget. 자, 네 번째는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할 시간입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It's time to begin. Begin. Forget. 둘다다 뒤에 액센트가 있군요. 요걸 가지고 한번 좀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into longer sentences. 불평은 그만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라고 스텝 2의 첫 번째 문장인데요. 앞에 반은 해결하셨잖아요. 뭐뭐를 그만하다 뭐예요. It's time to stop. 됐죠? 예, 그래서 됐고요. 하던 동작을 멈출 수 있지. 미래에 할 동작을 지금 멈출 수는 없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진행 중인 동작을 멈춘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ing가 나오면 그거 하던 동작을 멈추다는 뜻이에요. 뒤에 to가 나오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했던 걸 멈추다는 뜻이고요. 이게 헷갈리면 뜻만 보세요. Time to stop complaining. 불평을 멈출 때이다. It's time to stop eating. 먹는 걸 멈출 때이다. It's time to stop swimming. 수영을 멈출 때이다. It's time to stop watching. 보는 걸 멈출 때이다. 이렇게 바꾸니까 쉬워지셨죠? 취미도 많이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라고 and 하라고 do something. 그래서 it's time to do something.

something을 줄여서 and로 연결한 거죠. 저를 보세요. It's time to stop complaining and do something.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너의 졸업을 축하할 때라고. 뭘까요? It's time to celebrate. 그렇죠? 그래서 celebrate 다음에 바로 졸업이면 your graduation. 생일이면 your birthday. 축하할 일 한 100개만 써보세요. 그러면 100가지 연습하시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It's time to celebrate your graduation. 자,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 잊어야 될 때라고 약간 느낌이 살짝은 충고할 때 쓸 수 있겠죠? It's time to forget.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 forget the past 되지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해서 about을 쓰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It's time to forget about the past. 그렇죠? 예, 이제는 now까지요. It's time to forget about the past now. It's time to forget about the past now. 되셨죠? 앞에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두 가지 버전으로 시도해 봅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say goodbye with this dialogue. 자, 불평은 그만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라고. 자, 반응이 뭔가요? 자, 반응은요. 바로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해. 자, 그럼 가볼까요? 무엇인가 해야 될 때다. It's time to stop complaining and do something. 그러면 무엇인가를 알아들었을 때 이런 말 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I hear you. I hear you. 이게 I understand you. 이런 얘기예요. Point taken.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I hear you. 됐죠? 자, 여러분. 예, it's time to repeat or watch this program again. Where? Just right there. ebs.co.kr이고요. 자, 와서 여러분 열심히 서로 공유도 하시고 즐거운 에너지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I wonder what Cookie Monster and Gonger are making today.

0: 졸업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0: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나는 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0: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서두르다. 서두르다란 말 들어봤나요?
1: 학교에 집각할 뻔했을지 아빠가 서둘러 이래서.
0: 그랬구나. 준성이는?
2: 학원에 지각해서 서두르다?
0: 맞아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서두르다는 이를